0: SBS 기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6월 1일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잭잭. 6월의 첫날이네요. 자, 잭 에프론 그리고 바네사 앤 허슨의 Start of Something New 띄워드렸습니다. 6월이 되면은 수국이 피죠. 자, 옥수수와 복숭아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냉면집 앞에 줄이 점점 길어지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물론 뜨아보다 아를 찾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질 거고요. 특히 올 6월은 예년보다 훨씬 더 바쁘게 흘러갈 것 같죠. 내일 모레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시작이 되고 다음 주에는 북중미 월드컵이 시작이 되니까 한 달 내내 축구 열기가 아주 대단할 겁니다. 자, 새로운 달 6월의 첫 날이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이쪽으로 보내주시죠.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번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기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오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소리 질러!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5: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7: 리메이드 서울.
8: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9: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러브의 Still the Show 그리고 찰리 푸스의 Left, Right, Left 듣고 오셨습니다. 엔젤 캐츠님 출근하기 싫어서 어젯밤 12시에까지 안 자고 버텼더니 피곤하네요.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하셨습니다. 출근하시는 거죠? 하셔야 되는 분이 왜 그렇게 현실과 싸우셨어요 그래? 네, 그럴 이유가 없을 텐데. 요새 저도 밤에 좀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잠들기 전에 한 2시간? 네. 정도 전까지는 좀 뭔가 이렇게 반짝거리고 밝은 걸 안 보려고 해요. 집안의 불은 좀 톤을 좀 다운을 시키고 그리고 몸에 이제 곧 있으면 잘 시간이야, 잘 시간이야 이걸 얘기해 주는 분위기를 좀 많이 조성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정말 TV든 뭐 스마트폰이든 어디에든 그냥 열기만 하면 그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 때문에 자려고 누우면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진짜.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오늘 뭐가 있었대, 내일은 뭐가 있을 거래, 뭐 지금 뭐 요새 뭐 어디는 어떻대, 우리나라는 이렇대, 누가 무슨 얘기를 했대, 누구는 어떻게 됐대. 아이고야. 그러니까 참 안 들어도 될 법한 그런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좀 약간 디지털 디톡스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뭐 활동할 때 어쩔 수 없죠. 예, 낮 시간에는. 근데 밤에는 좀 예,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네. 스마트폰 그만 보시고 일찍 자버릇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봉화님 주말에 바다 땡땡 수목원 다녀왔는데 그러셨군요. 사람 많은데 가면 왠지 이 중에 아기 새 한 명쯤 있지 않을까? 괜히 유심히 보게 된답니다. 아무한테나 가서 짹짹 해볼 수도 없고 이럴 때를 대비해서 참새 머리띠 같은 거 있으면 좋겠어요. 멀리서 딱 봐도 아기 새인 줄 금방 알아보게요. 오, 우리들만의 약간 그 MD 상품.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봐야겠군요.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웬만하면 좀 예쁜 걸로, 예, 예쁘고 웃기는 걸로. 자, 어쿠스틱 콜라보 그리고 소울맨이 함께한 그대와 나 설레임 그리고 오반자카파의 커피를 마시고 듣고 옵니다.

0: 오타!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주
3: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개와 함께하는 시간은 단선적으로 흐르지 않는다. 시간의 가치를 재는 저울도 개와 인간은 다르다. 우선 개와 인간은 수명이 다르다. 개의 나이에 7을 곱하면 인간의 해당 연령이라는 이론은 부정확한 가설로 판명됐다. 개의 발달 그래프가 인간의 그것과 다름으로 개의 첫 1년은 인간의 15년 정도에 해당하는 반면 2살 이후로는 발달과 노화의 속도가 떨어진다고 한다. 예컨대 갓난 강아지는 5에서 6개월 안에 3개의 윤곽과 개념을 파악해낸다. 어쨌든 개는 장수해도 20년 남짓 산다. 그러므로 자식이나 연인, 친구와 맺는 관계와 달리 인간이 개를 반려하는 일은 사별을 전제로 사랑에 뛰어드는 비장한 결단이다. 시간의 가치를 재는 저울도 개와 인간은 다르다. 인간은 변화와 결핍을 열등함의 징후로 여기고 희귀하고 특별한 시간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개는 반복을 사랑한다. 개가 반복을 지루해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반복에서 차이를 찾아내는 재능 때문이다. 개는 똑같은 길과 행동에서 매번 경이로움과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보인다. 모든 개는 칸트다. 배고픔의 정도, 해의 기울기도 시계 구실을 하지만 개는 주로 후각으로 시간의 경과를 헤아린다고 알려져 있다. 인간이 외출한 다음 그의 냄새가 지방 공기 중에 희박해지는 정도로 몇 시쯤 됐는지 짐작한다는 설이다. 1인 1견 가구의 시간은 식구가 여럿인 반려 가정의 시간과 꽤 다르다. 인간은 내 개를 홀로 두고 하는 일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회의하며 하루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 존재의 불안과 불완전함이 합쳐져 행복과 가장 비슷한 무엇이 발생한다. 그것이 내가 아는 개와 인간의 시간이다.

아침에 읽는 편지, 오늘은 김혜리 기자의 컬럼 개와 인간의 시간 중에서 일부 읽어드렸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은요, 로이킴의 홈이라는 곡이었어요. 이 곡도 반려견 생각을 하면서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강아지와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요, 계절에 대해 느끼는 감각 자체가 많이 달라집니다. 산책하고 돌아와서 발을 닦아주면서 어떤 계절에 어떤 열매들이 땅에 떨어지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요. 지면의 온도를 고려해서 계절에 따라 다른 산책 코스를 짜게 됩니다. 신나게 이렇게 즐겁게 산책하다가도 저도 모르게 시간이 좀 멈춰줬으면, 이렇게 시간이 제발 좀 천천히 흘러줬으면, 이런 혼잣말 하게 되는데, 이거 아마도 반려인들은 마음이 다 같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제발 부탁인데 건강만 해라. 제발 부탁인데 건강만 해라. 이거를 주문처럼 이렇게, 네, 외우곤 합니다. 막 이 강아지 얘기할 때는 또 막 울컥울컥 하는 것 같아요. 3604님, 0061님, 도단맘님, 별처럼님, 크마악몽님, 강아지와 산책하면서 함께하시는 그대창 공식 반려인들인데요. 도담이, 소담이, 그리고 저희 집 강아지 처음이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강아지들이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특별히 골라본 그런 글이었습니다. 오늘도 밖에 나와 있는 저를 기다리고 있을 우리 반려견들, 오늘도 한 번 더 쓰다듬어주고 뽀뽀해주고 예뻐해줘야겠습니다. 자, 아침에 읽는 편지, 오늘은 영화 전문 기자 김혜리 기자의 컬럼 개와 인간의 시간 중에서 일부 읽어드렸습니다.

0: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1: 2318님께서 신청하신 싸이의 낙원 god의 하늘색 풍선 이렇게 두고 듣고 오셨습니다. 별처럼님, 우리 남편은 모 대학교 관리팀장인데요. 정년 퇴직한 지 6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재계약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자격증도 여러 개를 땄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전기기사 자격증, 반려견 장례 지도사 등등. 좋아하는 일을 제대로 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하다라면서요. 그죠. 맞죠. 자격증도 필요한데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소소하게 생각을 하자면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죠. 그죠? 또 자기 개발에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도 대단하시네요. 바리스타 자격증도 그렇지만 전기기사 자격증도 쉽지 않을 텐데. 거기에다가 전혀 바리스타 전기기사와는 관련이 1도 없을 법한 반려견 장례 지도사까지. 대단하십니다. 저도 약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죽을 때까지 뭔가 어떤 점에 흥미로움을 계속 느끼면서 그걸 좀 파면서 공부하면서 살아가는. 네, 저도 좀 그런 삶을 살고 싶네요. 남편분이 멋지십니다. 1350님 야간 당직하고 퇴근하는 길입니다. 피곤해서 몸이 무거웠는데 라디오 듣다 보니 이게 사는 거지 싶네요. 사람 냄새 나는 사연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따뜻한 감성,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함께 해보자고 얘기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 저절로 위로를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알디. 잘 오셨습니다. 위로가 필요하신 분에게는 위로를 해드릴 거고요. 또 배가 고프신 분에게는 점심 메뉴를 추천해 드릴 거고요. 본인의 어떤 지금 상황을 축하받고 싶은 분에게는 게시판 모든 이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축하를 나눠드릴 거고요. 저희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은 참 이렇게 잘 뭉치는 것 같아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덩치가 큰 이웃사촌 같은 그런 느낌들? 네네. 잘하셨습니다. 네, 퇴근 조심해서 하시고요. 집에 가서 이제 좀 쉬시죠. 브루노 마스의 Leave the Door Open 그리고 The Weeknd의 Out of Time 듣고 옵니다.

CBS 그레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를 마칠 시간이에요. 폴의 슬리핑 뷰티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인사드리고 2부에 돌아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이순환 우수 제품.
7: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무상 방문 수거.
7: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5: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7: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0: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개인 매수세와 삼성전자의 강세 등에 힘입어 장 초반 사상 처음 8,600선을 넘어서 시가총액 7,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고대역폭 메모리 7세대 제품의 샘플 출하를 세계 최초로 시작했다는 소식에 4% 넘게 뛰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 한때 8,680선까지 넘어서 8,700선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0.9원 오른 1,508.8원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중으로 윤석열 정부 핵심 관계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합니다. 특검팀은 오늘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고 오는 4일에는 구치소에 수용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동시에 부를 계획입니다. 주말인 6일에는 모든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의 첫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합니다. 경찰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의 감사원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권 이사장의 감사원법과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으며 방문진 관계자 등 4명도 같은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10건 가운데 8건 정도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보가 몰린 올 1월의 경우 수도권 제보 비중이 93%에 달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0.

0: 도 모두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외출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오늘 강릉과 대구의 한낮 기온이 32도, 서울과 대전, 광주가 30도까지 올라서 예년 이맘때보다 더 덥겠고요. 내일은 서울이 33도까지 치솟으면서 고온 현상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그 밖에는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만 남쪽에서부터 다가오는 비구름들 영향으로 오후에 제주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밤에는 남해안, 내일은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비가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2-30mm 안팎의 폭우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까지 제주에 최대 150 이상, 남해안에 최대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1: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2: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우성돈 교수입니다. 살다 보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 이악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만 바보 같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겠죠. 요즘 사람들은 바보가 되지 않겠다라고 정말 열심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나치면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더 지나치면 내가 고립되고, 그보다 더 지나치면 나도 이악스러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가 바보가 되고 나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누군가 손해봐야 한다면 내가 좀 바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작전인 것 같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SBS 라디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김현철 피처링 조지의 드라이브 듣고 오셨습니다. 조인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자, 선물 드려야죠. 베스트햄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스프레딩 군고기 그리고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도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잭잭 쿠폰 가맹점. 저희가 시즌 1을 아주 성황리에 마무리 잘했죠. 27개 27호전까지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가맹점 리스트는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별그램에서도 가맹점 상호화 위치 할인 내역 보실 수 있고요.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우 상단 공지란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가맹점 참여 원하시는 대표님들은요. 지역과 상호명 혜택 내역 남겨주시면 저희가 검토해보고요. 시즌2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맹점 다녀오시는 분들 요즘 많이 늘더라고요. 인증문자 꼭 남겨주세요. 여기 다녀왔다. 뭐 음식이 맛있더라. 사장님 친절하더라.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 좀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또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과 신청곡 인증문자 모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무료니까요. 많이 이용하시고 준비한 선물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현대 큐밍.
3: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2: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3: 큐큐큐큐 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최고의 플레이는

0: 최고의 수면에서
1: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리조의 Juice 그리고 DNCE Cake by the Ocean 띄워드렸습니다. 0204님 월수금 이렇게 일주일에 세 번 헬스를 가는데 5월에는 공휴일이 많아서 많이 빠졌네요. 6월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개근해 보렵니다. 응원해 주세요. 아자아자 화이팅 하셨어요. 그렇군요. 헬스장을 매일같이 가시는 것보단 네, 뭐 매일도 필요하죠. 근데 이게 약간 뭔가 일처럼 되는 것도 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정확히 그러니까 월, 수, 금 내가 이렇게 가겠다라고 정해놓으면은 퐁당퐁당식으로 운동을 안 가시는 날은 가볍게 조깅이나 러닝으로 그리고 먹는 거 조절하셔서 좀 빼시고 약간 좀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좀 유지하기가 쉽거든요. 근육도 휴식이 좀 필요하니까 네 이렇게 가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헬스장을 매일같이 다녀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표현을 뭐 헬스 돌이 뭐 이렇게 하는데 쉬는 날 되면은 헬스장을 안 가면은 너무 불안하고 할 게 없어져요. 네, 적당히 밸런스 맞게. 자, 1412님 수영장 가는데 수영 가방을 분리수거함에 올려두고 그냥 와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예전에 누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아, 형, 나 그러니까 전화 통화를 하는데 형, 여기 집 앞에 세차장 왔어요. 세차하려고 근데 너무 집 앞이라서 걸어왔어요. 차는 다시 가지러 가야 돼요.

사장이 너무 집 앞이라서 걸어왔대요. 이현의 내 거 중에 최고, 정든 나무님께서 신청하셨고요. VOS의 Beautiful Life까지 듣고 옵니다.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김유나의 Going Home 듣고 오셨어요. 1294님. 단톡방에 지인이 건강검진 받고 왔다면서 2년 전보다 6kg 쪄서 충격이라고 했더니 다른 지인이 야, 너 그거 다 행복해서 찐살이다 이러네요. 네 글자로 표현하면 행복했다. 아, 지난 2년 동안. 그죠? 이게 약간 내가 원래 살고자 했었던 그런 삶과 조금 동떨어진 게으른 삶, 약간 좀 느린 삶.

삶을 살잖아요. 행복해요. 자, 지난 2년 동안 또 행복했으니까 열심히 또 빼면 되죠, 뭐. 볼빨간 권태기님. 저는 요즘 일취월장. 장난 아닙니다. 일요일에 휴식을 취하면 월요일은 장난 아니다. 그러네요, 진짜. 아우, 왜 이렇게 힘들지? 우디의 어제보다 슬픈 오늘, 마크 투브의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357 하나님의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357 하나님. 알디, 저 백화점 1일 알바 하러 갑니다. 친구가 둘이 같이 하자고 해서 하루 벌어 맛난 곱창 먹고 기름칠 하려고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더니 요즘은 친구 따라 백화점으로 일 갑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하는 일이라 설레네요 하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잘 조심해서 다녀오십시오. 이 백화점 이렇게 1일 알바 하는 거 이게 참 쉽지가 않은데, 원래 사람이라는 게 그 현장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재밌게 잘 즐기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끝나고 기름칠 잘 하시고요. 아리아나 그란데의 They Don't Know 그리고 케이티 페리의 Roar까지 듣고 옵니다.

자,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오늘도 이제 2부까지 마칠 시간이 됐네요. 11시 5분부터 김윤주의 라날라 이어집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요, 7850님께서 신청하신 데뷔보위의 히어로즈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빵.

0: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8: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지난달 수출이 880억 달러에 육박하며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5월 수출액은 877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3%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수출 주력인 반도체 수출이 AI 열풍에 힘입어 170% 가까이 급증해 역대 월 수출액 1위를 기록하면서 수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의 여파로 항공 운송업 생산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에 따르면 4월 서비스업 중 항공 운송업 생산 지수는 468.5로 전달보다 13.5% 하락하며 2021년 12월 이후 가장 크게 줄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 석유 정제업의 경우 생산 지수가 전달보다 19.4% 하락해 37년 11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으며 내수 출하와 수출, 재고 수준도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전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 초안 최종 승인에 앞서 이란의 추가 양보를 요구했다는 미 언론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도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현지 시간 31일 보도했습니다. 사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양측의 무난 교환이 지속되고 있고 이란 역시 당연히 합의문에 자체적인 수정안을 반영할 것이라며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노딜 상황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법 투기와 탈세는 이제는 안 된다며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부동산 관련 탈세 근절을 위해 운영 중인 국세청 신고센터에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권창형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오늘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미국 정보기관을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또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의 총기 휴대와 합동수사본부 수사인력 파견을 주장하며 내란 행위에 가담하려 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입니다.

안전조정관은 윤 전 대통령, 여인영 전 방척사령관과 같은 충암구 출신으로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해경 소속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된 인물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등에서 인기를 끈 두바이

0: 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아직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불법 제품 2만 5천여 개를 압수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도입니다. CBS 뉴스 이봉규입니다.
1: CBS 작년 의성 산불 기억하세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었는데요. 그때 고운사라는 이름의 절도 대부분 불타버렸어요. 고운사 등은 주지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2: 이 안에 전체가 불바다가 되니까 이 안에 온도가 1000에서 1500도예요. 소방관들도 이제 가족들하고 마지막 통화하고 죽는 줄 알고.
1: 그런데 며칠 뒤에 스님의 눈에 작은 초록색이 들어왔습니다.
2: 제가 불 나고 한 3일, 4일 후에 산에 올라가니까요. 온 산이 까만 재로만 덮여져 있는데 그 사이에 사기 불 한 뼘이 올라왔다. 소나무들은 이제 불이 오면 다 죽는데 저 소나무 밑에 팔뚝 정도 되는 굵기에 화려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개들은 다 타서 죽어버렸는데 뿌리는 살아있으니까 개들이 올라와서 저만큼 커버렸어요.
1: 숲은 불탔지만 모든 것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고운사는 불탄 숲의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버리는 인공조림 대신 숲을 그냥 놔두는 자연 복원을 택했는데요. 소나무는 소나무로서의 삶은 마쳤지만 다른 많은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의성에 가시면 폐허에서 태어난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김윤주의 랄랄라 김윤주입니다. 주말이 오는 건 좋은데 바빠지는 주초는 어떤가요? 월요일엔 다들 무슨 생각하는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혹시 이런 거 아니세요? 옆집 부부는 주말 전쟁 없이 안전한 오늘을 맞았을까? 혹시 부부싸움 한다면 누가 주로 져줄까? 한 달 수입 중 다들 어디로 새는 지출이 많을까? 월요일 출근길에는 무슨 마음으로 일터로 향할까? 달력은 초여름인데 날은 한여름, 다들 뭐 입고 나왔을까? 하루 중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은 언제일까? 궁금한 게 많아서 뇌운동도 활발한 한 주의 시작. 요즘 오늘 내가 궁금한 건 뭐다? 부장님 기분? 점심 메뉴? 그 전화가 올까? 오늘 첫 곡도 물론 궁금하시죠? 궁금 이행시도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로 주세요. 6월의 첫날을 채울 궁금송 김윤주의 랄랄라예요.

0: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6월의 첫날입니다. 6월 1일 월요일 오늘 첫 곡은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탄산수님이 지난주에 신청해 주셨고요. 탄산수님 비롯해서 요즘 진짜 많은 분들이 갑자기 듣고 싶다고 신청 많이 해주세요. 뱀 스미스님은 자려고 누웠는데 양의지가 바로 이 노래구나. 엔젤 캐츠님도 두산팬은 아니지만 자꾸 맴도는 노래라고. 그러게요. 이 양의지 자려고 누웠는데 양의지로 또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이오아이의 갑자기로 시작했습니다. 자, 궁금한 게 많아지는 월요일 오늘 아니면 요즘 내가 궁금한 거 뭔지 받아보겠습니다. 궁금 이행시도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 둘 하나 둘 번이고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굿데이님의 궁금 이행시 궁, 궁금하세요? 금, 금방 알려드릴게요. 정말 밑도 끝도 없지만 커피 드립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요즘 유산균? 세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어? 버스에서 내리려고 이어폰을 잠깐 빼는 순간 같은 노래가 나오네요. 2318님, 야간 근무 퇴근하고 본가 가는 길에 잘 듣고 있습니다. 커피 한잔 하세요. S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김형중 그녀가 웃잖아, 다비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궁금한 게 많아서 뇌 운동도 활발한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요즘 내가 궁금한 거, 오늘 내가 궁금한 거 받아보고 있고요. 궁금 이행시도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으로 보내주시면 커피 드립니다. 5007님, 어제 결혼한 친구가 신혼여행 떠났거든요. 재밌고 행복하게 잘 보내고 있는지 궁금해요. 성구야, 진짜 축하한다. 행복하게 잘 살자. 어제 결혼했구나. 아마 한 번쯤은 티격태격하거나 확 기분 상하게 싸웠겠죠? 신혼여행 가면 꼭 싸우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것마저도 또 아름답게 기억되겠죠? 5007님도 커피 쿠폰. 아, 7943님. 궁금 이행시. 궁상맞게 너랑 헤어지고 혼밥할 줄 알았지? 근데 금방 애인 생기더라. 메롱. 잘 먹고 잘 살아라. 잘한다. 잘하고 있어요. 7943님. 커피 드립니다. 계란말이님. 궁금하다 내 반쪽. 금방 온댔는데 한 반쯤은 왔나? 내 태어는 난 거지? 욕심쟁이. 지금 안 태어났으면 몇 살 차이랑 연애하시려고. 이분들께 모두 커피 드립니다. 한동근 그대라는 사치.

한동근 그대라는 사치 K윌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 SBS 라디오 김윤주의 달라

남들에겐 사소해도 내겐 황당하고 서운한 일 속풀이라도 하고 싶다면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로 사연 주세요. 살다 살다 내가 별걸 다 방송에서 말해보네. 김윤주의 랄랄라 별다방 2175님의 사연입니다.

0: 밤에 잠 좀 잘랐는데 막 귀가한 큰딸이 왔어요. 엄마. 나 내일은 알바 뛰고 모레는 고딩베프 현주 만나고 글피는 과 동기 모임, 주말에는 알바 끝나고 오빠랑 남돌비로 원장 갔다 올게.
1: 아유, 모레냐. 잠결에 멍해 있는.

0: 남편이 그래요.
1: 나 남돌비 거기가 어디야? 원정 남친이랑 외국은 안 돼.
0: 아빠 남양주 돌비 시네마 요즘 핫플이야.
1: 아 그래? 우리 딸 갓생 사네. 그래 물 들어올 때 노젓자 따라 청춘을 즐기자.
0: 아빠 즐기긴 뭘 즐겨. 나 이렇게라도 도파민 충전 안 하면 알바하다가 번아웃 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아휴 그래 대학생 됐으니까 바쁘겠지. 야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이 밥 좀 먹자야 했더니 작은 딸내미까지
2: 오이 나도 이제부터 내 돈 내 산으로 대충 때울래. 나도 다이어트 하느라고 식단 조절 중인데 왜 맨날 밥 때 되면 언니는 안 부르고 나만 소환하는데 오이씨.
0: 야 기집애들아 집이 모니네 잠만 자는데야 가족 구성원이면 기본은 해야지. 식구 몰라 식구 같이 밥 먹는 사이. 야 내 말 듣고 있어? 아유 아무리 말해봐야 그냥 방으로 쏙 들어가고 끝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큰딸이 저랑 시간을 많이 보냈거든요. 근데 이놈의 기집애가 요즘에는 그냥 매일 늦으니까 혹시 무슨 일 생길까봐 걱정도 되고 아휴 얼굴 보기도 어려우니까 서운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래저래 속상

살다 내가 별걸 다 방송에서 말해보네. 김윤주의 랄랄라 별다방. 오늘은 2175님의 사연이었고요. 박진영 날 떠나지마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0584님 남친 생겨서 열심히 데이트하는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은 그래서 더 걱정이 되시는 걸 수도 있기는 하죠. 새남매맘님 부만의 자식이라잖아요. 마음을 비우세요. 지나가자님, 애들 크면 떠나보내셔야 해요. 부모는 부모의 일정을 새로 만드셔야 합니다. 아, 그러게요. 아마 우리 2175님도 아이들 한창 어리고 손 많이 갈 때는 아유, 이것들 언제 다 커서 좀 편안해질까 분명히 이런 말씀하셨을 텐데, 근데 또 막상 이렇게 다 지들이 큰 것처럼 떠나버리고 나면 그렇게 또 허전하고 허무할 수가 없대요. 왜 모르시겠어요? 알죠. 그래, 다 컸으니까 이제 보내줘야지. 아시면서도 그 일주일에 밥 한번 먹는 게 그렇게 어렵나? 서운한 마음. 저는 이해합니다. 네, 그럼요.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근데요, 아마 조만간 또 올 거예요. 뭐 오빠랑 헤어졌다고 울고불고 집에서 안 나갈 때도 있을 거고, 결혼해서 애 좀 봐달라고 울 때도 있을 거고, 이래저래 멀어진다 싶으면 다가오고 또 다가왔다 싶으면 멀어지고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별다방에서 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드릴게요. 따님이랑 같이 드세요. 자, 답답하고 속상해서 별다방에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 말머리에 별다방 쓰시고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으로 보내주세요. 적극 편들어드리고 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드립니다.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월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배가 첫사랑.

네, 첫사랑 우효 민들레 S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세요. 0184님 아들이 이번 달에 제대하신대요. 철은 좀 들었을지 좀 어른스러워졌을지 그런 게 이것저것 궁금합니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렇게 읽어도 되겠죠? 5489님 궁금 이행시 궁 궁하면 통한다고 금, 금쪽 같은 5만 원이 남편 서재 책갈피에서 나왔어요. 뒤지신 거죠? 그냥 우연히 발견하신 거 아니고, 뭐라도 없을까? 막 눈에 불을 켜고? 행복한 월요일, 커피 한 잔의 행운도 보내드립니다. 자, S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의 재료를 사용하는 산들바람 김치의 김치,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아토 크림, 그리고 모바일 쿠폰을 드립니다. 김태우예요. 하고 싶은 말.

0: 콜레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박다의 마크튜브 시작의 아이 들으면서 월요일 김윤주의 랄랄라 바칠게요. 오늘도 룰.

0: CBS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0: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2: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1: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3: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6: 경향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장중 상승폭을 키워 사상 처음으로 8,800선을 돌파했습니다. 개인과 기관 매수세 등에 힘입은 지수는 장중 한때 8,870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장중 9.7% 급등해 사상 처음 34만 9천 원을 기록하는 등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코스피 급등장에 오전 11시 30분쯤에는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시키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국제콘퍼런스 정책대담에서 한국의 성장은 굉장히 강력하다며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통화정책을 조정하는 데 있어 장애물이 적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 이어 향후 기준금리 인상을 재차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자리에서 신 총재와 대담을 진행한 이자벨 슈나벨 유럽중앙은행 집행이사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세계적으로 높아지겠지만 2022년만큼 극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오늘 성명을 내고 삼성전자의 위법 배당 협약에 침묵하는 국회와 정당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삼성전자 노사가 상법이 정한 이익 배당의 절차와 순서를 우회한 임금 협약을 가결한 것은 위법이라며 모든 정당은 6.3 지방선거 전에 이 사태에 대한 당론을 정리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카카오 노조가 오늘 요구사항과 파업 일정을 담은 입장문을 내고 오는 10일 4시간 부분 파업과 판교 집회를 진행한 뒤 주 교섭 상황에 따라 파업 수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자신들의 핵심 요구에 대해 지속적인 경영 실패로 인한 매각과 분사, 구조조정을 멈추고 고용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도 압도적인 보상을 독점하는 경영진 중심의 보상체계 개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 10건 가운데 4건은 검찰의 보안 수사를 거친다는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경찰 송치 사건 처리 건수가 많은 전국 12개 검찰청의 보안 수사 실시율을 처음으로 실증 조사한 결과 지난 4월 기준 44%를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비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에 대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업 참여 제한이 오늘부로 전면 해제됐습니다. 기존의 4개 병동에서만 운영이 가능했던 제한이 풀림에 따라 비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운영 병동 수는 최대 5배까지 늘어날 수 있어 이용자들의 간병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병원 입원실에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려던 방침을 내놨다가 사생활 침해와 성범죄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를 철회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 예고 기간에 제기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1도, 습도는 34%입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5: CBS 안녕하세요.

0: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1: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5: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6월의 영어 이름인 June의 어원은 젊음을 뜻하는 라틴어 Juniores에서 왔다고 하죠. 그 때문에 서양에선 6월을 두고 청춘의 달이라고 불렀다는데요. 하진 날까지 낮이 점점 길어지는 바야흐로 여름의 시작인 겁니다.

6월에 접어들자 말자 굵직굵직한 대형 이벤트들이 줄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내일 모레는 전국 지방 동시선거가 치러지고요. 다음 주에는 북중미 월드컵이 시작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숨가쁜 초여름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를 가슴 뛰게 하고 잠 못 드는 밤이 많을 것 같은 청춘의 달, 6월의 첫날입니다. 첫 단추 반듯하게 잘 채워봐야겠죠?

6월의 첫날이자 월요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웨메, Wake Me Up Before You Go Go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사전투표를 끝내놓은 분들은 아마 마음이 편안하시겠지만 전국 지방 동시선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는 거 느껴지실 겁니다. 또 축구팬들 역시 6월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셨겠죠? 다음 주 목요일에 북중미 월드컵이 시작되면서 밤잠 설치는 날이 늘어날 텐데요. 날은 점점 더워지고 또 선거 열기, 축구 열기로 잠 못 드는 밤이 많아질 6월, 청춘의 달의 첫날입니다. 무엇보다도 건강관리, 컨디션 관리가 필수입니다.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3: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4: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7: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8: 마더스제약.
0: 신축도,
9: 리모델링도
10: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1: 빌딩앤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1: 빌딩앤리치.
0: 신축도,
9: 리모델링도
10: 경동하우징. 고려용접봉 그린KR3000.
0: 피부가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KR3000.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미래.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B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4: TBX.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5: 콜레

0: 오메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Let's go, girls.

현몽님, 사랑이 마미님, 켈리 클락슨의 스트롱거였고요. 또 바비나리님, 엘튼 존이 노래했습니다. I'm still standing. 또 안정적인 보이스의 주인공이죠. 샤니아 트웨인의 Man, I feel like a woman까지 전했네요. 3853번으로 해피송 함께하는 이 시간은 늘 직장인 아이들은 다들 나가 있고 저 혼자 남겨진 집안 청소하며 제 시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역시 좋은 노동요는 춤을 추면서 일을 하게 만드네요. 내친 김에 냉장고 안에 먹다 남은 반찬통 버릴 거는 버리고 정리하다가 잠깐 쉬어야겠습니다.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하시면서 혼자만 있으면 좀 외롭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물론 혼자가 아니어도 외로움은 자신만의 몫이긴 해요. 그렇지만 함께 있다가 또 혼자가 되면 그 자유로움은 말할 수 없죠. 3853님 고생 많으셨고요. 이러한 자유가 좀 더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유지수의 해피송 6월 1일 월요일에 함께합니다. 이어지는 곡은 빌 위더스가 노래해요. 영화 노팅힐에서도 흘렀었죠. Ain't No Sunshine.

0: 여러 영화에서 흘렸었죠. 화양연화에서도 나왔던 기억이 나고요. 어쩌면 아마도라는 뜻. Quizás, quizás, quizás. 오늘은 트리오 로스 판초스의 버전이었고요. 그 전곡은 민숙님 장국영의 음성이었습니다. 영화 풍월에서 흘렀던 A Thousand Dreams of You, 또 빌 위더스의 Ain't No Sunshine까지 전했습니다. 9115번으로 얼마 전에 제가 밭에서 일할 때 입으려고 아웃도어 매장에 방문해 셔츠와 바지를 구매했습니다. 근데 신규 고객에게는 10,000원 쿠폰을 준다는 겁니다. 한달 후에 쓸수 있고요. 거기에 제가 또 낚여서 얼마 전에 바지와 셔츠를 사러 또 다녀왔습니다. 풀 뽑을 때 입으려고요. 풀한테 너무 잘 보이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러저러한 사정을 얘기를 하니까 계산할 때 계산하시는 분이 어머, 화가신 줄 알았어요 하면서 저를 띄워줘도 너무 띄워주는데 뭐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입던 게 제가 요즘 살이 빠져서 다시 구매를 했거든요. 기분이가 좋아서 신나게 팔을 흔들며 돌아왔습니다. 하시면서 자랑 자랑을 하셨네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느낌이 옵니다. 셔츠와 바지. 셔츠라고 하셨어요. 그냥 티셔츠도 아니고 단추가 꽤나 여러 개 달린 그런 옷을 입고 약간 햇빛에 그을린 얼굴 하고 나타나셨으니까 뭔가 산으로 들로 그림 그리는 분인 줄 알았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어쨌든 예술을 한다는 거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다녀오셨죠? 유재수의 해피송 월요일에 만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8519님 스모키입니다. 멕시칸 걸.
1: 원미적인 준비 last night.

폴리스였습니다. Long cool woman in a black dress. 또 브래드의 Everything I Own, 또 스모키의 곡이었죠. Mexican Girl까지 전했습니다. 5206님, 저희가 부부가 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데요. 축하해 주세요 하시면서 사연 주셨네요. 와, 40년.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뭐든지 빨리 변하고 새로워지는 시대에 이렇게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올드팝을 두 분 다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앞선 곡도 잘 들으셨죠? 특히 아바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5981님이 신청하신 곡 함께해요. 아바입니다. 안단테, 안단테.

들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곡, 아바의 안단테 안단테였습니다. 이 곡은 왠지 소개도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아요. 6월의 첫날, 6월 1일 월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이제 1부 닫을 시간이고요. 파란파도님 함께 됐습니다. 크리스 리 언더비치 남기고요. 저희는 뉴스 듣고 2부에 다시 올게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0: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폭발 사고로 4명이 사망했고 2명이 전신 화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화재 발생 50분 만에 초진을 완료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공장 1층에서 원인 불명의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화재를 진압하는 대로 자세한 인명 피해 여부와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는 2018년 5월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현장에서 2명이 숨지고 3명이 병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고 이듬해인 2019년 2월에도 폭발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졌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모든 장비와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윤 장관이 소방청과 경찰청, 대전시청, 유성구청에 이 같은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SK하이닉스 공장에서 불이 나 유독가스가 누출되면서 공장 내 전 직원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2분쯤 SK하이닉스 청주 4캠퍼스 내 M15 공장과 M15X 공장을 잇는 6층 가스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면서 곧바로 진화됐으나 인체 독성이 있는 불화수소가 일부 가스룸 내부에 퍼져 7명이 부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SK하이닉스 측은 가스 누출 직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M15 공장과 M15X 공장 내 전 직원 3,600명을 대피시킨 상태입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장비 가동에는 문제가 없어 생산 차질은 없다며 가스 배관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오는 5일 2차 피의자 조사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특검팀은 홍 전 차장에게 5일 오전 10시 2차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다며 출석 여부에 대한 회신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차 조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튿날 새벽 비상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홍 전 차장의 행적에 관한 사항을 주로 심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직후 국정원에서 열린 정무직 회의와 부서장 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취지의 지시가 오갔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 노동조합 가입 여부가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관련자를 추가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8일과 29일 3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0: 밝혔습니다.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7.9도입니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2: 안녕하십니까?

0: 구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인생샷 찍는 법을 1대1로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우리의 이야기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꾸죠.
0: 선착순 딱 40분만 모십니다. 4박 5일 정말 특별한 추억 CBS C투어에서 함께 만들어요.
1: 여행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0: 문의전화 서울 771-1932.
2: 1시 5분입니다.

0: 해피송 2부 여는 곡이었습니다. 소중한 사람 가수팬님 함께 하셨죠? 난리다였고요. 또 세기의 미남 배우죠. 알랑들록의 마로네 마로네였습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 오늘 넉넉하게 전할게요.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기분 좋게 신나게 에너지 충전해봤습니다. 광고 후에 세 곡이 쭉 이어졌고요. 부엔카미노님 라부쉐 Unexpected Lovers 그리고 8452님 뉴 바카라의 판타지 보이 그리고 리게이라 레스타테 스타피넨도까지 전했습니다. 5315님 저는요. 피트니스 강사인 딸이 피트니스 할 때 신는 양말이요. 이게 사실은 새 건데 왼발 엄지 쪽이 오리 나가서 뚫렸다고 하길래 그 구멍 난 곳을 찾아서 한땀한땀 바느질로 꿰매면서 해피송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참고로 저는 아빠고요. 아내는 파킨슨 씨라는 요상한 병에 걸려서 팔이 떨려서 이 작업을 할 수 없기에 제가 합니다. 그나마 아빠인 제가 할 수 있는 여자 일이 조금이나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얘기하셨네요. 아빠시라고 남편이시라고 5315님 본인을 소개하셨고 긍정적이고 매사에 사랑이 참 많으신 가정적인 분이시구나 생각이 듭니다. 살다 보면 이러저런 일이 다 있게 마련이죠. 그럴 때마다 좌절한다면 어차피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살아야 하는데 인생이 너무 힘들어지겠죠? 멋진 가족은 응원합니다. 그리고 딸내미 이 구멍난 양말은 내가 딸내미가 직접 꿰매 신으면 안 되겠니? 라고 좀 얘기해 주고 싶은데 아마 아빠가 해주고 싶으신 마음인지도 모르겠어요. 유지수의 해피송 6월 1일 월요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폴라 압둘이에요. Straight Up.

도로시님 도나 썸머였습니다. 본인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She works hard for the money였고요. 왕서방님 시카고의 Old Days, 두 폴라 둘의 Straight Up이었습니다. 9035님이 5월에 어버이날도 있었고 의미 있는 날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별거 못 해드렸다고 우리 막내딸이요 한우를 보냈다고 합니다. 아유, 제가 취소하라고 했는데 키워주시고 낳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맛있게 구워드시라고 하네요. 현금이 최고인데 그 말은 못했습니다 하시면서 한우 받으시고 이렇게 서운해하시기 있기 없기에요. 아, 그래도 내 돈 주고 사 먹기 어려운 것 보내줬으니까 이거 현금보다 이거는 낫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드실 거면서.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월요일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1182님 리차드 샌더슨입니다. She's a lady.

올리비아 뉴튼 존이었어요. Have you never been mellow? 또 토리님 카펜터스의 Top of the World 그리고 1182님의 신청곡 영화 라붐2 OST죠. 감미로운 노래 리처드 샌더슨의 She's a Lady 였습니다. 3318님 레인보우로 매일 듣는 애청자입니다 하시면서 편안한 곡들 감사하다고 늘 잘 듣고 있다고 하셨네요. 저희도 고맙습니다. 다음번에는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6월 1일 월요일에 함께한 유지수의 해피송 6004 아비가일님 지금 띄울게요. 돈 맥클린입니다. 빈센트.

돈 맥클린의 빈센트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마지막 곡 미키 타리안님 레드 제플린입니다. Stairway to Heaven 남기고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0: 암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한국경제신문지 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전 유성구의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인명구조와 사고 수습에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하는 한편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추후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9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현재까지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사고 수습을 긴급 지시했다고 노동부가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노동부에는 중앙산업재해 수습본부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는 지역산업재해 수습본부를 즉시 구성하도록 하고, 대전 현장에는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급파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대전노동청장과 노동감독관 등은 현장에 출동해 공장작업 중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노동부와 대전노동청은 사고 발생의 구조적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감독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여야 대표는 전국 모든 6.3 지방선거에 유세 중단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언론 공지를 통해 전국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캠프에 로고송 사용과 율동 금지는 물론 전국의 모든 후보들에게 유세 중단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전국의 국민의힘 후보와 선거 캠프에 로고송 사용과 율동을 자제하고 차분한 선거운동을 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이 전면 생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CEO는 대만 타이베이 뮤직센터에서 열린 GTC 타이베이 기조 연설에서 현재 베라 루빈은 완전히 생산 중이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메모리가 탑재됐다고 밝혔습니다. 황 CEO는 중앙 처리장치인 베라가 AI 에이전트의 성능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렸다고 강조하면서 CPU가 8개 탑재된 베라 컴퓨트, 스토리지 특화 베라 블루필드 등 다양한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겨냥한 CPU 시장에 본격 출사표를 던지면서 인텔, AMD 중심의 시장에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가 우리 산업의 핵심 중 하나인데 왜 반도체를 빼고 종합주가지수를 계산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X에서 반도체 업종을 빼면 실질적인 코스피 지수는 4100에서 4200선에 불과하다는 증권사 연구원의 분석을 다룬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오히려 반도체 빼고도 한국 증시 무려 4,100 이래야 하는 것 아닐까라며 반도체를 제외한 주가 지수도 1년 전에 비해 높은 수준이란 점을 상기시키며 반도체 착시론을 반박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고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28.7도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3: CBS
4: 이제 곧 어두워지겠는걸? 그럼 이제 아바나의 불빛이 보이겠지. 너무 동쪽으로 나왔다면 새로운 해안의 불빛이 보일 테고 아무도 나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 아이는 내 걱정을 하고

있을 거야. 늙은 어부들도 내 걱정을 할 테지. 그 밖에 다른 많은 사람도 역시 걱정하고 있겠지. 노인은 생각했다. 난 정말 좋은 마을에 살고 있구나. 책 속 이야기,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닷속 한 구절이

0: 네, 고객님, 오려병이 심하신가요? 처방전 여기 있습니다. A면 첫 번째 트랙, 럼블피쉬예요.
1: 으라차차차!

와우, 6월의 첫날이에요. 2분기 어떤가요? A면 첫 번째 트랙 럼블피쉬의 으라차차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봉디 봉부러봉봉 아나운서 이봉규 인사 올립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우리 봉팔님들? 6월의 첫날,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이 시간 잘 보내고 계신지요? 2026년 이제 하반기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6월 요 달만 끝나면 이제 7월

0: 2월부터는 하반기 시작이니까요. 시간 참 빠릅니다. 지난주에는 사전투표 갔다 오신 분도 많을 테고 또 다가오는 수요일은 또 6.3 지방선거고요. 또 11일부터는 6월에는 월드컵이 시작되는 달이에요. 6월에 있는 절기를 보면 이번 주 토요일이 망종이고요.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가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6월에 또 여러 일정들도 있고 뭐 분주할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떤 가요와 함께하면서 에너지 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A면 다수의 선택 몇 대 몇은요. 힘이여 서사라 파워 업! 할 수 있는 노래들로 준비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노래를 듣게 될지는 우리 봉팔님들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참여 방법 쉬운 거 다 아시죠? 잠시 후에 만나보죠. 아이디 산드라님, 봉디 항상 응원해요. 2월 한 달도 파이팅입니다. 2월 한 달도 저희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이봉규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은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 광고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3: 위제로
2: 과식계도 제로제로
3: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3: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3: 위제로
0: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0: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5: 참 좋은 여행.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이어진 트랙 2, 네가 내 것이 돼갈수록.

투투 니가 내 것이 될 수록이어서 DJ DOC 런 투 유 재생해드리고 왔습니다. 최첨단을 달리는 레트로 방송 2분 기 어떤가요? A면 함께하고 있고요. 4057번님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또 사전투표 사무원으로 알바하고 오신 이야기 해주셨네요. 1시간씩 줄 서서까지 투표를 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계속 서서 일에 힘들긴 했지만 보람찬 하루였답니다. 하뚜하뚜. 어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거 근데 알바비를 얼마나 챙겨주나요? 식사도 챙겨줍니까? 직장인도 할 수 있나요? 저도 할 수 있나요? 양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하루 종일 또 시간을 내야 하고 확실하게 또 업무를 봐야 하잖아요. 이건 알바비도 그래도 꽤 챙겨줘야 될 것 같은데. 6624번님 선거날 생방하시나요? 63 지방선거 당일 어떤가요는 예 하루 쉬어갑니다. 우리 봉팔님들께서도 수요일 하루만큼은 어떤가요 패싱하시고 투표소로 발걸음을 옮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셔야죠. 어떤가요로 오시면 안 됩니다. 투표장으로 가십시오. 바론세로님, 저 지난주 토요일에 그 더운데 첫 하프마라톤 대회 뛰고 왔습니다. 기록은 1시간 48분 33초. 그거 뛰고 났더니 풀코스 뛰고 싶은 욕심이 생기네요. 내년엔 풀코스 도전해봐야죠. 올해는 웬만한 대회는 다 마감이라. 1시간 48분 하프마라톤. 그러면 꽤 준수한 기록 아닌가요? 그렇죠? 잘하신 거죠. 근데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는데 하프마라톤을 뛰신 거예요? 저같이 뛰지 않은 지 오래인 사람도 시작하면 하프마라톤을 뛰게 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요새 주위에서 다들 뛰길래 그리고 지인들도 좀 같이 뛰자. 같이 뭐 10km 뭐 대회라도 한번 나가보자. 저에게 수많은 제안을 하지만 지금까지는 열심히 거절했는데 이제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고 나서는 뛰어야겠구나.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어서 바론세로님께 여쭤봅니다. 5875번님 답장을 아까 주셨는데요. 그에 대한 그 사전투표 알바비. 하루 20만 원씩 40만 원이요? 4057번님 새벽 5시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했고 봉투로 일당 처음 받아봤어요. 이틀에 30만 원 조금 넘게 받았어요. 와우. 뭐 30에서 40 사이 되는 거예요? 쏠쏠한데요?

이걸로 좋은 러닝화 하나 사면 되겠는데요. 근데 새벽 5시부터 하려면 도대체 몇 시에 집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야? 새벽 한 3시 반에는 나와가지고 또 미리 도착해서 이것저것 숙지할 내용들도 있고. 아, 그래도 야, 이틀 해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네요. 이거 저 같은 사람도 할수 있는 거예요? 직장인도 지원하면 할수 있나? 면접 같은 것도 봅니까?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그냥 지원하면 되는 건가요? 아, 오늘 방송 중 제일 궁금한 게 나왔어요. 우리 또 제작진들 함께 우리 한번 지원해 보기로 해요. 다음 선거 때. 우리 최근에 손절 많이 했잖아요. 손절 메워야 돼. 파인코코님, 봉디 장마 언제 시작하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측 데이터를 보면 6월 중순 이후 6월 말이면 장마가 시작되고요. 7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가요를 듣는 한 마음의 장마는 시작될 수가 없다. 언제나 맑음이다. 다수의 선택 몇대 몇? Let's get it.

본격 여름 시작전 찾아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그 여름 장마. 이제는 장마철이 언제부터다. 뭐 예측을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습하고 끈적거리고 불쾌지수가 오른다 싶을 무렵 본능적으로 우리가 알아차리죠. 아, 장마 시작이구나. 무더위와 장마철을 대비해서 지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에너지를 비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듣기만 해도 호랑이 기운이 펄펄 나는 파워업 노래들로 준비했어요. 우리 봉팔님들은 두 후보곡 중에서 끌리는 한 곡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노래 선택지는 총 3번, 3라운드. 3번 모두 내가 선택한 노래가 나갔다, 다수 쪽에 줄을 잘 섰다, 골드핑거 봉팔님 3분 뽑아서 티톡스 차와 제주 월동 모차 세트 보내드리고요. 3번 모두 끝까지 도전해주신 봉팔님 3분께 아차상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아 뽀라빠뽀라.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1라운드 첫 번째 후보곡입니다. 우리 봉팔님 지금 라운드 숄더 어깨 말렸잖아요. 거북목 목이 모니터로 너무 쭉 빠져있어요. 아우 불편해라. 이럴 때 잠깐이라도 스트레칭 쭉. 이 노래를 듣다 보면 어깨가 쫙 얼마나 개운해게요. 이어서 다음 후보곡입니다.

마이 마우스 너는 나의 에너지 나는 너의 에너지 서로가 서로에게 에너지가 되어준다는 그 노래 이 노래 가사처럼 내 삶의 비타민 엔돌핀이 되어주는 존재 봉팔님들에게도 다 있으시죠? 자 1라운드 듣기만 해도 파워업 할 수 있는 두 곡 만나봤습니다 이 가운데 한 곡만 선택해주세요 빠른 집계 위에 숫자로 선택을 받겠습니다 거북이의 어깨 쫙이 듣고 싶다 1번을 마이티마우스의 에너지가 듣고 싶다 숫자 2번을 숫자로 정확히 다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1번이냐 2번이냐 다수의 선택을 받은 곡이 다음 곡으로 재생되고 노래 한 곡 듣고 올 동안만 받겠습니다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라네

구석순 피처링 이영지 파이팅 해야지 재생해드리고 왔고요.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1라운드 진행 중이었습니다. 거북이 어깨짝과 마이티 마우스 에너지의 대결. 아, 2961번님 숫자 2 쓰시면서 1, 2로 서시오. 5702번님 당연히 2번. 우리 08님들 다수의 선택 참여하시면서 한 가지 꼭 유념하셔야 될 점이 당연하다라는 건 없습니다. 이 코너에서만큼은 계속 뒤집히고 뒤집히는 것이 이 코너거든요. 1라운드도 우리 봉팔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당연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1라운드 그 결과는 잠시 뒤에 음악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2라운드 넘어갑니다. 2라운드는 제목에서부터 힘을 아니 낼 수 없는 곡들이에요. 첫 번째 후보곡입니다. 하지만 힘을 낼 만큼 과잖아. 이것쯤은 정말 된거 아냐. 소녀시대 힘내요. 이대로 포기하기엔 이만큼 왔으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 세상을 뒤집어 보자,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사실 가사만 보면은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만 그만큼 으쌰으쌰 해보자, 파이팅을 다져보자, 힘차게 응원해주는 곡이죠. 이 곡에 맞설 다음 후보곡도 힘을 낼 수 있도록 응원하는 곡이에요. 제목부터 Cheer Up, Power Up 응원송으로 많이 듣는 곡이죠. 사실 가사를 잘 살펴보면 좋아하는 사람과 밀당하는 노래입니다. 따지고 보면 사람 관계에서만큼 에너지 소비가 큰 게 없어요. 서로 잘 지내려면 노력하고 힘내야겠죠. 자, 2라운드 두 곡 힘내라고 응원하는 노래입니다. 소녀시대가 외치는 힘내냐, 트와이스가 외치는 Cheer Up이냐, 그냥 그 차이예요. 빠른 집계 위해 이번에는 그룹명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세요. 소녀시대 또는 트와이스, 소녀시대 또는 트와이스,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0: 1라운드 다수의 선택에서 7의 곡은 거북이 어깨쫙이었습니다. 2라운드 넘어갔고요. 2라운드 우리 봉팔님들 소녀시대 힘내와 트와이스 치얼업 중에 골라주셨는데요. 2430번님 어릴 적 소녀시대의 힘내도 좋아했던 곡이지만 군대에서 치얼업 베이베 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던 기억들이 가득해요. 아, 트와이스로 갑니다. 아, 군대에서 치얼업으로 춤을 췄어요. 아, 트와이스 치얼업을 군대에서 부르셨다면은 아마 95년생, 94년생, 96년생 요 정도 나이대 있으실 것 같은데 맞나요? 5702번님은 저는 소녀시대 강하게 추천합니다. 강하게 추천한 만큼 소녀시대가 다수의 선택이 되었을까요? 이번 2라운드 1라운드보다 훨씬 더 박빙이었습니다. 5표 차이밖에 나지 않았어요. 5.5 대 4.5의 비율로 소녀시대 힘내가 더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1: 그래요. 3라운드 넘어갈게요. 파워업 송의 끝판왕 드립니다. 앞뒤로 흔들어
0: 싸이의 챔피언. 전주부터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끓어오르는 곡이죠. 축 처져 있다가도 이 노래가 흘러나오면 온몸을 업 자동 기립하게 됩니다. 일단 이 곡만 들었을 땐 그래 역시 싸이의 챔피언이지 싶으실 텐데 후보곡 얼른 만나볼게요.

맨편에 맞서려면 슈퍼맨 정도는 나와줘야 됩니다. 이 곡도 전주부터 이 강렬한 락비트로 몰입감을 확 살립니다. 달리고 달리고 살리고 살리고 오늘도 지구 12바퀴 도는 것 마냥 열심히 사는 봉팔님들. 자, 3라운드 실제 우리 봉팔님들께서 응원해달라 할 때마다 신청해주시는 단골 두 곡이에요. 한 곡만 선택해야 한다. 이거 고민 많이 되실 겁니다. 빠른 집계 위에 3라운드는 노래 제목으로 봤습니다. 챔피언, 온 말고 챔피언, 언니 할 때 언, 슈퍼맨, 언, 슈, 슈퍼 아니에요. 슈, 슈퍼예요. 슈크림 할 때 슈. 문자번호 샵1212 레인보우 열려있어요.

2라운드 타수 선택곡 소녀시대 힘내었고요. 자, 마지막은 싸이의 챔피언과 노라조의 슈퍼맨이었습니다. 3라운드에서 테이블 야자님 두 번 다 틀렸어요. 유유, 정말 못 맞히는 것 같아요. 힘 빠져요. 우째요. 유유. 그래도 끝까지 도전을 해주셨는데 도전은 슈퍼맨으로 하셨네요. 3라운드도 꽤나 박빙이었습니다. 제가 예상한 곡이 다수가 되었는데요. 이 두 곡 중 한 곡은 예전에도 후보로 올랐는데 그때도 다수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매번 소수가 되는 곡은

네, 고맙습니다. 클리피 100점 우패까지 들었고요. 그전국 싸이 챔피언은 3라운드 다수의 선택 곡이었습니다. 자, 먼저 세번 모두 내가 선택한 노래가 나온 골드핑거 봉팔님 발표해드립니다. 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 휴대폰 뒷자리 4182번님 다 맞았어요. 자작나무님, 크마악몽님 모두 다 성공하셨습니다. 세 분은 한 치의 오차 없이 깔끔하게 세번다 통과하셨고요. 세 분께는 티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세트를 댁으로 보내드립니다. 택배 상품이니만큼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요. 끝까지 도전해주신 아차상 받을 봉팔님 세 분이세요. 테이블 야자님, 세번다 틀렸어요. 유유, 진짜 가위바위보도 그렇고 복권도 그렇고 어째 이렇게 못 맞출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어떤가요는 챙겨드립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뻘어빠뻘. 5702번님, 마지막 3라운드에서 미끄러지셨나 봅니다. 오늘 3라운드에서 다른 선택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슈퍼맨 쪽으로 가셔가지고 아쉽게 탈락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2961번님도 그래, 이번엔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자! 이미 탈락을 예감하셨습니다. 세 분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바로 보내드립니다. 참여해주신 우리 봉팔님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월동무차 받으실 봉팔님들께는 주소를 여쭤보는 문자를 드리니까 꼭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A면 마지막 트랙이에요. 롤러코스터. 힘을 내요, 미스터 킴.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아픈 사람보다 더 지쳐있는 사람, 바로 곁을 지키는 가족인데요. 직장을 그만두고 밤을 새우며 버텨내지만 하루 10만 원이 넘는 간병비는 가족 모두의 삶을 짓누르게 됩니다. 이제 경기도의회가 간병의 무거운 짐을 나누려 합니다. 전국 최초 외국인 간병 지원 조례. 경기도가 외국인 간병인을 직접 관리해 부담은 줄이고 돌봄의 질은 높입니다. 당신의 효심이 눈물이 되지 않기를.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7: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6.3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33명의 선거

0: 선거 사범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남부청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어제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249건을 접수해 476명을 수사 중이며 이 중 3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치된 33명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수수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번 선거 기간 동안 폭력 행위로 인해 구속된 인원은 총 2명입니다. 나들이 계절인 5월 한강버스 탑승객이 월 9만 명을 넘어 정식 운항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5월 한강버스 탑승객이 9만 1,126명으로 집계돼 4월보다 1만 5천여 명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강버스는 작년 9월 18일 운행을 시작했다가 그해 11월 바닥걸림 사고로 마곡에서 여의도 구간만 부분 운항하다가 안전조치를 마치고 올해 3월 전 구간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경기도는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6일 오전 10시부터 1분간 도내 전역에서 추념 사이렌을 울립니다. 이번 사이렌은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민방공 대피경보와는 다른 추모의 목적이 경보입니다. 경기도는 도민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1분간 묵념에 동참한 뒤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되돌아가면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경기도가 24살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살 청년으로 성남시와 고양시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 달 20일부터 지역 화폐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여름방학 기간 공공기관에서 일할 청년 아르바이트 참여자 100명을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오늘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청년으로 최근 2년간 시에서 시행한 공공기관 청년 아르바이트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최종 선발자는 다음 달 6일부터 29일까지 인천시청 본청과 사업소 등에 배치됩니다. 경기도가 이달 4일부터 29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이륜 자동차 소음과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시군과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 점검반을 꾸려 소음 기준 초과와 불법 튜닝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경기도는 늘어나는 오토바이 소음 민원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내일 수도권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0도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이순환 우수 제품.
3: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무상 방문 수거.
3: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1: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3: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8: 여러분 즐기고 계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이 시간만큼은

볼륨을 키우고 비트의 몸을 맡겨보는 건 어떤가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0: I love you too. 이번 주 어떤가요? 비면 첫 번째 트랙 악뮤였어요. I love you. 비면 정석 체크 들어갑니다. 우리 봉팔님들 6월 이번 달에 기다리시는 게 있으신가요? 기대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요? 봉팔님들에게 6월은 어떤 이벤트, 어떤 의미가 있는 달인가요? 6월의 첫날 우리 봉팔님들이 기다리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받아보면서 접속 체크 들어갑니다. 문자번호 샤빌리일리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 무료고요. 6월에 저는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당연히 월드컵 이제 다다음 주 아니죠 다음 주 금요일이죠. 6월 12일 금요일 11시에 대한민국 대 체코 경기가 열리고 12일 금요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인가요? 실시간으로 좀 찾아보겠습니다. 19일이네요. 예, 19일 맞네요. 12일 11시에 대한민국 체코, 19일에 멕시코 대한민국 10시 경기고 그리고 25일입니다. 금금목이에요. 다음 주부터 금금목. 25일 CBS 월급날에 10시에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또 게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A조에 속해가지고 이번엔 경기 일정이 월드컵 시작하자마자 바로 있어요. 그리고 어제 오전에는 또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경기를 펼쳐서 5-0의 또 경기 결과를 가져왔는데 6월에 가장 기대되는 이벤트가 역시나 월드컵입니다. 우리 봉팔님들도 꼭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 걸스데이입니다. 기대해.
1: 요 DJ 봉 디스 파티

1번님 6월에는 결혼기념일, 새언니의 생일, 오빠 칠순이라 제주도 여행가요. 신나는 기념일이 가득. 이벤트 많은 날이네요. 2931번님의 결혼기념일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2월에 결혼하신 분들 많아요. 엄마 검님도 이제 결기일, 20일에 생일까지. 결기 생일 선물은 따로따로입니다. 엄마 곰님의 남편분. 1435번님 6월 3일이 생일인데요. 내일 모레인데 가족이 아무도 모르는 눈치예요. 일단 63 지방선거 쉬는 날이긴 합니다. 가족분들이 모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든 눈치채게 아침부터 미역국 먹고 싶다 노래를 불러주시길. 3216번님은 6월 8일에 둘째를 낳으러 가십니다. 원콩이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노산 43살의 애 낳으러 갑니다. 우리 3216번님의 건강한 출산을 응원합니다. 원콩아,

외유성 출장인데 저는 조용히 하고 있겠습니다. Everybody 소리 질러. 기다리던 우리 아들의 첫 군 휴가 우짜하님 얼마나 기다리고 계세요. 7349번님 2월부터 준비한 농산물을 출하합니다. 6월 중순경엔 대추를 시작으로 고추와 감자까지 바빠요 바빠. 어떻게 올해 농산물 수확은 괜찮았나요? 마지막까지 좋은 결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어떤 가위에서도 응원할게요. 기대해. 기대되는 6월 모모랜드와 함께 조금 더 피치 올려봅니다. BAAM Bell. 6월은 두 아들 생일이 연속으로 새 남매맘님 6월에 고생 많으셨네요. 더운 날 00 61번님 03님 2689번님

0: 승리호 되길, 승리여정 되길 기대하고 있어요. 그 전에 12, 13일 티켓팅 성공부터 가죠.
1: 3541번님 접속 완료. 6월은 전기담요 없는 캠핑 대신 선풍기를. 6월에도 캠핑 열심히 댕기시는 자작나무님도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지난번에 우리 늦깎이 44살 조리과 대학생 요리대에 나가서 금상수상! 금상수상 작품은 어떤 작품이었나요? 어떤 요리였나요? 메뉴가 뭐였어요? 축하드립니다. 나도 널 보잖아. 남편과 함께 산행 가기로 하신 7394번님도 일 끝나자마자 어떤 가요 틀어서 저의 철사거림을 즐기고 계시는 7575번님도 접속 부수부수부수 러마님 사랑하우님 체리체리님도

네, 여기까지입니다. 걸스의 대회와 모모랜드 뱀 들으면서 접속 체크하고 왔고요. 소구비님은 이런 축제도 있었어요. 유일하게 가는 축제라고 하시면서 저희에게 추천해 주셨는데요. 괴산, 충북 괴산이죠. 감자 축제에 가신답니다. 올해는 6월 13일인데요. 퍼슬퍼슬 감사가 너무 좋아요. 감자 축제. 괴산이 감자로 유명한 곳이군요. 찾아보니까 지금 6월 12일부터 열리네요. 금, 토, 일. 사흘간 열리고 감자 캐기 체험도 할 수 있대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거 너무 좋죠. 직접 이렇게 흙을 만지는 일이 많지 않다 보니까 늘 그냥 우리는 이미 마트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확한 감자의 최종 모습만 보게 되니까 직접 이런 데 가서 흙 만지고 감자 캐보고 가족 단위로 놀러 가가지고 이것저것 시식도 해보고 너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네요. 여기서 괴산 가려면 얼마나 걸리죠? 한 3시간 걸리나요?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저도 예의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아이에게 점점 이런 축제를 함께 이렇게 체험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져가고 있어서 이런 꿀팁, 꿀장소 계속 알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이디 액션권님이 아까 문자를 주셨는데 너무 늦게 답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전주에서 여수로 이동 중인데 곧 남원입니다. 라디오 주파수 어디에 맞춰야 할까요? 내려가다 보면은 어떤가요? 미송출 지역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액션권님은 계속해서 레인보우로 애청해 주시고요. 놀던 토끼님은 요즘 저는 싱어게인에 나왔던 이정권님에게 푹 빠져 지내고 있습니다. 드디어 콘서트 소식을 듣고 손 떨면서 티켓팅까지 성공했는데 막상 예매하고 나니까 새로운 고민이 생겼어요. 공연장 사진이나 후기를 보면 다들 너무 예쁜 20, 30대 분들인 뿐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나이가 좀 있는 편이라 괜히 갔다가 민폐가 아닐까 혼자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가도 될까요? 아니면 취소해야 할까요? 누군가의 노래 위로받고 설레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고민. 이거는 고민할 거리가 아닙니다. 놀던 토끼님. 예쁜 20, 30대 뿐이라뇨.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가면은 왼쪽, 오른쪽, 앞, 뒤 누가 앉아있는지는 신경이 전혀 안 쓰인답니다. 오직 그 무대 위에 있는 내가 요새 푹 빠져있는 그 가수만 내 앞에 보일 뿐이라고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다녀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거기서는 그냥 팬들이 한마음 한뜻이지 뭐 누가 더 뭐 예쁘고 뭐 어쩌고 저쩌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슬로우 퀵퀵 이어갈게요.

익숙한 노래, 자주 듣던 노래, 즐겨 듣던 노래가 오늘은 다르게 들릴 겁니다. Slow, slow, quick, quick. 한때 중꺾마 이 말을 많이 썼죠. 물론 요새도 쓰는 분들 계시죠. 오늘 A면부터 우리 힘내자, 버티자, 멘탈 잘 잡자 이런 응원.

오늘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게 되는데 이 코너를 대하는 자세도 같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 잠시 후 우리는 어떤 노래의 일부를 빠르게 또는 느리게 변주된 버전으로 들어볼 텐데요.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허나 제가 중꺾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봉팔님들 최대한 맞히실 수 있도록 단계별 문제도 눈치껏 열심히 들을 테니까 잘 듣고 가수와 노래 제목 모두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오늘 슬로우 퀵퀵. 먼저 어려운 1단계입니다. 오늘 어려운 날이에요. 정답 알고 있어도 오늘 1단계 안 들려요. 어디 구간인지. 지난주와 지지난주 우리 제작진이 문제를 좀 쉽게 갖고 왔는데 오늘은 또 갑자기 난이도를 올려왔습니다. 1단계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우리 그래도 도전해볼까요? 1단계 한 번만 더요. 이게 남자 보컬인지 여자 보컬인지도 구분이 안 되죠. 1단계는. 1단계에선 정답 안 올 겁니다. 뭐 그래도 문자번호 샵1212 레인보우로 찍어보셔도 좋겠고요. 자, 2단계 가보겠습니다. 2단계 들려주세요. 잠깐만요. 오늘 이멀전시 시츄에이션. 제작진 오늘 3단계 준비돼 있나요? 3단계 준비 안 돼 있어요. 잠깐만요. 2단계 때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침착해. 2단계 주세요. 이거 지금 후렴 시작 부분이죠? 맞나요? 오케이. 아, 근데 우리 봉팔님도 이거 많이 어려우실 듯한데. 자, 가수와 노래 제목 둘 다 보내주셔야 정답이 인정되고요. 둘 다 정확해야 됩니다. 저희가 다섯 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1808번님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 2단계 한 번만 다시 들어볼게요. 한 번만. 자, 3단계 힌트. 이봉규가 드리는 3단계 힌트. 요건 조금 더 쉽게 갑니다. 지금 이 한 줄보다는 조금 더 길게 불러드릴게요. 갑니다. 이거 후렴 구간이요. 이 곡의 후렴 구간. 상당히 유명한 곡입니다. 이거 모르실 수가 없어요. 2000년에 나왔던 곡. 자, 3단계. 리버브 좀 주세요. 쎄쎄.

0: Nangora uhei amyo saraga duo. Dung dung dung dung dung dung dung dung dung dung dung dung dung dung.
1: 다 드렸어요. 2단계까지 어려웠으면 3단계는 확실하게 드려야죠. 이것이 3단계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는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봉팔 7일 차여도 이 정도는 맞춰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봉팔 자격 없어요. 정말 봉팔 자격고사 시험에서 무조건 이거는 필패입니다. 자, 문자번호 샵 111 레인보우 열려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제가 이 정도 3단계 드렸으면 2단계가 다시 들릴 겁니다. 2단계 마지막으로 한번 듣고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정답 확인해 봅니다.

유채영이었습니다. Emotion. 그 전곡 RF Neverending Story였어요. 슬로우 슬로우 퀵퀵 오늘의 2단계 먼저 다시 한번 듣고 넘어갑니다. 2616번님 오답으로 국카스텐의 돌덩이 보내셨고요. 희희낭낭님 레시의 애송이. 3775번님 H.O.T의 캔디. 치렁치렁님 컨닝했음요. 최정한 무정. 반에서 1등하는 애 거 컨닝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컨닝을 다른 친구 거로 했어요. 옆에 있는 친구 거 컨닝해가지고 이렇잖아요. 반 1등 거 컨닝하셔야죠. 하시려면. 4319번님 최정한의 마지막 편지. 뭐랑 헷갈리신 거죠? 마지막에 들어가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요? 정황상 편지. 그러니까 이 곡의 내용을 보면 마지막 편지긴 할 겁니다. 진짜 라스트 편지긴 한데 아쉬워요. 오늘의 정답곡 최정한 편지였습니다. 이 오프닝 들으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2000년 5월 8일에 발매됐던 최정한의 두 번째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 편지. 요 앨범에 테스 있고요. 테스형 말고 테스. 템테이션 요 곡도 괜찮고. 오늘 정답 우리 봉팔님들 잘 맞춰주셨습니다. 제가 3단계 거의 떠먹여드렸죠. 그쵸? 진짜 다 먹여드렸습니다. 정답을. 2931번님 요즘 편지는 우리 아들 그리고 아들 담임쌤한테만 쓰네요. 우리 봉팔님들께 그래서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떤가요? 이 오프라인으로 손편지 옛날처럼 라디오에 우리가 아날로그 편지 써서 보냈던 것처럼 보내셔도 좋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 다 모아가지고 그날은 정말 인터넷 창 다 닫고 아날로그 데이로 손편지만 소개하는 날로 꾸며가겠다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말이죠. 재밌는 게 손편지가 한 장도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특집은 계속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2931번님 포함 다섯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지난 주말부터 저의 알고리즘에서도 계속 눈에 많이 보이는 아이돌 그룹의 곡 준비했습니다. 요즘 대학 축제 섭외 1순위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곡이 1년 전에 나왔던 곡인데 아주 급격한 역주행으로 또 많은 분들이 요새 이 곡 다시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룹 리센드입니다. Love Attack.

미야오의 미야오 재생해드렸고요. 그리고 그 전 곡은 리센의 러버택이었습니다. 웅이님은 러버택 들으시면서 내 알고리즘엔 갑자기 갑자기만 뜨는데 요새 진짜 화제입니다. 뭐 그 너튜브든 인별그램이든 SNS에서 진짜 큰 화제를 모으면서 리센은 붐이에요. 붐. 밈 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거제 야호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제 야호. 요거 밈 하나로 이 리센느 그룹이 거제 홍보대사로 발탁이 됐어요. 그만큼 지금 화제입니다. 이런 거 이제 놓치지 않고 싶으신 분들은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알았어요. 이게 이미 좀 지나간 거죠? 제가 알 때쯤이면 한번 지나간 거거든요. 한창 진행 중이에요, 지금. 아, 오랜만에 진행 중인 걸 알고 있네요. 알고 있었다. 나는 거제 야호를 알고 있었다. 이응 이응 한 번만 보내주십시오. 거제 야호가 뭐냐? XX 보내주시고요. 거제 야호 야호 거제 야호 이런 거 있어요. 한번 검색해보세요. 이게 좀 맥락을 알아야 되는데 아무튼 맥락은 직접 파악하시고요. 야호 중에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이제 무한도전에 무야호 요거밖에 없었잖아요. 무야호 이후에 지금 가장 화제성이 높은 거제 야호입니다. 오랜만에 좀 안다고 좀 그렇죠? 제 태도가 예, 죄송합니다. 너무 좀 거들먹거렸던 것 같아요. 이번 기회 어떤가요? 비면 함께하고 있고요. 5013번님 어떤가요? 6주년 딱 2주 남았는데 월드컵에 묻혀 조용히 지나가나요?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가요? 이제 6주년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6월 15일이 어떤가요? 6주년이에요. 다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다다음 주 월요일. 근데 우리 봉팔님들도 아시겠지만 지난 청취율 조사가 저희가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7월에 청취율 조사가 있는데 저희는 이번 6주년은 좀 겸손하게 조용히 지나가고 7월 청조에 올인하려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7월에 뭐 다양하게 저희가 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잠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영웅 준비했습니다. 임영웅. 거제야호 거의 다 모르세요. XX가 많네요. 예, XX가 많아요. 이응이응은 많이 안 보입니다. 임영웅 듣습니다. 런던보이.

0: 전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레.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V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6: 봉규수 팔로워 봉팔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끼 디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뼘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봉팔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이번 기회였던가요? 오늘 마지막 트랙 라떼 한잔 놓고 저는 떠납니다. 윤건의 라떼처럼. 봉팔님들 내일 또 올 건가요?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가구 LG가전 제품 최대 70% 할인 혜택과 행사기간 내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께는 선풍기 400대, 계란찜기 400개 등 푸짐한 경품 추첨 기회까지 드립니다. 6월 18일부터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3: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한화그룹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대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직원 5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화그룹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입장문을 통해 숨진 직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부상을 입은 직원들의 쾌유를 바라며 치료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화그룹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은 확인 중이라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다시는 이런 참담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9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0: 5명이 사망했고 2명이 다쳤습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오는 6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특검팀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며 윤 전 대통령 측도 특검팀의 공개 소환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특검 사무실에 도착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이 공개될 예정이며 윤 전 대통령은 사복 차림으로 포승에 묶인 채 특검팀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경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조사를 통해 비상계엄이 이미 2023년 11월부터 준비됐고 계엄 당시 다수 실무자가 계엄 선포와 국회 병력 투입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조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며 2023년 11월 29일 관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가 시키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의장이 이에 대해 정당한 명령이면 따르겠다는 원론적인 취지의 답변을 하자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총을 가져와 내 머리에 쏘라는 등의 과격한 발언을 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첫 AI PC 용칩 N1X를 공개하며 AI 노트북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습니다. 황 CEO는 대만 GTC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첫 AI PC 용칩 N1X가 탑재된 엔비디아 RTX 스파크를 공개하며 새로운 개인용 컴퓨팅 혁명이 시작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엔비디아 RTX 스파크에 사용된 N1X 칩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성능 저전력 D램 메모리 8개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져 AI PC 시장이 새로운 수요처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자를 이송 중이던 사설구급차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다 사고를 내 한 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전남권과 경남권에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6도, 습도는 38%입니다. CBS 뉴스 송인찬이었습니다.
1: CBS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4: 갯벌류의 신사 검은머리 물대새의 소리입니다. 검은머리 물대새는 일부 일처제이고 어떤 부분은 20년 넘게 같이 번식합니다. 오래 함께한 짝일수록 호흡이 맞아 새끼를 더 잘 키웁니다. 그렇지만 매년 약 8%의 부분은 이혼을 선택하는데요. 더 좋은 먹이터와 안전한 번식지를 가진 수컷이 나타나면 암컷은 기존의 짝을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암컷은 배우자가 있는 암컷을 쫓아내고 그 배우자와 결혼하기도 합니다. 검은 머리 물대새의 이혼은 더 좋은 영역, 더 높은 번식 성공 가능성을 계산한 결과인 것이죠. 자연의 짝짓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5: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6월의 첫날, 이제 낮이 길어졌죠. 우리는 보통 이런 빛을 긍정적으로, 어둠을 부정적인 것으로 나누곤 하는데요. 근데 진짜 폭발적인 에너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사방이 완전히 캄캄해졌을 때 비로소 내 안의 목소리와 생각들이 선명해지니까요. 우리 남은 오후는 내 안의 가장 깊고 솔직한 에너지를 따라가 보는 건 어떨까요? 휘트니 휴스턴입니다. Queen of the Night.

0: 휘트니 휴스턴의 Queen of the Night, Like Hip Hop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Like Hip Hop 하유진입니다. 사랑하지 형님이 명곡도 밤에 만들어져요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또 밤은 어두워가지고 활동하지 않는 시간으로 우리 보통은 인식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의외로 또 밤에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아침형 인간이세요? 저녁형 인간이세요? 저는 이도 저도 아닌 새벽형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 밤 12시 있죠. 정오가 아니죠. 그 정오 맞나? 밤 12시가 넘어가는 시간부터 갑자기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정신이 깨어나는 느낌? 아, 근데 아침에 일어나려면 일찍 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쉽습니다. 약간 미국인의 삶을 살면 잘 살 것 같다, 이런 생각 해봤어요. 오늘이 또 6월의 첫날입니다. 5월이 휘리릭 가버리고 어느새 6월이 됐는데요. 아, 새로운 달에도 어김없이 하유진의 라이키팝은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신 또 좋아하시는 인기곡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AI가 다

서바이벌의 Cut in the Game이었고요. 포리너의 Hot Blooded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그 밤 12시를 정오라고 해가지고 우리 라이커님들이 자정이에요 알려주셨는데요. 이 단어가 요즘에 생각이 안 나요. 아, 진짜 큰일이야. 어떡하면 좋아요? 자정, 맞아요. 자정. 아이리스님이 젊은이들은 자는 게 아까운가 봐요. 저희 딸도 매일 늦게 자서 걱정이에요 하셨는데 늦게 자면 근데 진짜 안 좋대요. 이게 우리가 잘 때 뭐 어린 친구들은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것도 그렇고 우리 좀 나이가 있어도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는 우리들도 그 자면서 나오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맨날 아 일찍 자야지 하는데 밤에는 뭘 해도 그렇게 재밌어요. 그냥 뭐 휴대폰을 봐도 재밌고 그렇지 않나요? 엘리추님은 19살 때 입시 미술학원 다닐 때였는데요. 새벽 4시까지 그림 그렸어요. 그러다가 새벽에 버스 타고 집 등교 그리고 다시 대구행 하버드 정신이다 그쵸 하셨는데 하버드 정신 맞아요. 그런 것 같네요. 이 어릴 때는 뭐 밤샘 거뜬히 해내죠. 다음날 하루 뭐 잠 좀 안 자도 다음날 그냥저냥 잘 살 수 있었는데 요즘은 안 됩니다. 요즘은 안 돼요. 갓블레스유님이 젊음이 좋긴 좋구나. 남들 피곤해서 골아떨어져 자고 있을 때 눈이 맑아진다니 부럽다 하셨는데 이... 그쵸? 뭐 젊을 때는 뭘 해도 근데 저도 요즘은 밤에 졸립니다. 밤에 이게 잠이 와요. 아... 이게 눈이 침침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준호엄님은 더울 때는 야행성으로 바뀌어요. 새벽이나 하셨는데 맞아요. 더우면 또 잠이 안 옵니다. 더우면 밤에 이 새벽에 특히 새벽 한두 시쯤 여름에 그 새벽 한두 시쯤에 밖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여름밤의 매력이 또 있어요. 아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8494님, 하디 주말에는 등산도 하고요. 남편이랑 영화도 보고 외식도 하고 행복하게 잘 보냈습니다. 휴일이 곧 다가오니까 월요일 가볍게 시작했어요 하셨습니다. 맞네요. 우리 또 수요일에 선거날이죠. 안 그래도 윤가영님이 이번 주 차트 복권 있나요 하셨는데 이번 주 차트 복권은 여러분 하루 당겨서 내일이죠. 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깜짝 차트 복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산타 에스메랄다입니다. You're my everything. 그리고 스모키의 What can I do? 들어보자.

제주 딸기 산도님이 우와 딱 원하던 곡이다 하신 이 노래 Fine Young Cannibals의 She Drives Me Crazy 벼락시키님 신청곡 띄워드렸고요. 노나의 D1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하효진의 Like Pop 함께하고 계십니다. 호박피자님이 팝 방송 찾다가 오늘 처음 들어왔어요. 추억의 올드팝이 딱 취향 저격입니다. 효진님도 처음 뵙는 분이라 좀 낯선데요. 선곡이 좋아서 내적 친밀감이 확 드네요 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맞아요. 라이키파 계속 듣고 계시면 이 선곡이 올드팝도 있고 또 요즘 노래도 있고 이렇게 잘 섞어가지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드실 겁니다. 노을님이 젊음이란 그 무엇으로도 못 사는 거겠죠? 나 다시 중딩으로 돌아갈래 하셨어요. 아니 왜 갑자기 중딩으로 돌아가고 싶으셨을까요? 젊음은 그저 돈으로도 그 무엇을 줘도 못 사는 거지만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얻는 나에게 쌓이는 그 연륜이란 것도 사실은 살 수 없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더 내가 나이 드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과거를 그리워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이 살아갈 날들을 잘 채워가야겠다. 그렇게 시간을 쌓고 쌓아가다 보면 억만금을 줘도 못 사는 나만의 어떤 삶의 지혜가 쌓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딩으로 돌아. 근데 저도 뭐 중딩으로 돌아가고 싶기는 해요. 저는 중딩보다는 한 20살로 돌아가면 더 재밌게 놀 수 있을 텐데 뭐 요런 생각이. 허무신님, 하디 위로해주세요. 저 공시생인데요. 국어 모의고사 60점 나왔어요. 근래 들어 최저점이긴 한데 노력해도 점수가 이렇게 낮게 나오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겁도 나고 이 절망감 부숴버리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아, 제가 이런 분들께 꼭 드리는 그 말이 있어요. 여러분, 모의고사는요, 그냥 모의고사일 뿐입니다. 제가 그 산 증인이에요. 왜냐? 저는 고3 때, 고3이 아니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내내 그 수학을 1등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공부를 10을 하면 그 중에 거의 8? 8.5? 막 정도까지 80% 정도를 수학에 투자했는데 수학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저도 고3 그 수능 앞두고 모의고사에서 최종 모의고사 있잖아요. 60점대 나왔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그때 막 교무실 가서 수학 선생님 붙잡고 막 어떡하냐, 나 진짜 해도 안 된다, 내 머리가 돌이다 막 이러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대박, 제가 진짜 수능에서, 이건 자랑이 아니라 그냥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능에서 생애 최초로 수학 1등급이 나왔어요. 와우.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아, 내가 노력한 시간은 결국에 없어지지 않는다. 언젠가 빛을 본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잘 추스르시고 우리의 이 노력의 시간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빛을 보는 때가 와요. 우리 그걸 믿으면서 같이 파이팅 해보자고요. 참고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랑하는 거 아니고 저도 엄청 노력했다가 이 안 된 경험이 너무 많아가지고 공감하는 마음에 드린 말씀입니다. 제주 딸기산도님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하셨는데 맞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죠. 뭐 행복하다고 성적이 잘 나오고 성적이 잘 나와서 행복하고 아닙니다. 아, 도리도리님이 컨닝한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컨닝은 안 했고요. 하나 찍었는데 찍은 게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턱걸이로 이렇게. 아무튼 그렇답니다. 5802님 신청곡이에요. 리안 라임스의 How Do I Live, 그리고 CBS 뮤직 차트 97위입니다. 스콧 맥켄지의 샌프란시스코.

조효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이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공연 선물 있습니다. 제10회 한국 뮤지컬 어워즈 작품상, 극본상, 연출상 수상, 한글과 사랑에 빠진 할머니들의 인생 예찬, 뮤지컬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입니다. 이 공연은 6월 6일 토요일 저녁 6시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공연 달아서 라이키팝으로 신청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 차트 복권은 수요일이 아닌 바로 내일 찾아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내일 꼭 많이 참여해주세요. 라이키팝 오늘 끝곡입니다. 지금 흐르고 있어요. 필 콜린스의 Another Day in Paradise 띄워드리며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행복한 6월,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1분 기상 정보입니다. 현재 흐린 날씨를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6월의 첫날인 오늘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부터는 전남과 경남에도 곳에 따라 비가 예상되는데요. 내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내릴 비의 양을 보면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 20에서 80mm, 그 밖에 남부지방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는데요. 제주도 산간지역은 내일까지 최대 1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반면 중부지방은 내일과 모레 사이 날씨로 인한 불편이 없겠고 일부 남부지방은 수요일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0: 한편 오늘도 일교차 큰 날씨 속에 낮에는 예년보다 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은 중부지방의 경우 한여름 더위가 나타나면서 서울은 33도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입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정연케어.
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7: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6: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8: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2: CBS 경제연구실.
13: CBS 경제연구실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는 기후로운 경제생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경제학자 홍종호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인프라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지방선거에서 너도나도 공약으로 내건 데이터 센터.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가 AI 선두를 달리는 미국에선 혐오시설로까지 취급받고 있다는데요. 무엇이 관건인지 오늘 주간기후 브리핑 통해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뵙겠습니다.
14: 잘 돌아갑니다.
15: 잘 돌아갑니다.
16: 잘 돌아갑니다.
17: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8: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9: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공제조합 KPIN컵.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G맥스.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한 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안 전해드리는 주간 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CBS 정책부 최소영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두 가지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심상치 않은 미국 내 데이터 센터 반발.
3: 네, 이 제목부터 좀 말 그대로 심상치 않네요. 네. 그런데 미국에서 했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소위 그 NIMBY 현상, 우리 동네 싫다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요?
4: 그렇습니다. NIMBY 현상을 넘어서 아주 적극적인 시민들의 반대 행동이 이어지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 짓자고 말하던 지방 의원들이 선거에서 다 낙선하고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이 지역사회 반대로 점점 더 무산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3: 어휴, 흥미롭네요.
4: 예,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지능 산업단지 어디에 유치될지 이게 지금 화두잖아요. 네. 반면에 미국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혐오 시설화되는 현상을 오늘 짚어보려고 합니다.
3: 예, 우리나라는 이제 하나둘 대형 데이터 센터를 짓기 시작했다면 미국에서는 이미 많이 빅테크 기업들이 너도나도 데이터 센터를 짓기 시작했죠. 이미 지었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향후 겪을 그런 갈등의 예고편인가? 이게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4: 네. 한번 보실게요. 5월 중순에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를 소개해드릴게요. 미국인 10명 중에 무려 7명이 내가 사는 동네에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는 걸 반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3: 어휴, 충격적이에요.
4: 예, 이유도 살펴볼게요. 네. 환경 문제 그리고 전기료 문제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넓은 부지를 사용하잖아요. 운영할 때 막대한 양의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또 장비를 냉각하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물도 필요해요. 네. 이게 전반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3: 네. 이 반대하는 이유 답변을 보면 가장 비중이 높았던 게 이제 물과 같은 자원, 환경이었다는 네. 거죠?
4: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 데이터 센터 반대한다고 답변한 사람들 중에 절반은요. 물과 같은 자원을 데이터 센터가 과도하게 사용하는 걸 우려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기후변화로 가뜩이나 미국 수자원이 말라간다. 미국이 지금 물 부족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데이터 센터가 다수 들어선 뭐 텍사스나 애리조나 주가 특히 지금 주민들하고 이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 두 주의 주요 산업이 원래 농업인데 데이터 센터가 농업에 필요한 물까지 빨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3: 예, 저는 이 소식 지금 우리 최 기자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아, 미국 이 지역의 주민들이 데이터 센터의 이 본질을 잘 알고 있다. 보통 우리가 전기 많이 쓴다는 건 알고 있지만. 예. 물을 또 많이 쓴다는 것도 이번에 이미 알고 있다는 이게 상당히 알려진 사실이라는 거죠.
4: 물 먹는 하마였네요.
3: 그래요. 이게 사실은 애리조나나 텍사스가 네. 뭐 캘리포니아 더불어서 상당히 미국의 농업의 아주 주산지거든요. 특히 뭐 텍사스 같으면은 목축 미국 내 1위, 또 면화 생산량 미국 내 1위 이런 정도로 이런 산업들이 다 물을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4: 네.
3: 그러니까 그 많은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데이터 센터와 물을 갖고 경쟁해야 되는 관계가 되는 건가? 당연히 맞득지 않겠죠.
4: 물과 기후 영향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한 것이네요. 네.
3: 게다가
4: 곳이네요.
3: 이미 벌써 가뭄을 겪고 있거든요. 예. 이 지역이. 예. 그러니까 더더욱 여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겠죠.
4: 네.
3: 자, 전기요금 부담도 높아지는 상황.
4: 네.
3: 그렇죠?
4: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도 20%에 달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랑 다르게 미국은 뭐 주별로 지역별로 전기요금이 다르잖아요. 송전망이 혼잡하거나 수요가 몰리는 지역, 그러니까 우리 막 수도권 같은 지역은 전력 도매 가격이 훨씬 비싸집니다.

0: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많이 쓰면 쓸수록 일반 주민들이 쓰는 전기료도 오르게 돼 있다고 해요.
1: 네. 사실은 미국은 우리나라는 이게 단일 공급망, 뭐 국토가 면적이 크지도 않지만 미국은 동부 또 서부 텍사스는 완전히 또 스스로 고립망이에요.

0: 최대 소매 요금이 예. 3배까지 차이가 나는.
1: 지역별로요?
0: 네, 지역별로. 예, 굉장히 크죠. 예. 예, 이런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전기 요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예. 거죠.
2: 작년 말 기준 미국 전체 전기 요금이요. 전년 대비 6% 오른 걸로 나왔습니다. 2024년 대비해서 2025년에 미국 국민들이 더 낸 전기요금이 $110 수준이었다고 해요. 이 중에서도 데이터 센터가 지금 밀집돼 있는 지역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전기요금 각각 19%, 10% 이렇게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뭐 꼭 데이터 센터만이 전기요금 인상의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미국은 전력망 노후화 문제도 계속 그럼요. 지적이 되고 있고요. 뭐 허리케인이나 산불 때문에 재해 입은 것도 가격 인상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렇지만 데이터 센터는 이 다양한 원인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눈에 띄는 요소다라고 보면 됩니다.
0: 워낙 산업계에서 핫한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미국 국민도 관심을 가질 텐데 네. 우리 동네 이게 들어서는 게 처음에는 좋을 줄 알았는데 따져보니까 이게 별로다 이런 네. 생각에 이제 이르게 된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2: 일자리,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 삶의 질 문제 이런 다양한 이유로 데이터 센터 건설을 반대한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명확한 건 바로 수자원이랑 전기요금 문제인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산업 그리고 내가 내는 전기료랑 관련한 네. 문제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에 대한 반발 그리고 아주 적극적인 거부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펜실베니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마을에 엄청나게 큰 데이터 센터 건설이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그 계획된 것만 보면 마을 전체 면적의 14%나 차지해요. 14%를 그냥 큰 데이터 센터 하나 지어놓는 거예요. 이 정도로 큰 데이터 센터 들어서면 전기 사용량 뭐 상상 이상이고요. 네. 물 사용량, 여기다가 소음 공해, 빛 공해 이런 걸로 주민들이 받는 환경 피해 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마을 주민 수백 명이 모여서 데이터 센터 건설에 반대했습니다. 이때 아주 거센 반발 때문에 시의회 의원 대부분이 올봄에 사임했다고 해요. 지금은 데이터 센터 건설에 반대하는 인사들로 교체가 됐습니다. 의회가 다.
0: 아마 이게 시골 마을일 테니까 예. 땅값도 상대적으로 싸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선 여기가 적지다. 최적지다라고 판단했겠지만 주민들의 거센 반발 아마 예측 못했던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미주리주에서도 비슷한 일 일어났습니다. 시의회가 한 작은 마을에 6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건설을 승인을 했어요. 여기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이 올해 4월 초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한 현직 시의원 4명을 전원 낙선시켰습니다.
0: 표로 심판했군요.
2: 그렇습니다. 이게 당파를 넘어서서 지역사회 반대로 멈춰선 데이터 센터 건설 프로젝트가요. 규모로 보면 640억 달러, 우리 돈 거의 9조 6천억 원이 넘는 수준에 달한다고 합니다.
0: 그래요.
2: 그러니까 인공지능 산업이 붐업이 되고 있지만 데이터 센터가 언제나 늘 환영받는 건 아니다라는 점 알 수 있는 거죠.
0: 야,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난감해야 할 상황 같아요.
2: 네.
0: 그럼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하려면 데이터 센터를 지속적으로 건설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런 입장이었고요.
2: 네.
0: 근데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로컬에서 반대하고 지금 보니까 상당히 그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도 반발이 있는 거예요.
2: 맞아요.
0: 곧 11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중간선거 있잖아요.
2: 네. 지난 대선 때 트럼프 공약이 전기요금 반값 만들겠다는 네. 거였어요. 근데 정작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있고 지금 이란 전쟁 이후로 휘발유 가격도 올랐고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각하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번 중간선거가 자기 삼선 가능성을 좀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뭐 지금 계속 지지율이 연일 최저 수준을 네. 찍고 있습니다. 고물가가 계속 유지되고 이게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망이 밝지 않아요. 예.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거냐. 그래서 백악관에다가 아예 빅테크 경영진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끔 하는 일인데 미국에서도 있더라고요.
0: 네.
2: 예, 지난 3월에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아마존, 오라클, XAI 같은 이 XAI 같은 이 쟁쟁한 기업 경영자들이 백악관에 모여서 납세자 보호 서약이라는 걸 체결했어요.
0: 아, 지역 주민들 보호하겠다. 네. 이런 얘기네요.
2: 전가하지 않겠다 네. 이런 느낌이죠. 골자는 데이터 센터 비용을 일반 시민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필요한 전력을 기업들이 그냥 직접 생산하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별도로 구매해서 전체 그 지역 전력망에는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또 소비자용하고 다른 별도의 전기 요금 체계를 좀 마련을 해서 전력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관련 요금을 좀 부담을 해보겠다. 돈을 좀 내보겠다. 그리고 일자리

0: 창출 같은 걸 해서 지역사회에 기여를 해보겠다 하는 서약을 기업들로부터 받아낸 거죠, 백악관이.
1: 네. 아니, 이게 취 기자 설명 들으니까 진짜
0: 네.
1: 우리나라에서 가끔 과거 정권에서
0: 네.
1: 보면 많이 있는 일이
0: 그쵸, 떡볶이도
1: 미국에서도
0: 먹고.
1: 재현되는데 사실은 이 서약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사실은 단기간에 무슨 전기 생산에 주체이거나 전문 기업도 아닌 이런 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스스로 전기를 그렇게 많이 그렇죠.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네. 결국은 전기 사업자들이 특히 뭐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전기를 공급해야 하고 또 그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송배전망도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했더라도 현실에서는 아무리 산업용 전기와 가정용 전기의 요금 체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수요의 영향을 가격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의 서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이렇게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0: 네.
1: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반응은 어땠습니까?
0: 뭐 유권자들도 모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사실 반응이 딱히 좋지 않았어요. 크게 신뢰를 얻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이걸 기업들이 시행하게 하려면 감독 체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그런 것조차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자, 백악관 자료에 따르면 이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모든 전력 공급 인프라 개선 비용을 부담하겠다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실제로 이 인프라가 어디까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 건지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진짜 여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래요. 미국 내 유권자들의 이 물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당시 대통령을
0: 네.
1: 이제 이게 물리치고 사실 정권을 가져온 게 공화당으로서는
0: 네.
1: 그 당시에 바이든 정부가 물가 관리에 실패했다.
0: 맞아요.
1: 인플레이션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는데 본인도 역시 지금 그 상황에 그 상황에 처해 있어서 또
0: 네.
1: 그걸 또 민주당이 공격하는 그래서 유권자 마음을 얻고자 하는 이것이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 알아볼까요?
0: 네, 이건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1: 네.
0: 선거철 묻지마 AI 데이터 센터 공약 남발주의보. 미국에서 지금 데이터 센터를 막 우후죽순 건설하려던 계획이 주민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면요. 아직 우리나라는 당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유치하는 쪽이 정치권 입장에서는 인기가 더 좋아 보입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상당수가 뭐 AI 설비나 데이터 센터 아니면 정말 직접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유치 공약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시설에 전력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가 지역사회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화석연료로 전력을 조달하게 되면 탄소 배출이 늘고 그래서 기후변화가 가속화될 수 있고요. 또 먼 곳에 원전에서 전력을 끌어오려면 송전탑 진짜 마구 지어야
1: 네.
0: 합니다. 태양광은 이런 문제들에선 자유롭지만 반대로 24시간 밀도 높은 전력 공급이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죠. 이번 두 번째 소식에서는 이런 고민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1: 우리나라 이 정치인들은 우리 국민이 AI에 대한 선호가 우리 지역에 이런 거 유치했으면 하는 생각이 굉장히 높다는 거를 생각해서 이런 공약을 내세웠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데 미국의 상황은 또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0: 네.
1: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 같아요. 그죠?
0: 맞아요.
1: 자, 그러면 준비한 소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상황은 어떤지.
0: 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일단 광역단체장은 16명 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17개 시도가 있었는데 이제 광주광역시랑 전라남도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로 묶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광역단체장 이 16개 자리에 출산표 던진 후보가 녹화일인 5월 27일 기준 총 54명입니다. 이제 녹색전환연구소. 참여연대, 환경정의가 이들 지방정부 수장 후보자들이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핵심 공약을 분석을 했어요. 그 결과 약 70%, 그러니까 한 38명의 후보가 AI나 데이터 센터 관련 공약을 내세운 걸로 집계됐습니다. 뭐 예를 들면 모 시장 후보는 우리 시를 AI 로봇 수도로 만들겠다.
1: 네.
0: 또 다른 모 시장 후보는 피지컬 AI 로봇 실증을 우리 도시에서 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었고요. 그냥 아예 직접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유치하겠다고 밝힌 후보도 8명에 달했습니다.
1: 네.
0: 근데 AI랑 데이터 센터는 우리 앞에서도 알아본 것처럼 모두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또 데이터 센터는 열을 식힐 냉각수 공급도 필요해요. 그러면 지역 내 AI 설비나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관련 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이 이제 현실화되려면 당연히 전기랑 물 공급을 어떻게 될지에 대한 촘촘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설비로 인한 기후 환경 영향 검토도

0: 선행이 되면 좋겠죠. 네. 만약에 이런 계획 없이 그저 유치하겠다 이렇게만 외치면 말뿐인 공약에 그칠 수 있는 겁니다. 자, 시민사회단체가 내놓은 제안 내지 주장은 이런 겁니다. 자, 이른바 녹색 AI 데이터 센터를 위한 지방정부 정책은 그러면 어떤 방향이어야 될까? 네. 이 아이디어를 우선 AI 설비나 데이터 센터 이제 지방정부에서 인허가를 해줄 때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그러니까 우리 지산지소 개념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계획서를 제출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 설비에 사용하는 그 전력을 뭐 절반 이상 뭐 일정 비율 이상 그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 이런 식의 그런 의무화 계획서 같은 걸 제출을 받아서 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또 뭐 고효율 저탄소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에는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것도 네. 방법이라고 했고요. 아예 지방정부가 나서서 아리백 산단을 지원을 하고 직접 구매 계약 맺어서 재생에너지 공급 전략을 적극적으로 펴야 된다. 네. 이렇게도 주장을 했습니다. 뭐 이 밖에도 데이터센터 인근의 폐열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그런 아이디어나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에 비례해서 기후 상생기금 조성하는 뭐 일종의 환경부담금 부과 방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단체들이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살펴보고 또 직접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은 결과 그 총 54명의 그 광역 지자체장 후보들 중에서 7명의 후보가 그나마 기후 친화적인 녹색 AI 데이터 센터 원칙에 가장 높은 수준의 동의율을 보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 예, 생각보다 굉장히 비율이 낮아요.
0: 네.
1: 네. 그래도 그 소수의 좀 구체적인 녹색을 이야기한 후보들 한번 소개해 주세요.
0: 네. 자, 일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그다음에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이렇게 두 명이 꼽혔고요.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그다음에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두 명이 꼽혔습니다.
1: 네, 부산은 둘 다.
0: 네, 부산이 네, 둘
1: 꼽혔네요.
0: 다. 예. 이 밖에도 정의당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 개혁신당 이기붕 인천시장 후보, 진보당 김종훈 울산시장 후보 이렇게 총 7명이 꼽혔습니다.
1: 네.
0: 부산이 보면 이제 두 명의 후보가 다 뽑혀서 이제 공약을 조금 살펴봤어요. 네. 전재수 민주당 후보는 데이터 센터를 전력 먹는 하마에서 도시 에너지 생태계의 능동적 참여자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뭐 구체적인 방법론으로는 인근의 부산 인근의 해상풍력이랑 햇빛소득 마을에서 생산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매칭을 해서 이 지역 데이터 센터가 이 지역의 재생에너지와 ESS로 자립할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도 이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을 기반으로 데이터센터에 청정 전력을 공급할 여건을 만들겠다고 해서 여기까지 좀 방향이 비슷해요. 네, 여기다 추가로 이제 본인이 재임 시절에 착수한 강서 스마트 그리드 신사업을 통한 안정적 전력 공급 방안 이런 걸 조금 더 구체화한 점이 좀 눈에 띄고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 하면 이게 전기 수요자랑 공급자가 양방향으로 소통해서
1: 그럼요.
0: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전력망
1: 맞아요.
0: 관리 기술이잖아요. 네. 이걸 통해서 데이터 센터에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조달하면서도 안정적 공급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건 중요한 부분이죠.
1: 이런 스마트 그리드 만들 때 또 AI 기술이 꼭 필요하죠.
0: 네, 맞아요. 네. 이에 질세라 전재수 후보는 또 냉각수 고민을 추가해서 차별점을 보였습니다.
1: 네.
0: 해수와 하천수를 활용한 순행식 친환경 냉각 시스템 기술을 데이터 센터에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1: 그래요.
0: 예, 아주 박빙이에요.
1: 네.
0: 기후 관련해서 부산시장
1: 네.
0: 후보는. 예. 이 밖에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는요. 신규 데이터 센터 전력을 무려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근데
1: 네.
0: 서울의 신규 데이터 센터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100% 조달하는 아리백 의무를 아예 서울시 조례로 담는다. 그리고 기존에 지어놓은 데이터 센터도 단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짜겠다고 밝혔습니다.
1: 네.
0: 이게 기후 측면에서는 정말 1등 답변이에요. 근데 이게 서울의 모든 데이터 센터 전력을 조달할 만큼 충분한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이 뒷받침돼야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건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1: 자칫하면 또 남쪽에서 아주 먼 거리에 송전선 건설해서 그쪽 재생에너지를 가져와야 되는 문제로 커질 수 있으니까요.
0: 맞아요. 그리고 이기붕 개혁신당 인천시장 후보는 송도랑 청라 데이터센터 유치 소유가 지금 급증하는데 경제효과랑 기후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그 녹색 원칙을 시 차원에서 수립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그래요. 어쨌든 이런 분들은 AI와 데이터센터 이런 것들이 한국 경제에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기후 피해를 최소화하고

0: 환경 친화적인 이런 재생의 중심의 전력 공급 계획을 세울 건지 스마트 그리드를 포함해서 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으로 좀 볼 수 있겠는데요.
1: 네.
0: 반면에 데이터 센터 유치 공약은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여기에 이게 녹색은 다 없어져 버리고
1: 네.
0: 그냥 기존에 했던 그런 회색식 산업만 또 전기 공급 그냥 석탄과 가스에 사겠다 이런 거 아닌지 이런 또 후보들 있습니까?
1: 네. 그런 우려가 되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0: 네.
1: 우상호 민주당 강원지사 후보가요. 강릉시에 최대 70조 원에 달하는 AI 데이터 센터 유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최대 1기가와트 규모 그러니까 원전 1기 정도의 전력 설비가 필요할 걸로 추정이 되지만 우 후보 측은 이 시민단체의 녹색 AI 데이터 센터 제안에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단체는 밝혔습니다. 뭐 이게 꼭 답변을 할 필요는 없지만 단체가 우려하는 건요. 강릉에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유치하면서 전력 조달 계획 제대로 미리 잡아놓지 않으면 자칫하면 이 동해안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률을 높여서 전력을 조달해서 기후에는 결국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0: 좀 의외네요. 사실 거죠. 현재 집권 여당이 어쨌든 NDC 목표도 막 세우면서
1: 네.
0: 앞으로 탄소 배출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정부잖아요.
1: 네. 네.
0: 그런데 이런 식의 계획이 없이 그러면은 기존에 거기가 석탄 전력 공급 과잉 지역이에요. 강원도가.
1: 예.
0: 이거 갖다 쓰겠다. 이거를 지금 염두에 든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할 수
1: 네.
0: 있죠.
1: 네. 네. 제기할 수 있는 네. 지적입니다. 네, 박찬대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도요. AI를 활용한 산업혁신을 제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해상풍력과 데이터센터 밸류체인을 연계해보겠다. 이렇게만 답을 하고 환경단체의 7가지 제안에는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해요.
0: 동의하지 않는 답변이 없는 게 아니고 않는다?
1: 네,
0: 안 그렇게 하겠다?
1: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네요. 인천에 들어서는 데이터센터 전력을 사실 해상풍력으로만 조달하는 건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사실 밸류체인을 연계하겠다는 말도 지금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0: 그래요. 물론 이제 인천은 우리 수도권 중에서 전력 공급이 자체 소비량보다 많이 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다 석탄과 가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1: 그럼 에너지 전환이 가장 시급한 지역이라고
0: 보이네요. 사실 필요하고 예. 뭐 어떻게 보면 인천시 입장에서는 우리 전기를 수도권 서울과 경기에서 가져다 쓴다라고 이야기를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것을 친환경 그런 전력 공급원으로 바꿔야 될 그런 굉장히 시급한 지역이 인천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이것도 사실은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1: 네. 이달 초에 그 국회 본회의 통과한 AI 데이터 센터 특별법 사례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0: 맞아요.
1: 지금 AI 기술 개발 경쟁 치열하니까 AI 데이터 센터만큼은 규제도 완화해 주고 전력도 충분히 공급해 주겠다면서 과기정통부 주도로 추진한 법률이에요. 이 법률 초안에 원래 데이터 센터 사업자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는 물론 LNG 발전 사업자와도 직접 전력 구매 계약 PPA 맺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아서 논란이 크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PPA는 원래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도입한 제도인데 LNG는 기후변화가 가속할수록 보급을 줄여야 되는
0: 네.
1: 화석연료에 해당합니다. 결국에는 기후부 반대로 막판에 LNG 발전 사업자와의 PPA 허용한다 이 부분은 빠진 채로 법률이 통과되긴 했어요.
0: 네.
1: 이게 자칫하면 AI 데이터 센터의 경쟁적 확충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후 대응 시계가 거꾸로 갈 뻔했다 이런 탄식도 나옵니다.
0: 그래요. 이게 또 사실은 부처 간에도 입장이 어쨌든 과기정통부는 AI 데이터 센터
1: 네.
0: 이게
1: 그게 이제 주무 부처니까
0: 우리나라 산업 경쟁의 예. 핵심이야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좀 더 생각해야죠. 그럼 과연
1: 네.
0: 전력 공급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1: 네.
0: 저도 사실 이 법안 논의됐을 때 봤기 때문에 여기에 막 LNG를 넣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체적인 어떤 한 국가의 경영의 방향으로서는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결국은 AI 데이터 센터 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난립하지 않으려면 중앙정부 역할도 중요하잖아요.
1: 네,
0: 그 얘기 좀 해주세요.
1: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 해상풍력이 사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계획입지 제도라고 해서
0: 맞아요.
1: 정부가 입지를 선정을 하고 관련된 규제도 완화해주고 입지 선정할 때 아예 되는 입지를 정해서 거기에 사업자가 들어오는 그런 방식으로
0: 그렇죠.
1: 사업 추진 방식을 바꿨어요.
0: 네.
1: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 정말 연평도에도 해상풍력이 설치될 수 있을 만큼 난립 우려가 굉장히 컸다고 해요.
0: 네.
1: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 좀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입지 계획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사실 지금 6.3 지방선거 공약대로 보면요. 전국의 모든 시가 AI 수도가 돼요.

0: 네. 피지컬 AI의 수도가 전국이 됩니다. 그렇게는 어려운 거잖아요. 맞아요.
1: 그러면은 국가 전체적으로 오히려 데이터 센터의 과잉, 과다 공급,
0: 맞아요.
1: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산업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해상풍력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국가 주도의 계획 입지 이게 이제 본격화되는 시점이 됐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AI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그 막대한 전력을 과연 뭘로 공급할지 LNG까지 투입을 할지 그다음에 또 냉각수 공급을 위한 수자원 이용은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그런 고민도 치열하게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좀 더 본질적으로는 정말 그렇게 많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건지
0: 맞아요.
1: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현재.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CBS 최소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1: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우성돈 교수입니다. 살다 보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 이악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만 바보 같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겠죠. 요즘 사람들은 바보가 되지 않겠다라고 정말 열심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나치면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더 지나치면 내가 고립되고, 그보다 더 지나치면 나도 이악스러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가 바보가 되고 나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누군가 손해봐야 한다면 내가 좀 바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작전인 것 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박지환의 뉴스톡 530이 방송됩니다.
1: 토크로 전하는 뉴스. 박지환의 뉴스톡.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주요 뉴스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현재까지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원인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노동자 사망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도 선거 캠프에 로고송과 율동 자제령을 내리는 등 조용한 유세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는 격전지에서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 호조에 힘입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이 877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6월 첫날인 오늘 코스피가 8,700선을 훌쩍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갈아치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전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KPN카.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 건설 공제조합 KPN카.
1: 첫 소식입니다. 대전 유성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최근 10년 사이 3차례 폭발 사고로 노동자 10여 명이 숨졌습니다. 대전 CBS 박우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오늘 오전 10시 59분쯤 펑하는 폭발음이 났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30건 이상 접수됐습니다. 건물 위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순간 강한 진동을 느꼈다는 시민들의 목격담도 SNS에 올라왔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대원 100여 명과 소방차 등 장비 33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고 오전 11시 50분쯤 초진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폭발 사고로 현재까지 5명이 숨졌으며 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급차는 국가보안시설인 이곳의 출입통제선을 뚫고 사이렌을 울리며 부상자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하나 측은 노동자 7명이 세척동에서 공구를 세척하는 작업을 하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화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5월엔 공장 건물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졌습니다. 2019년 2월에도 추진제 2연공실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3명이 사망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수사 전담반을 편성하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박우경입니다.
1: 앞서 전해드린 대로 하나 에어로 대전 공장에서는 수년 전에도 두 차례나 폭발 사고가 발생해 사법 처리까지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큰 인명피해를 동반한 폭발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포함한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섰습니다. 박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은 하나 방산부문 정밀유도무기 핵심 사업부입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상층 방어를 책임지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다연장 로켓 전무, 공대지 유도탄 청검 등을 생산합니다. 강력한 화력의 무기를 생산하는 만큼 언제나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폭발 사고 발생 뒤 사법 관련자들이 무더기 사법 처리되고 회사 측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큰 인명피해를 동반한 사고가 발생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하나는 그룹 차원에서 사고 수습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김민석 총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대전 공장 현장을 방문해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을 주문했습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담 수사팀도 꾸려져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혀낼 방침입니다. CBS 뉴스 박효진입니다.
1: 청주 SK 하이닉스 공장에서도 불이 나 유독가스가 누출되면서 공장 내 직원 3,6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2분쯤 SK 하이닉스 청주 4 캠퍼스 내 가스룸에서 불이 나면서 인체에 유독한 불소 일부가 유출돼 7명이 부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네,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고로 막판 선거운동에 총력전을 벌이던 정치권도 조용한 유세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6.3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격정지 공방은 가열되는 모습인데요. 정치부 오수정 기자와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오 기자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네, 벌써 선거가 이틀밖에 안 남았네요. 그 갑작스러운 대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고로 유세는 좀 자제하는 분위기죠?
4: 네, 그렇습니다. 사고 이후 여야 지도부는 유세 일정을 중단하고 전국의 후보와 선거 캠프에 로고송 사용과 율동 금지를 긴급 지시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고 직후 페이스북에 제발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관계 당국의 신속하게 구조와 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정 대표는 안동에서의 유세를 마치고 조금 전 대전에 도착해서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도 예정됐던 제주와 울산 유세 일정을 취소하고 오늘 저녁 대전 사고 현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1: 네, 그렇군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그 일정을 중단하기 전까지 그 여야 지도부의 신경전은 치열했죠.
4: 네, 그렇습니다. 선거가 이틀 남은 만큼 각 당이 총력 유세전에 돌입했는데요. 먼저 민주당은 중앙선대위 상황실을 비상가동체제로 전환하고 투표가 끝나는 순간까지 긴장감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충남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를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5: 그러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감옥 3인방이 대한민국을 과거로 후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이명박, 박근혜의 선거전 등판은 국민 무시입니다.
4: 국민의힘도 대국민 호소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생결단, 총력체제로 남은 기간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한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부족하다고 몸을 낮추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최소한의 견제를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6: 국민의힘이 많이 부족하다고 보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반성합니다. 하지만 바람 앞에 놓인 대한민국만은 지켜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1: 네, 격전지인 그 서울시장 선거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와서인지 그 유권자들을 향한 양측 메시지가 더 거칠어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4: 네,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포문을 열었는데요. 서울 디스카운트 시간을 끝내달라면서 오 후보를 겨냥해서 안전불감증과 무능, 무책임 행정을 심판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정 후보를 함량 미달의 준비 부족 후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후보가 당선되면 대통령의 하수인 민주당 ATM 서울시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대전 사고 소식을 접하고는 유세를 잠정 중단하거나 조용한 유세로 전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숲에서 시민들과 만나면서 오 후보를 측면 지원했습니다. 서울숲이 있는 성동구는 정원호 후보가 삼선 구청장을 지낸 곳이기도 합니다.
1: 네, 그렇군요. 서울시장 선거 판세가 각축전인데 지난 선거들에선 그 서울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재현했던 이른바 서울 민심의 바로미터가 된 지역이 있다고요?
4: 네, 바로 CBS가 위치한 양천구입니다.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 역대 개표 자료를 분석해봤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양천구에서 서울시장 1위, 2위 후보 간 득표율 격차가 서울 전체와 편차가 1%포인트도 채 벌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천구 선거 결과가 서울 전체 선거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흐름을 보인 건데요. 실제로 역대 8차례 서울시장 선거에서 양천구에서 승리한 후보는 모두 당선됐습니다.
1: 네, 재밌는 결과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4: 부동산과 교육 이슈에 민감한 유권자가 많아서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에 민심이 빠르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양당 후보들도 지난 주말 양천구 목동을 나란히 찾았는데요. 재건축과 재개발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내세우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1: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오수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7: 여러분은 지금 박지환의 뉴스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박재홍의 한판승부 박재홍입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한판승부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세청에 새로 만들어진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가 출범 5개월 만에 800건 가까운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언급하면서 만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반드시 탈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김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지난해 10월 말 국세청에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가 개설됐습니다. 이후 5개월간 780건이 신고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633건, 81%는 수도권에서 들어온 신고였습니다. 부동산 불법 투기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 있음을 방증하는 자료인 셈입니다. 현행법에는 탈세 제보 포상금으로 최대 40억 원을 지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분위기와 맞물려 천문학적인 포상금도 수령 가능하다는 기대 심리가 탈세 제보의 증가를 이끈 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도 오늘 SNS에 이 같은 자료를 낸 조국 혁신당 차규근 의원 자료를 보도한 기사를 인용하며 부동산 투기를 재차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불법 투기, 탈세 이제는 안 된다며 만국적인 불로소득 공화국을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간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오늘도 강조한 걸로 해석됩니다. 차규근 의원도 탈세 제보 급증에 대해 부동산 탈세에 대한 국민의 감시 의지가 크다는 의미라며 실질적인 조세정의 실현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를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김영준입니다.
1: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877억 달러를 기록하며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반도체 덕분인데 올해 누적 무역수지 흑자는 불과 5개월 만에 기존 연간 최대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산업통상

0: 중국은 지난달 수출액이 877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3%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사상 처음으로 월 수출 8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3개월 연속 800억 달러를 넘어선 겁니다. 특히 지난달 수출액은 3월에 872억 달러를 뛰어넘어 월간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또 지난해 6월 이후 12개월 연속 해당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이어갔습니다. 산업부 강감찬 무역투자실장입니다.
1: 지난 3월에 872억 달러를 경신한 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사상 처음으로 3개월 연속 800억 달러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0: 수출을 이끈 건 반도체로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약170% 급증한 371억 6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3월에 328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역대 최고 실적으로 전체 수출의 약 42%를 차지했습니다.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무역 수지 흑자는 1,019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기존 역대 최대 흑자 기록인 2017년에 952억 달러를 반년도 채 되지 않아 넘어선 겁니다. 정부는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중동 전쟁과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정석호입니다.
2: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방한이 예정된 가운데 코스피가 9,000포인트 턱 밑까지 추격하며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비즐레 투자하는 일명 B2도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코스피가 오늘 전거래일 대비 3.68% 상승한 8,788.38로 다시 한번 종가 기준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개미와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은 코스피는 시가총액 7천조 원 돌파라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장중한 때 최고 8,874까지 도달하는 급격한 상승장에서 올해 들어 11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진전 기류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나란히 상승 마감한 것과 더불어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방한이 예정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됩니다. 시장에선 엔비디아 측과 협력이 예상되는 로봇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 로보스타는 무려 30%대 상승률을 보였고, 두산 로보틱스 역시 이와 유사했습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10% 이상 오르면서 34만 9천 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한편, 시가총액도 2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비즐에 투자하는 이른바 B2 규모가 단 1거래일 만에 1조 원 넘게 불어나 투자 과열 기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빌리고 아직 갚지 않은 돈을 뜻하는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38조 226억 원을 기록해 역대 처음으로 38조 원을 넘겼습니다. CBS 뉴스 김명지입니다.
2: 지난 주말 미국과 이란 간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유력했지만 결국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잠정 합의안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추가 양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물론 상호 공습까지 재개되면서 협상 타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권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사실상 타결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던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다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잠정 합의안을 승인하지 않고 오히려 조건을 강화한 수정안을 이란에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핵무기 보유와 추가 구매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베산트 미 재무장관은 미국이 원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과 고농축 우란 확보, 그리고 이란의 핵무기 비보유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먼저 종전 협상을 체결한 뒤핵 협상을 시작할 경우 전쟁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미국 내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란도 미국의 수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혁명수비대 계열 타스님 통신은 양측이 계속 문안을 주고받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이란도 자체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혀서 노딜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는 협상이 상당 부분 진척된 만큼 전면적인 군사 충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고 이란은 보복 공격을 가하는 등세 번째 군사 충돌을 빚었습니다. 종전 협상이 늦어지는 것은 물론 휴전까지도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CBS 뉴스 권신호입니다.
2: 2차 종합특검

0: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번 주 공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김재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중앙특검이 토요일인 오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국가정보원의 지시하는 의미를 받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 소환을 결정했다는 게 종합특검 설명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공개 소환과 관련해 특검 측과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종합특검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11월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김지미 특검부입니다.
2: 전 합참의장 김명수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비상계엄이 이미 2023년 11월경부터 준비되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게 내가 시키는 무엇이든 할 수 있냐고 물었는데 계엄을 위해 군수 내부를 포섭하려 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한편 종합특검은 오늘 조태영 전 국정원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이후 미국 정보기관을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아울러 특검은 오는 5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2차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CBS 뉴스 김재환입니다.
0: 북한을 탈출해 남측으로 내려왔지만 선조 중에 중국인이 있었다는 이유로 탈북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무국적자로 살아가는 유령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CBS가 연속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권 사각지대에서 어렵게 생활을 이어가는 이들이 다시 한번 국적 판정을 받아보기 위한 법적 절차를 준비합니다. CBS 보도 이후 법률 전문가들이 나서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있는데요. 국적을 찾기 위한 이들의 첫 여정에 송성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 최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률사무실에 중장년 세 남성이 모여 안부 인사를 나눴습니다. 얼마 전 불법 체류자 신세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전경수 씨, 심장병을 앓고 있지만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는 윤성화 씨, 그리고 최근 길거리에서 노숙 생활까지 했던 김천일 씨입니다. 이들은 모두 북한에서 나고 자랐지만 조상 중에 중국인이 있다는 이유로 화교로 취급받아 탈북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국적 없이 살아가는 유령 탈북민들입니다. 그동안 국적을 찾기 위해 애를 써왔지만 번번이 거절당하며 자포자기했던 마음을 새로 다잡아 봅니다. 윤성화 씨와 전경수 씨입니다.
4: 어떠세요? 얘기 나눠보시니까.
5: 대모 아니고 희망을 가져야 돼요.
4: 희망을?
5: 네, 당연하죠. 어느 정도는 좀 희망을 좀 걸어볼까 하는 생각은 그래요.
3: CBS가 이들의 기구한 사연을 연속 보도한 이후 일부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이들의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이들의 국적을 사실상 부인하고 있고 세 사람 모두 북한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부모 중 한 사람은 북한 사람이라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국적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우리 국적법은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자국민으로 인정하는데 북한 주민 역시 헌법상 우리나라 국민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법무부에 국적 보유를 확인하는 국적 판정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CBS 뉴스 송선교입니다.
6: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0: 네, 어텐션 뉴스 송인찬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왔습니까?
7: 스타벅스 카드 오늘부터 전액 환불 시작.
0: 아, 그 이전에 5.18 탱크데이 논란 이후에 따른 조치죠?
7: 네, 그렇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에 따르면 오늘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은 스타벅스 카드 잔액에 대한 예외 환불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스타벅스 카드를 보유한 고객은 충전 금액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잔액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존 규정에 따르면요,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남은 40% 이하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거든요.
0: 네.
7: 그래서 그 때문에 최근 스타벅스 매장에 들러서 바나나 하나를 사거나 또 뭐 다른 소액의 물품을 사고 환불받는 소비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2주 동안은 조건 없이 환불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환불은 신청 후 7 영업일 이내에 이뤄질 예정이고요. 또 환불 가능 금액은 계정당 최대 200만 원입니다. 이는 스타벅스 카드의 현재 최대 보유 잔액 한도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0: 네.
7: 그리고 매장에 방문해서 환불도 가능한데요. 다만 이 경우에는 스타벅스 앱에 등록하지 않은 무기명 실물 카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환불 사태로 스타벅스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실제 탱크데이 논란 이후 스타벅스의 주간 결제금

0: 앱은 26.3% 줄었고요. 신규 앱 설치 건수 역시 20% 이상 줄어들면서 이미 실제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1: 네, 그렇군요. 네, 다음 소식은요.
0: 몰래 만든 두촌쿠와 버터떡.
1: 아,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0: 두바이 쫀득 쿠키와 상하이 버터떡을 식품 제조 가공업 영업 등록 없이 불법으로 제조 및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1: 네.
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경기도 일대에서 업자 4명과 법인 한 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시중에 유통되기 전 불법 제품 약 2만 5천 개를 압수했는데요. 조사 결과 무등록 업자인 A씨는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제조 장소를 옮겨다니면서 두쫑쿠를 약 7만 개, 금액으로는 6천만 원 상당을 불법 생산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를 과자류 제조업자인 B씨에게 넘겼는데요. B씨는 합법적인 시설에서 직접 만든 것처럼 둔갑시켜서 유통업체에게 납품하면서 또다시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등록 제조자 C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휴게 음식점을 명목상 일단 임시 휴업한 뒤 매장 내부에서 몰래 버터떡 약 만 개를 가공했고요. 이를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에게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본사 대표는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 8개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식약처 측은 이들이 단속을 교란하기 위해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기습해서 이전하거나 휴업 제도를 악용해서 제조 공간을 철저히 은폐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썼다고 지적했습니다.
1: 네, 우리가 그동안 먹었던 디저트 일부가 불법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겠군요. 네, 다음 소식은요.
0: 30m 높이에서 멈춘 롤러코스터.
1: 진짜 무서웠겠는데 어디 얘기죠?
0: 일단 항공 얘기는 아니고요.
1: 네.
0: 미국 텍사스주의 한 놀이공원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8일 텍사스주 게러스턴의 한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가 정상에 도착하기 직전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탑승객 8명이 높이 약 30m 지점에 고립됐는데요. 이게 특히나 이 구간이 수직 상승하는 구간이어서
1: 네.
0: 승객들은 하늘을 향해 앉은 채로 그 자리에서 3시간 넘게 구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다리차를 동원해서 롤러코스터에 접근한 뒤 탑승객의 안전잠금장치를 풀고 한 명씩 구조한 후 사다리를 걸어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날은 인근 중고등학교에서 놀이공원으로 현장학습을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된 8명 가운데 일부는 해당 학생들이었다고 합니다.
1: 네, 정말 다행이긴 한데 상상만 해도 오금이 저리네요. 오늘의 어텐션 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인찬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봅니다. 이수경 기상리포터.
2: 네, 2월의 첫날인 오늘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밤부터는 전남과 경남에도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남부지방은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앞으로 내릴 비의 양은 전남과 경남에 20에서 80, 전북과 경북에는 5에서 20mm, 제주도는 최대 12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돼 빗길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반면 중부지방은 내일과 선거일인 모레 사이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고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일교차 큰 날씨 속에 낮에는 예년보다 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서울은 28.7도로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낮았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의 경우 한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기온은 18도, 낮 기온은 33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커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 오늘 오전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현장에서 5명의 노동자가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글로벌 방산업 선두주자인데 앞서 들으신 대로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대형 사고가 잦았습니다. 특히 민간 방산업체라는 점에서 그동안 극도의 보안이 유지된 장소인데 그만큼 안전 실태 점검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찰과 노동부, 국방부가 각각 이번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는데 누구를 처벌하는 목적보다 비슷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인 만큼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사망하신 분들의 평안한 영면을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CBS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경기도민이라면
4: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2: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1: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3: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4: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5: 당연하죠.
4: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5: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6월 지방선거 본투표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사전투표 결과 23.51%로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고 지역별로는 전남이 38.95%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18.65%로 가장 낮았습니다. 여야 모두 주요 격전지에서 마지막까지 화력을 집중하면서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면 지원에 나서면서 선거에 끼치는 결과에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부 철의와 영의에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주요 현안 짚어보고요.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 지난주 구속 기소된 가세연의 김세희 씨와 오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장사의 신의 은현장 대표를 만나겠습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8: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9: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건설 공제조합
1: 케이핀코.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6: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0: 예, CBS 박종현 아파승부 철이와 영의 시간 드디어 완전체가 됐습니다. 철이를 맡고 있는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요즘 많이 바쁘십니다.
2: 아니, 그때 좀 뭐 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0: 초심을 잃으신 거 아니시죠?
2: 아닙니다. 예. 잘릴까 봐 맨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0: 거짓말.
2: 진짜입니다.
0: 자, 영희를 맡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님.
3: 네, 안녕하세요.
0: 예, 돌아온 우신이도 함께합니다. 과부신 기자님.
4: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자, 세 분 모두 선거일에 바쁘실 예정이죠? 선거 방송하시느라.
2: 네.
0: 야, 수요일 날 장 소장님이 자리 비우세요 또 심지어. 맞죠?
2: 그때 나오지 말라고 피디님이
0: 거짓말 말도 안 돼. 예, 아무튼 예, 장 소장님은 볼 수 있는 따로 있고 사전 투표 다 하셨죠?
3: 네, 했습니다.
0: 예, 광우신 기자도
4: 네, 저도 토요일에 했습니다.
0: 아, 예, 사전 투표 다. 그래서 투표율 높은가 봐 그죠? 자, 역대 최고 투표율 23.51%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틀간. 요즘은 그냥 아예 투표율이 그냥 사전 투표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4: 네. 이제 사전 투표가 이제 할 때마다 역대 최고치를 계속 바꾸고 있는데요. 네. 전체 유권자 4,464만 9,908명 가운데 1,049만 8,411명이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2022년 제8회 지선 사전 투표율이 20.62%인데요. 이때보다 네. 2.89%포인트 높은 거였고요.
0: 예.
4: 지방선거 기준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38.95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18.65로 가장 낮았는데요. 여야의 해석은 정반대로 엇갈렸습니다. 이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과 이재명 정부 국정에 대한 뒷받침의 의지를 반영한 것 같다라면서 일자라는 이재명 정부와의 지방정부를 내세웠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최보윤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역대 지방선거 최고 사전 투표율은 이재명 정권의 폭정과 거대 여당의 독주를 반드시 저지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0: 예, 민주당 지도부 충청 영남권 막판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 당력을 모으고 있는 거죠?
4: 네, 어쨌든 격전지 위주로 많이 가고 있는데요. 예. 민주당 지도부는 6월 1일 충청권과 영남권을 훑는 막판 총력전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정청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이 충남 천안에서 회의를 주재를 하고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를 지원한 뒤에 충북 괴산에서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 지원 유세 나섰고요. 다만 이제 이후 일정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련 사고 때문에 중단을 한 상황이었고요. 한병도 공동상임선대위원장도 천안 회의에 참석을 한 뒤 충북 보은과 옥천 충주 청주 등 기초단체장 선거 현장을 중심으로 돌면서 중원 공략에 힘을 보탰다라고 합니다.
0: 예.
4: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청이 이제 접전지고 또 부동층 공략 지역이다 보니까 마지막.

0: 막 한 표까지 열심히 끌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자 국민의힘은 두 전직 대통령의 막판에 또 신스트리오까지 등장하는 힘을 보태고 있는데 어디를 갔습니까?
0: 네,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제는 부산 해운대 전통시장에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지원 유세 나섰고 여기에

0: 를 한 번 더 지원을 했는데요. 이를 두고 보수 진영 안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SNS를 통해서 전직 대통령은 국민 통합에 나서는 게 맞는 도리인데
1: 예.
0: 지금 하는 이 전직 대통령들의 행보는 전직 대통령답지 않다라고 꼬집었고요. 또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좀 법적 제한을 풀고 예우를 요청했던 일을 언급하면서 본인이 머쓱해진다라고 했습니다.
1: 예, 자 사전 투표율 23.51% 역대 지방선거 최대 투표율인데 자 이게 또 마지막 내일 모레 본투표에서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뭐 셈법이 복잡한데 어디 유리할까요 장 소장님?
2: 사전 투표율 높으면은 민주당에 유리하죠. 민주당 지지층이 사전 투표를 많이 하기 때문에
1: 예.
2: 본투표보다 만약 사전투표가 높다면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이 되고 사전투표 몇 가지 패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 예.
2: 호남이 높고
1: 아 그렇죠.
2: 대구 이런 영남이 좀 낮고 또 이제 점점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는
1: 예.
2: 우상향 추세고
1: 예.
2: 이렇게 좀 일관성이 보여지는데 어쨌든 하나의 좀 문화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일찍 좀 투표하시고 또 본투표 날은 공휴일이니까 그날 뭐 혹시 피치 못해서 투표 못할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 다른 볼일을 뭐 봐야 될 분들도 있으니까
1: 예.
2: 가급적이면 사전 투표를 많이 하는 그런 추세로 많이 가고 있다. 편리하잖아요 또.
1: 황교안 전 대표가 아직 투표하지 말아달라 해서 낮아진 건 아니겠죠?
2: 평택이 그래서 낮잖아요 지금. 평택이 딴 데보다 많이 낮잖아요. 18점 몇 퍼센트던데.
1: 야, 그렇구나.
2: 그럼 황교안 대표의
1: 영향력이
2: 캠페인이 먹혀 들어갔다라고 봐야죠.
1: 노 변호사님.
3: 저는 근데 황교안 대표는 왜 평택에 나온 거예요? 갑자기 좀 솔직히 좀 너무 뜬금없는 질문인데 갑자기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 네.
3: 어쨌든 저는 사전투표가 높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꼭 진보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이게
1: 예.
3: 그냥 하나의 이제 추세로 자리 잡은 것 같고
1: 물론
3: 이제 3위를 투표할 수 있는 진보나 뭐 민주당 쪽보다는 아무래도 부정선거 주장하면서 딱 하루 투표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투표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불리한 거는 맞겠지만 일단 사전투표를 많이 하는 거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혹시라도 본투표 날 투표 못할 수도 있으니 좀 미리 좀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조금 막아보자. 또 내년은 관외 투표도 편하기 때문에 하는
1: 예.
3: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 지난번에도 사전 투표율이 매우 높았지만 또 실제 본 투표율이 막 그렇게 아주 높고 그러지는
1: 맞아요,
3: 않아서
1: 맞아요. 맞아요.
3: 예. 예, 예. 이번에 한 55% 정도가 이제 제일 할 수 있는 거 최대치 아닐까. 이번에 비슷한 양상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1: 예.
3: 그동안에 이제 보수 결집이 그 여론조사 공표 때까지는 좀 나왔으면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 혹은 진보 계열 쪽의 결집이 또 뒤늦게 좀 움직이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예, 과거신 기자도.
0: 그러니까 최종 투표율이 어떻게 될지는 약간 좀 모호하지만
1: 예.
0: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무조건 유리하다. 혹은 뭐 진보 진영 계열 이 공식 사실 몇 번 깨졌고요. 예, 더 이상 그거는 작동하지 않고 다만 이제 사전 투표 자체가 이제 하나의 문화로서 정착되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많은 유권자 분들이 아 그래도 사전 투표 먼저 하고 본 투표는 좀 여유 있게 있는 게 좋겠다. 이게 좀 정착되는 것 같아요.
1: 예.
0: 다만 이제 그렇게 격이 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제는 사전 투표에 보수층 참여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군요. 예전보단 다르게.
1: 그렇죠.
0: 그러니까 지금 이전까지 부정선거에 대한 그 믿음 같은 게 보수층 내에서도 넓게 퍼지는 게 약간 좁아지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그러니까 사전투표도 동반 상승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안심하는 쪽이 진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1: 장 소장님 약간 안심하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지금 박우신 기자가 반론을 말씀하신 거죠? 예, 어이 보이지 않는 예. 자, 그럼 이제 슬슬 우리 결과를 한번 예측해 볼 텐데 내일 모레 나오는데 자 일단은 몇 대 몇 광역 단체
2: 12대 3대 아 12대 13대 2대 1
1: 14 16개 중에
2: 예.
1: 13대 3대
2: 민주당 13
1: 야 국민의힘 두 곳 2 하나는 네, 경합
2: 전북
1: 아 무소속 아 그 두 곳은 어디예요?
2: 대구 경북이죠 뭐
1: 대구 경북
2: 그 이제 부울경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좀 접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높고
1: 예.
2: 민주당 지지율이 좀 높아서 접전 지역은 그러면은 대구 경북을 빼놓고는 결국에는 민주당이 이기지 않을까 그게 큰 흐름과 구도가 아닐까 좀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1: 서울시장도
2: 아쉽지만 좀 막판에 두 가지 사건이 좀 터지 안전 사고가 터진
1: 예, 예,
2: 게 좀
1: 예, 예, 예.
2: 좀 오세훈 후보가 그 사건만 안 터졌으면은 정원 후보를 막 몰아붙일 수

0: 있는 아이템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거티브나 검증 공격할 것이 많았는데 네. 그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공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방어하거나 그냥 본인 선거 캠페인만 했거든요.
1: 예.
0: 그래서 검증이 좀 부족해 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좀 아슬아슬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자, 노 변호사님은?
2: 예, 저도 사실 이제 12대 4 정도 예상했었다가
1: 12대 4였다가
2: 4였다가 예, 지금은 13대 1대 2.
1: 13대 1대 2.
2: 예예예. 예, 예. 예. 그렇게 좀
1: 자, 봅니다. 1은 어디예요? 1.
2: 1. 경북.
1: 경북 국민의힘.
2: 예, 예, 국민의힘.
1: 2는 그러면?
2: 2는 대구하고 경남.
1: 아, 대구 경남 경합이다.
2: 네, 그렇게 좀 봅니다. 예.
1: 대구와 경남이면 이제 그 누굽니까 갑자기
2: 김경수 지사.
1: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 두 분이 경쟁하고 있고 대구
2: 울산은 원래 예. 조금 위험했는데 예. 진보당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줘서 저는 울산은 괜찮을 거다라고 지금 봅니다.
1: 그 전북도 그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2: 전북이 사실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1: 예, 예.
2: 사실 저는 김관영 후보나 이원태 예. 후보나 예. 그냥 하나의 당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1: 이야, 정선생님 얼굴 표정 바뀌었어 지금.
3: 이제 한 명 무소속 후보잖아요. 지금 민주당 조승래 선대본부장이 진짜 민주당 후보는 이원태 후보다라고 얘기를 하고 김용나 후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당원이신가요?
2: 아니, 당원 아닙니다.
3: 당원 아니에요. 당원 아니면 뭐 자유롭게 얘기하시면
1: 돼요. 예, 예, 당원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예. 자, 우리 과부신 기자는 예상이
4: 저도 장성철 소장님하고 똑같습니다.
1: 13대 2대 1.
4: 네. 야, 전북은 심플하네. 김관영 후보가 가져갈 것 같고 경북은 원래 좀 격차가 있었고 대구는 아쉽게도
1: 석패?
4: 네, 석패하지 않을까 김관영 후보가 정도로 예상합니다.
1: 야, 대구에서는 큰일 날 수록 이게 하겠네 지금.
4: 사실 경남 예? 같은 경우에는 클로즈했다고 봤는데 예. 막판에 예. 터진 이슈 때문에 조금 바뀔 것 같고.
1: 알겠습니다.
4: 예, 그렇습니다.
1: 자, 그래서 막판에 이제 보수 결집도 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전직 대통령 열심히 지금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총리인데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숲을 갔어요. 예, 그 장면을 저희가 한번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5: 이번 63 선거에
1: 예, 잠시 영상에 잠을 나갔네요. 예, 다시 준비돼 있습니까? 예, 영상을 보겠습니다.
5: 이걸 내가 산 거예요. 내 카드로 산 거야.
1: 예, 서울 10분에 아이스크림 드신 장면이죠, 그죠? 그 부산에서는 돼지국밥 드셨는데 서울 숲에서는 아이스크림을 드시는 장면. 이때는 그 또 전 서울시장이기도 했고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세훈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그러한 또 행보로 해석이 됩니다. 장선영 님 표정이 안 좋으세요.
0: 저기를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네. 저번에 갔던 청계천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명박 서울시장 하면은 버스 공용차로 때문에
1: 맞아요, 기억나네.
0: 교통을 상당히 예, 예. 좀 국민들이 업적.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업적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럼 예. 그런 상징적인 장면을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서울숲 가서 본인이 뭐 아이스크림 개발했어요? 아이스크림 개발한 것도 아니잖아요. 저기서 아이스크림 샀다고 이렇게.
1: 서울숲도 되게 좋아요, 근데.
0: 좋은데.
1: 예, 예, 예. 랜드마크는 아니었다.
0: 서울숲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이명박 전 시장에
1: 연상시키지 않으니까.
0: 예.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오세훈 시장 같이 갔으면은 맞아. 그렇지. 이제 버스. 청계천. 청계천은 저번에 한번 가시긴 했지만
1: 예.
0: 한 번 더 상기시키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1: 예.
2: 서울숲은 성동구에 있지 않습니까?
0: 네. 네.
2: 정원호 후보가 성동구에서 혁혁한 성과를 이뤄냈는데 하필이면 거기를 가셨네요.
0: 예. 서울숲을 그럼 뭐 정원호 뭐 구청장이 했습니까?
2: 아니 저는 뭐 그런 말을 한 적은 없고요.
0: 그러네요.
2: 그냥
0: 없으시네요.
2: 연상이 되게 자연스럽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1: 예, 예.
2: 예, 솔직히 뭐 이명박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걸 간다고 해서 특별히 영향력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 뭐 중도층의 편에 조금 떨어지더라도 보수 결집에 효과가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실 그렇게 인기가 보수 쪽에서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1: 그래요?
2: 네, 저는 뭐 별로 그렇게까지 의미 있는 행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 그게 뭐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시장 시절에 업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2: 그러니까 그러려면 서울숲에 가면 안 되죠. 그게 본인의 업적이 아닌데
1: 아니 뭐 그 시절 시장 시절에 뭐 이렇게 뭔가 영향 주긴 했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뭐 사랑

0: 셀러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현장에 나와서 좋아하셨고, 과거신 기자는 크게 취재 안 하셨죠?
1: 별로 안 좋은 얼굴이네.
2: 오늘 저기 다른
0: 다른 데 가셨어요. 다른 후배 갔어요.
2: 후배가 가서 네, 취재를 했습니다.
0: 아,
2: 어쨌든 뭐 전직 대통령이 서울에 온 것 자체가 또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했던 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1: 하나님께 봉헌.
0: 어디 기자예요? 아 정말 예 좋습니다. 자 이병헌 전 대통령 화면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그 부산을 갔던 장면인 것 같은데 역시 또 화면을 보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3: 이번 63 선거에 제가 마이크 잡은 것도 처음입니다. 이게 지금 부산 발전에 크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 시민들이 지혜롭게 일 잘하는 시장 하던 일을 끝낼 수 있는 시장 박영진 뽑아주길 바랍니다.
4: 우리 기자분들 식사하세요.
0: 예, 자 이병헌 대통령 부산에 간 장면인데 아, 박형준 이제 부산시장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러 지지 발언도 명징하게 하셨네요. 명징하게 한 다음에 돼지국밥 먹는데 돼지국밥 장면 소리만 이제 라디오 듣는 분들 들으셨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운데 앉아 있고 왼쪽에 박형준 시장 후보 왼 오른쪽에 박민식 그 북갑의 국회의원 재보선. 아, 선거 후보가 같이 앉아서 이제 밥을 먹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괜찮은 그
5: 저는 기본적으로 전직 대통령들이 네,
0: 하지 마.
5: 저렇게 선거 유세 나오는 건 좀 안 네. 좋게 봐요.
0: 어.
5: 국민 모두의 전직 대통령이어야지
0: 네.
5: 그냥 특정 정당에 소속 되어 있었다고 어. 그쪽 출신이라고 저렇게 등판을 하는 것은 역사의 퇴행이 아닌가.
0: 어.
5: 얼마나 인물이 없으면 국민의힘에서 전직 대통령 두 분이
0: 예.
5: 두 분 다 그렇게 뭐 또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대통령인 것 같지도 않은데 한 명은 탄핵당했잖아요. 박근혜
0: 예.
5: 전 대통령.
0: 예, 예, 예.
5: 그런 분들이 나오는 게 과연 어떠한 도움이 될까. 대구 지역은 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 과연 도움이 될까. 후유증이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은 지방선거 후에 전당대회를 하고 국민의힘과 보수파 진영이 재편될 때
0: 예.
5: 또다시 어떤 사람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광이나 힘을 받아서
0: 어.
5: 당권을 지려고 하는 거에 또 활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0: 어.
5: 그게 뭐예요. 정치는 미래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거는 과거냐 미래냐의 선택 아니에요? 저분들은 이제 과거의 인물들이잖아요. 저분들을 보고 어떻게 국민들이 그래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후보가 미래를 담보해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냐고요. 철저하게 과거지향적인 선거 전략이란 말이에요.
0: 예.
5: 저게 그냥 지방선거 투표율 낮으니까 우리 지지층 최대한 많이 끌어올리면 이길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래도 대략 4,300만 정도 유권자라면 2천만 명 이상 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0: 그렇죠.
5: 우리 지지층이면 얼마나 된다고. 저런 선거 전략은 결국에는 합리적인 보수나 중도층의 외면을 받는 선거 전략이 아닐까. 저는 정치를 좀 길게 보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0: 박형준 부산시장 국민의힘 후보는 그래도 굉장히 흐뭇한 표정으로 화면상 보시면 표정이 좋으시던데 큰 힘을 얻으신 것 같은데 노 변호사님.
1: 일단 저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뭐 별로 통합의 아이콘들도 아닌데 나오셔도 괜찮다고 보는데요.
0: 예.
1: 그렇다고 해서 그쪽을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썩 큰 영향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다. 아까 계속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박형준 시장이야 워낙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또 관계가 있고 또 박형준을 돕기 위해서 내려갔다는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건 괜찮은데 저는 옆에서 그 박민식 후보가 좀 너무 안타까웠어요.
0: 약간 그 식당
1: 그 자리, 테이블이
0: 테이블 구석에 이렇게 약간 예. 모서리에 앉아 있죠, 그죠?
1: 그게 아니라
0: 자리 테이블, 뒤집고 들어간 것
1: 테이블이 2인이 앉는 자리 옆에 다른 테이블에 이제 앉아가지고 몸을
0: 그렇죠.
1: 그냥 한껏 이명박 전 대통령 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마치 이제 자기는 불청객이 아니라는 데서 사실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0: 예, 예.
1: 원래 그 자리는 또 제가 알기로는 주진우 의원 자리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조금 양보를 해서 그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고
0: 예, 예.
1: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기장 갔을 때도
0: 네.
1: 박민식
0: 기장 시장
1: 예. 예, 박민식 후보는 초대를 안 받았었다는 건데 예. 또 그래도 열심히 진짜 쫓아다니면서 그 후광을 좀 받겠다고 이제 다닌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면은 참 박민식 후보가 약간 미안하지만 이제 개밥의 도토리 취급을 조금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했고 그래서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박민식 후보 이름을 정확히 기억을 못해가지고 좀 이렇게 약간 해프닝 비슷하게 좀 움직인 게 있었었고 이번에도 좀 그런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좀 그렇게 썩 아주 친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아서 좀 안타까웠어요.
0: 절실하겠죠. 그래도 이제 하나하나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는 게 후보들 그렇죠. 마음일 텐데 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박민식 후보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받은 걸 전했다가 친한계에서는 무슨 소리냐 아니다 또 이러면서 또 아니다 원래 초대 못 받은 분이었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는 구체적으로?
2: 네, 그러니까 이제 박민식 후보가 SNS에 전한 건 뭐였냐면은 이제 이명박 예. 대통령이 본인의 손을 잡고 끝까지 싸워라 선한 사람이 나쁜 사람과 싸우는데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0: 예, 예.
2: 그러니까 이제 나쁜 사람이 누구냐라는 건데 예. 박민식 후보 해석은 보수의 가치를 흔든 사람을 심판받도록 하라는. 준엄한 명령 이렇게 해석했다라고 합니다.
0: 예, 예.
2: 이대로 이제 한동훈 후보인 건데 그러자 친한계인 김종혁 국민의힘 고향병 당협위원장 전 MB가 말한 나쁜 사람은 민주당을 뜻한 것인데
0: 예.
2: 박민식 후보가 마치 한동훈 후보를 겨냥한 것처럼 왜곡했다라는 취지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다급해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쪽팔리지 않느냐라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0: 선한 사람이 나쁜 사람과 싸우는데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제 박민식 후보는 뉘앙스를 나쁜 사람은 한동훈 후보라고 한 건데 이제 김종혁 위원장은 무슨 소리냐? 나쁜 사람은 민주당이다.
2: 그렇죠.
0: 네. 이렇게 정정해 준 건데 예, 들으시는 분은 들으시고 이런 건 예.
5: 박민식 후보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일단은 윤석열 정권 시절에 진짜 핵심이었잖아요. 실세였어요. 장관까지도 하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당한 대통령을 지키자라고 했었고 헌재 앞에서도 뭐 철야농성도 하고 그랬던 분인데 네. 일국의 장관이었던 분이 참 저렇게 머리 깎고 전직 대통령 옆에서 기웃기웃대고 또 발언을 왜곡해서 본인의 선거에 이용을 하고 하, 이게 맞냐. 저도 예전에 박민식 장관을 되게 친했었거든요. 그때의 박민식과 지금의 박민식은 너무 다른 사람이다. 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0: 예.
5: 너무 좀 안타까워요.
0: 어.
5: 그래서 참 이 정치가 도대체 뭔가 정치가 너무 이게 잔인한 것이 아닌가 그러한 참 자괴감도 솔직히 들고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0: 왜들 이러는지
1: 모르겠어요. 근데 왜 박민식 후보가 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뜻을 왜곡했다고 말씀하시죠? 전혀 왜곡이 아닌 걸로 제가
5: 네, 민주당을 뜻한 건데
1: 아니죠 전혀 아니죠 아니요? 저기는 왜요? 당연히 한동훈 후보를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나쁜 사람이?
1: 네, 왜냐면
0: 아니
5: 예. 김종혁 위원장이 이렇게 거짓말할 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1: 김종혁 위원장은 친하세요?
5: 네. 저희 지역구 예, 위원장이에요.
0: 위원장이세요.
1: 예. 그러니까 괜찮아요. 친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는. 근데 예. 어쨌든 보수 쪽에서는 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배신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해석은 아주 정확한 해석이었다 생각하고요.
0: 예?
1: 박민식 후보 화이팅 했으면 좋겠다.
2: 왜요?
0: 아, 두 분이
6: 에이, 그럼
0: 달라.
1: 왜요? 왜 박민식 후보
5: 그러면은.
1: 좀만 더 힘내줬으면 좋겠다.
5: 헌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전 기각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다시 돌아와서 대통령직 복귀할 거다 이런 주장을 했던 분이에요. 노영희 변호사님 이런 분이 화이팅하고 선전했으면 좋겠어요?
1: 네.
5: 그래요?
0: 네. 선전해서 2등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왔어요.
1: 네. 선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5: 하정우를 위해서?
1: 너무 힘을 못 받고 있습니다.
0: 노 변호사님 요즘 최근에 하정우 후보를 굉장히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1: 저는 하정우 후보 진짜 좋아해요.
0: 그렇다고, 토론 이후에.
5: 그렇다고 이제 박민식 후보의 옛날에 그러한 윤석열 지키자라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는 건 아니시고요?
1: 아니죠. 예. 예.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박민식 후보가 좀만 더 힘내줬으면 좋겠다는
0: 이틀간만?
1: 네, 제 이틀간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5: 하정우 후보 때문에.
1: 예. 그럼요. 하정우 후보 도와줘야죠.
0: 예. 한동훈 후보 두 분이 또 SNS를 통해서 설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떤 말이 오가고 있습니까?
2: 네. 이게 이제 그 한동훈 후보가 먼저 하정우 후보가 본인에게 주식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이 남성 시민에게 언성을 높이고 있는 장면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나랑은 무서워서 못 싸우고 도망다니면서 왜 일반 시민과 싸우려는지 이런 식으로 꼬집었는데요. 그래서 하정우 후보 측에서 맞불을 놓았습니다. 북구 주민 폭행 사태 한동훈 후보가 답하시라라는 건데
0: 예.
2: 이걸 또 보면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의 지지자로 보이는 이 남성이 다른 시민을 밀친 듯한 영상과 함께 팬클럽 관리도 철저히 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바로 이 지지자 남성이 또 하정우 후보에게 주식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0: 예. 자, 이 막판에 이제 지지자들이 또 워낙 현장에

0: 많이 있으니까 약간의 또 충돌 아닌 충돌 혹은 갈등 아닌 갈등, 과열 양상도 보이는데.
1: 그렇죠.
0: 영상 보셨어요?
1: 봤어요.
0: 네.
1: 근데 그렇게 이제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옷을 입었던가, 흰 옷을 입었던데, 그분이. 그렇게 뭐또 다른 당 후보가
0: 예.
1: 선거운동 하는 데 가가지고 그런 식의 좀 항의하고 그런 것들은 좀전 적절치 않고, 그것은 선거 방해 행위가 아니냐, 좀 그런 생각도 있어요. 만약 이게 이것이 용인된다면은
0: 예.
1: 계속 그럴 거예요. 그냥 쫙 풀어가지고 후보들 있을 때마다 그냥 가서 시비 걸으라고. 그러면 이게 선거 분위기가 완전 난장판 되거든요.
0: 사실 선거판의 불문율이 다른 당이 하고 있으면 그 자리
1: 아니야,
0: 빨리 피해
1: 피해지는,
0: 주거나 뭐 이런 게
1: 그럼요.
0: 있죠. 정청래 당대표랑 그 장동혁 당대표도 충남에서
1: 피해지죠.
0: 마주쳤었는데, 정청래 당대표 웃으면서 아 빨리 갈게 하면서 또 장동혁 대표 웃으면서 빨리 가시라고 서로 웃으면서 인사 장면
1: 얼마 전에
0: 있었는데.
1: 평택에서 김영란 후보가 이렇게 피켓
0: 피켓
1: 들고 이제
0: 들고 있을
1: 선거
0: 때.
1: 유세할 때, 뭐 조국 후보 선거운동은 이렇게 왔다가 김영란 후보가 막 항의했는데 안 비켜가지고 김영란 후보가 빠졌거든요. 그때 이제 조국 후보 측에서 사과 성명 발표했어요. 그 정도 이게 불문율이에요.
0: 불문율이다.
1: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 별로 표에 도움이 안될것 같아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0: 예. 자, 부산 막판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현재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노 변호사님은.
2: 저는 하정우 후보가 5일만 더 빨리 이렇게 마음을 굳히고서 나온다고
0: 빨리
2: 하셨으면 얼마나 더
0: 일주일만 빨리
2: 좋았을까.
0: 나왔었으면.
2: 예, 왜냐하면 사실 처음엔 이제 정치 초짜였기 때문에 조금 헤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은 너무 완벽하게 여기에 적응을 잘하고 있다.
0: 완벽해요?
2: 예, 아니 지금 이 정도면 저는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가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확실히 학습 능력이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한동훈 후보의 아주 최적화된 후보가 아닌가. 왜냐면 한동훈 후보의 그 특징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본질을 피해가면서 이렇게 사람 약올리는 듯한. 근데 하정우 후보가 저는 그 태도가 옳다고는 보지 않지만, 너무 완벽하게 딱 거울처럼 대갚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0: 검사
2: 마음이
0: 취조하시는
2: 편해졌어요.
0: 겁니까?
2: 마음이
0: 이런
2: 되게
0: 거?
2: 편했고, 네이버 그거
0: 네이버한테
2: 예,
0: 물어보시죠.
2: 만주
0: 네.
2: 네 받았습니다. 네. 네.
0: 뭐
2: 얘기할
0: 이런
2: 때
0: 거?
2: 너무너무 시원했고, 아까 주식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싸움의 주인공이라 얘기했는데,
0: 예.
2: 그 문제도 벌써 지금 아무도 이제 그 얘기 하지 않아요. 왜냐면 전체적으로는 다 해명을 다 지금 정확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 하정우 후보가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 사상구에 있는 시장에서 이제 좌판하면서 자식을
0: 예.
2: 키웠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본인이 또 어떤 그 스토리와 서사를 말을 해주는 장면에서도
0: 예.
2: 되게 저는 매우 좋았습니다. 예.
1: 아주 그냥 푹 빠지셨네요.
2: 아니 저는 이제 저는 사실 위드훈이를 이해를 못했거든요.
1: 왜? 아, 이제 이해가
2: 한동훈
1: 돼요?
2: 후보에 대한 위드훈이를 이해 못했는데,
1: 내려가세요. 그럼
2: 이제
1: 지금
2: 이해가
1: 이제
2: 돼요.
0: 아,
2: 하정우
0: 위드 정우.
2: 예, 위드 정우?
0: 위드
2: 예.
0: 정우. 위드 하지피티. 위드 하지피티로 할까?
2: 네, 어쨌든 누나가 좋아한다.
0: 누나가 좋아한다.
1: 아니, 내일 당장 내려가세요.
0: 부산 내려가세요. 그러면
1: 도와주세요.
0: 자, 우리 강근식 기자도 웃고 계셨는데.
3: 네.
0: 부산.
3: 저는 한동훈 후보의 이번 당락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선거 운동에 팬덤의 역할이 무엇인지, 기능이 무엇인지를 좌표를 한번 찍어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수많은 분들이 가서 뭐 거기에 뭐 원룸을 구하고 숙식을 하면서 지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특이한 현상이잖아요. 그리고
0: 그러니까.
3: 이게 가서 순효과도 있고 역효과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0: 숨기는 거야, 끼는.
3: 예, 동시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오라냐 글러냐 사실 이건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이게 어떨지 보면은 확실히 기세는 좋은데 또 현장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오른다고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그 외진들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저는 되게 흥미롭게 보고 있다.
0: 저도 이번 그 지선이 그 대선만큼 굉장히 좀 뭐랄까 버라이어티하고 기대가 되는 선거다. 그래서 6월 3일 한판 승부도 6시부터 8시까지 선거 방송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함께해 주세요. 무슨 물론 장 소장님도
1: 저도
0: 계시겠지만
1: 저 불러주세요. 왜 안
0: 흥? 자,
2: 저 잠깐만 저도 한마디만 할게요.
0: 한마디?
2: 예, 부산 복합에서 어차피 이제 투표하실 텐데 이미 투표하신 분도 계시고 그 지역에 누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더 좋을지를 진짜 냉정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외지인들이
1: 그러면
2: 가서 잠깐 팔아준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1: 그렇게 사람을 이끌어올 수 있는 매력이 있는 도시로 바꾸겠다라는 거 이번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2: 그분들이 평생 그렇게 한다는 게
1: 승이죠.
2: 아니잖아요. 게다가
1: 계속
2: 지금
1: 국회 할수 있죠.
2: 정당도 없는데 무소속 후보가 무소속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열심히 잘할 수 있어요? 어느 상임위에 들어가서 대통령하고 계속 각서
0: 마무리.
2: 각 지으면서 어떻게
0: 두
2: 하겠어요?
1: 무소속,
0: 갑자기
1: 무소속은 아니고
0: 여기까지
1: 국민의힘을 접수하고
0: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4: 제주 4.3의 진실과 기억이 이제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유산이 되었습니다. 제주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주년.

0: 오랜 시간 침묵 속에 묻혀있던 이야기들이 기록으로 남고 진실로 이어져 인류가 함께 기억해야 할 역사로 자리했습니다. 이 기록은 단지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국가폭력의 역사를 마주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고 이어가기 위해 기억합니다. 제주 4.3. 그 기억은 계속됩니다. 지금 우리의 기억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1: 알쏘! 좋다!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 얼쑤 신난다!
2: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예, CBS 라디오 박종호 양판 승방 깨우고 계십니다. 자, 철이와 영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죠. 자, 평택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계속 뜨겁죠?
5: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총괄선대본부장과 강득구 황명선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김영남 후보 캠프에서 현장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후보를 향해 이 가짜 민주당 후보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했는데요.
4: 야, 왜, 세다.
5: 네, 예. 왜 민주당이라는 가면을 쓰고 선거를 하느냐. 예. 민주진보 진영의 대표 자격은 누가 졌느냐라고 공격을 한 겁니다. 예. 그 전날에도 가짜 민주당 후보가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이 현혹하고 있다라는 게 지도부 메시지였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혁신당은 반대로 김영남 후보를 겨냥을 했습니다. 예. 김준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내세운 후보가 가짜라고 하면서 이 대부업체 관련 의혹을 다시 제기를 했고요.
4: 서로 가짜다.
5: 네, 또 조국 후보는 민주당의 평택을 후보와 일부 지도부는 더 크고 더 단단해지는 민주개혁 진영을 만드는 일을 지금 반대하고 있다라고 반발했는데요. 대의를 버리고 자기 정치에만 골몰하는 소리의 정치다라며 평택 시민과 민주개혁 진영 국민의 바람과 정반대 행태라고 꼬집었습니다.
4: 예, 유희동 후보와 황교안 후보의 단일화도 아직까지는 좀 어려 보이는 거죠.
5: 네, 맞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좀 꼬이고 있는데요. 유희동 후보는 계속 황교안 후보에게 단일화를 공개 제안을 하면서 흩어진 보수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황 후보는 계속해서 언론을 이용한 압박이고 정치공학적 계산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예.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더니 배신 행위에 대해서 유희동 후보가 사과를 해야지만 단일화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 왜 웃으세요? 우리 황교안 후보는 진지하신데.
6: 죄송합니다.
5: 예, 네. 황교안 후보가 평택 지역에 박근혜 대통령 총리 황교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유희동이라는 취지에 저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뭐 이런 보도도 일부 있었는데요. 예. 지역 정과에선 그래서 단일화가 어려워졌다라는 관측이 많은데 예. 유 후보는 오늘 라디오에서도 황교안과의 단일화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4: 예, 자 일단은 저희 한판승부에서 경기 평택을 오자 토론을 진행해서 또 언론계 방송과 화제가 됐었었는데 우리 장성철 수장님도 보셨죠, 그죠?
6: 보면서 예. 혹시 우리 박지호 앵커님의 저 화려한 수려한 저 진행 실력 정말 배워야 되겠구나.
4: 멘트가 거의 없었죠, 저는.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예.
6: 그거를 많이 눈여겨보고
4: 예예. 일단 두 분의 단일화, 황교안 후보와 유희동 후보의 단일화.
6: 내일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4: 아, 할 수 있다.
6: 한 51% 정도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예, 예.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를 하여튼 보수 진영 쪽에서 상당히 많이 좀 설득을 하고 있는 모양이고.
4: 서정욱 변호사가 부인도 설득하고 계신다고. 네.
6: 그리고 지난번 대선 때도 예. 갑작스럽게 이제 후보 사퇴한 적이 있잖아요.
4: 김문수 후보를 네. 위해서. 네.
6: 그러니까 좀 내일 좀 결정하지 않을까. 또 본인 지지층을 향해서 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본투표 해달라고 사전투표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는

0: 예.
1: 본인이 좀 단일화의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0: 예.
1: 만약 내일 단일화에 성공을 한다면 조국, 김용남, 유이동 이 세 분 중에
0: 예.
1: 어느 분이 당선이 되더라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0: 아하.
1: 초박빙의 선거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0: 예.
1: 근데 민주당 조승래 선대본부장
0: 예.
1: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진짜 민주당 후보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0: 예.
1: 김용남 후보가 이제 진영을 넘어간 분이기도 하고 보좌진 뭐 정강이 발로 차고 뭐 투기옥도 있는 것이고 또 성범죄자 분들을 변호를 했다라는 그러한 보도도 봤고
0: 예.
1: 또 대부업 차명 의혹 뭐 이런 것도 다 있는 거잖아요.
0: 예, 예, 예.
1: 이런 의혹이 있는 분이 진짜 민주당 후보예요? 이게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와 철학이에요? 그렇게 좀 묻고 싶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피겠고 자기네들이 공천을 했다고 부작정 이런 분을 옹호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0: 아니,
1: 전 조국 후보도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0: 예.
1: 그 평택 지역은 유이동 후보만이 유일하게 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김재원 후보도 있습니다만
0: 예.
1: 그런데 저런 의혹을 받는 분이 진짜 민주당 후보다 민주당 지지층이 화낼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우리의 가치와 철학과 맞냐
0: 노무현사님 화나세요?
2: 아니, 저는 그렇게 많이 화는 안 나는데 아. 아, 근데 사실은 장성태 초장처럼 화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당연히.
0: 있어요. 있어요.
2: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방송 나와가지고
0: 아.
2: 김영남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 반반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0: 아.
2: 실제 저도 제가 운영하는 채널에서 한번 물어봤더니 진짜 반반이 나오더라고요. 예.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 황희정승 노영희로 불러달라.
0: 아.
2: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이 방송에서 사실은 이제 김영남 후보의 후보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변명, 뭐 이제 소명하는 내용을
0: 네.
2: 이제 설명을 했더니
0: 예.
2: 아 너는 또 김용남을 지지하는구나 이제 이랬다가
0: 아.
2: 어, 근데 그 해명 이후 그 의혹 이후에 나오는 해명이 좀 깔끔하지 않아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이다라고 했더니 너는 말을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말을 왔다 갔다 한 적이 없고
0: 예.
2: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주당 후보로 이름표를 달고 나왔으며 그리고 아직 그 당에서 그분을 뭐 공천을 취소한다고 사퇴시키지 않았다면
0: 예.
2: 당연히 저는 이제 민주당 후보로서는 그분을 지지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0: 예.
2: 왜냐하면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조금 그 선거하는 방식이 저는 좀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0: 네거티브
2: 네 네거티브가 너무 심했고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든 평택이 사전 투표율도 별로 썩 좋지는 않고 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과론적으로 유이동 후보가 어부지리로 이기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만은 막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신이어서 예,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김용남 후보든 조국 후보든 두 분 중에 어느 분을 택하든 그건 이제 본인들의 소신이긴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유이동 후보가 특히 황교안 후보하고 아직까지 단일화 가능성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0: 예, 예.
2: 아 그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좋은 것일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0: 아.
1: 저는 국민을 대표하려고
0: 예.
1: 결심을 한 분 그리고 공직을 담당하겠다고 결심한 분들 중에서
0: 예.
1: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제1의 신조가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좀 무능력할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도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국민을 대표하는 분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한 모든 약속들이라든지 말, 행동, 메시지 모든 걸 다 믿을 수가 없어요.
0: 예.
1: 그러니까 이 대법체와 관련해서도 김용남 후보가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게 다른 언론 보도라든지 아니면 다른 녹취록 공개를 통해서 계속 이제 그 논리가
0: 되죠. 예.
1: 깨트려지더라고요. 탄핵되더라고요.
0: 예.
1: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뉴스토마토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 김용남 후보는 계속 그 대부업체를 중단하려고 폐업하려고 계속 준비 중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0: 예.
1: 그런데 뉴스토마토에 의하면은 그 차명 의혹 대부업체가 근저당 설정 등을 계속을 하고 적극적인 추심 활동을 25년 작년까지 계속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인의 해명과는 다르잖아요. 이 상황은 이거는 또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가 과연 저러한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0: 예.
1: 이런 분이 진짜 민주당 후보라고 주장을 하시는 게
0: 예.
1: 민주당 지지층 분들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과거 신 기자는 뭐 화는 안 나신 것 같긴 한데
3: 네.
0: 예. 자 평택을 상황. 자.
3: 평택을

0: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조국 후보가 당선이 되든 안 되든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게 단일화는, 아니, 저기 이제 통합은 물 건너 갔다.
1: 민주당과
0: 예,
1: 혁신당의.
0: 워낙 이번에 이당 내에서도 그렇고 지지자들끼리 사이가 너무 안 좋아졌기 때문에
1: 네.
0: 이거를 당장 어떻게 화학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이제 다음 대선 즈음 해가지고 뭔가 큰 정계 개편이 오지 않는
1: 한
0: 이상,
1: 2년 후.
0: 네, 당분간은 어렵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서 조국 후보가 되면 되는
1: 네.
0: 대로, 아, 조국 후보 때문에 우리 김영남 후보가 떨어졌어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 받을 수가 없는 거고,
1: 네.
0: 조국 후보가 당선이 안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조국 후보 가장 거기 강한 칸인데도 안 되는데 우리가 굳이 저 세력하고 합쳐야 돼? 이런 거가 되기 때문에
1: 예.
0: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그 감정의 골이 결국 8월 전대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고 여당 팀이 상당히 바빠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1: 예, 이게 지선 끝나고도 굉장히 정치 얘기는 흥미롭지 않을까?
2: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께도 죄송하지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1: 예,
2: 뭐
1: 평택을 여기까지. 예.
2: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픽을 했기
1: 예.
2: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리로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신 패널들이나
1: 예.
2: 의원분들이 얘기를 하시던데, 과거에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알려지고 문제가 제기됐으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영입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사람이니까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이 부분을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3: 근데 김용남 후보는 진짜 국민의힘스러운 후보 같아요. 제가 봤을 때.
2: 왜 그래?
3: 왜냐하면
1: 갑자기
3: 아니 갑자기가 아니라 국민의힘 후보라는 만약에 그 타이틀을 달고 그분을 딱 바라보면 그렇게까지 분노스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넘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1: 예.
3: 그 원죄는 어쩔 수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 원죄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픽이기도 하지만 정청래 대표의 픽이기도 해요.
1: 예.
3: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민주당에 지지하시는 분들 또 평택에 계신 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직 명쾌하게 해명이 안된 부분들도 있고 또 가족 내부적으로 계속 뭐가 나오기도 하니까 사실 그 부분은 저는 싫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럼 어느 쪽에 가치를 좀더둘 것이냐, 이게 핵심인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3: 그런 의미에서 저는 김영남 후보가 과거에 국민의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라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걸 물고늘을 좀 해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1: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아주 치열하네요. 선거 이틀 남았기 때문에. 자, 전북시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북의 투표율이 이제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고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이제 김관영 무소속 후보. 전북표 결집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더군요.
0: 네, 뭐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요. 전북의 높은 사전 투표율을 두고 유불리를 바로 단정할 일은 아니지만 양쪽 표 결집이 일어난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본인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기 때문에 투표장에 나가겠다는 유권자 반응이 더 많았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1: 예.
0: 그러면서 복당 계획도 재차 밝혔습니다. 본인 당선되면은 정청래 대표가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8월 전대에서 지도부가 바뀌도록 노력을 한뒤 9월에 복당 신청을 하겠다라는 계획이었는데요.
1: 예.
0: 다만 이제 김 후보 본인의 구상이지 민주당이 그렇게 복당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확인한 사안은 전혀 아닙니다.
1: 야, 근데 여기서 송영길 전 대표가 딱 등장합니다. 무소속 김관 후보를 두둔하는 발언을 하면서 이 전북지사 이 선거가 좀 뜨거워지고 더좀 혼란스러워지는 게 아니냐.
0: 네, 그렇죠. 또 정청래 대표의 관계 때문에 더좀 뜨거워지고 있는 것
1: 그렇죠.
0: 같은데요.
1: 네.
0: 송영길 전 대표 이 스픽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김관영 후보를 배제하고 이 전북 선거에 당력을 집중하는 걸 모순이라는 취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1: 예.
0: 김관영 후보도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인 만큼 이거는 전북 도민 판단에 맡겨야 한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이원택 후보 측 선대위는 당의 원칙과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해당 행위다라고 반발을 했고요. 또 이제 민주당에서 퇴출당한 무소속 후보를 마치 민주당 후보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1: 예.
0: 반면 김관영 후보 측은 진실을 말한 당의 전 대표를 공격하는 것은 도를 넘은 행태라면서 송전 대표 측에 최소한 예의를 갖춰야 한다라고 이원택 후보 측에 비판을 했습니다.
1: 김관영 후보 측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진실을 말한 전 당대표를 공격하는 건 도를 넘는 거다라고 또 이제 이원택 후보 측에 예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2: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1: 예.
2: 평택을의 김용남 후보와
1: 예.
2: 김관영 후보를 바라보는 입장이 상당히 모순된다, 이중잣대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1: 예.
2: 김관영 후보 같은 경우도
1: 예.
2: 이재명 대표가 대표 때 영입한 인사잖아요.
1: 그렇죠.
2: 국민의당에 있다가 이제 영입한
1: 예.
2: 인사인데, 이분이 대통령에 영입했다고 하더라도

0: 대리비 63만 원 논란이 나오니까 바로 그냥 징계 처분 내려버리잖아요. 제명 처분 내려버리잖아요.
1: 예. 네.
0: 그게 바로 민주당스러운 거죠.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가차없이 어떤 일정한 잣대를 갖고 처리를 하는 것이 민주당스러운 거지. 그래. 여러 가지 의혹이나 와도 이거는 말이야. 이재명 대통령이 픽을 했으니까.
1: 예?
0: 우리 당 후보니까. 무조건 눈 감고 넘어가. 이게 맞냐 이거죠. 이거는 상당히 다른 중도층이라든지 좀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에게도 실망감을 남겨주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대구 같은데 박빙 지역에서 외롭게 진짜 싸우고 있는 김부겸 후보의 이 당선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그런 높았다가 막 접전으로 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1: 그러니까 요 지적하신 걸 또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강북구청장 민주당 후보 이승훈 후보 이분 변호사였는데 이분도 이제 변호사 시절에 성범죄자 변호한 이력 때문에 공천 이분은 됐어요. 공천 됐는데 후보가 취소됐잖아요. 박탈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 이유였단 말이에요. 다른 이유도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구청장 후보에 탈락했는데 그러니까 왜 김영란 후보에 대해서는 의혹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후보 자격 유지하냐라는 비판을 이제 장 소장님 하시는 건데 노 변호사님.
2: 네, 그런 비판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1: 예.
2: 그거는 결국은 그런 이쪽으로 해석해서 하면은 그냥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이번에 김관영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청픽이냐 멍픽이냐 뭐 이거를 사실 이제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이 전북 지사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느냐 이게 바로 앞으로 이제 지선 끝난 다음에
1: 당권이
2: 예, 이게 중요한 게 당원들의 선택으로 이제 결정이 되니까 의원들의 선택이 아니라 그거를 가르쳐주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1: 그렇군요. 가보신 기자도.
3: 그러니까 사실 김관영 후보가 처음에 제명되고 했을 때는 아 그냥 뭐 너무 큰 건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건이니까 어쩔 수 없지 당연한 거지라고 했는데
1: 예.
3: 이게 이제 이원택 후보의 이거랑 겹치면 식사비 대납이랑 또 겹치면서 예. 또 이거 어쨌든 전북 선거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됐잖아요. 뭐 단식권도 그렇죠. 겹치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 기준이 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1: 그러니까요.
3: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전북 도민들도 사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1: 지금 이게 반영이 되는 거다.
3: 네, 여론조사 지지율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전북 도민들이 아 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진짜 민주당 후보고 김관영 후보는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뭐 현직 지사였고 뭐 이원택 후보도 문제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뭐 굳이 어차피 뭐 복당도 한다고 하는데 또 청와대랑 뭔가 교감도 있었다라고 뭐 얘기 주장하고 있는데라고 하니까 결국 도민들이 보았을 때는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과 공천 과정이 깔끔하게 납득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김관영 지사가 나중에 큰 문제가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1: 예.
3: 그 문제를 설득하지 못한 정청래 대표 책임이 결국에는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1: 네,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장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원호 민주당 후보 그리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또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 등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판에 주말 요새 열심히 했네요.
3: 네, 막판 주말 정말 두 후보 열심히 뛰었는데요.
1: 예.
3: 정원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후보가 장기간 서울시장 하면서도 주거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전임시장이나 현 정부 탓만한다. 즉 무능한 시장이다라고 꼬집었고요.
1: 예.
3: 시장의 최고 덕목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일이다라고 했고 반면에 오세훈 후보는 본인이 시장이 다시 되면 국무회의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민심을 전달하겠다. 쓴소리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원호 후보는 준임명직 허수아비 수준으로 서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1: 예. 자, 마지막 서울시장 판세. 노 변호사님부터 말씀을 주시면.
2: 저는 정원호 후보가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에 서울시장을 많이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안전 문제 관련해가지고는 많은 지탄을 좀 받아왔고요.
1: 예.
2: 실제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특별하게 이분이 되게 효율성 있는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1: 예.
2: 예, 그런데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행정적인 능력을 좀 보여준 부분이 있고 특히 안전 관련해가지고 막판에 이제 악재 제가 또 터지면서 결국 오세훈 시장에게는 불리하게 가는 것 같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은 부동산이나 뭐 이런 자산 가치의 그런 보전 같은 건데 그런 거는 정원호 후보도 사실은 공유하는 그런 가치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둘 간의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1: 예.
2: 저는 정원호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봅니다.
1: 장 소장님.
0: 저는 오세훈 시장이 역전승 할 거라고 좀 전망을 해보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TV 토론 이후에
1: 예.
0: 정원호 구청장은 구청장감이지 서울시장감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여론도 있는 것이고
1: 예.
0: 막판에 좀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좀 오세훈 시장에게 좀 악재가 터졌지만 그걸 수습하는 과정 그리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아주 그냥 박빙으로 해서 오세훈 시장이 이길 가능성이 높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 예. 희망과 바람도 들어가 있는 사안이고.
1: 아유, 예. 예.
3: 아까 열세 개 안 들어가지 않으셨네?
0: 안 들어가 있다.
1: 아, 예. 그래서 제가 왜 설매냐고 왜 서든지 아까 얘기했었어요.
0: 희망과 바람이 들어가 예. 있는.
1: 그러니까 이 냉정과 열정 사이에 굉장히 여러 가지 하시는 네. 거고.
0: 아니 그러니까 이 우리 방송을 한 1시간 정도 하면서 예, 예. 제가 이제 역전승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바뀐 거죠.
1: 아, 그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2: 우리 말을 들으니까. 아.
0: 그만해 이제.
1: 그만. 나 2분 남았는데.
2: 아 잠깐만 하나만 더 말할게요. 어. 솔직히 말해서 서울시장이 부동산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오세훈 시장이 오세훈 시장 그 동안에 서울시장 하면서 부동산 문제 해결 못했고요 일단.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대통령이나 이 여당의 정책하고 연결돼서 결국 움직일 수 있는 게 서울시장의 자리인데 예. 지금 대통령 저렇게 각을 세워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0: 그러면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을 잘못하는 거죠. 우리 우리 당 후보가 예. 내가 출신 당 후보가 또 얘기하면은 들어주고 야당 후보가 야당 시장이 얘기하면 안 들어주고 그러면 그런 잣대를 가지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도 예. 그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을 그 다른 곳에 집을 얻어야 될 분들에 대한 대출을 막아놨으니까 이주를 못하니까 이제 그것이 좀 막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원활하게 조합원들끼리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만약 정원 후보가 마무리? 됐다고 네. 풀어주면은 그럼 재개발 재건축 한다라는 거 그건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2: 우리 당 후보가 말해주면 듣고 저쪽 당 후보가 돼서 말해주면 안 듣는다? 안 들어준다? 그런 얘기는 성립이 안 돼요. 언제 그랬어요 대통령이?
0: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라면이라고 했잖아요.
2: 그러니까
0: 그렇다라면
2: 잊지도 않은 예, 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1: 이 틀으면 알게 됩니다. 자 곽우신 기자님 한 포인트 질문하고 마무리할게요. 김민석 총리 이제 당으로 복귀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 같은데 네. 현재까지 취재한 결과는 어떤 내용입니까?
3: 아 김민석 총리의 당대표 네. 출마설은 네. 작년부터도 돌았습니다. 아. 네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후보 중에 할 겁니다. 네.
1: 아 그렇군요. 사실상 기정사실화 됐고
3: 거의 그렇죠.
1: 지선 후에 권력 투쟁은 본격화될 것이다.
3: 8월 전대가 재밌을 겁니다.
1: 어떤 분들이 물망입니까? 김민석 총리 그리고 정청래 현 당대표
3: 하고 연임하는 거고
1: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
2: 강훈식 네. 뭐 이렇게
1: 나오죠. 아 강훈식 대통령 실장까지?
2: 아니 그러니까 강훈식 실장이 나온다는 말은 없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한 얘기가
1: 예예 예. 일단 오늘은 우신이만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 사이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는데요. 현재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 저녁이나 밤부터 전남과 경남 지역에도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빗길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내릴 비의 양은 전남과 경남 지방은 20에서 80mm, 전북과 경북 은 5에서 20, 제주도는 최대 12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한편 중부지방은 오늘 밤부터 선거일인 모레까지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는데요. 하지만 중부지방은 내일 날씨가 좋아지면서 한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보다 높은 기온으로 서울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기온은 33도까지 예상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2: It's so important to make someone happy. Make just one someone happy.
3: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0: 스폰지팀었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0: 도시개발 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2: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예, CBS 라디오 박정희 아판성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아, 지난 5월 26일이죠. 김세희 가로세례연구소 대표가 구속이 됐습니다. 아, 그러면서 김세희 감방 가는 그날까지 지켜봐 주길 바란다라는 아, 지난해 11월 4일 저희 방송에서 울분을 토하고 가신 분이신데 또 얼마 전에 또 우시면서 또 방송을 하셔서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인지 요즘 또 근황이 궁금해서 모셨습니다.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의 은현장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장사의 신의 은현장입니다.
0: 예, 잘 지내셨죠?
1: 아, 잘 지냈는데요. 예. 또 우는 거를 요즘 어디 가면 계속 물어보는데.
0: 그렇죠.
1: 저는 한 1분 울었는 줄 알았는데.
0: 네, 5분.
1: 사실 30분.
0: 30분? 야.
1: 30분을 울어가지고 네, 네. 좀 그래요. 제가 김세희 이제 구속됐다는 소식을 네. 라이브 중에 시청자들하고 같이 들었거든요.
0: 그러니까 기자한테 문자 온 거 보시고 네. 전 통화한 다음에
1: 네. 그 미리 이제 알아가지고 이제 소리를 질렀는데 네. 욕이 또 다 삐 처리가 됐더라고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1: 그게 아, 2년 동안 우리 김세희 씨한테 네. 맞다 보니까 아. 그 서름과 아. 그 좋은 감정과 그런 것들이 몰려오면서 아. 저도 모르게 사실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어. 너무 창피하긴 했거든요.
0: 예.
1: 근데 그 우는 동안 예. 사람들이 진짜 불쌍했나 봐요, 제가. 어. 후원금 1억 들어왔더라고요. 아, 정말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0: 야.
1: 제가 돈을 진짜 많이 썼거든요.
0: 아, 그 변호 그 네, 소송을 소송
1: 위약금도 그러고 아. 너무 많이 썼죠.
0: 예. 그러니까
1: 후원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울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0: 왜 장수장님
2: 우세요.
3: 저요? 웃지 말고 우세요.
0: 아, 그러게요. 저도 펑펑 울어야 되는데. 그 만약에 뭐 이번에 구속이 안 됐으면 대표님 더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아, 계속 싸움을
1: 똑같이 계속 싸웠을 것 같아요.
0: 예, 예.
1: 김세희를 감옥에 보내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정말 5년을 잡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0: 야, 5년?
1: 제 계획이 예전에는 10년짜리였고 아~ 이제는 5년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0: 야~
1: 이미 구속이 될 때와 되지 않을 때의 확률을 이미 변호사랑 다 준비를 했었고요.
0: 어~
1: 계속 임시 대표 가처분 소송은 진행 중이고 어허. 손해배상도 또 진행 중이고
0: 예.
1: 솔직히 되든 안 되든 예. 저는 크게 사실 상관이 없었어요.
0: 어~
1: 다만 걱정됐던 게 뭐냐면
0: 예, 예.
1: 혹시라도 구속이 만약에 안 됐어요.
0: 아, 그죠.
1: 그러면 네. 우리 김세희

0: 씨가 자기 방송에서 네. 정치 탄압 그리고 네. 무죄 주장 이걸로 난리를 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구독자들 그 연세 네. 드신 분한테도 후원금을 또 그냥 또 몇 천만 원을 그 뜯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 세이 때문에 엄청 좀 힘들었어요. 구속이 안 됐을 경우에는.
1: 안 됐을 경우에.
0: 근데 뭐 잘 됐죠.
2: 저 질문해도 돼요?
1: 예, 그 질문하세요.
2: 알고리즘에 제가 왜 우리 은현아 씨가 떴는지 모르겠지만 막 우는 것부터 막 다 뜨더라고요. 근데 김세희 씨한테 많이 당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뭘 당했어요?
0: 그냥 이런 거예요. 제가 너 대북송금했지? 너 주가 조작했지? 그러면 그냥 제가 대북송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기꾼이 되는 거야. 저는 아무 짓도 안 했거든요. 김세희가 지금까지 2년 동안 저를 공격한 것 중에서 네. 사실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모든 걸 잃었잖아요. 회사 날라가 유튜브, CF, 방송 아무것도 못했어요.
3: 김세희 씨가 공격을 해서 그렇게 다 망했다고요?
1: 네? 초반에 이제 우리 은영장 대표가 이제 밀키트 회사를 했었는데 밀키트 회사 제품에 처음에 좀 이상하다 네네네. 해서 공격했고
3: 그 이후에 함량 얘기한 네. 거였죠. 네, 네.
1: 허위 사실로 공격을 했었고 그 네. 이후에 연결된 공격 중에 뭐 이제 허위 사실로 뭐 주민등록증이 깨끗하니 위조다 네. 중국인이라서 군대를 안 갔었다 네. 회사 매각 대금 200억은 대북 송금 자금 세탁용이었다 뭐 이런 얘기 대북 세금까지 갔어요 이분이
2: 네.
0: 이런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네. 사람이 밀키트 회사가 문을 닫게 됐고요.
3: 그래요?
0: 그리고 CF 다 잘렸고요.
3: CF도 원래 했었어요. 네.
0: 제가 좀 죄송한데 잘 나갔거든요.
2: 잘 나갔어요. 네. 잘 방송도 했었어요.
0: 아, 죄송한데요. 그래요? 탑이었습니다. 유튜브에 탑. 유튜브에 탑. 근데 정말 한 순간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딱 두 달 걸렸어요.
2: 아니 TV 방송도 장사 잘 안 되는 분과 도와주는 그런 컨셉 TV도 했었잖아요.
0: 네. 근데 김세희가 방송사 앞에서 네. 시위를 계속했어요. 은현장 사기꾼 하차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뭔가를 하겠다.
3: 근데 왜 그런 거야? 김세희 씨가 뭐 개인적인 원한을 품으면 아니죠. 뭐가 있었어요?
0: 탑이기 때문에.
3: 아 본인이
0: 잘 탑이니까? 생각해보세요. 김세희가 지금까지 공격한 사람 중에서 어정쩡한 사람은 없어요.
2: 아 기분 나쁘네.
1: 아. 방송초사에 공격 안 당했어.
2: 왜 안 했지? 내가 김세희 욕 많이 했는데.
1: 아 그래요?
0: 네. 우리 그 앵커님도 혹시 공격 당하셨나요?
1: 아예 안 됐습니다. 예.
0: 탑이 아니면 건들질 않아요. 아. 지금 뭐 김수현 씨, 찌양님, 뭐 장사희 씨, 예. 김건모 씨, 한예슬 씨 탑 아니면은 아니, 괜찮다.
3: 약간 좀 수긍이 가면서도 좀 기분은 안 좋네. 지금 자기는
1: 앞으로도
3: 탑이고
1: 공격받지 마세요,
3: 어, 우리는 아니라는 얘기인데 예. 맞는 말이긴 한데.
0: 예. 오래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예. 정말.
1: 그러니까 예 그래갖고 우리 대표님의 밀키트에서 100억대 밀키트에서 문까지 닫았던 그 엄청난 손실 입었었는데 아. 이제 그거를 이제 보통 사람이면은 거기서 다 무너지는데.
3: 그렇지.
1: 그래도 싸워야겠다 생각을 했던 거네요, 그죠?
0: 사실 저만 당했으면 저는 아마 조용히 있었을 거예요. 네. 아니면 김세희를 직접 만나서 김세희가 저한테도 자기 방송 나오라고 했었고 갔으면 이제 돈 주고 끝났겠죠.
3: 아 돈도 줘야 돼?
0: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어요. 공격하고 방송에 나와 스튜디오 안 치고 네. 그 회사 광고를 받고 했었죠. 근데 제가 끝까지 싸웠던 이유는요. 제 직원들도 엄청 공격을 했었고. 제가 밀키트를 하려면 이제 협력업체들이 있잖아요. 네. 그 회사들까지 다 같이 문 닫았어요. 그래서 지팔아가지고 공장에서 다 자고 있고 이런 상황이 돼서 아 내가 끝까지 싸워서 사기꾼이라는 오명을 벗지 않으면 이건 해결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계속 싸워왔던 거예요. 돈을 한 푼도 못 벌면서. 근데 지금은 우리 너무 잘 됐어요.
1: 잘 됐다 하면?
0: 한 달에 한 이제 100억씩 팔고 있습니다.
1: 밀키트를?
0: 네. 네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 이야. 갑자기 노 변호사님 현타가 없어.
0: 그러니까 예전에 1년에 50억, 100억을
1: 다시
0: 팔았었는데
1: 다시 재기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0: 오히려 지금 사기꾼 누명이 벗겨지니까 사람들이 왜 그랬지? 한번 먹어볼까? 이러면서 주문하셔서 네. 이제 100억씩 팔고 있고요. 아, 죄송한데 주문은 하지 마세요. 네. 네, 못 가요.
1: 예, 지금 매진돼서 못 가는 상태. 네. 저도 작년 나오셨을 때 그 오뎅이랑 그 뭡니까? 갈비탕 키트를 시켜서 먹은 적이 있는데 아이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0: 너무 싸서.
1: 예. 아무튼 가성비 되게 좋아요. 자 이번에 이제 김세희 씨가 구속된 이유가 이제 김수현 씨 탤런트 김수현 씨 녹취록 관련인데 조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로 아, 경찰이 이제 김세희 대표가 AI를 악용해서 목소리를 조작한 등의 행위로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김세희 씨가 제대로 경찰 조사를 또 받고 수사 받고 구속까지 이어진 게 이번이 처음이죠.
0: 그죠 처음이죠. 왜냐하면 김세희 뒤에 누가 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김세희가 저를 50번 넘게 고소 고발을 했잖아요. 네. 저는
1: 그러니까 윤현장 대표를 50번씩 넘게 고소
0: 김세희랑 김세희 팬클럽, 김세희 구독자들이

0: 저를 그렇게 고소를 했고요.
1: 예.
0: 저는 한두 달 안에 전부 다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고소를 딱 한 번 했거든요.
1: 예.
0: 그거를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조사를 안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감까지 나가서 소리를 질렀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예. 예.
0: 이번에

0: 은연장이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은연장이 사기꾼일 것 같습니다. 대북 송금을 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주가 조작을 한 것 같습니다. 고소가 안 돼요. 그건 사실 다 빠져나갈 수 있게 했던 거죠.
1: 명시적으로 사실 역시를 뭐 그게 한 말이 네네. 아니니까 법률적으로 피해 나가는 거군요. 노 변호사님.
2: 그래도 제가 보니까 피해자에 따라서 그거를 기소하기도 하고 기소 안 하기도 하고 송치하기도 네. 하고 송치 안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0: 김세희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아서 정말 국감에 대부분 사람들이 나가기 싫어하잖아요. 나가면 어쨌든 혼나니까.
1: 예.
0: 근데 저는 나가게 해달라고 계속 사정을 했어요. 예. 방송에서 불러달라고. 가가지고 이제 얘기하니까 김세희 조사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더니
1: 예.
0: 이제 그 다음날 서울경찰청장님이 부실수사 예. 인정한다. 지금 바로 특별수사팀 꾸려갖고 조사하겠다.
1: 예.
0: 이래가지고 그나마 6개월 그 이후로 6개월 7개월 만에 나온 거예요. 결과가. 쉽지 않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김세희가.
2: 아니 난 본인이 더 대단한 것 같은데.
0: 감사합니다.
1: 지지 않아.
2: 아니 정말.
1: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김세희 씨가 그 구속적 부심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네. 이제 그러니까 구속적 부심이라는 게 내가 구속된 게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
2: 그쵸?
1: 윤석열 네. 전 대통령 했잖아요 이거.
2: 네. 네.
1: 그래서 구속이 잘 된 건지 판단해 달라는 건데 내일 신문한다고 하거든요.
0: 네네. 저도 오다가 들었거든요. 정말 얘는 사람이 아닙니다. 김세희는 사람이 네. 아니에요. 일단 구속 적부심이 뭐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1: 예.
0: 받아들여질 확률이 예. 제가 계산했더니 3%예요.
1: 아, 계산해 보셨어요?
0: 제 주식이 올라갈 확률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못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절대 깜빵에서 못 나옵니다, 김세희는. 그 다음 것까지 제가 다 준비를 해 놨고
1: 예.
0: 저희 사건들도 이제 조만간 발표가 나올 거예요.
1: 예.
0: 그게 20건이 넘게 뭐 이진호, 강경윤, 장사희 씨 뭐 연예인분들부터 시작해서 쭉 있어요. 그거 나오면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흥분돼요.
1: 그런가요? 노 변호사님 그게 구속적 부심 만약에
2: 구속적 부심은 네. 사실 인용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구속 심사를 할 당시에 판사가 판단을 잘못했다.
1: 그 인정해야 되는
2: 이게
1: 거니까.
2: 이게 인정이 네. 돼야지 되는 건데
1: 네.
2: 그래서 말씀하신 것대로 뭐 3%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인정은 잘 안 되죠.
1: 예예 예.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 이제 또 그 주목되는 게 김세희 씨의 변호사인데 부지석 변호사라는 분.
0: 아 그렇죠 그렇죠.
1: 이분이 영장이 또 피의자로 적시가 됐어요. 변호사가 피의자로 적시가 됐는데. 이게 이제 고 김세룡 씨의 육성이라고 주장한 녹취록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에 함께 있었어요.
0: 네네.
1: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적시가 된 거예요?
0: 이게 좀 굉장히 기자요. 중요한 부분이긴
1: 변호사가.
0: 하거든요.
1: 네.
0: 변호사가 기자회견장에 나와가지고
1: 네.
0: 그 조작된 녹취록이
1: 네.
0: 마치 사실인 것처럼
1: 어.
0: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1: 네.
0: 거기에다 또 기자회견이 끝나고 클럽에서 고 김세룡 씨 기자회견 영상을 틀면서 춤을 춰요.
1: 춤을 춰요?
0: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정직 처분까지 받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김세희 말은 사실 유튜브에서는 믿을 수도 있지만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공중파 방송에서는
1: 예.
0: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AI 같았거든요.
1: 예.
0: 근데 이 말을 왜 믿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1: 예.
0: 그 옆에 어쨌든 변호사가 있었어요. 이 변호사 때문에 우리가 방송을 보는 사람이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던 거죠.
1: 그러니까 법률적인 조력을 받고 네네. 있기 때문에 허위 주장할 네. 이유가 없,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이 적다라고
0: 보는 거죠.
1: 보여지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네. 피의자가 된 거다.
2: 그러니까 변호사가 있으니까
1: 네.
2: 증거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
0: 그쵸.
2: 이렇게 판단한 거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 부지석 변호사,
1: 네, 부지석,
2: 네, 그 변호사가 바로 그 옆에서 이 김세희 말이 신뢰로운 말이다라고
0: 그쵸.
2: 하는 거를
1: 네.
2: 본인이 이제 서 있음으로 해서
1: 아하.
2: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줬다.
0: 네네.
2: 이게 이제 핵심이겠죠.
0: 그죠. 허위사실 유포에 만약에 관여했다면
1: 예.
0: 그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1: 변호사님
0: 옆에 있는데 누가 안 믿겠어요. 옆에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1: 그렇죠.
0: 그것 때문에 아마 이번에 구속영장 그 서류에 아마 그 부지석이란 몇 명이 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근데 그러려면 그 변호사가 이게
1: 예.
2: 가짜고
1: 예.
2: 이게 조작된 거라는 걸 알면서도
0: 네.
2: 그걸 하게끔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게
1: 예.
2: 영장에 적시될 정도면 어느 정도는 또 증거가
1: 입증이
2: 있는
1: 됐어요?
2: 거죠.
0: 인정이 됐다는 얘기 같아요.
1: 그렇군요.
3: 근데 그게 조작됐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0: 네.
3: 이유가 들어보니까 조작된 것 같아요. 아니면은 누군가가 이거는 100%
1: 제보.
3: 조작이다.
0: 일단 첫 번째는요. 들었을 때 너무 상황이 말이 안 됐어요. 녹취 공개가 4월 달에 됐는데요. 1월 달에 이제 고 김세룡 씨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4월 달에 우리가 궁금했던 모든 내용과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녹취에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3: 환상고에 같은 거.
0: 네, 완전히 그냥 그 타임머신 타고.

0: 갔다 온 거야. 우리가 궁금했던 모든 내용이 4월달 그 녹취에 다 나온 거예요.
1: 그럴 리가 없는데.
0: 네, 그럴 리가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줄 안다면 이게 일단 첫 번째로 조작인 줄 아는 거고요. 그리고 그 녹취를 이렇게 세 분한테 똑같이 줬어요. 그 뉴욕에 있는 그 뉴저지라는 사람이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제가 앵커님한테 줬을 때는 앵커님한테 유리한 거, 변호사님한테 드렸을 때 변호사님한테 유리한 거,
2: 맞춤형으로
0: 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조작이라는 거 확신했고, 그리고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이 이제 포렌식까지 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끝난 거죠. 그래도 저희 말을 듣지 않았죠. 이런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2: 녹음 파일을 갖고 포렌식을 하면은 조작됐다라는 사실도 밝혀집니까?
0: AI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2: 그래요.
3: 네. 그러니까 AI가 만든 생성된 결과물인지도 네네. 요즘은 추적할 수 있는 거군요.
0: 거의 90%는 된다고 보시면 돼요.
2: 그럼 김세희 씨는 김수현 씨가 탑이기 때문에 그냥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조작을 했다? 그, 돈도
0: 김세희가,
2: 되고?
0: 네, 김세희가 지금까지 공격하고 반항을 안 하면요. 네. 뭐 누군가가 이제 접촉을 해서 뭐 광고하고 막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넘어왔지만 저를 공격하고 찌양님을 공격하고 김수현을 공격하고 이진호를 공격했을 때 그 전과는 다르게 모든 사람들이 다 끝까지 싸웠어요. 옛날과는 달라요. 옛날에는 그냥 돈 주고 끝났다면 지금은 사람들이 끝까지 싸우니까 김세희가 이제 더 물고 뜯게 된 거죠.
1: 이해가 안 가는 게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그만큼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지금 건드렸는데 네. 그렇게 건드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0: 그런데 더 빨리 나락을 가요. 한마디만 하면 저희가 그냥 바로 그 다음날 사기꾼이 돼 있고 더 웃긴 건 여기랑 또 정치적인 이슈로 묶으면서 그 시청자들 글로 다 끌어들이면서 결국은 후원을 받는 거죠.
1: 아니 그 후원금이 얼마나 되길래 그런 어리석고 위험한
3: 장구를 아실 거예요.
0: 저는 지금 장구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네. 5년째 계속 보고 있는데요. 네. 예전에 김세희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때는 연매출 그 유튜브 후원 수익만 50억이 넘었고요.
1: 50억이요?
0: 50억.
3: 후원 수익만.
0: 네네.
3: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후원이라면 슈퍼챗이나 계좌로 들어온 그쵸? 돈 광고 말고.
0: 그리고 40억 이제 한 명이 돌아가시고 하면서 40억 되고 30억 되고 김세희 혼자 있을 때도 10억에서 20억 사이는 계속 하고 있죠. 저희 공격했을 때 그렇게 돈을 벌어들인 거예요. 그걸 저는 계속 파고 있는 거고.
3: 그러니까 사이버 레카드의 전형적인 비즈니스 수법이 있는데 그것은 김세희 씨도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분 중에 하나다라는 게 은현장 대표가 지금까지 발견한 내용이다.
0: 김세희가 사이버 레카의 수장이에요. 모든 얼굴이 공개된 사이버 레카들은요. 대부분 거의 다 김세희 밑에 있는 똘마니들이에요. 제가 다 밝혀냈고 똘마니들이 먼저 대북송금을 터뜨리고 사기꾼을 터뜨리고 이게 만약에 먹혀. 먹히면 그때 김세희가 무는 거예요. 완전히 담가버리는 거죠.
1: 그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0: 김세희요?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소리를 지르잖아요.
3: 원래 방송 나와서 이 정도 표현하시는 거지. 유튜브 나가서면 좀 더 강한 표현을 말씀하시는 거지.
0: 방송에 계속 삐밖에 안 나와요. 제가 뉴스에서 은현장 얼굴은 나오는데 삐삐삐삐 요거밖에 안 나옵니다.
2: 그럼 제가 약간 이제 비전문가로서 또 궁금한 점이 있죠. 가세현이 지분을 좀 인수하셨잖아요.
3: 50%
1: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2: 그거는 이제 그 김세희 씨한테 접촉을 해서 나 50% 넘겨라. 내 돈 줄게. 이거예요? 아니면
0: 아니죠.
2: 어떻게?
0: 김세희 50%, 강용석 50%.
1: 강용석을 받은 거군요.
0: 이렇게 갖고 있는데 강용석 씨가 또 누군가한테 팔았고 제가 이 제보자 찾아가지고 이 누군가한테 가서 이제 좀 처음에는 크게 불렀고 그다음에 조금씩 깎아갖고 사고 대신에 이제 조건을 걸었어요. 이 주식을 제가 다음에 혹시라도 누군가한테 팔게 되면 그 금액까지 너를 다 주겠다는 옵션을 설정하고 받아갖고 왔죠.
2: 그를 사신 이유는 이 밝히기 위해서 이런 상황.
0: 전부 다 계좌 내역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밝히기 위해서 매입을 한 거고요.
2: 대단하시다.
0: 아니 근데 제가 잠깐만. 김세희, 아무리 고소를 해도 안 되잖아요.
1: 김세희 때문에 당한 사람이 사실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강용석 씨도 그 중에 한 명이라고 막 얘기가 나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둘이 협조가 되나요 지금?
0: 아, 그 두 분은
3: 갈라졌죠.
0: 예, 서로가 가장 무서운 것들을 잡고 있어요.
1: 아, 약점들. 예,
0: 서로 건들면 안 되는. 서로 건들면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강용석 씨가 이번에 그 대통령 사옥 사진 문제 때문에 있었을 때 증인을 쓴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이상은 더 들어가지 못해요.
3: 그러면 서로 건드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
0: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저는 그냥 대충만 들은 건데 정확한 게 팩트가 없으면 저는 얘기를 하지 않죠.
3: 또 은현장 대표도 보통 분이 아니기 때문에
0: 걸리면 항상, 다 죽습니다. 저한테.
3: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항상 어디까지 말해야 되나 검토 강습 말씀하시는
0: 지금도 보고 있어요. 변호사님 5명이
3: 저희

0: 사고 칠까봐.
1: 저 그 핸드폰 보면서 하세요. 그러니까 대표님 그만하세요. 자, 또 얼마 전에 김세희 씨와 유 시장의 3일을 함께 지내다 온 제보자의 녹취까지 공개하셨는데 정보력이 아. 어느 정도까지신 거예요, 그러면?
0: 세상에 네. 돈으로 안 되는 건 없다. 아, 아 돈으로 자본. 안 되는 건 돈이 네. 부족하기 때문이다.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1: 돈이 안 되고 진짜.
0: 네. 아,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해요.
2: 완전히 막 명언이 막 계속 터져 나오네.
1: 제가 뭐 약간 맨체스터 시티 구단주 같은 만수르 같은 말씀하시네.
0: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 예. 저희가 뭐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예. 돈 정도는 충분히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제보자 같은 경우는 예. 안 좋은 일로 유치장에 들어갔었어요. 들어갔는데 예. 이제 자기가 들어갔는데 갑자기 김세희가 뭘 네. 먹고 있더래. 그래서 오 어디서 본 사람인데 어떡하지 막 이러다가 김세희 구독자인 척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장사해신 욕을 하고 김세희와 같이 이제 좀 편이 돼서
1: 그분도 대단한 네, 분이네.
0: 정보를 다 가지고 와서 저한테 준 거예요.
2: 무섭다.
0: 저 그 언제 남았는데 저 10시 20분이요 나오자마자 저한테 밤에. 10시 21분에 전화가 온 거예요. 메일을 와서 전화번호 보내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야. 근데 저 거기서도 반성이라는 걸 1도 하지 않아요. 1도 하지 않고 예? 지금 뭐 하려고 그래요? 국민참여재판 하려고 하고 고 김세론 유족분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이 사람도 죄 있다, 저 사람도 죄 있다 해서 형량을 낮추려고 지금 하는 거죠.
1: 그분은 네. 사실을 말하는 거겠죠.
0: 그렇죠.
1: 여러 차원으로 검증을 하시는
0: 저희는
1: 거죠.
0: 검증을 다 했고, 네. 예, 거기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고. 근데 더 심한 것들도 많은데 예.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거고, 그 제보자가 되게 열정적이에요. 완전 제 완전 구독자고, 예. 제가 힘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도 계속 연락이 오는데. 예. 자기가 직접 나가서 얘기하고 싶다.
1: 심지어?
0: 라이브 촬영까지 가능하다. 얼굴만 가려줘라. 저 그래서 그것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예? 혹시 실수하게 되면 이 제보자한테 안 좋아요. 이게 그거죠. 김세희가 얘기하는 걸 그냥 들었어. 듣고 누군가한테 얘기하면 이제 통비법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도 지금 조절을 하고 있는
1: 불법 녹취든 뭐 이런 네네. 게 되니까
2: 녹취를 했어요?
0: 녹취한 게 아니죠.
1: 그러니까 들었다는 얘기를
0: 다른 사람이 들은 내용
2: 들은 걸. 그건 통비법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분이 말을 100% 맞다는 건 어떻게 확인해요?
0: 아 사실 100%라는 건 우리나라에 없어요. 없고요. 영상에도 제가 계속 하는 얘기는 아니면 해명해. 지금까지 김세희가 저를 2년 동안 나락으로 보냈을 때 항상 했던 말 아니면 와 여기서 해명해 저도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1: 예, 예.
0: 김세희 변호사님들 연락 주세요. 아니라면 연락 주세요. 연락 안 오거든요.
1: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도 몇 년 더 남은 싸움이다 이렇게 이제 대표님 네네.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원하는 목표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끝을 향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0: 뭐 최종적인 목적은 뭐 김세희가 예. 감옥에서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1: 예.
0: 김세희가 감옥에 나왔을 때 예. 돌아갈 곳이 없게 만들자는 게 제 가장 큰 목적이에요. 분명히 회사로 돌아와서 또 사이버 레카짓을 하게 될 거거든요.
1: 예. 예.
0: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 힘들게 만들 거고 뭐 죽음으로까지도 몰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런 부분들을 제가 못하게끔 회사를 빨리 장악하려고 하는 게 최종 목표죠.
2: 아니 근데 사실 뭐 나와가지고 또 이런 종류의 유튜브 채널을 또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0: 막을 수는 없죠. 막을 수는 없는데 이게 김세희도 가로세로 연구소 채널 말고 다른 채널도 있어요. 근데 그 채널에서 아무리 노력해봤자 안 예. 되니까 예. 그냥 가로세로 연구소 채널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로세로 연구소 채널만 운영을 못하게 하면 예. 김세희가 나중에 다른 채널을 만들더라도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2: 영향력이 그렇게
0: 완전 떨어지는 거예요.
1: 근데 이제 그 가세현 연구소 유튜브 채널 지분을 대표님이 50% 갖고 네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거기에 있는 채널 콘텐츠를 그대로 아직은 대표님이 다 없애거나 할 수 없는
0: 아직까지는 할 수 없고요. 이제 임시이사 청구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김세희가 네. 구속되자마자 제가 그 다음날 바로 네. 진행을 했거든요.
1: 예, 예.
0: 그게 되면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 채널에 있는 모든 영상을 다 네. 삭제할 거예요.
1: 그 권한이 있는 네. 사람이 주주총회에서 네네. 이사에게 부여가 되는
0: 그쵸.
1: 거예요?
0: 그래서 이사를 제가 돼야 된다고 계속 얘기 드리는 거예요.
1: 이 사람은 등기이사?
0: 네네네.
1: 등기이사?
0: 이사여야지만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는 위치에 네. 있는 거거든요.
3: 그 김수현 씨랑 그 김세론 씨랑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네네. 일들이 있었잖아요.
0: 네네.
3: 김수현 씨는 전부 다 억울한 거예요?
0: 그건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뭐 둘만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고.
3: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연예계를 퇴출당하고 은퇴를 해야

0: 될 만큼 네네.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김수현 씨가 억울해요?
1: 아니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김세희가 김수현을 바닥까지 끌어내리고 나락을 보낸 데 있어서의 공개했던 모든 증거들이
2: 수법.
1: 허위라는 거를 저희가 밝힌 거죠. 그 외적인 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0: 둘 사이에 아무도. 뭐 사귀고 네. 뭐 이런
1: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요. 나락을 보내는 데 있어가지고 보여줬던 증거들이 허위라는 걸 저희가 네. 하나씩 파헤치는 거지 그 이상은 저희도 알 수가 없는 거죠.
2: 예, 보내드릴 시간이 돼서요. 지금도 오늘 1부보다 2부에 더 많은 분들이
0: 진짜요?
2: 예, 방송을 봐주셨네요. 예, 자, 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0: 뉴스 명당에도 한번
2: YTN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아, 네네.
2: 장사하신 은현장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치. 호밍루치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7: 휴레.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수면장,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네, 6월 첫날 보내드린 한판 승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한판 승부.
2: CBS.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6: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5: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0: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갯벌류의 신사 검은머리 물대새의 소리입니다. 검은머리 물대새는 일부 일처제이고 어떤 부분은 20년 넘게 같이 번식합니다. 오래 함께한 짝일수록 호흡이 맞아 새끼를 더 잘 키웁니다. 그렇지만 매년 약 8%의 부부는 이혼을 선택하는데요. 더 좋은 먹이터와 안전한 번식지를 가진 수컷이 나타나면 암컷은 기존의 짝을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암컷은 배우자가 있는 암컷을 쫓아내고 그 배우자와 결혼하기도 합니다. 검은머리 물대새의 이혼은 더 좋은 영역, 더 높은 번식 성공 가능성을 계산한 결과인 것이죠. 자연의 짝짓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첫 번째 페이지. 영화계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과 남가주 대학교 동문이신 분이죠.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뭐 굳이 정확하게 따지자면 동문은 아니죠.
1: 왜 선을 긋죠?
2: 아 저는 네. 정식으로 졸업을 하셨고 우리 스필버그 감독께서는 네. 우리 USC를 지원을 하셨으나 세 번 낙방을 하시고
1: 아, 세 번 떨어졌어요.
2: 다른 학교에 졸업하신 다음에 네네네. 나중에 명예학위를 받으셨죠.
1: USC에서? 네. 아, 명예학위.
2: 그쪽은 정식학위, 그쪽은 명예학위. 이 때문에 굳이 뭐 따지면 동문은 아니죠.
1: 조지 루카스는 조선배라 부르고 오제이 심슨도 오선배라 부르지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2: 그분은 떨어지셨어요.
1: 아이, 그래도 동문이지. 그래도 동문이지.
2: 아, 떨어지셨어요. 네.
1: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썬문답에서는 음모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외계인은 존재한다라든지 정부가 어떤 진실을 숨기고 있다라든지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비밀 조직이 있다라든지 이런 음모론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헛소문이다 싶다가도 가끔은 이제 그럴싸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될 때도 있는데요. 마침 오는 6월 10일에 개봉하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신작 디스클로저 데이도 이런 호기심을 파고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미지의 존재, 인류에게 79년 동안이나 감춰져 왔던 미지의 존재에 대한 진실이 전 세계에 폭로되는 그 순간을 그린 SF 영화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1인 2매 영화 티켓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자세한 내용을 고정 댓글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212 문자 메시지로 신청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예 동문으로서 스티븐 스필버그의 이번 영화를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그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그 외계인, UFO 관련 영화를 뛰어넘을 역작인 거는 확실해요.
1: 확실합니까?
2: 확실합니다.
1: 확실하군요. 예.
2: 왜냐하면 스티븐 스필버그 자체가 뭐라고 할까 SF와 이런 그 외계인 전문 또 덕후 감독이세요.
1: 그렇지.
2: 뭐 여러분, 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드셨던 외계인 관련 영화 뭐가 있을까요?
1: E.T.가 제일 유명하고요.
2: E.T.가 제일 유명하고
1: 그 전에 미즈와의 조우.
2: 미즈와의 조우. 미즈와의 조우는 뭐 그런 영화가 있었나라고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뭐라고 할까 외계인을 음악으로 소개한 가장 대표적인 영화예요.
1: 그렇지. 네.
2: 이거 보시면 아 그 소린 들어봤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는데 떠떠떠떠떠
1: 맞아. 기억난다. 기억난다.
2: 이게 예. 그때 간단하게 네. 이거예요. 그 이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계인이라고 하면 지구를 침공하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1: 맞습니다. 예.
2: 그 1938년 올슨 웰스의 화성 침공 우주전쟁 난리 났었습니까?
1: 예, 예.
2: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도 2005년도에 우주전쟁이란 저 톰 크루즈 형님 나오는 영화를 감독을 하셨는데
1: 예.
2: 저 원작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아니에요.
1: 예.

0: 우주 전쟁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어. 그 소설이 정말로 뭐라고 할까 세상에 알려진 계기가 뭐냐? 네. 1938년 10월 30일 할로윈 데이 때.
1: 할로윈 때. 예.
0: 올슨 웰스라고 천재 작가 겸 감독이 있습니다. 예. 시민 케인이라는 영화를 감독한 천재거든요.
1: 시민 케인.
0: 시민 케인. 네. 시티즌 케인이라고요. 네네네. 네. 이 양반이 라디오를 진행하다가 심심했나 봐요. 할로윈이니까 10월 30일이요. 네. 음악이 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음악이 딱 끊겨요. 속보입니다. 네. 화성인이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1: 라디오에서?
0: 라디오에서요.
1: 아, 진짜로요?
0: 진짜로.
1: 진짜 침공했다는
0: 아니, 근데
1: 거야.
0: 아니, 그 끊는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 얘기를 계속해요. 네. 이거는 픽션입니다. 아. 했는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38년이면은 2차 대전 발발 1년 전이거든요. 뒤숭숭한 상황에서 갑자기 뭐 랄랄랄랄라 노래가 잘 나오고 있던 라디오에서 네. 딱 끊긴 다음에 속보입니다. 화성인이 침공했습니다.
1: 깜짝 놀라지.
0: 난리가 나 이거대요.
1: 그냥 장난친 거예요?
0: 장난친 거예요.
1: 아무 그런 장난을 쳐?
0: 그래서 네. 쿨쿨쿨 자고 일어나니까 그 다음날 난리가 난 거잖아요. 네. 수습을 했다는 얘기가 미안합니다. 어제 할로윈이라 가지고 네. 그냥 장난 한번 쳐본 겁니다. 하여간 그 이후에 우주인이라고 하는 지구를 침공한다. 이거였는데 이런 이미지를 바꾼 사람이 스티븐 스필버그다. 아. 미지와의 조우. 거기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외계인이 좀 다르네.
1: 정말 조우만 하고 끝나죠.
0: 그렇죠. 음악으로. 예. 두두두두.
1: 맞아요. 음악이랑 빛으로.
0: 그게 77년도에 나왔어요. 미지와의 조우가요. 네네네. 그리고 ET가 83년 동안 나거든요. 이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외계인이 아니에요. 손가락 삐삐삐삐삐삐. 이거잖아요. 네.
1: 야, ET 귀엽죠. 예.
0: 외계인이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구나라는 외계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깬 분이 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시죠.
1: 적으로만 보지 않고.
0: 그렇죠.
1: 그렇다면 과연 이번 디스클로저 데이 때는 또 어떤 형태의 외계인이, 어떤 성격의 외계인이 등장할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0: 맞습니다. 예. 디스클로저 데이 같은 경우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은 네. 방금 말씀드렸던 그 미지와의 조우. 77년도에 그 제작을 했을 때 이제 나사에 이제 기술 지원 요청을 좀 했다고 해요. 스필버그 감독이. 예. 근데 기술 지원은 커녕 영화 제작을 중단하라고 나사가 압력을 넣었다고 합니다. 77년도에.
1: 좀 수상한데.
0: 그때 스필버그 감독이 느꼈다고 하죠. 뭔가 진짜 있구나. 나사에서 지원은 커녕 영화 제작을 중단하라고 했다. 그럼 내가 뭔가 만들어 보겠다라고 그때 결심을 했다고 하죠.
1: 아, 그렇군요.
0: 그리고 네. 이제 실제로 이 작품은 2017년 네. 뉴욕타임즈의 UFO 관련 기사 국방부의 비밀 프로젝트를 위한 폭로한 보도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1: 아, 그렇습니다. 포스터에 그 아까 눈알만 딱 봐도
0: 눈알이라는 어떤 내용이 그냥 등장할지 안구라고 해주시죠.
1: 누구의 안구일지도 참 궁금하고 아 영화를 봐야겠습니다. 현실에서도 사실 이런 외계인 음모론은 정말 끈질기게 이어져 왔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제 파충류 외계인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다는 랩틸리언 음모론이 있잖아요.
0: 랩틸리언을 네. 이해를 하셔야지 지금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이해하세요.
1: 아, 랩틸리언을 이해해야 마가가 이해돼요?
0: 아니 왜냐면 그 예. 마가가 랩틸리언을 지금 믿어요.
1: 아 그렇습니까?
0: 진짜로.
1: 오, 얘기 좀 해주세요.
0: 그 네. 여러분 너튜브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네네네. 마가가 그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네. 민주당 지금 저 정권 민주당 세력 뒤에는 파충류가 있다라고 믿어요. 네.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오바마는 다 사람의 탈을 쓰고 있는 도마뱀이다라고 믿거든요. 네.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로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 얼굴이 뜯어지면서 네. 이 파충류의 비늘이 나오고 있는 그런 물론 합성이지요.
1: 이 랩틸리언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이제 뭐 얼굴 뭐 피부 같은 게 벗겨진다든가 뭐 혓바닥이 두 갈래로 갑자기 보인다든가
0: 이 랩틸리언이 뭐 말 그대로 그 랩타일이 파충류잖아요. 네. 파충류 인간이란 말인데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하냐? 예전에 뭐라고 할까? 외계에서 파충류가 들어와가지고 사람과 DNA를 그가 섞여가지고 사람의 형태로 지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학자가 누구냐면 네. 그 데일 러셀이라고 하는 그 캐나다의 고학자가 있는데 네, 네, 네. 이 파충류 랩틸리안 믿는 음모론자들의 거의 신이에요. 데일 러셀이요. 트로 오돈이라고 진짜로 공룡이 있었어요. 네.
1: 예전에.
0: 예전에 네. 진짜. 근데 화석이 와가지고 빵 지구에 충돌하면서 파충류들이 공룡이 멸종했지 않습니까?
1: 그렇지요. 예.
0: 이 랩틸리안 음모론자들은 네. 트로

0: 또는 안 죽었다라고 믿어요.
1: 아, 수많은 공룡 중에 크로우도는 살아남았다. 네.
0: 그 데이러스의 방사도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예, 예, 예. 왜냐하면 얘가 너무 똑똑했대요. 지금 남아있는 화석을 분석을 해보니까 네. 뇌 용량이 사람보다 커요.
1: 아, 그렇습니까?
0: 네. 그리고 보통 공룡들은 눈이 옆에 달려있잖아요. 우리 귀 부분에.
1: 그렇죠, 그렇죠.
0: 이 트로오더는 사람처럼 앞에 달려있어요.
1: 어허.
0: 어허. 그리고 분석을 해보니까 트로오더는 손을 네. 거의 사람같이 썼다고 해요.
1: 좀 손 잘 쓰게 생기긴 했다. 뼈 보니까.
0: 그러니까요. 그래서 레틸리안을 믿는 사람들은 이 데이 러셀 박사의 주장을 믿으면서 네. 그때 화석 충돌했을 때 네. 이 트로오돈만큼 살아남았고
1: 소행성 충돌했을 때
0: 러셀 박사가 뭐라고 주장을 또 했냐면 네. 그때 트로오돈이 쭉 진화를 했으면은 네. 사람의 형태로 진화했을 것이다. 얘네들이 바로 파충류가 지배한다는 증거다. 그러면서 음모론자들이 또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예, 예. 각종 신화들을 봐라. 네. 다 파충류가 나온다.
1: 신화. 예를 들어?
0: 예를 들어 가지고 예, 예. 이거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네. 이브와 하와, 뱀 나오지 않냐?
1: 뱀, 선악과 뱀. 예.
0: 그리고 수많은 각 문명들의 창조 신화를 보면은 네. 용이 나온다. 드래곤.
1: 예를 들어 썬킴 선생님 예전에 중국 상고사 말씀해 주실 때 복희와 여화.
0: 복희와 여화도 네. 파충류예요. 뱀의 몸이거든요. 그리고 드래곤과 용이 나오는 걸 봤을 때
1: 드래곤 많지.
0: 이게 다 코드들이다. 원래 이 문명의 시작은 다 파충류들이 시작을 했다.
1: 어허.
0: 이러면서 80년대 초반에 한 드라마가 빵 전 세계적으로 히트치면서 봐라. 파충류가 우리 지배하는 거 맞다.
1: 드라마요?
0: 드라마요.
1: 어떤 드라마요?
0: V라고.
1: 제목이 V예요?
0: 이거 네. 하시는 분들은 참 곧 환갑이실 거예요, 아마요.
1: 그렇겠죠, 실제로.
0: 예. V라고 네. 미국 드라마가 있었는데 네네네. 실제로 외계인들이 와요. 예예. 저 주인공들이 이제 외계인들인데 파충류예요.
1: 예예예.
0: 사람의 탈을 쓰고 있는.
1: 예.
0: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네. 공격을 받으면 피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안에 있는 파충류가 나와요. 그리고 식량은 쥐입니다. 지금도 그 장면이 너무 충격이야. 입을 벌면서 맛있게 드세요. Help yourself. 아.
1: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모습일 거 아니야. 파충류가 먹는 거지만.
0: 그렇죠. 와. 혀가 나오는 거죠.
1: 재밌겠는데. 오늘따라 한마디 한마디에 좀 힘이 좀 가득 실려가지고 본인이 좀 믿는 편이신가요?
0: 그 네. 음모론자들이요. 뭐 저도 네. 음모론을 믿는다기보다는 좋아해요.
1: 네. 좋아한다. 아, 재밌어.
0: 왜냐면 네. 자기 자랑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이 음모론에 많이 빠져요. 아, 왜냐.
1: 왜 그렇게 되나요?
0: 예. 이거는 실제 이론인데 네. 똑똑한 사람들은 지식 공백을 참을 수가 없대요. 이 안에 뭔가 채워져야 되는데 이게 뭔가 이게 뭐라고 나사가 빠져 있다. 네. 이거를 음모론으로 채워넣는다.
1: 아, 어떻게든 그 공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뭔가가 필요하다. 랩틸리언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아까 뭐 민주당 쪽인 뭐 오바마 전 대통령도 있지만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목주름이 좀 심상치 않다라든지 또 마크 저커버그의 경직된 표정과 굳어진 표정이 좀 파충류 같다 이런 식으로.
0: 그래서 저기 눈을 보면 특히 유명 인사들 네. 찍힌 사진들을 보면 이런 사진들이 있어요. 파충류들이 이제 그 햇빛을 받으면 눈이 약간 고양이 눈같이 변하잖아요. 뱀 눈같이.
1: 맞아요, 맞아요. 네.
0: 그렇게 찍힌 사진들이 꽤 있어요.
1: 아 맞아. 파충류들은 약간 눈꺼풀 같은 게 한번 쏙. 그렇죠. 변환되기도 하고 막 이러던데.
0: 그리고 유명 앵커들, 아나운서들이 네. 갑자기 얘기하다가 안녕하세요 CBS의 뭐 이강민입니다. 예, 이강민입니다 하면서 예. 혀가 두 갈래가 쭉 나와서 들어가는.
1: 아 그런 영상을 많이 보긴 봤는데 그거 다 합성 아니에요? 합성이잖아.
0: 합성이란 네. 주장도 있고 네. 카메라의 착시 현상이다.
1: 아, 혀가 어떻게 갈라져?
0: 라는 얘기도 있어요. 알 수가 없어.
1: 카메라 착시 현상이다.
0: 그러니까 음모론자들이 그거예요. 저게 네. 어떻게 착시 현상이냐? 네. 동영상 아니냐? 네.
1: 아 이거 말씀하실 때 제 혀에서 갑자기 이걸 팍 갖다 대면 조회수 대박인데 이거
0: 파리 한 마리 잡아보세요.
1: 손으로도 못 잡아요. 예. 네. 그렇군요.
0: 근데 이걸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네. 그 데이비드 아이크라고 해서 BBC 그 스포츠 캐스터 이제 전 스포츠 캐스터죠.
1: 네.
0: 모든 건 다 이 양반 때문에 시작됐어요.
1: 그래요?
0: BBC 원래 영국에서 축구 선수 하다가 그 관절염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축구를 못해가지고 이제 BBC에서 이제 마이클 잡고 스포츠 캐스팅을 하다가 이제 그 은퇴를 했어요. 90년대 초반으로 기억나는데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서 그 영매가 무슨 얘기했냐면 너는 세상을 구할 사람이 다다다다다다다 얘기를 하면서 네. 음모론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방금 얘기했었던 네. 곧 우리가 얘기할 그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그다음에 렙틸리안 등등 각종 음모론을 네. 모아서 책으로 한 건 낸 거겠습니다.
1: 예.
0: 99년도에 나왔던 거대한 비밀이란 책인데 이 책이 모든 음모론의 집대성판이에요.
1: 그러면서
0: 여기서 네. 그친 게 아니라 네. 저 책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1: 아, 예. 저 클린턴 대통령인가요?
0: 그렇죠. 클린턴 대통령. 예. 아버지 부시도 있고 네. 엘리자베스 테일러, 그다음에 다이애나 왕세자비 다 있죠. 다 파충류들이다.
1: 네네. 많이 팔렸군요. 저게 심지어. 예.
0: 그렇죠. 거기 이제 저 양반이 필 받은 거죠.
1: 네네.
0: 최근까지도 이 양반이 뭘 주장했냐면
1: 예.
0: 코로나 백신은 저거 맞으면 다 우리가 조종된다. 외계인들에게.
1: 지금 현역이시구나.
0: 아직 살아있어요.
1: 예, 현역이시구나.
0: CCTV 예. 보지 마라.
1: 예, 예,
0: CCTV 다 누가 보고 있냐? 파충류들이 보고 있다.
1: 그래요? 예.
0: 그리고 유대인들 알고 보면 파충류다.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이 얘기를 최근까지 해가지고 예. 유럽의 각국에 지금 입국 금지 상태입니다.
1: 문제적 남자군요.
0: 네.
1: 예. 이번 디스클로저 데이 때 어떤 외계인이 등장할지도 잠깐 생각을 해봤을 때 아까 설정이 우리가 좀 유추를 해보면 79년 동안 인간 사회에 있었는데 이제 감춰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라고
0: 그렇죠.
1: 한다면 뭔가 되게 ET처럼 누가 봐도 외계인인 모습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평범한 모습, 친근하고
0: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제 상상입니다. 약간
0: 어떻게
1: 박광일 선생님처럼 약간 되게 평범하고 친근한 모습.
0: 박광일 선생님 디스하시네. 평범하다.
1: 그럴 수도
0: 재밌다.
1: 있겠다.
0: 재밌다 이거네.
1: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0: 자. 스필버그 감독은 두 가지 형태의 외계인을 우리에게 선보였습니다.
1: 네.
0: 일단 미지의 조우, ET에서는 굉장히 친근해요.
1: 그렇죠.
0: 뭐 평범하든지 아니면 굉장히 인간의 친구로
1: 네.
0: 묘사했죠.
1: 네.
0: 우주전쟁 같은 경우에는 물론 원작이 따로 있지만 네. 지구를 침공하는 침략자로 그렸어요.
1: 네.
0: 근데 약간 그 시대적 컨텍스트가 달라요. 왜냐하면 ET라든지 그 미지의 조우를 만들었을 때는 그 부모님이 이혼을 한 상태였거든요. 스필버그 감독이.
1: 예, 예, 예.
0: 그래서 뭐라고 할까 어디 의지할 때가 필요한데.
1: 영화 파벨만스에도 잘 나오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렇죠.
0: 어디에 의지를 할 존재가 필요한데
1: 네.
0: 그러면 나는 미지의 존재인 외계인에게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뭐라고 할까 기저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네. 저기 우주전쟁 같은 경우는 2005년도니까
1: 네.
0: 9.11 직후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뭔가 이 지구를 멸망시킬 존재가 위에서부터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공포 심리를 영화에서 바탕을 했다고요.
1: 아, 배경이 타이밍이 그렇군요. 네.
0: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래요. 진짜로 외계인이 있다면은
1: 네.
0: 예전에 벌써 지구를 식민화시켰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뭐 거의 100년 동안에 간만 보고 있을까?
1: 아, 만약에 있다면은 그러면 외계인은 우리한테 적대감이 없거나 아니면 지구를 이제 침략할 정도의 가치로 보지 않는다.
0: 이번에 미국 네. 정부가 공개한 그 영상 보니까 깜짝 놀랄 네. 장면이 있더라고요.
1: 아이고, UAP 영상이 잔뜩 나왔죠.
0: 네. 네. 미사일을 튕겨내요. 뿅. 그래서 미 공군 당국자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미사일이 어떻게 튕겨나가냐.
1: 네.
0: 그 정도 기술력이면 벌써 야 너희들 놀아. 너희들 이제 외계인 우리 화성의 식민지다 했을 건데 간만 보고 100년이면 네. 뭔가 메시지를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1: 네. 정말 외계인이 맞다면
0: 우리나라에도 UFO가 나타난 적이 있어요. 76년도인가 그때
1: 그 사진 막 할아버지 이렇게 논에서 이거 뭐
0: 그것도 있지만 네. 청와대 상공에 UFO가 나타났어요.
1: 청와대.
0: 자, 여러분 거짓말 같죠? 지금 검색해 본 당시 뉴스 있어요, 기사가요.
1: 예, 예, 예.
0: 76년도에 청와대 상공에
1: 네.
0: 미확인 비행 물체가 천천히 비행을 해요.
1: 네.
0: 그럼 당연히 비행 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대공포를 발사했겠죠. 빵빵빵빵빵빵빵빵. 맞고도 그냥 가요.
1: 아, 대공포 발사했어요?
0: 대공포 발사했어요.
1: 맞고 그냥 갔다.
0: 지나갔어요.
1: 예.
0: 그거를 누가 전국에 알렸냐?
1: 네.
0: 그 지금은 MBC가 여기 상암에
1: 네.
0: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여러분 MBC가 어디 있냐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도 나이가 달라져요.
1: 그렇죠.
0: 여의도에 있다? 아직 젊은 세대예요.
1: 예, 예, 예.
0: MBC는 정동에 있었습니다.
1: 아, 정동 MBC 시절.
0: 경향신문사 예, 건물이에요.
1: 예, 예, 예.
0: 거기가 청와대에서 가깝잖아요. 그때 이제 별이 빛나는 밤을 진행하고 있었던 이수만 선생님께서
1: 예.
0: 보니까 저기 뭐 대공포 발사하고 바로 앞에서
1: 예.
0: 뭐 UFO 같은 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1: 예.
0: 별이 빛나는 밤에 안녕하세요. 이수만 SM입니다. 지금 정동 MBC 앞에 UFO 나타났다라고 라디오에서 얘기해 버린 거예요.
1: 아, 그런 톤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예, 어쨌든. 예.
0: 어쨌든, 일단,
1: 깜짝 놀랐어요.
0: 당국에서는 네. 쉬쉬하려고 했는데,
1: 예.
0: SM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보셨어요.
1: 거기서 풀었구나.
0: 당시 기사를 보면 어떻게

0: 옛날에는
1: 저런 일이 있었네 진짜. 네? 네.
0: 뭐 북한에서 많이 진짜 저기 이제 전투기가 청와대에 왔다 대공포가 발사됐다 그러면 전면전이에요 그건요. 네. 그래서 여러 주장을 했는데 뭐가 있냐면 네. 미국 노스웨스트 화물기가 네. 그냥 지나갔다. 첫 번째 노스웨스트 화물기가 왜 청와대 상공을 갔을 것이냐.
1: 네. 그리고 노스웨스트 화물기여도 거기다가 폭격을 했으면 문제죠.
0: 노스웨스트 예. 화물기에 왜 대공포를 발사했냐. 예, 예. 거기서 점점점이에요. 어쨌든 외계인이 서울 상공에는 나타났었다.
1: 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0: 난 가능성이 높다.
1: 가능성이 높다. 어, 근데 신기한 일이 있었네 진짜. 예, 몰랐습니다. 저는.
0: 자, 그거를 마지막으로 진짜 현실적으로 보여줄 영화가 바로 디스클로즈 데이다.
1: 청와대 외계인 상공.
0: 아니 그냥 보세요.
1: 모르죠 또 뭐.
0: 아, 봐봐.
1: 6월 10일을 봐보면 또 저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0: 디스클로저가 예. 말 그대로 폭로잖아요.
1: 그렇죠. 예.
0: 디스클로즈 데이는 폭로의 날이에요. 예. 뭘 폭로할지 몰라요.
1: 모르죠 진짜. 예.
0: 그러니까 지금 저 예고편들이 있거든요. 예. 예고편에는 보면 녹용이 나와요.
1: 아 사슴이 있더라고.
0: 사슴밖에 안 나와요. 예. 그 한약 홍보 영화인가.
1: 아 궁금해요 진짜.
0: 아니 왜 예. 외계인 영화에 녹용이 나오냐.
1: 직접 봐야
0: 분들 계시는데. 예. 예고편도 굉장히 짧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걸 여러분들 극장에 가셔가지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예. 어, 저는 뭐 확인하겠습니다.
0: 저도 하겠습니다.
1: 예.
0: 같이 가실까요?
1: 좋죠.
0: 좋습니다.
1: 우아존만큼 열심히 해주시네요.
0: 네.
1: 예. 사실 이제 음모론 이야기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프리메이슨 또 일루미나티 이런 비밀 조직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조직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프리메이슨은 어떤 집단인가요?
0: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비밀 집단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비밀 집단이라는 건 없어요.
1: 그렇긴 하네요.
0: 예. 어폐예요. 그러니까 예. 못생긴 썬킴이랑 똑같아요. 어, 이건요.
1: 그러네요.
0: 바로 이해되시죠?
1: 예, 예, 예.
0: 일단 프리 메이슨 자체가 뭐냐면 네. 프리는 자유로운이고 메이슨은 석공이거든요. 뜻 자체는 자유로운 석공이란 말입니다.
1: 네.
0: 언제부터 있었냐는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루미나티는 단체가 결성된 것이 1776년 정확하게 알려져 있거든요.
1: 아, 예.
0: 근데 프리메이슨은 알려지진 않았어요.
1: 네.
0: 일단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1717년 1717년 영국 런던은 맞습니다. 프리메이슨이요.
1: 네.
0: 근데 그 이전부터 있었다라고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 이 단체가 뭐냐? 말 그대로 석공들의 단체예요.
1: 왜 석공인 거? 진짜 석공 단체예요?
0: 석공이라는 건 당시 굉장히 하이테크 기술자들이었어요.
1: 아.
0: 성당 만들고 왕궁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연봉 프리랜서들이었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뭐라고 할까 지금으로 치면 하이테크 반도체를
1: 반도체 만드는 분들.
0: 아이, 또 삼전네. 하여간,
1: 예.
0: 하여간 이 반도체를 만드는 하이테크 기술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길드를 만드는 거죠. 와라. 우리 한번 뭉치자.
1: 네.
0: 특히 그 사람들은 어디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유 프리랜서였거든요.
1: 네네.
0: 말 그대로 프리 메이슨들이었어요.
1: 아, 그러네요. 예.
0: 하이테크 기술자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이제 하나 둘 기술자뿐만 아니라 학자도 들어오고 뭐 종교인도 들어오고 귀족도 들어오면서 뭐라고 할까 친목 단체로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해요.
1: 네네.
0: 이러다가 슬슬 깬 사람들이다 보니까
1: 네.
0: 야, 우리가 언제까지 왕정 밑에 가서 왕 밑에서 왕 명령을 받고 살아야 되냐.
1: 아, 네.
0: 우리도 사람인데 예. 인권이라는 게 있지 않냐.
1: 예.
0: 라고 하면서 이른바 계몽 사상이 그 단체 안에서 퍼지기 시작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0: 이게 결정타였어요.
1: 무슨 결정타요? 예.
0: 당시 카톨릭 교회에서 예. 뭐 지금 종교 물러나라 신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또 귀족들도 아니 왕족들도 뭐 왕이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찍혀버린 거죠. 반체제 단체로.
1: 예.
0: 그러면서 특히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 지금도 그래요. 카톨릭 교회에서는 프리메이슨에 들어가면 이거는 이단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거대한 교황청 카톨릭 교회와 이제 각국의 이제 왕족들로부터 탄압을 받다 보니까
1: 예.
0: 스스로 뭐라고 할까 이 베일에 쌓인 단체로 이제 포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단체가.
1: 네네네.
0: 이러면서 옆에서 이제 딱 뭐라고 할까 비슷한 유사 단체가 생긴 것이 일루미나티거든요.
1: 아 근데 가기 전에 프리메이슨이 나중에 미국 건국에도 관여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것도 유럽에서 탄압을 받아서 그런 얘기가 있는 건가?
0: 프리메이슨 네. 단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조지 워싱턴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1: 네, 벤저민 프랭클린도.
0: 벤저민
1: 뭐
0: 프랭클린도
1: 있고.
0: 그렇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리메이슨은 그렇게 비밀 단체는 아니에요. 지금도 있어요. 프리메이슨이 각국에 지부들이 있거든요.
1: 네.
0: 그걸 라찌라고 해요.
1: 라찌.
0: L-O-D-G-E.
1: 예, 예.
0: 라찌가 오두막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각국의 라치들이 있거든요. 지부예요.

0: 예.
1: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어디 있는지도 아세요?
1: 회원증 보여드릴 거예요.
0: 우리나라에도 있구나.
1: 아, 이게 그렇게 네. 비밀 단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뭐라고 할까
0: 그러니까 공개가 돼 있는 거예요. 예.
1: 일부 국가에 있는 그 프리메이슨 단체는 네. 지금도 웹사이트 SNS 해요.
0: 예.
1: 지식인들의 뭐라고 할까 그 친목 단체예요 지금도. 와가지고 우리 한번 독서 토론 해봅시다.
0: 예.
1: 지금도 있어요.
0: 예예예. 예, 예.
1: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밀 단체
0: 비밀이 아니다.
1: 아니에요.
0: 오해네요.
1: 오해예요. 예. 그런데 진짜 뭐라고 할까 비밀스러운 건 일루미나티.
0: 일루미나티. 예. 일루미나티 뭐 어떻게 생긴 건 난 겁니까? 예.
1: 일루미나티는 정확하게 1776년에 네. 만들어집니다. 아담 바이스 하우호프라고 독일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이죠.
0: 네.
1: 에 있던 대학 교수였거든요.
0: 네.
1: 20대 젊은 교수였어요.
0: 네.
1: 이 아담 교수가 어떤 주장을 했냐면 똑같아요.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왜 왕이 백성을 통치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교회 탄압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도 사람인데 특히 장자클로소의 사회 계약론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0: 예.
1: 우리도 사람이고 계약에 의해서 사회가 형성이 돼야 되는지.
0: 예.
1: 자 이거 모여가지고 한번 독서 토론 해보자 해서 일루미나티라는 단체를 이 양반이 만들어요.
0: 네.
1: 아담 교수가.
0: 예, 예.
1: 독서 클럽이었어요.
0: 네, 독서. 뭐 계몽주의를.
1: 계몽주의요. 네. 와가지고 토론해 봅시다.
0: 네.
1: 이거 가지고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미국을 일루미나티가 건국을 했을 것이다.
0: 아, 또 미국 건국이랑도 엮이는군요. 일루미나티도.
1: 예. 1776년과 이 일루미나티가 만들어진 1776년과 뭐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0: 아, 그래. 1776년이 좀 익숙했어 숫자가.
1: 그리고 프리메이슨도 그렇고 일루미나티의 상징이 눈이에요.
0: 그렇죠. 그 눈.
1: 눈.
0: 예, 예.
1: 저 눈.
0: 너무 신비하고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 음모론들 특히 외계인 관련 음모론들을 살펴봤는데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이런 음모론들이 정말 수백 년 넘게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해왔다는 그 사실 아닐까 싶습니다. 6월 10일에 개봉하는 디스클로저 데이도 이 지구에 우리만 존재할까 아니면 다른 존재도 있는 것일까 만약 존재한다면 왜 우리는 그동안 몰랐을까 우리에게 왜 말해주지 않았을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하는데요. SF 장르 선구자이자 외계인 덕후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는 어떤 식으로 또 이야기를 풀어냈을까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1: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0: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2: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 휴레

네, 저희가 지난주에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와 함께 미국 정부의 최근 UAP, UFO 자료 공개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 바 있고요. 또 전에 신지혜 아나운서와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잡지사 너튜브 찾아오시면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사전 지식을 좀 쌓아두시고 이번 스필버그 감독의 신작을 보러 가셔도 좋겠지요. 잡지사 2026년 6월 호도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아픈 사람보다 더 지쳐있는 사람, 바로 곁을 지키는 가족인데요. 직장을 그만두고 밤을 새우며 버텨내지만 하루 10만 원이 넘는 간병비는 가족 모두의 삶을 짓누르게 됩니다. 이제 경기도의회가 간병의 무거운 짐을 나누려 합니다. 전국 최초 외국인 간병 지원 조례. 경기도가 외국인 간병인을 직접 관리해 부담은 줄이고 돌봄의 질은 높입니다. 당신의 효심이 눈물이 되지 않기를.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대전 유성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전 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쯤 외삼동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나 현재까지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작업장 내부 구조물을 제거하며 추가 실종자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화그룹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로 직원 5명이 숨진 데 대해 공식 사과하고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승현 회장은 애통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며 유가족 지원과 부상자 치료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고 한화는 특별대응 TF를 구성해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화그룹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전 계열사의 안전관리 체계도 전면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로 숨진 고 박주원 양의 유족이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은 대법원이 주요 상고 이유들을 충분한 판단 없이 기각해 재판 청구권과 이유 있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권 변호사 측의 위자료 6,500만 원 배상 책임을 확정했지만 이행각서에 담긴 9천만 원 지급 약정 부분은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검찰, 경찰, 해경,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합동 특별단속으로 마약사범 23,403명을 검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마약류 범죄 대응 주요 성과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작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개월간 온라인 마약사범 5천여 명을 검거하고 10개월간 국경 단계에서 3,233kg의 마약류를 적발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보다 307% 증가한 규모입니다. 해경은 드론을 이용한 선저검사 등 집중 단속을 벌여 129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29,121줄을 압수했으며 식약처는 ADHD 치료제와 프로포폴 오남용 등을 점검해 44건을 적발했습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오는 5일 2차 피의자 조사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특검팀은

0: 홍전 차장에게 5일 오전 10시 2차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다며 출석 여부에 대한 회신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차 조사는 201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튿날 새벽 비상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홍 전 차장의 행적에 관한 사항을 주로 심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태풍 장미의 간접 영향으로 오늘부터 내일 사이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는 곳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 24.7도, 습도는 38%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1: CBS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 더 열린 기회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 100세 시대 평생 학습의 즐거움 전 MBC PD이자 작가 김민식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평생 직장이 사라진 시대, 우리는 이제 평생 공부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찾는 게 진짜 노후 대비라고 하는데요. 광고 듣고 김민식 씨의 강연으로 오늘 라디오 세바시 출발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김민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어려서 공부를 그다지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내신 등급이 10등급 중에 5등급이었어요. 반에서 50명 중에서 24등. 제가 이 대학에 가서는 자원공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석탄채굴학, 석유시추공학 막 이런 공학 공부했는데 전공과 제가 적성이 맞지 않아서 성적이 바닥이었습니다. 이 성적표에 C나 D가 수두룩합니다. 대학 성적이 왜 저렇게 낮을까요? 저는 전공에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원래 어려서부터 글 쓰고 책 읽는 거 좋아해서 문과에 진학하는 게 저의 꿈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의 꿈은 저를 의사로 키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이과를 보내셨고, 근데 반에서 24등 하는 애가 의대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대학 갈 때, 야, 의대 못 갈 거면은 그러면 취직에 용이하게 공대라도 가라고 하셨고요. 제가 담임선생님 찾아갔더니 미성적으로 갈 수 있는 공대는 광산학과 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석탄채굴학을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쉽게 얘기하면 저의 대학 전공은 제 주위 어른들이 골라준 거지 저의 그 이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석탄채굴학 공부하면서 정말 우울했던 게, 가뜩이나 얼굴이 어둡게 생겼는데 저처럼 까만 사람이 광산 가서 일하다 보면은 이 동료들의 꽃갱이를 맞지 않을까, 인물과 배경에 구분이 안 가니까. 그래서 저는 뭘 했냐면, 전공 수업 시간에 이렇게 교재를 읽는 건 재미가 없는데 도서관에 가서 책 읽는 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가서 그래서 막 대하 소설도 읽고 막 에세이도 읽고 자기 개발서도 읽고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독상 시상식을 하는데 8명이 상을 받는데 제가 최우수상을 받는데요. 감사합니다. 역시 세바시는 이 맛에 오는 거예요. 박수 받는 맛에. 그냥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제가 1년 동안 책을 혹시 몇 권이나 읽었나요? 그랬더니 제가 도서관에서 200권을 읽었대요. 전 지금도 매년 200권 이상 책을 읽습니다. 독서량에 있어서만큼은 20살의 저에게 제가 지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1990년에 읽은 그 200권의 책 중에는 뭐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이 공통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 21세기에는 커다란 두 가지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는 세계화, 또 하나는 정보화. 가만 생각해 봤어요. 세계화와 정보화의 시대가 온다면 나에게 필요한 도구는 뭘까? 전 그게 영어라고 생각했어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세계화의 시대에 글로벌 마켓에 나가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팔 수도 있을 거고, 정보화의 시대에 최신 정보는 다 영어로 만들어져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잘하면 통역이나 번역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고급 정보를 내 걸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어라고 결심을 했어요. 근데 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저의 대학교 2학년 1학기 때 영어 성적이 보시다시피 D예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도서관에 가면 됩니다. 도서관에 가면 영어를 못하는 방법을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책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못하잖아요. 내가 연애를 못해요. 도서관에 가면 연애 잘하는 방법 알려주는 책이 있어요. 내가 요리를 못해요. 도서관에 가면은 이 삼시기도 간단하게 해먹는 초간단 레시피 있어요. 내가 뭔가를 못하는데 그 일을 잘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도서관에 가서 그 일을 알려주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을 읽으면 되고요. 제가 이제 1989년, 90년에 도서관에 가서 이제 책을 읽었더니 그 시절에 나와 있던 그 영어 학습서에서 영어 잘하는 비법은 간단하다. 그냥 문장을 통으로 암기하라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도서관에서 혼자 독학으로 영어를 공부하고 기초 회화책 한 권을 이제 통째로 외워버렸어요. 외우고 나서 제가 이제 궁금했어요. 그래서 책에서 시킨 대로 해보긴 해봤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나? 그래서 제가 전국 대학생 영어 토론대회 나가서요 2등상을 탑니다. 이걸 보면 또 이제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대학에서 찾지 못한 나의 적성, 나의 장점을 도서관에서 찾았구나. 어쩌면 내가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는 공부

공간은 강의실이 아니라 도서관이 아닐까. 제가 대학 졸업하고 다양한 직업을 거쳐봤습니다. 영업사원, 영어통역사, 예능 PD, 드라마 PD, 작가, 지금은 제가 교수로 일하고 있거든요. 다 제가 대학 전공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그리고 심지어 저의 대학 성적을 보시면은 이런 하찮은 성적을 가진 사람에게 저런 직업, 그런 걸 다 했어요.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 도서관에 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제 방송사 PD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뭐 언론 정보학이라든지 미디어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는데 방송사 PD가 됐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서관에 가면요. 도서관에 가면 PD들이 쓴 책이 있어요. PD들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서관에서 이렇게 내가 책을 찾았을 때 그 PD들이, 책을 쓴 PD들이 일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못하는 사람일까요? 못하는 사람은 책을 못 써요. 못하는 사람은 뭐가 있냐면, 내가 이렇게 책을 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야, 저놈은 시청률도 안 나오는 드라마 PD가 무슨 드라마 연출론을 자기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책을 쓴다는 건 뭐냐면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자기 자신이 있는 지식과 경험, 기술을 갖춘 사람들이 책을 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일을 이제 찾을 때는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만 딱 순서대로 찾아보시면 돼요. 첫 번째,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운 사람인가? 두 번째, 그 일로 나는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세 번째, 그래서 그 일을 하면 세상이 나에게 돈도 주는가? MBC PD로 일을 하면서 가끔씩 이제 그 학교에 진로 특강을 나갔어요. PD 지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강의를 가서, 저는 강의 가서 막 이렇게 사람들 웃겼더니 막 사람들이 막 좋아해 주고 막 하는데, 저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케이. 일단 내가 해서 재밌는 일, 즐거운 일이니까 이걸 한번 시도를 해보죠. 자, 그리고 이 일을 내가 계속 해보면서, 이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강의를 한다라는 거는. 그리고요, 제가 처음에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진로특강 뭐 이런 거 돈 별로 안 받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강의를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걸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잘하는 일이 되고, 강의 좀 한다고 이제 소문이 나잖아요. 그럼 이제 돈 주는 데가 있거든요. 전 요즘 안 주는 데는 이제 안 갑니다. 안 주는 데를 왜 갑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순서대로 찾아야 돼요. 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돈 많이 주는 일을 찾지는 마세요. 처음부터 돈 많이 주진 않아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 뭘 보고 돈을 주겠습니까? 저 사람이 일을 잘하는지 못해. 자, 근데 내가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거는,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하면서 즐거운가? 내가 그 일을 할 때 즐거운 사람은요, 그 일을 오래 꾸준히 지치지 않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잘하게 되는 순간이 오고요. 그러면 세상에 도움도 되고요. 그리고 일을 잘한다고 또 소문이 나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적절한 보상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거꾸로 가지는 마세요. 처음부터 돈이 되는 일을 찾으려고 하면 뭐가 문제인 줄 알아요? 그 일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돈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순서를 찾아보시고요. 1996년 제가 나이 서른에 이제 문득 방송사 PD가 되고 싶어서 MBC 공채 지원했거든요. 자, 언론사 입사 시험에는 두 가지 어려운 관문이 있는데, 하나가 논술이고 하나가 면접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도서관 가서 책을 읽었잖아요. 글쓰기에는, 글쓰기 실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도서관 가서 책 많이 읽는 이상 좋은 게 없거든요. 그리고 면접에 가서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는 게 많아야 되는데, 그거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면,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책을 읽으면 아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20대에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보낸 덕분에 30살에 PD가 됐고요. 자, 24년간 제가 이제 막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 막 만들면서 정말 즐겁게 살았어요. 근데요, 여러분, 세상의 변화는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세계화 시대에 대비해서 영어 통역사가 되었고, 정보화의 시대에는 이 언론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MBC에 입사를 했거든요. 자, 근데 생각해봐요. 제가 1996년에 MBC PD가 되었을 때 저의 경쟁 회사는 어디였을까요? 딱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KBS하고 SBS. 요즘 MBC 경쟁사가 어디예요? 넷플릭스, 유튜브, 페이스북, 세계 최강의 미디어 기업들이 이제 MBC의 경쟁사들이에요. 이거 경쟁이 쉽지 않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 10년 전만 하더라도 주말 저녁에 뭐 했어요? 온 가족이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가지고 공중파에서 하는 주말 예능 프로그램 봤잖아요.

근데 정보화가 발달한 결과 이제는 개인용 단말기가 나오고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각자 자기 방에 앉아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웹툰 보거나 게임하거나 인스타하고 있잖아요. MBC의 광고 시장 장악력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2020년 가을에요. MBC 드라마 본부장이 PD들 50명을 모아놓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이제 드라마를 더 이상 예전처럼 많이 제작할 수가 없습니다. 드라마 PD 여러분들을 구조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타 부서로 전출 희망한다. 다른 부서로 간다. 두 번째, 내근직으로 직종 전환을 한다. 아니면 세 번째, 명예퇴직을 한다. 근데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손 들고 그러면 저는 명예퇴직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왜? 저는 여러분 21세기에 다가올 가장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거든요. 21세기에 다가올 가장 큰 변화는 뭔지 알아요? 세계화, 정보화가 아니라 고령화예요. 그리고 이 고령화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변화예요. 왜냐? 여러분 세계화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면 돼요. 정보화? 기업의 차원에서, 조직의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어요. 고령화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개개인이 다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100세까지 사는 시대거든요. 여러분 100세까지 사는 시대에는요, 나이 7, 80에도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 7, 80에 일을 하려면 나이 4, 50에도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나이 7, 80에 일을 하는 그 어떤 직업이 내가 20살에 대학에서 배운 그 전공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 사이에 직업도 사라지고 직장도 사라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중년의 나이에 내가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일까요?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에 가면 돼요. 왜냐? 평생 교육, 평생 학습을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은 세 가지 조건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지속 가능성. 두 번째는 성장 가능성, 세 번째는 확장 가능성.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공부를 해요. 나이 50에 회사 나왔어. 근데 나는 7, 80에도 일을 하고 싶어. 그래, 내가 어디 가서 공부를 해야겠어 라고 하는데 그 공부를 하러 갔더니 그곳에서 당신이 공부를 하려면 한 학기 등록금을 1,000만 원씩 내야 됩니다 라고 해요. 그 공부가 지속 가능할까요? 저같이 이제 MBC 명예퇴직하고 월급이 들어오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공부는 뭐냐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거예요. 돈이 안 들기 때문에 독서는 지속 가능한 공부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오늘 책을 읽어요. 내가 만약 오늘 김성준 작가가 쓴 어떤 그 이 마케팅에 대한 소셜 비헤이버, 사회 행동에 대한 내가 책을 만약 읽는다. 그러면 나는 어때요? 마케팅을 나는 해본 적은 없지만 마케팅의 고수가 10년 넘게 이 일을 한 사람이 어떤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쓴 책을 읽으면 나는 내가 어제 몰랐던 걸 오늘 나는 배울 수가 있잖아요. 오늘 내가 책을 읽으면 내일 나는 오늘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란 말입니다. 독서는 이렇게 하루하루 더 나아진다는 느낌, 성장 가능한 활동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도서관에 가서 어떤 새로운 내가 모르던 어떤 분야, 하지만 흥미를 갖고 관심을 가진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내 삶의 영역이 넓어집니다. 확장 가능한 취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평생 학습의 이 세 가지 조건, 지속 가능성, 성장 가능성, 확장 가능성을 셋 다 채워주는 곳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남는 장사가 없어요. 왜냐? 나는 도서관에 가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책을 읽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오잖아요. 자, 우리 이제 평생 직장은 사라졌어요. 평생 직장이 사라진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생 직업입니다. 노후 대비라고 하면 사람들이 노후 자금 막 몇 억을 모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돈만 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노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진짜 노후 대비라고 생각해요. 일이 있으면 돈도 벌 수 있고 그리고 삶의 활력이 있으니까 건강도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일이 없잖아요. 일이 없는 상태에서 돈만 까먹기만 하잖아요. 건강을 잃기가 쉬워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스트레스가 오거든요. 내가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나가는 돈만 계속 있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저는 평생 공부하는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평생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가 이제 평생 공부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공부가 그거를 이 나이에 그걸 또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공부하기가 싫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어려서 공부하기 싫은 거는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 시험을 봐야 되고요. 둘째, 경쟁이 치열하고요. 그리고 셋째, 하루 종일

그것만 해야 했어요. 여러분 평생 학습에는 시험이 없어요. 오늘 세바시 강연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시험 보면서 김민식 PD가 말한 21세기에 다가올 세계 세 가지 변화는 무엇인가 보기 세계화, 정보화, 고령화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 게임화 그래서 뭐 이런 그 시험 안 보잖아요. 평생 학습은요 그냥 내가 공부하고 싶은 주제를 정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가 힘들었던 건 경쟁이 치열해서 그렇거든요. 이제는 평생 학습에는요 경쟁이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비교를 한다면 딱 한 사람하고만 해야 돼요. 어제의 나. 오늘 내가 공부하면 어제의 나보다는 내가 분명히 더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한 나는 어제 내가 몰랐던 걸 배우게 되고 그 결과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된단 말이죠. 자 끝으로 학생은요 종일 공부만 해서 힘든 거예요. 어렸을 때는 하루 종일 공부만 해서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학생이 왜 공부하다가 잠깐 쉬면 뭐라 그래요? 너 학생이 공부나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뭐 하냐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장인이 퇴근 후에 문화센터나 평생학습관 가가지고 이렇게 수업 듣잖아요. 야, 직장인이 공부도 하세요? 되게 이렇게 우러러보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세바시 강연회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매일같이 와서 이걸 듣는다고 생각해봐요. 죽어요 여러분. 이거 아마 재미없을 거예요. 세바시 영상도 하루에 한 편, 15분 한 편만 보니까 이게 공부가 즐거운 거예요. 평생 학습은 좋은 게요. 종일 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게 평생 학습이 주는 즐거움이거든요. 학이 시습지 불역열호와 논어의 첫 구절이에요. 배우고 제때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이 말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학습, 학습이란 말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전 어렸을 때는 이 논어에서 이 구절을 보고 공자님이 구라치시는구나. 아니 무슨 배우고 제때 익히는 게 어떻게 기뻐. 어렸을 때 공부는 어른이 시키는 대로 해서 재미가 없었고요. 시험을 봐서 싫었고요. 경쟁의 부담도 컸어요. 자 이제 평생 학습은 즐거워요. 학습에 있어서 배울 학과 익힐 습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배우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익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들 배우는 것만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배울 학, 스승이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습은 그렇게 스승에게 배운 그 지혜,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익히는 과정이거든요. 근데요. 스승이 나에게 가르쳐 준 건 아직 내 게 아니에요. 그건 스승님 거예요. 이걸 내가 익혀야 내 것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영어 문장을 소리내어서 반복하고 외워야 이게 내 것이 되더라고요. 제가 책을 읽고 그냥 말면은 물론 그것도 공부예요. 근데 그것보다 저는 더 큰 공부는 그래서 책에서 읽고 배운 것을 내가 글로 써서 내 책을 쓰면서 강의를 다니면서 저의 공부는 더 단단해졌거든요. 여러분들이 책에서 도서관에 가서 읽은 책에서 배운 내용도 좋고요. 세바시 강연을 통해서 배운 내용도 좋아요. 그것을 여러분 삶에서 조금씩 조금씩 적용하면서 내 것으로 익혀서 진짜 내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성장해 갈 수 있고요. 진짜로 공자님 말씀대로 야 배우고 제때 익히는 게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말을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예요. 오래오래 공부의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더 열린 기회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100세 시대 평생학습의 즐거움 김민식 작가의 강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인디고가 부른 여름아 부탁해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까지 감상하셨습니다.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은요 소비는 선택의 과정이다 김성준 시몬스 부사장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혹시 침대 없는 침대 광고 기억나십니까? 침대 광고에 침대는 안 나오고 첨벙첨벙 거리는 모습과 소리, 나무에서 떨어지는 오렌지 같은 것들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모두들 그 광고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침대 매출로도 이어졌습니다. 시몬스는 어떻게 이런 선택받는 소비를 하게 됐을까요? 더 나아가서 요즘 선택받는 사람들은 어떤 매력이 있어서 선택받게 될까요? 선택받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시몬스 침대에서 온 김성준입니다. 회사의 공식 제 타이틀은 브랜드 전략 부문장, 쉽게 말하면 마케팅하는 사람입니다. 마케팅하는 사람이고 사실 저희는 침대 회사인데 침대도 물론 잘 알려져 있죠. 근데 그동안 몇 년간 침대 없는 침대 광고, 침대 없는 팝업 스토어 이런 걸로 마케팅 참 희한하게 한다고 이목을 좀 많이 끌었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어디서 그런 영감을 받고 아이디어를 받냐. 사실 저는 사람을 먼저 경영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조직은 위계가 아니고 기능이거든요. 보통 회사 가면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보고 올라가면서 컴펌컴펌컴펌해서 가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기능을 구분합니다. 저는 임원이기 때문에 회사를 설득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버젯을 저희 대표님께 파우는 역할을 하고 디자이너한테는 디자인을 맡기고 마케터한테는 마케팅을 맡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절대 그들의 일을 컴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제가 사람을 먼저 경영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not to do list. 이것만 빼고 다 해도 된다라는 룰을 정합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to-do list를 만듭니다. 그럼 보통 사람은 딱 그것만 하고 끝나요. 더 이상 생각하거나 노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not to do list를 만들어서 이건 빼고 다 해야 되니까 창의성을 열어두는 거거든요. 그 또 하나는 너는 지금 회사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너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자기애를 발견하게 합니다. 보통 회사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하기 싫잖아요. 야, 이거 해야 되나? 꼭 해야 되나? 왜 해야 되나? 자꾸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자기 일을 사랑하게 되면은 또 자기 일이라고 인식을 하면은 합니다. 열심히 성의 있게. 그리고 자기의 일이 회사로 이어지고 회사의 성공으로도 이어진다면 또 회사에서 어떤 이득이 생긴다면 그걸 나눠주고 너의 성공이 회사의 성공이고 회사의 성공 속에서 당신의 커리어의 발전도 있습니다. 라는 거를 굉장히 직관적으로 메시지를 많이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일례로 사원 대리급도 어떤 실적이 있으면 언론사에 인터뷰를 많이 내보냅니다. 보통 그러면 저희 인사부가 걱정하세요. 인터뷰 한 것 같고 이제 이직한다고. 아, 좀 걱정하지 마시라고. 어차피 3년 이상 안 다닌다고. 대신에 사회 안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정확한 기능을 부여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능을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게 합니다. 아, 내가 할 줄 아는 게 있구나. 아, 나 이런 거 잘하는구나. 그러면 동기부여가 굉장히 돼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게 되고 또 회사 일로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이 되는 걸 봐왔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저희 회사에 입사했을 때 저희 대표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돈을 쫓으면 돈도 성장도 없을 거라고. 제가 또 아무래도 회사에 기업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는 너무 저희 회사 분량이 많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브랜드 중에 두 가지 예를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파타고니아입니다. 의류 브랜드이고 그들은 매출의 1%를 지구사라고 해서 환경단체에 쭉 기부해왔고 맨 마지막에는 4조짜리 회사를 통으로 비영리단체에 기부를 해버렸습니다. 비즈니스라는 게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잘 될 때가 있고 또 안 될 때가 있고 업다운 있기 마련인데 이런 행위를 통해서 어떤 회사의 정신이랄까요? 문화 또는 이 회사의 이름은 저는 교과서에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브랜드 중에 애플. 애플은 저는 애플이니까 아이폰으로 세상을 바꿀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저는 세상을 바꿀 거예요. 아이폰으로 애플이니까. 그들은 그렇게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먼저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예전에 마케팅은 스스로 나는 이런 브랜드야 라고 정의를 하고 그거를 끊임없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주입을 시키거든요. 아, 나의 브랜드 스토리는 이렇고 난 이렇게 진지하니까 저를 인정해 주세요. 저는 200년 동안 이 일을 했으니까 장인입니다. 하지만 요즘의 브랜딩은 정의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비는 선택인데 요즘 소비는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백화점 한번 가볼까?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뭐 하나 사볼까? 이거 보통 검색을 하시거든요. 브랜드가 소비자들한테 정의당할 수 없으면 검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파타고니아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다면 소비자들에게 선택될 수 있는 확률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문화를 먼저 소비시키라고 합니다. 문화를 소비시키면 브랜드가 소비되고 결국 제품 소비는 언젠가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는 선택이니까요. 저희가 브랜드 창립 150주년이었어요. 2020년도에. 생각보다 오래됐죠. 1870년도에 시작한 회사고 2020년도에 15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때 나투두 이것만 빼고 다 하자. 나중에 나투두 뭐였냐면은 샴페인 하지 말고 이런 팬시한 디너 하지 말고 저녁 하지 말고 브랜드 책 내지 말자. 근데 결국 책은 썼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150년이 되는데 한번 기념은 해야죠. 그래서 대신 뭘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한 4평짜리 공간을 월세 한 150만 원 정도 주고 빌려서 굿즈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심플하게 그 굿즈 위에 저희 회사 로고와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150, 150이라는 숫자만 거기 박아서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어는 성수동에 있었어요. 저희는 침대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가격이 좀 하죠. 매일 소비가 일어난 제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체 주기도 길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저희 행사를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 주력 제품을 커뮤니케이션 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대신 부담 없는 2,000원짜리, 3,000원짜리 또는 1, 2만원짜리 굿즈를 만들어서 그 굿즈로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려고 했고 장소는 성수동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하드웨어 스토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침대는 크잖아요. 어딘가 하드웨어적인 문화가 있고 또 그런 하드웨어가 어울리는 성수동? 아 여기는 원래는 공업지구였지. 그런 느낌이 좀 살아있지. 그래서 성수동에 굿즈 스토어를 냈습니다. 저희가 팔았던 굿즈들이에요. 저희는 본사가 경기도 이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쌀을 들고 다닙니다. 쌀을 저렇게 힙하게 포장해서 다닙니다. 그리고 저희는 스스로를 메이드 인 이천이라고 부르거든요. 저희가 단순히 굿즈를 파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메이드 인 이천, 저희의 문화를 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2천원, 3천원을 받고 또는 1, 2만원을 받고 왜냐하면 소비는 선택이라서 공짜로 나눠드리면 절대 기억 안 하세요. 아무것도 기억 안 하시거든요. 하지만 내가 지불하고 맺은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하시고 애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받고 파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코로나가 막 시작했던 그런 연도이기도 해요. 그래서 4인 이상 입장 제한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국가에서 좀 제한을 하고 있었고 저희는 프로젝트를 다 준비해놓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이 시국에 해도 되나? 모든 브랜드가 다 행사를 취소하고 이런 와중에 우리 이런 거 해도 되나? 근데 저희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평수가 너무 작아서 어차피 4명 이상 입장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재고도 이만큼 쌓여 있고 그냥 고생한 친구들도 있는데 그냥 해봅시다 라고 했고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하고 나서 보통 이러면 회사에서 그러잖아요. 기분 좋게 이제 출근하면 자 2탄 해야지. 2탄이요? 저 2탄 너무 하기 싫거든요. 왜냐하면 다 망하거든요. 소표는.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회사 안에서 2탄에 대한 이런 요구가 많으셔서 결국 2탄을 기획합니다. 그래서 2탄은 시머스 그로서리 스토어라는 어떤 그런 청량한 이런 과일이나 과자나 그런 것들을 파는 어떤 가게를 기획하면서 이걸 어디에 낼까 고민하다가 부산 해운대 해리단

발길에 냈습니다. 6월 달에.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여름에 바닷가 온 사람들은 기분이 좋거든요. 예, 절대 뭐라고 안 하십니다. 그래서 해운대 해리단길에 냈고 그때는 이미 이제 코로나가 한 1년 정도 넘어서 사람들이 코로나의 어떤 뭐랄까 피로감 이전의 긴장감과 또 여행도 못 가고 여러 가지 일상이 완전 뒤바뀐 그런 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좀 주목했던 거는 로컬이었어요. 저희가 어디 여행도 못 가고 회사도 못 가고 다 동네에서 있다 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평상시에 아주 평범하게 다니던 길들이. 아, 우린 메이드 인 이천이니까 메이드 인 부산을 만나서 이 로컬을 서로 알려봐야겠다라고 해서 단순히 굿즈 파는 스토어만 만든 게 아니라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해운대 해리단길 알리는 지도인데 그 동네에 있는 카페나 레스토랑만 알리는 게 아니라 카센터, 떡볶이집, 심지어 점집. 진짜로 그 동네를 알리는 지도를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또 온라인 버전도 만들어서 또 온라인 안에서 이제 바이럴도 많이 시키고 이쯤 되면 이제 저한테 팬덤을 물어보시거든요. 아 그러면 시몬스는 그렇게 팬덤이 생겨서 SNS에서 많이 포스팅이 되고 그러면 그런 팬덤은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물으시는데 저는 팬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팬덤은 일부를 설득시키는 겁니다. 보통 10분이 계시면 회사는 그 10명을 다 나의 팬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죠. 팬덤은 일부 코어 팬을 설득시켜서 그 코어 팬을 자발적으로 그 행위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포스팅 해달라고 푸시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오프라인 공간이 너무 값지고 재밌어서 스스로 본인의 SNS에 플랫폼에 올리는 그런 행동, 자발적 참여가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2년도예요.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물이죠. 그때쯤 됐을 때 저희는 굉장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피곤하고 무서운 걸 넘어서서 그냥 화가 나 있었어요. 막 분을 참지 못하고 너무 이런 스트레스 받고 거의 그냥 정말로 너무 짜증이 나고 어쩔 줄 모르고 이런 상황에 아주 희한한 시류를 봤어요. 저희 회사 구성원이 누구 한 명이 이거 좀 보세요 라고 보여주는데 여드름 짜는 영상이에요. 뭐야? 근데 그걸 막 보면서 막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봤는데 멍 때리는 아무 의미 없는 희한한 영상들을 그냥 보고들 있는 거예요. 뭔가를 반복적으로. 맥도날드도 뭔가 이런 머핀을 만드는 그런 멍 때리는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런 시류를 착안해서 이거다 싶어서 멍 때리기 광고를 저희는 기획하게 됐습니다. 예, 시류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가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시류를 활용해서 광고를 냈고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예, 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거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거든요. 이렇듯 기존의 소비는 취향 중심에서 이런 서사가 보이는 형태로 발전해 왔거든요. 그 이유는 SNS라든가 어떤 IT 이런 기술들의 발전과 맞물려 있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고 문화입니다. 그렇게 문화가 변해온 거거든요. 본인들이 올리는 그런 스토리들이 히스토리가 되고 개개인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죠. 소비가 예전에 그냥 사는 거였는데 이제는 SNS 안에서 보이는 겁니다. 서사처럼 모든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입장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독특한 문화를 갖고 그 서사 안에서 소비자와 서로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너무 중요해진 요즘입니다. 그럼 상황이 가진 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셜 비헤이비어, 사회적 행동쯤 될까요? 사회학 용어입니다. 즉 상황이 가진 힘인데 제가 아까 멍때리기 광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시류를 잘 타면 그 시류는 너무나 거세서 웬만하면 그 방향으로 잘 갑니다. 마케팅 버젓 안 드리고. 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시류를 잘 파악해서 그 시류에 먹힐 것 같은 컨텐츠들을 미리미리 뿌려놓는 거 그런 작업들 잘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런 시류를 잘 파악해야겠죠. 이제는 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제가 이렇게 보기에 고생 되게 안 했을 것처럼 생겼잖아요, 사실. 약간 금수저 같고. 아니에요. 저도 고생 진짜 많이 했습니다. 맨날 승승장구만 한 거 아닙니다. 저는 90년대 초반에 유학을 갔습니다. 달러 800원일 때. 98년도에 IMF가 왔어요. 갑자기 달러가 2,000원까지 치솟으니까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때는 대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으로 왔는데 그때서야 처음으로 제가 미래에 대한 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나는 뭘 해먹고 살까? 뭘 하고 싶은 걸까? 나는 패션이 너무 좋아. 그러면 나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처음으로 뭔가 직업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디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삼성에서 운영하는 디자인 학교였는데 사디에 혼자 시험 보러 갔습니다.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실망을 하기보다는 저는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자존심이 상해서

아 됐어. 그러면 나는 뉴욕으로 곧장 갈래. 라고 해서 뉴욕에 있는 학교를 딱 가려고 몇 개 알아봤더니 Parsons Design School이라고 패션 디자인으로 유명한 학교인데 아, 그 학교가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근데 갈 수가 없었어요 한 번에.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있던 대학교에서 하도 공부를 안 해서 학교를 2년이나 다녔는데 학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시 1학년부터 재입학을 해서 어딘가에서 다시 시작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어딘가에 원서를 내고 2001년도 8월 달에 뉴욕이라는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 뉴욕이 이런 곳이야? 나 도전하고 싶은데 여기서 내 자리 하나 파고 싶은데 그러니까 뉴욕에는 정작 뉴욕에서 나고자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성공하려고 몰려든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 이 뉴욕에서 내 자리 한번 가져봐야겠다 라고 해서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결국 제가 원하던 파슨스 디자인 스쿨에 편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던 패션 디자인은 못했어요. 제가 미대생이긴 한데 그림 못 그린 걸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 경영을 전공했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참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생각보다 돈 버는 데는 뭔가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아 디자이너가 돈 벌 수 있게 돕는 직업이 미래에는 좀 유망하겠다 싶어갖고 디자인 경영을 전공하고 그렇게 원하는 뉴욕에서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해서 제 꿈은 또 하나 그거였어요. 아 패션이다 보니까는 이 Fifth Avenue 5번가 여기 패션의 중심에 내 책상을 갖고 싶다. 그렇게 꿈을 꿔서 인턴 과정을 거쳐서 결국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센트럴파크가 제 책상에서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빼서 보이면은 네, 그런 회사에 취직해서 꿈도 이뤘는데 곧장 리먼 사태가 난 거예요. 2008년도에. 저는 주니어에 비자를 받아야 되는 외국인인데 잘리게 생긴 거예요. 아, 저 같아도 저 안 쓸 것 같거든요. 아, 그래갖고 제가 또 인사부 HR에 달려가서 아 이게 한국 지사가 있을 텐데 저 좀 보내달라 싶어서 2009년도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도 다녀보고 또 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쳐보고 그리고 시몬스라는 회사에 입사해서 마케터로 소위 좀 저는 친한 친구들께 얘기하는데 아 시몬스에서 내가 팔자가 바뀌었다. 제가 마케터가 될 거라고 생각 못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아 도대체 그 추진력은 어디서 나냐 도대체 그 열정은 뭐냐 너의 그 전략은 뭐냐라고 많이 물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무조건 나가서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절대 계획은 세우지 마세요. 계획대로 안 돼요. 일도 인생도. 그냥 뭐 원하는 방향이 생기셨으면 나가서 일단 하시고 단 딱 두 가지만요. 뭔가를 하시면서 아니다 싶으면은 그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유연함과 그리고 처음에 맞다고 생각한 그 방향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자세만 있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더 열린 기회라는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100세 시대 평생학습의 즐거움, 작가 김민식 씨의 이야기 듣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소비는 선택의 과정이다, 김성준 시몬스 부사장의 강연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아메리카가 부른 You Can Do Magic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라디오 세바시는 영화 핑크팬더의 주제곡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아픈 사람보다 더 지쳐있는 사람, 바로 곁을 지키는 가족인데요. 직장을 그만두고 밤을 새우며 버텨내지만 하루 10만 원이 넘는 간병비는 가족 모두의 삶을 짓누르게 됩니다. 이제 경기도의회가 간병의 무거운 짐을 나누려 합니다. 전국 최초 외국인 간병 지원 조례. 경기도가 외국인 간병인을 직접 관리해 부담은 줄이고 돌봄의 질은 높입니다. 당신의 효심이 눈물이 되지 않기를.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주거와

0: 인프라 개선까지 와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5: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재 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8,788.38에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시가총액도 처음으로 7,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반도체주 강세가 증시 상승을 이끈 가운데 삼성전자는 10% 넘게 오르며 시가총액 2,000조 원을 처음 돌파했고 SK하이닉스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많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도 17거래일째 이어지는 등 주도주 쏠림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가 우리 산업의 핵심 중 하나인데 왜 반도체를 빼고 종합주가지수를 계산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X에서 반도체 업종을 빼면 실질적인 코스피 지수는 4,100에서 4,200선에 불과하다는 증권사 연구원의 분석을 다룬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오히려 반도체를 빼고도 한국 증시 무려 4,100 이래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며 반도체를 제외한 주가 지수도 1년 전에 비해 높은 수준이란 점을 상기시키며 반도체 착시론을 반박했습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오는 6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특검팀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며 윤 전 대통령 측도 특검팀의 공개 소환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특검 사무실에 도착하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될 예정이며 윤 전 대통령은 사복 차림으로 포승에 묶인 채 특검팀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 피해로 숨진 고 박주원 양의 유족이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은 대법원이 주요 상고 이유들을 충분한 판단 없이 기각해 재판 청구권과 이유 있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권 변호사 측의 위자료 6,500만 원 배상 책임을 확정했지만 이행각서에 담긴 9천만 원 지급 약정 부분은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검찰, 경찰, 해경,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합동특별단속으로 마약사범 23,403명을 검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마약류 범죄 대응 주요 성과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작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개월간 온라인 마약사범 5천여 명을 검거하고 10개월간 국경 단계에서 3,233kg의 마약류를 적발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보다 307% 증가한 규모입니다. 해경은 드론을 이용한 선저검사 등 집중단속을 벌여 129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29,121주를 압수했으며 식약처는 ADHD 치료제와 프로포폴 오남용 등을 점검해 44건을 적발했습니다. 태풍 장미의 간접 영향으로 오늘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0: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3.6도, 습도는 43%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1: CBS
2: 안녕하십니까. 변상욱 기자입니다. 7월 22일 상하이 우전 항저우로 역사와 예술을 만나는 인문학 여행,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3: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겸 사진작가 오재철입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인생샷 찍는 법을 1대1로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2: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우리의 이야기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꾸죠.
3: 선착순 딱 40분만 모십니다. 4박 5일 정말 특별한 추억 CBS 시투어에서 함께 만들어요.
2: 여행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3: 문의전화 서울 771-1932.
1: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절 빚어가고 계셨더군요 라는 제목으로 김재원 아나운서입니다.
4: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십니까. 아침마당의 김재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당연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를 느끼는 순간이겠죠. 오늘 모실 특별한 손님 세 분은 바로 이 시간, 이 공간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입니다. 오늘의 특별한 손님 세 분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1: 네.
2: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바로 가시네요. 바로 가세요.
1: 네, 바로 제자리로 오겠습니다.
2: 아, 바로 가시네요. 네, 네, 네. 아 예.
1: 아유 제가 네네 네.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이렇게 환대를 받는군요.
2: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2: 아, 예. 잠깐만 장로님 앉았다 이러니까 의자가 내려가는데 자꾸,
1: 아, 네, 네.
2: 자꾸 내려가는데
1: 당연히 그러신 말합니다.
2: 네. 이 의자가 무슨 일 있나 이거? 네, 네. 예. 의자가 아, 내려가는 은사를 받으신 우리 장로님.
1: 그러게 말입니다. 네. 제가 이곳에 의자를 다 내려놓고 있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재원 네. 아나운서시자 네. 선행교회 장로님 반갑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아유, 초대해 특별히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 네 저희를 또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저희가 네. 오늘 색다르게 시작을 네. 했어요.
1: 아, 이 자리를 당연하게 느끼시는 건 아니시겠죠?
2: 네. 아니요 아니요.
3: 네, 네, 네, 네. 저 뒤에서 느꼈습니다. 네, 당연하지 네. 않다는 것을.
1: 이 자리를 노리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2: 아, 그 얘기 잘하셨어요. 네, 네. 아, 지금 사실 아침마다 올해 지금 몇 년째 진행하시죠?
1: 아, 제가 이래 해서 네. 한 12년 정도 했습니다.
2: 네. 12년 네. 동안 12년. 매일 아침을 우리 많은 참 손님들도 만나셨을 텐데 네. KBS 직원이신데 네. 또 이렇게 또 타방송에 출연하는 것도 드문 일이겠어요.
1: 그럼요. 제가 타방송 나들이는 처음입니다.
2: 처음이죠.
1: 네, 일단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신 네. CBS 또 KBS 관계자에게 네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 꿈만 같은 순간이에요. 어린 네. 시절부터 과거 민창기 선배님 또 공훈아 권사님 진행하시던 시절부터 즐겨 들었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나도 저기를 한번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네. 꿈꿨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 꿈이 네. 이루어졌네요. 우리 하나님은 꿈을 기도로 들으시고 네네. 그 꿈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 근데 제가 알기로 제가 그저께 사실은 네. 우리 장로님과 함께 네. 빛과 소금 네. 우리 기독교 매거진 네.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장로님 고백을 하나 해주셨어요.
1: 네네.
2: 본인은 원래 여기가 아니라 아, 여기에 여기. 이제 네, 그러니까 예, 뭐냐면 예. 이제 내가 이거 되면 네. 여기로 오겠다라고 네. 이제 제가 이거 되기만 이제 제 뭐 술 먹고 운전 안 하나 뭐 예. 있을 수도 있어요.
1: 제대로 고백을 할게요. 네. 사실 오랜 시간 새롭게 하소서 MC를 꿈꿔왔는데 네. 주영훈 씨가 맞는 순간 네. 아, 한 1, 2년 후면 내게 돌아오겠다 생각을 했는데 주영훈 씨가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이 작곡만 잘하셔야지 진행까지 잘하시니까 어느 순간 아 이건 내 자리가 아니라 저분의 자리다. 하나님 겸손하게 내려놓겠습니다. 그냥 출연만 하겠습니다. 바꿨습니다.
2: 네. 그래서 저희 우리 이수연 작가가 사실 몇 년 전에 섭외 연락을 드렸대요.
1: 네네.
2: 그랬는데 아 저는 출연 말고 좀 있다가 여기 MC로 갈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1: 맞아요.
2: 하셨대요.
1: 네, 네. 네. 그때만 해도 그게 진심이었는데 네. 주영훈 씨의 이 탁월한

0: 탁월한 진행 능력을 보면 제가 겸손하게 내려놨습니다.
1: 아니, 원하시면 제가 아침마당으로 갈게요. 그럼 되게 편하게 되잖아요. 뭐 어차피 이거 적기는 마찬가지니까 뭐 거기나 여기나 비슷할 거예요.
0: 예예.
1: 깜짝 놀랄 텐데 여기 출연자들을
0: 기도해 보겠습니다.
1: 뭐 매일 데일리고 여기는 뭐 이제 일주일에 몰아서.

0: 다른 방송에 출연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예. 직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양해를 공문도 보내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1: 절차를 밟고 나왔습니다.
0: 네. 네. 아유,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로님이라고 제가 이제 호칭을 하는데
1: 아, 네, 네.
0: 장로님이라고 하시 저희가 부르기엔 너무 젊어 보이죠.
1: 아유, 예, 그렇게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사실 네. 전 아직도 그 호칭이 좀 민망하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아유. 섬김의 도도 갖추지 못했는데 아유. 하나님이 정말 어느 순간에 기회 주셔서 또 네. 부르셔서 네. 그렇게 부르림을 받고 있습니다.
0: 아, 그것도 뭐
1: 제가 예배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네. 어쨌든 저의 선택에 권한이 없습니다.
0: 네, 그냥 네.
1: 부르시면 순종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2: 네.
1: 사실 장로로 부르심을 받고 나서 첫 번째 간증 사역을 나갔는데
0: 예.
1: 그 간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0: 예.
1: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도 없고 실수도 없고 나같이 하찮은 자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놀랍다라는 찬양에 저 혼자 눈물이 터져가지고
0: 예.
1: 네, 폭풍 오열했던 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부르심은 순종하는 것이
0: 네네.
1: 제자의 도리다라고 네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아니 우리 그 장로님은 매일 매일 새벽 예배를
1: 네.
0: 혼자서 걸으면서 들으신다고 해서 어떻게 네. 들으시는 예배길래요?
1: 제가 아시는 것처럼 매일 네. 아침 생방송을 하기 때문에
0: 네.
1: 4시 45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5시 20분쯤 집을 나서는데요.
0: 예, 예.
1: 서울의 공덕이라는 지역에 살고
0: 예,
1: 있어요.
0: 공덕동, 예.
1: 그리고 회사가 있는 여의도까지 4km 정도 되는데
0: 네, 네.
1: 걸어서 출근을 합니다.
0: 아하.
1: 한 45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2: 네.
1: 혼자만의 시간이죠. 그리고 예.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치밀하게 교제하고
0: 예.
1: 인터넷으로 새벽 예배도 드리고 외우고 있는 말씀도 암송하고 찬양도 하고 묵은 기도도 드리고 또 그날 출연할 출연자와의 만남도 미리미리 살피고 하면서 저만의 경건의 시간이라고 할까요? 또 하나님의 친밀한 시간 가지면서 제가 몸도 깨고 마음도 깨고 머리도 깨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를 온전히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갖고 있습니다. 사실 여행이라는 건 집을 떠나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이잖아요.
0: 네.
1: 하루하루를 여행처럼 살기에는 걷기가 최고입니다.
0: 그러네요.
1: 예, 아침에 그러네요. 45분 충분히 걸어가서 하루 열심히 일하고 또 오후 늦게 퇴근할 때 그 거리를 걸어서 오거든요.
0: 네,
1: 이제 마포대교 건너서 한강다리 또 여의도공원 쭉 가면 계절의 변화도 느낄 수 있고 그날그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또 일상에서 벌어진 감정의 묵은 쓰레기도 한강에 다 던져버리고 또 새 마음 새 각으로 집에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또 남은 하루를 보내죠.
0: 아니, 운동도 되고
1: 그렇죠.
0: 자연스럽게 헬스를 꺼지
1: 네.
0: 않아도
1: 네.
0: 운동 충분히 할 수 있고 여러모로
1: 생활운동, 영성운동,
0: 네네.
1: 내 마음을 살피는 운동 다 가능합니다.
0: 아, 그러네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왜 늘 출퇴근하면서 차가 많이 막히는 구간에
1: 네.
0: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공간이 지루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만의 성경 공부와
1: 맞습니다.
0: 나만의 예배
1: 네.
0: 시간으로 또 이렇게 새롭게 와서 같은 사실 새롭게 와서를 영상이 아니라 음성으로만 듣는 분들도
1: 그럼요.
0: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요. 오히려 그런 시간으로 만들면
1: 네.
0: 그 시간이 하나도 아깝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 그 새벽 시간이 여름은 밝고 환해서 좋고요. 겨울은 어둡고 캄캄하지만 우리 인생이 어디 밝기만 한가요? 어디 어둡기만 한가요?
0: 네네.
1: 그 계절의 변화 느끼면서 아 이제 한 80번만 걸으면 환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0: 네네.
1: 아 이제 한 20알만 걸으면 다시 어둠이 오겠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인생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0: 하고 아 그러네요.
3: 장로님 보고 싶으면 마포대교에서 기다리고
1: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보고
2: 그 시간까지
1: 있고요. 또 운전하다가 저 목격하시고 또 문자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0: 그렇게는 출퇴근 시간이
1: 그럼요. 심지어 마포대교 위에서 택배를 받아본 적도 있어요.
2: 정말요?
1: 네, 지금 회사에 계시나요? 택배가 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마포대교인데 죄송해요. 저 마포대교예요. 하면서 오토바이에서 갑자기 저에게 택배를 주시더라고요.
0: 조만간에 그 위에서 치킨도 시켜주시겠어요.
1: 네,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0: 네. 그럴 수도 있네요.
1: 오랜 시간 걷다 보니까 별의별 경험을 다
0: 그러네요. 아, 마포대교가 그 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1: 맞아요,
0: 많이
1: 맞아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턱도 좀 높여놨고요, 난간도 꽤 높여놨고,
0: 예.
1: 그리고 그분들을 위로하는 문구도 한동안 써
0: 있었다고
1: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고 가기도 하고 데이트를 하시기도 하고 운동도
0: 네네.
1: 하시고 오고 가는 분들 많이 만나요.
0: 그러네요.
1: 네.
0: 의미가 있는 나만의 시간을 참 예배 시간으로 쓰시고 계시네요. 근데 그래도 굉장히 바쁘실 텐데
1: 네.
0: 책도 쓰셨더라고요. 엄마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1: 예, 맞습니다. 엄마의 얼굴이라는 이름인데요.
0: 네.
1: 사실 저의 엄마는 저에게 온 지 13년 만에 제 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14년 후에 저에게 두 번째 엄마가 생깁니다. 바로 장모님이시죠. 네, 그 장모님이 30년 동안 저의 엄마 역할을 톡톡히 해주시다가 지난해 겨울에 제 곁을 떠나셨거든요. 그런데 장모님이 떠나신 이후 장모님의 죽음을 애도하는 아내를 보면서 제가 13년

0: 동안 저의 엄마였던 그분을 떠나보낼 때 그 죽음을 애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 나는 지금 오래된 애도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죠. 사실 슬픔이 마음속에 고여 있더라고요. 애도를 통해서 슬픔을 표현하고 내보내야 하는데 그 슬픔을 지난 45년 동안 마음에 고여놓고 살다 보니까 다른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제가 장모님을 잘 모시다가도 아, 엄마에겐 이렇게 못해드렸는데 엄마에게 미안하네. 아, 엄마가 혹시 섭섭해하면 어떡하지? 뭐 또 아내와 하다가도 아, 아내가 시어머니를 만났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어머니와 해결하지 못한 감정 혹은 떠나보낸 아버지와 해결하지 못한 감정들이 마음에 머물러 있으니까 다른 관계가 온전히 깨끗하지 못하고 또 깔끔하지 못한 경우를 많이 경험해서요. 아, 오래된 애도지만 시작해서 이제 보내드려야 한다라는 취지로 글쓰기를 해서 책으로 나왔고요. 사실 오늘 이 자리도 저의 애도의 한 과정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섭외 왔을 때 아, 제가 아직 나갈 때가 아닙니다라고 고백했을 텐데 제가 오래된 애도를 하던 중이라 아, 그러면 말하기를 통해서 어머니의 슬픔 또 아버지의 슬픔을 고백하면서 아,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나와 함께 애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책을 쓰는 마음도 사실 오래전에 저희 세대의 윗분들은 부모님을 떠나보내고도 충분히 슬퍼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애도라는 단어조차 모를 때였고 그리고 이제 저희 또래 대부분들이 병든 부모님 모시면서 또 이별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고향에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 제대로 못하는 분들 또 함께 살면서도 살가운 말 한마디 못하시는 분들과 함께 부모님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책을 썼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저에게 이렇게 훌륭한 애도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근데 이런 말씀을 이렇게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애도의 마음도 표현할 수 있는 곳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내가 하는 방송에서 어떻게
0: 그렇죠. 뭐 아침마당에서 제가 제 인생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사실 어머니의 죽음 또 아버지의 죽음 또 엄마 아버지가 나에게 어떻게 해줬는지를 누군가 앞에서 얘기해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뭐 내일 모레면 환갑이고 뭐 어느덧 50대 후반이 됐지만 아, 내가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네.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또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아끼셨었는지를 누구 앞에서 고백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떠나시고 남은 해결되지 못한 슬픔이 마음에 고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리움으로 표현되는데 그리움은 바로 오래된 애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최근에 했습니다.
1: 아, 우리 김정님 참 이렇게 외모 보면 굉장히 그 평창동에서 자랐을 주공자 외아들
2: 오냐오냐 장사
1: 부촌에서 3층에 있는 물건 두고 와서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집에서 자라셨을 것 같은 상이신데
0: 심지어 제가 외아들이에요. 그래서 엄마 떠나시고 아버지로 둘이서만 생활하던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1: 그래서 우리 작가가 장로님 인터뷰하고 나서 마음적으로 굉장히 슬펐다고 저한테 귀뜸을 해서 그 장로님이 그럴 내용이 있을까 했는데 사람 인생은 참 몰라요. 겉보기하고 참 모르는 것 같아요.
0: 뭐 사실 누구나 겪는 보통의 슬픔인데 슬픔이라는 건 타인이 겪을 때는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아, 저 사람이 더 힘들겠다. 이 사람은 좀 덜 슬프겠다. 하지만 내가 겪을 땐 그 슬픔이 가장 큰 슬픔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겪는 보통의 슬픔, 보편의 슬픔이지만 여러분 겪고 계신 그 슬픔을 함께 내놓으면 정말 슬픔이 증발되면서 또 다른 행복의 길을 걸을 수 있지 않을까.
1: 그럼 우리 장로님의 신앙은 어머니께로부터 물려받은 건가?
0: 아, 그렇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친가 쪽 할아버지 할머니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신앙생활 시작하셨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던 아버지가 믿지 않는 엄마를 선택해서 결혼을 하십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에게 신앙을 강요하진 않으셨고 엄마 사진을 성경책에 넣고 다니며 끊임없이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셨고 초등학교 4학년 때로 기억해요. 제가 어느 순간 가정환경조사서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아빠에게 졸랐어요. 엄마 아빠 나 올해만큼은 내가 여기 기독교라고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교회에 다녔으면 좋겠는데 점점점 한 거예요. 근데 아마 그때쯤 아버지 어머니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1977년 5월 1일 아버지 어머니께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거야? 알아와서 제가 그 교회에 다니는 친구를 수소문해요. 지금도 이름을 기억하는데 김선욱이라는 친구에게 또 그 교회 다니지 나 좀 그 교회 데려가줘 해서 1977년 5월 15일 제가 처음으로 한강교회 주일학교

0: 그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1: 기억 기억으로 이렇게 좀.
2: 그래서 어디서 적어 놓으신 거 아니죠?
0: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요. 네.
2: 와. 그 교회가 어디였어요?
0: 한강교회
2: 동구천도. 네, 맞아요. 네. 지금도 있는 한강교회.
0: 지금도 있습니다.
2: 아,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출석하셨고.
0: 맞습니다.
2: 그 어머님은요?
0: 어머님께서는 그때 이후로 신앙생활을 무척 열심히 하셨어요. 와. 제 기억 속에 저희가 8층 아파트에 살았는데 네네. 아침이면 창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하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기억나고요. 함께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갈 때 어머니가 저를 옆자리에 안 앉히세요. 네. 그리고 다른 빈 옆자리에 가셔서 옆에 계신 분을 전도하시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 그때는 약간 부끄럽기도 했는데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아, 어머니에게 저런 열정이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신앙생활이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나중에 찾아냈는데요. 제가 대학원에 상담을 공부하던 시절에 인생의 첫 기억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 인생의 첫 기억이 선명한 거예요. 네. 197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침 어머니께서 고기의 양념이 잘 배어있는지를 보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큰 그릇을 가방에 넣고 계세요. 그때 갑자기 전화가 와요. 아버지가 전화를 받는데 표정이 이상해지시고 엄마에게 전화를 바꿔주셨는데 엄마가 눈이 갑자기 커지면서 졸도를 하세요. 그게 제 인생의 첫 기억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으로 추정되는데 텔레비전 속에서 높은 건물이 불타오르고 그 건물에서 사람이 구조되거나 뛰어내리는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1971년 12월 25일에 바로 대연가 호텔에서 화재가 났었거든요.
2: 맞아요.
0: 저희 어머니께서 대연가 호텔 2층에서 미장원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시간에 미장원에 미장원 누나들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그날 엄마와 함께 미정원 누나들이 크리스마스라고 야유회를 가기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날이 크리스마스 날이었기 때문에 전날 미정원에서 밤을 지샌 누나들이 몇 분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날 이후에 충격을 받으셨고 미정원 다 그만두셨고 그리고 몇몇 누나들이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엄마가 내가 야유회 가자는 소리만 안 했어도 그 아이들이 여기 있을 텐데 하는 죄책감에 늘 시달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로 5, 6년 만에 만나게 된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리고 그 죄책감도 덜어내고 그 좋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셨을까. 새벽녘에 화장실에 가다 보면 어머니 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보면 옹알옹알옹알옹알옹알 지금 생각해보면 방언으로 뭔가 기도하고 계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첫 기억을 찾아보면 어두운 기억, 잿빛 기억인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근데 그 잿빛 기억이 내 인생을 사로잡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만나거나 또 다른 행복의 기운을 찾거나 아니면 자신의 슬픔을 토로하는 그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잿빛 기억으로 내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이 흉터로 남았다는 건 흉터는 더 이상 아프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흉터로 기억하고 그 기억만 간직하고 아픔은 떠나보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오래된 애도 과정에서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제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건 아, 아직 떠나보내지 못했다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2: 그러네요.
1: 정말 이 과정 가운데 있으신 분들한테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0: 네.
1: 장로님께서 또 앞서서 말씀도 해주셨지만 13살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0: 봄에 어머니께서 담석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뭐 담석증은 수술하면 낫는다고 생각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열어보니까 암이었던 거예요. 간암이었고 여는 순간 암이 온몸에 쫙 퍼져서 더 이상 치료를 받으실 수 없었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했고 어머니는 집으로 오셨죠. 그리고 엄마 친구의 남편께서 한의사셨는데 이제 집으로 와서 왕진을 하면서 후속 치료를 받으셨어요. 하지만 생명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으셨고 선명하게 기억해요.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평일에도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찬송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그 기간이 한 서너 달 지나가면서 겨울이 됐죠. 11월 말쯤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방에 잘 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막내 이모께서 오시더니 재훈아 너 요새 엄마 방에 안 들어간다며? 엄마가 섭섭해. 아 이모 내가 감기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옮을까 봐 못 들어간 건데 아 엄마가 그것 때문에 섭섭했구나 하면서 제가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0: 이제 엄마한테 바로 가서 엄마 내가 감기에 걸려서 못 들어왔어. 이제 또 들어올게 했는데 그 주간 토요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이제 친구들이 백화점에 그 여배우 사진 있는 책받침 사러 가자고 해서 네. 기분 전환도 할 겸 아빠에게 허락을 받고 이제 얼떨결에 따라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이 다 돼서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울면서 저를 방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재훈아 이제 엄마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의 준비를 하자 하면서 우시는데 우는 아버지를 처음 뵀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야지 하는 걸 저는 아직 어리니까 몰랐죠. 그리고 엄마 방에 들어가서 엄마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엄마 괜찮아? 하는데 엄마는 이미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날 밤은 무사히 넘기셨고 주일도 지나고 월요일에 학교를 갔다 왔어요. 근데 아빠가 다시 한번 저를 부르시더니 이번에는 크게 우시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됐다 하고 이모들이 오시고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엄마 방에 모여서 찬송하며 엄마가 떠나시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데 9시가 넘어가면서 제가 꾸벅꾸벅 졸았나 봐요. 아빠가 재원아 아직 괜찮으니까 네 방에 가서 좀 쉬렴 하고 방에 가서 잠깐 누웠나 싶은데 잠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막내 이모가 와서 얼른 깨우는데 그때 이미 엄마가 떠나셨어요. 엄마 옆에 앉아있는데 엄마가 눈을 미처 못 감고 계셔서 목사님이 아들이 눈을 감겨드려야 해 하고 말씀하셔서 엄마 눈을 싹 감겨드리는데 사실 제가 뭘 알았겠어요. 근데 이제 간이 안 좋으셨으니까 황달을 앓고 계셔서 어머니의 피부가 유독 노란 거예요. 그리고 툭 떨어져 있는 엄마 손도 노랗고 그 노란 엄마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울지 않았어요. 아니 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울어야 되는 건지도 몰랐고 슬픔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도 몰랐고 13살 나이에 집에 손님들은 많이 와 계신데 엄마가 내 곁을 떠났다는 것조차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그때만 해도 집에서 장례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바로 장례식이 치러졌는데 그 즈음에 제가 해외 토픽에서 18시간 만에 살아난 사람 이야기를 들었어요. 관을 뚝뚝뚝뚝 두드리고 나왔다는 얘기가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도 18시간 만에 살아나지 않을까 해서 장례식을 치르고 손님을 맞이하면서도 제가 시간을 세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오후 늦게 18시간이 됐을 때 제가 관에 귀를 기울이고 관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소리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한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아, 우리 엄마는 살아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제가 그제서 어머니가 제 곁을 떠났다는 걸 받아들여요.
1: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협찬입니다.

0: CBS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0: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20년 후에 당신은 이미 저지른 일보다는 저지르지 않았던 일 때문에 더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밧줄을 풀고 안전한 항구를 벗어나 항해를 떠나세요. 도체 무역풍을 가득 담고 탐험하고 꿈꾸며 발견하십시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말이었습니다.
1: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의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3: 경험이 학습되는 대학, 글로벌 인재 양성의 요람,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여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성장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합니다. 성적이 오르면 성장했다 하고, 월급이 늘면 성장했다 하고, 회사가 커지면 성장했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0: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는가? 지식은 쌓였는데 지혜는 깊어지고 있는가? 능력은 늘었는데 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있는가? 저는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진짜 성장과 가짜 성장을 가름하는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숫자로 측정되는 성장이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가 달라지는 성장 말입니다. 얼마 후면 온 나라가 월드컵으로 들썩일 것입니다. 저도 마음 한켠이 설렙니다. 그런데 저는 월드컵을 볼 때마다 경기장보다 다른 곳을 먼저 떠올립니다. 선수들이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거치고 준비해온 그 수많은 어제들입니다. 국가대표라는 이름 뒤에는 반드시 오랜 무명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시절, 부상으로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던 날들,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새벽들, 경기장의 환호는 그 모든 시간 위에 피어난 결실입니다. 저는 오래전 은퇴한 어느 운동선수의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만두고 싶었는데 계속하기로 마음먹은 그 새벽입니다.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중요한 경기에서 우승했던 시간과 같이 빛나는 결과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둠 속의 결단, 포기할 수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은 그 순간, 그것이 그 선수를 진심으로 성장시킨 것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남과 비교하여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정직하고, 조금 더 용감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는가? 더 빠른 사람이 아니라 더 선한 사람으로 자라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를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장의 시작입니다. 느릴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오늘도 한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한분한 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한 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성장입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이었습니다.

0: CBS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0: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시편 24편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1: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감사드림교회 차영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집인 하늘로 천국으로 먼저 올라가셨습니다. 이제는 제자들 남겨두게 되죠. 좋아,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과처럼 내버려 두고 혼자만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을까요? 성령님이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다 끝나는 거 아닌가? 왜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말씀해 보면 아주 독특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 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줬으며 치료하여 주셨으며 또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의 주가 되어주셨죠. 바로 그 일,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며 서로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며 영혼을 세우는 그 일을 너도 하게 될 것이며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또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는 말씀합니다. 그보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는, 더 크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니라 여기서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은 너희는 나보다 더 복음의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면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유대, 사마리아, 예루살렘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었지만 이제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제 성령님과 함께 그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 로마에서까지 넘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전파는 그 능력자가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성령님은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권능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지요. 바로 이렇게 큰 일을 너희가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께서 떠나신 이유는, 예수께서 왜 떠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예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님께서는 임하셨습니다. 바로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오해 열순의 50일째 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불같은 성령님께서, 강한 바람같은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제자들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어떻게 뒤집어졌습니까? 그들은 과거 굉장히 연약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었지만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었지만 그들은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난 후에는 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능력이 나간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니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강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렵지 않고 가고 담대하게 그런 줄 이슬 온 집을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에 못 박았더라는 그 말을 가고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 말에 38절 말씀에 보니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사람에게 능력이 나가는 것은 성령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말씀해 보니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순례 수가 3천이나 하더라. 3천명 돌아온 역사 베드로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 남겨주면서 우리 홀로 고아처럼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힘만으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잘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 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세상에서 성령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 세상을 주관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부와 명예를 주면서까지도 그리스도인들 공격합니다.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욕심부리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며 세상 종교에 매이게 합니다. 이거 봐라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편하게 잘 사느냐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축복을 주면서까지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 15장 19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천사가 주관하지 않습니다. 예배소서 말씀에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누구입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자는 천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영들 사탄이 주관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되는가? 전쟁에 나가면 갑옷을 입어야죠. 갑옷을 입지 않고 나가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14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면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띄고 말씀으로 중심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내가 의인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는 깨끗함을 받은 의인이라는 그 믿음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으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오늘 그 사람을 만나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사람을 만나 나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된 말과 행동과 어떤 결정은 난 하지 않으리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으리라.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는 복음의 신을 신으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의 신을 신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되는 장소는 가지 않으리라. 방해되는 말을 하지 않으리라. 방해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리라. 복음의 신발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때로는 어려움이 옵니다. 사단이 불화살을 쌓아요.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여러분 질병과 관계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 때마다 그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를 지키셔. 하나님께서 좋은 곳에 예배 놓으셔.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어떤 질병의 불화살이 와도, 어떤 가난과 어떤 핍박의 불화살이 와도 끝까지 정도의 길을 가는 거. 믿음으로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것이며 구원의 투구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주셨어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사단이 유혹이 올 때, 사단이 하와에게 유혹을 했었죠. 너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런 거짓말 어리석은 말할 때 사탄은 썩 물러갈 줄다 라고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압니다. 교만의 끝은 무엇입니까? 패망입니다. 욕심의 끝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사단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내 안에는 교만을 부추기려고 할 때, 내 안에는 욕심을 부추기고, 내 안에는 끊임없이 시기 질투와 욕심을 부추기려 할 때, 나를 끊임없이 패망의 길로 가려고 이 사탄이 나를 끌고 가는구나, 썩 물러갈지어다, 내 안에 욕심이 막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나를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구나, 썩 물러갈지어다, 말씀을 가지고 이기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언제 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도가 상대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단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앞세우기 시작하면 감히 사탄이 그 어떤 영향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앞서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나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에는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나를 충만하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또한 그 성령 충만을 어떻게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 깨달아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기억하셔야 될 한 문장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만들고 내 안에서 여러분 만들고 생성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아주 많이 한다 해서, 난 펄쩍펄쩍 뛰어다닌다고 해서, 내가 크게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 2절과 3절 말씀해 보면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위에서 아래로 하늘에서 오시는 것입니다. 또한 3절 말씀해 보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주권입니다. 그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은 너희는 성령을 찾으라, 성령을 만들라, 성령을 어디 가서 반드시 찾아봐라 라고 되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되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임하시는가? 분명 불과 같이 마십니다. 바람과 같이 마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임하실 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분은, 성령님은 인격이 있으십니다. 인격적이십니다. 사무엘상 말씀 2장 3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했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축복의 말씀을 많이 했었지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셨던 말씀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꼭 들어주실 것이야 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날 무조건 축복해 주실 거라 생각했다면 그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일구 이혼하시네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아니, 나 축복하지 않을 거야

하였던 그 말을 걷어버리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끊임없이 진실되게 살지 못하면서 상대방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 줄 것이라는 그 착각, 그 생각은 버려야 되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 못 돌아옵니다. 내가 잘못을 하고 내가 많이 잘못을 하고 내가 이렇게 아픔을 주고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해도 상대방은 나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라는 그런 허망한 생각은 빠르게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돌아옵니다. 버리십시오. 그런 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전에는 내가 너희에게 엘리 제사장, 내가 너에게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향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요아가 말하느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 존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들어도 여전히 내 안에 죄를 청산하지 않고 여전히 내 안에 죄를 그대로 남겨두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찔러주시고 버리라고 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관여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존중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성령님께서 이제는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어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미움을 붙잡고 있으면 내 안에게 성령님을 존중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충만한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을 하였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계시지만 성령 충만과 성령의 소멸은 다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다스려서 성령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꺾고 내 의지를 꺾고 내 감정을 꺾고 내 결정과 내 행동과 모든 걸 꺾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찔러주시면은 말씀을 통해 감동을 주시면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면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제자들처럼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영혼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인생이 참 버겁다. 나는 능력이 나가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지금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가 나가지 않고 내 삶 속에 능력이 나가지 않고 여전히 세상 사는 게 버겁고 모든 것이 힘들게 느껴진다면 한 번은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의 순종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 안에게 성령님은 소멸하고 있는가는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 소멸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 떠나신다는 뜻일까요? 성령님이 떠나면 여러분을 구원받지 못한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 떠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이리 되어 있지요. 자녀이면 로마서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8절 9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9절에 같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그 안에 그리스도 영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그러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을 하여서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로 믿고 받아들이면 동시에 들어오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충만하게 다스리는 것하고 그 성령님이 소멸하는 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혼자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0: 되면 능력이 나가게 되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강한 바람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2절 말씀에 강한 바람처럼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람에 가지 못하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뚫지 못한 곳이 없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기 시작하면, 내가 그곳에 가지 않아도 성령 충만한 성도가 기도하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활동하십니다. 바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기도를 해도 능력이 나가지 않아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운행하셔야 되거든요. 바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점점 성령이 소멸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소멸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단어로 본다면 현재 있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성령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그 음성에 존중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은혜를 줘도 그 은혜에 순종하지 않고, 감동을 줘도 여전히 무시하고, 말씀의 검을 주어도 그 말씀 붙잡지 못하고, 성령님께서 은혜를 줘도 여전히 내 생각을 꼭 붙잡고 있으면 성령님 내 안에 계속 소멸이 돼가요. 활동이 제한돼요. 활동이 제한되니 기도를 해도 능력이 안 나가는 거예요. 활동이 제한되니 삶의 역사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 활동을 하세요. 바람 같은 성령 활동을 하셔서 여러분 여기서 기도를 하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저 시골에 있는 부모님이 변화가 일어나요.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내 안에 감사로 뜨거워지면 여러분 세상은 정말 쉬워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1: 지금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감사드림 교회 차영아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림 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CBS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다녀오는 긴 여정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인어에 뭐가 있을까 하는 호기심에 멀리까지 가보신 분들도 있겠고요. 피곤한 몸으로 버스를 탔다가 잠깐 잠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 어, 여기가 어디야? 하면서 종점까지 갔던 기억도 있으실 겁니다. 매일 지나치던 익숙한 거리를 벗어나 다른 곳을 돌아보면 내가 머물고 사는 곳이 이 넓고 넓은 도시 한 부분이구나 새삼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죠. 6월의 첫날, 첫 월요일인 오늘 여러분은 어떤 정거장을 지나고 계신가요? 긴 여정의 길동무가 되어주신 여러분께 좋은 노래로 함께 하겠습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트렐러월시의 턴턴턴으로 박성호의 CCM 캠프 2016년 6월 1일 6월의 첫날 6월의 월요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한 주간 또 한 달 새로 시작하는 날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이 버스 종점까지 가본 경험. 뭐 지금이야 뭐 내비게이션도 있고 스마트폰에서 다 이렇게 지도를 볼 수 있고 전화 연락할 수 있으니까 아이고 다시 내려서 돌아가면 되겠네. 뭘 타고 가지라고 이렇게 금방 길을 찾을 수 있지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런 거 없을 때는 어쩌다가 정말 깜빡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내리면 정말 놀랍고 당황하고 어떻게 돌아가지 하는 걱정이 많았죠. 그러면서 창밖이 달라지는 풍경을 보면서 여긴 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여긴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라는 궁금증과 함께 집에 어떻게 가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죠. 당연히 버스 종점에서 좋은 그 마음씨 좋은 기사님을 만나면 다음에 나가는 저차 타고 그냥 나가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네. 여러분은 버스를 타고 뜻밖의 여행을 해본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함께 나눠보시죠. 박성호의 CCM 캠프 오늘도 2시간 동안 좋은 찬양과 CCM 워십 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실시간 문자 샵 1212로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고 진행자에게 비밀글 남길 수 있으니까요. 자유로운 방법으로 원하시는 방법으로 편하게 알려주십시오. 오늘도 2시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 사연들 배달하겠습니다.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룸 간유산균 세종 송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크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웨이메이커 시날치의 원곡 원 가창자의 노래로 함께 들었습니다. 와, 2015년에 발표된 곡이 여전히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 곡이죠. 네, 나이지리아의 가스펠 싱어 시날치가 부른 곡이 이제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다시 부르고 우리 이제 예배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곡이 되었죠. 네. 아, 아름다운 곡 함께 들었습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6월 1일 월요일 여러분 함께하고 계세요. 월요일이라고 그러면 좀 이렇게 좀 피곤하다. 월요일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도 조금 있는데 달력이 딱 넘어가고 6월 1일 새 달의 첫날이니까 뭐 조금 더 그래도 이렇게 좀 긴장도 되고 이번 달은 좀 잘 해내야지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뭐 여느 월요일처럼 바쁘게 지내온 것 같지만 이제 그 마음만은 잊지 않고 우리 힘내서 오늘 마무리 잘하고 또 이번 한 주 잘 살아내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중간에 선거일이 있어서 잠깐 쉴 수 있으니까 내일까지 또 화이팅 한번 하시죠. 8183번님께서 드디어 주택구에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파트에서 첫날 좋은 꿈 꾸고 잘 지낼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거기 있었다 듣고 싶어 신청해 봅니다. 하셨어요. 오, 이사하셨군요. 축하합니다. 야, 주택에서 아파트로 이사하시면 여러모로 좀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기분도 좋고 막 어색하기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죠? 네. 편리한 것도 많고요. 네. 이전에 주택 살 때와는 또 다른 느낌 있으니까 잘 적응하시고 잘 꾸며서 아름다운 보금자리 되시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거기 있었다 제가 자리 찾아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 이사 축하드려요. 이사하신 기념으로 이사 맞추고 짜장면 드셨나요? 요즘 그런 짜장면 안 먹나요? 주변에 맛집도 많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발굴해 가시면 좋겠네요. 준하와 나의 노래로 듣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사랑 이야기의 하늘 위의 집 초가삼간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정말 초가삼간에 만족하려면 초가삼간이 얼마나 커야 될까요? 요즘 뭐 방세계 초가삼간이 그 초가삼간이 이거죠. 방 그리고 마루 그다음에 부엌 거기에 만족하려면 와 많이 커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 마음이 아직 너무 많이 부유한데 익숙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 정말 초가삼간 아주 좁고 비좁은 곳이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우리의 가난한 마음 가지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말씀님도 성우님 게시판에서 뜨겁게 인사하는 모든 분들 샬롬이에요. 6월의 첫날 오프닝 찬양 선곡이 너무 신나고 좋아요. 오늘 밤 설레고 기대됩니다 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또 게시판에서 제가 소개한다 안 해드려도 이 6월의 첫날 서로 샬롬의 인사를 나누는 분들이 많아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CCN 캠프의 주인공입니다. 뭐 제가 없더라도 잘 지켜주세요. 제가 없어도 잘하실 것 같은데 네, 오히려 6월의 첫날 우리 함께 이번 달의 계획들 한번 세워가면서 지난 또 올해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면서 이번 달도 걸어가는 게 좋겠죠. 4503번님께서 최고의 작품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 꼭 좀 듣고 싶은데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아, 또 이렇게 부탁하시면 또 저희가 모른 척할 수 없죠. 내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별이님도 4주의 은혜 강가로 김종찬 신청곡 이렇게 보내셨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시면 또 저희가 또 준비합니다. 네, 조금만 친절하게 왜 요 노래를 듣고 싶은지, 누구와 듣고 싶은지, 어디에서 듣는지 이런 것도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또 멘트라도 한 줄 더 할 수 있으니까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기다려주세요. 먼저는 이동희의 목소리입니다.

거기 있었다 주영은 조범진 이철규가 함께한 노래 같이 들었습니다. 신청하신 분 잘 들으셨죠? 네. 아파트 이사한 첫날 좋은 꿈 꾸고 정말 푹 주무시고 네. 아름다운 보금자리 우리 주님과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겠어요. 유경님이 사연을 주셨어요. 함께 나눠볼까요? 두 발로 19년을 걸었고 두 바퀴로 26년을 구르고 있는 나를 언제나 눈동자같이 바라보시고 저의 길을 살펴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족의 가장 큰 기도는 아버지 형제들처럼 어머니 형제들도 주님의 가족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고 저 천국을 향할 때 온 기쁨으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희를 지켜보시든 온 가족도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사연과 함께 기도의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두 발로 19년, 두 바퀴로 26년. 그러면서 우리를 나를 지켜보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도의 제목이 향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 형제들

또 주님을 믿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많은 사람, 많은 신앙인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가족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관계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서로 알고 있고 우리의 부족함들, 우리의 연약함들, 또 우리의 또 시간의 과정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을 때 바로 아 그래 내가 예수님 믿을게요 라고 나오기가 참 어려운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말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는 삶을 살아가면 언젠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려 믿습니다. 네. 함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죠. 우리 CCN캠프 애청자분들에도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같은 마음으로 기도 제목과 함께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같이 나눠보는 것도 좋겠네요. 최고의 작품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그리고 프로젝트 헐스의 턴온 이어 듣겠습니다.

진진이의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그리고 프로젝트 헐스의 Turn On 같이 들었습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6월의 첫날 월요일 밤 1부 거의 마쳐가고 있습니다. 이형우님께서 집사람은 회식이고 고2 아들은 공부하느라 새벽에 집에 오고 지금 외로이 혼자 듣고 있습니다. 흐흐흐 그래도 좋네요 하셨습니다. 아 외로이 혼자 듣고 있는데 그래도 좋네요. 네 무슨 느낌인지 살짝 알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가족들 없을 때 네. 라디오 틀어놓고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 멋지다. 멋지다. 야 진짜 그러면 진짜 와 이 가정에 정말 기도의 아버지. 네 멋집니다. 네. 농담 아니고요.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정말 온 집안이 예배의 처소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문 열고 들어오면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집안에 이렇게 은혜가 가득해. 농담 아닌데 진짜. 네. 한번 해보세요. 네. 피어나는 프로그램 태연님께서 안녕하세요 피디님 자다 깼어요 왜 깼을까요 하셨는데요. CCN 캠프 들으려고 깨셨죠. 네, 잘 들으세요. 1부 끝곡 나의 사랑하는 책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 들려드리면서 2부로 갑니다. 함께 가시죠.

0: CBS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3: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7: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1: 교계 뉴스입니다.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에게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에서 벗어나 그들이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연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30일 진행한 제16회 언더우드 국제심포지엄의 주 발제자로 참석한 영국 덜엄대학교 존 바클레이 교수는 받기만 하는 사람들은 무시와 굴욕,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언더우드 국제심포지엄을 주관한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도 복음이 개인의 변화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동의 선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언더우드 국제심포지엄은 언더우드 선교사의 선교 정신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문안교회와 뉴 브런스윅 신학교 등이 지난 2008년부터 개최해왔습니다. 최근 교황 레오 14세가 인공지능과 인간 존엄성에 관한 새 회칙 마그니피카 후마니타스를 발표한 가운데 세계교회협의회가 감사와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WCC 중앙위원회 의장 베드포드 슈트롬 주교는 기술 발전이 너무 빠르게 진행돼 이를 책임 있게 사용하도록 보장하는 규범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교황이 이번 회칙을 통해 이 논의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한 데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사실상 통제 불가능한 독점적 권력을 가진 데이터 기업들로부터 자유와 인간 존엄성을 보호한 효과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며 교회가 축적해온 풍부한 인간학적 성찰이 이 논의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CC 제리 필레이 총무는 이번 회칙의 신학적 접근은 교회가 왜 분별과 경고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며 더 나은 세상과 창조 세계를 위해 이 회칙을 신앙인뿐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함께 연구하고 성찰하며 실천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니칸 목사의 생명평화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제28회 늦봄 통일상 본상에 북향민 청소년 지원 사업을 해온 띠안머리가 선정됐습니다. 한국 순교복자 성직 수도회가 시작한 띠안머리는 북향민 청소년 청년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모임으로 2011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70여 명에게 풋살, 러닝, 테니스, 독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늦봄 무니칸 기념사업회 문화영 심사위원은 타인의 고통을 나와 무관한 것으로 배치해온 관성 속에서 모두가 분단을 조금씩 살아낸다며 띠안머리가 오랫동안 해온 일은 그 관성의 가장 인간적인 방식으로 저항하는 것이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늦봄 통일상 특별상은 한국 사회 과제 중 하나인 이주와 민주주의를 주제로 꾸준히 활동해온 청년 연구자 경제인의 목소리 연구소 박동찬 소장이 수상했습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 컴패션이 지난 주말 극심한 식수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케냐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걷기 나눔 캠페인 위라클 워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총 1,600여 명이 참가해 케냐 어린이들이 매일 물을 걷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평균 거리인 7km를 함께 걸었습니다. 지금까지 교계뉴스 이승규였습니다.
0: CBS
12: 인간의 운명이 어찌 됐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운명이 뭔가 좋은 쪽이기를, 우리가 신이라 칭하는 존재에 다가가는 것이기를 우리는 소망한다. 사랑과 사랑에 담긴 모든 것, 열정, 정의, 신이, 희열, 존경, 이타심이 우리를 그 방향으로 데려간다는 걸 우리는 안다. 책 속 이야기, 베리 로페즈, 여기 살아있는 것들을 위하여 속 한 문장입니다.
13: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었습니다.
14: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2부 문을 열었습니다. 6월 1일 월요일 1시간 더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좋은 찬양 들으면서 이 밤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라디오 레인보우 앱 CCM 캠프 유튜브 CBS 홈페이지에서 골고루 들을 수 있습니다. 듣기는 골고루 하시고 참여는 이쪽으로 해주세요. 실시간 문자 샵 1212 열려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고요.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딱 누르고 진행자에게 비밀글, 기도의 제목들 남길 수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편하게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이 없으면 저는 이 밤이 너무 외로워요. 실제로 외롭다는 뜻은 아니죠. 네, 저 혼자 잘 노는 거 아시죠? 네, 하지만 함께 들으시면 방송 함께 듣는 티도 내면서 6월달의 계획들 함께 나누시죠. 자, 광고 듣고 뉴 CCM 전하겠습니다. 현대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2부의 시작은 언제나 뉴 CCM 새 노래와 함께하고 있죠. 오늘도 최근에 나온 노래 함께 들으면서 우리 사랑의 레인보우 선곡표의 하트 모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들을 뉴 CCM은요 오은의 목소리입니다. 곡은 서근형님이 작사 작곡하셨고요. 프로듀서는 이관희 씨가 함께 했네요. 노래 제목은 나를 아느사. 네, 함께 들으면서 마음에 드시면 레인보우 선곡표 하트 꾹 눌러주세요. 새로운 노래를 만드는 아티스트에게 힘이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CCM 서근영 곡 오은의 목소리 나를 아는 사 함께 들었습니다. 새 노래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마음에 드는 곡엔 레인보우 선곡에 하트 꾹 눌러주셨다가 다른 분에게 추천도 해주시고 또 다시 들어보기도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5056번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여자아이를 아주아주 즐겁게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육아를 하려니 힘들긴 하지만 행복합니다. 오랜만에 CCM 캠프를 다시 듣기 시작했는데 반가운 목소리를 들으니 행복합니다 하셨어요. 아이 그러셨구나. 반갑습니다. 네. 아 초등학교 입학한 여자아이 따님 얼마나 귀여울까요. 막. 엄마 오늘은 이거 뭐 이거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 맞아요? 아이고 그때는 뭐 진짜 학교 갈 때가 제일 즐거울 때 같은데요. 네. 물론 학교 갔다가 벌써 왔어? 요즘 1학년들은 저녁 점심 식사 안 하고 바로 돌아오죠. 그죠? 네. 잘 돌봐주시고 이때의 모습 마음속에 또 사진에 많이 많이 기억해 주세요. 세상에서 제일 예쁠 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1058번님 성웅님 샬롬이에요. 6월의 첫날 선곡들이 너무 다 은혜롭고 새롭게 신선하게 들려서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우리 남편은 성가 대장인데 CCM 캠프에서 커피 쿠폰 받았다고 너무 좋아하면서 곧장 지휘자님에게 소개하면서 선물로 보냈어요. 참 감사하다고 저보고 문자 좀 보내달라고 했네요. 신청곡은 무리를 걷는 자 남편의 폰 벨소리 곡입니다. 들려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어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분이 CCM 캠프에서 퀴즈 참여해서 커피 쿠폰을 받았는데 야 나 커피 쿠폰 받았어 너무 좋아 하면서 지휘자님 지휘자님 하면서 이 커피 쿠폰을 지휘자님이 드세요 하면서 선물로 보내신 거군요. 그러면서 여보나 선물 받았으니까 우리 CCM 캠프에 문자 좀 보내줘라고 하신 거네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풍경이 너무 너무 멋지고 즐거운데요. 저희가 보내드린 커피 쿠폰 뭐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커피 쿠폰은 아니지만 이렇게 참여도 즐겁게 해주시고 또 아 커피 쿠폰 받았다 내가 먹어야지가 아니라 아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에게 선물로 보내야지 나도 거저 받았으니 더 좋은 곳에 거저 드려야지 하는 이 마음 아 저도 좀 배워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리를 걷는 자 바로 듣죠. 먼저 은혜 아니면 김대환의 목소리를 듣고 시와 그림의 무리를 걷는 자 듣습니다.

장하니의 겨자씨 한 알, 시와 그림의 무리를 걷는 자에 이어서 함께 들었습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함께하고 계시고요. 헤라 스누피님께서 거기 있었다 1부에 너무 잠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현주님의 기도밖에 듣고 싶습니다. 기도만이 든든한 백인 것 같아요 하셨어요. 오, 네. 신청곡을 신청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잘 들었는데요. 이 곡도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여러분의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얘기를 전하는 게 CCM 캠프의 첫 번째 역할이죠. 네.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온의 대로님께서 6월의 첫날 CCM 캠프와 함께 마무리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잔치 공동체 주의 손이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네, 요즘 잔치 공동체 노래 신청이 많이 들어오네요. 좋습니다. 인기곡이 되고 있다는

인가요? 네. 아, 전 자치 공동체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되면 좋겠어요. 더 많이 잘 돼서 좀 바빠지면 그래서 제가 섭외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바쁜 일정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다는. 너무 편한가요? 아, 좋잖아요. 사람들이 약간 순수하고 음악도 좀 좋고. 네. 잔치 공동체의 노래 듣습니다. 주의 손이, 그리고 정현준의 기도밖에 같이 이어 듣죠.

신청곡으로 두 곡 함께 들었습니다. 잔치 공동체 주의 손이 그리고 파라디조 정연준의 기도밖에. 이 노래는 참 노래가 애절한 것 같아요. 간절한 기도의 표현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들을 때마다 그 애절함이 좀 더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사연도 함께 나누면서 건너갑니다. 쉼표님 오셨어요. CCM 캠프 끝나기 전에 부랴부랴 들어왔어요. 남은 30분 놓치지 않고 다 들을게요. 덕분에 6월의 첫날 잘 마무리합니다 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CCM 캠프는 유튜브로 다시 듣기 하고 있죠. 유튜브에 가시면 거의 다시 듣기 할 수 있습니다. 네. 방송 끝난 후에 아니면 내일 낮에라도 한번 들어주세요. 최여사님 모셨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어깨가 위에서 누르는 듯 아픈데 딱히 두드릴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앉아서 발 마사지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저런 저런. 누가 좀 옆에서 도와주실 분이 있거나 그러면 좋을 텐데. 예. 아, 어깨가 이렇게 막 아프고 그럴 때는 너무 피곤하죠. 이렇게 위로 올리는 것도 좀 힘들고 그러면은 일상생활 하기도 힘들고요. 아, 근데 어떻게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발 마사지를 지압점을 잘 찾아서 한번 꾹꾹꾹 눌러보시면 어떨까요? 화이팅! 캐스팅 크라운스의 노래에 이어집니다. Who am I? 그리고 코디 카네스의 핀 파운데이션 들으면서 이어갈게요.

코디카네스의 핀 파운데이션 함께 들었어요. 박성우의 CCM 캠프 오늘 마지막 곡 들려드려야겠네요. 오늘도 월요일 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2시간 수월하게 잘 건너왔습니다. 내일 또 만나서 우리 즐거운 음악 이야기 함께 나누고 6월달에 많은 일들 함께 이야기 나눠야죠. 바라기는 오늘 첫날 가진 그 마음 가지고 6월 한 달 아주 힘차게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더워지는 날씨에도 아 지치고 힘들 때마다 아 그래도 우리 6월 달에 힘차게 시작했으니까 함께 가자 용기 낼 수 있는 일들 많으면 좋겠어요. 오늘 끝곡은 옹기장이의 그대는 안녕합니다 들으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작가의 윤여민, 저는 진행의 박성욱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CBS 당신 곁에 CBS 라디오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0: 손지수가 부른 세상을 사는 지혜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6월의 시작, 또 월요일, 우리에게 이런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이병희 님께서 5월도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6월에는 더 행복하기로 해요. 이렇게 인사 나눠주셔서 맞아요. 우리 같이 6월에는 더 행복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도록 해요. 마라나타님, 6월 1일 월요일 한 달의 시작, 또 한 주의 시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하셨습니다. 수프로님께서 일찌감치 오셔서 뜨거운 햇살 사이로 솔솔 지나는 바람에 고마워하며 짜증은 날려버리고 미소는 간직하는 주님의 넘치는 사랑과 반짝이는 기쁨으로 감사로 시작되는 6월, 바람처럼 시원하고 가벼운 걸음이길 빕니다. 는 멋진 글 인사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마늘빵, 본고장 특별양념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성관아 중 오직 주 의지하며에 이어서 조찬미가 부른 열매 전해드렸습니다. 아, 아름다운 꽃이 피고 그 꽃이 지고 그 자리에는 자그마한 열매가 달리게 되죠. 이 뜨거운 햇살에 더욱더 아름답게 자라나고 또 추수의 가을이 되면 정말 지난 1년간의 수고로움과 땀 흘림이 감사의 열매로 우리의 삶에도 항상 이런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우리 늘 기도하고 있잖아요. 조찬빈 씨 음성으로 열매 찬양 듣는데 왠지 뭉클한 감동이 또 6월 첫날이어서 더더욱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에 맺히시기를 응원하면서 은희스님 더욱 싱그러운 6월의 시작입니다. 더해지는 무더위에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날이 더워지면서 몸이 좀 아프신 분들도 또 계시잖아요. 아니 평생감사님 항상 씩씩하게 오셔서 몰랐는데 5일 동안 좀 아프셨다고 이제 응원해 드릴게요. 통오빠님 그동안 조용히 듣고 계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름을 불러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요양보호사 교육은 320시간, 사회복지사는 50시간 이수 후 시험을 치는데 5월 27일에 시험을 쳐서 두 문제 틀리고 합격했어요 하는 기쁜 소식을 역시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시며 또 자기개발에 엄청 열심이신 통오빠님 응원해 드릴게요. 또 원성남님도 교회 중화동 성은교회에서 기간별 찬양 대회를 열었는데 누가 남 전도회에서 열심히 해서 상금을 받았고 또 다음 주에 헌금송 때 목사님께서 너무 잘했으니까 다시 불러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다시 부를 예정입니다 하셨어요. 아 그런데 장로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곡을 부르셨군요. 저희에게 음원이 없으실 거라 하시며 한나형의 여정을 청하셨는데 예수애님께서 지난주 토요일에 귀국해서 잘 쉬고 있습니다. 비록 3주 뒤에 다시 가지만 모든 일정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김관호 여정 신청해요 하셔서 여정하면 이 두 곡이 정말 대표곡이잖아요. 그래서 여정을 두 곡 들으려고 해요. 김관호 여정, 한나형의 여정도 전해드리고요. 수프로님께서 일찌감치 신청하신 여러 곡 가운데 하늘의 소리 전대현 피처링 한걸음 준비했습니다.

하늘의 소리 전대현 함께한 한 걸음, 또 앞서 한나형, 김관호, 여정 전해드렸습니다. 담대한 믿음님께서 6월도 지켜주시옵소서. 은하수 구수롱님, 6월 7일에 있을 전교인 찬양대회 준비 연습하느라 바쁘네요. 가사도 외워야 되고 손동작도 구현해야 돼서 따라하기 힘드네요 하셨어요. 박종수님께서는 어우 지난 금요일에 레인보우 접수가 안 돼서 답답해서요. 그래도 지금 이제야 들어옵니다. 한 달도 열심히 출첵할게요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아비가일님, 6월 첫날 인사드려요. 뭔가 설레고 기대되네요. 일단 옷이 가벼워진 여름, 덥지만 좋은 점을 찾아보며 제대로 즐기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이 동행 써주셨어요. 신혜숙님께서는 6월 선교의 달이라 많은 선교사님 간증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먼 타국에서 땀과 수고로 부흥 발전되기를 기도합니다. 지영의 내 증인이 되리라 써주셨어요. 이 곡 우리 함께하고요. 그리고 나의 영혼 연약하여 지치고 You Raise Me Up 최유정의 찬양. 평생감사님께서 아마 이 곡 써주신 게 아닐까, 나를 일으키소서를 써주셨는데 이 곡으로 오늘은 함께 하겠습니다. 폴라리스님께서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헤븐 리터치 워십 써주셨는데 이 곡도 찾아볼게요.

헤븐 리터치 워십의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앞서 최유정 나의 영혼 연약하여 지치고, 또 지영의 내 증인이 되리라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자, 박종수님께서 찬양의 심포니 신청할게요 하셨는데, 오늘은 원곡으로 함께 하시죠. 스티브 그린 심포니 오브 프레이즈 준비했고요. 이것과 함께 연주곡 전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합니다.

0: CBS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 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 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여,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잔치 공동체 주의 손이 그리고 송정미가 부른 한 걸음 한 걸음 이어봤어요. 6월도 여러분 뚜벅뚜벅 멋지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딛으시길 응원합니다. 주의 손이 잔치 공동체 찬양은 아비가일 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리리맘님께서 늘 듣고만 있었네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들 저희 엄청 환영해요. 새싹으로 오신 거잖아요. 저희 새싹 오셨으니까 저희 얼른 선물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시라고 커피빵 강릉 비행시 커피빵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비공개로 주소 남기시는 거 알고 계시죠? 오기님께서는 광주에서 출석한

좋습니다. 해가 짱짱해요. 러브에 활짝 웃어요. 듣고 싶습니다. 웃는 하루 되세요. 하셨습니다. 임동준님께서는 DJ 신청곡으로 유턴의 영생 남겨주셨는데 준비하고 있어요. 강수호.

러브의 활짝 웃어요. 또 천관웅 웨이메이커, 유턴의 영생, 신청곡 꼬꼬무였습니다. 지니님께서 생일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너무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이런 생일 축하 받으시는 남편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남편의 생일입니다. 지난 20년간 함께한 시간들이 참 귀하고 소중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함께하지 못한 생일날 아침에 그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것에 감사하며 혼자 힘들었을 그 시간들을 알아주지 못해 외로웠을 사람에게 이제라도 고맙고 미안했다고 전하고 싶어요.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주님이 늘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는 축하 사연을 보내오셨어요. 아유, 오늘 어떻게 아침에 같이 시간을 못 보내셨을까요? 저녁에라도 같이 시간을 보내시기를 응원하며 저희 준비한 선물

있어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남겨주시면 팡파미유 강릉 육족 마늘빵 보내드릴게요. 두 분의 요셉님께서 오셨어요. 요셉의 꿈님께서는 6월의 첫날 축복송과 함께 6월 한 달도 실록이 푸르른 만큼 축복도 푸르른 한 달 되기를 기원합니다. 꿈꾸는 요셉처럼 님께서는 제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일 힘든 건 온전히 믿는 게 아닐까, 믿고 산다지만 정말 온 힘을 다해 믿고 사는지 싶어요. 그래도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벳의 찬양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신청해 볼게요. 들려주시면 믿음으로 다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아자아자 파이팅 하셨어요. 자, 그래서 준비한 곡은 한정수가 부르는 요셉 꿈의 축제, 요셉의 꿈님도 오셨고 해서 이 곡을 준비를 해봤고요. 이어서 성경에 등장하는 또 너무나 멋진 다니엘, 이 다니엘을 노래한 소리엘의 다니엘을 이어가 보고요. 꿈꾸는 요셉처럼님 신청하신 오벳의 찬양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이렇게 세 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벳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또 소리엘의 다니엘 한정수 요셉 꿈의 축제 전해드렸어요. 아, 오늘 결혼 12주년 여행을 하고 계신 6024님 12년 전 교회에 다니지 않던 남편이 교회에 꼭 다니겠다며 친정엄마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남편에게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어요. 12년 동안 변함없이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저에게는 큰 선물 같습니다. 사랑하는 송기춘 집사님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남편 애정곡이라고 하셨어요. 비 준비하시니 흐르고 있습니다. 예라 머십의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시편 147편을 노래한 찬양 비 준비하시니 오늘은 예라모시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결혼기념일 축하드립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레이나 차님께서 일찌감치 신청하신 곡 Like You Love Me 타월앤 웰스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끝곡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축복의 날 되세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6편 3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입니다. 이 찬송가는 미국의 마틴 목사 부부가 만든 것입니다. 1904년 마틴 목사 부부는 아들과 함께 뉴욕의 한 성경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몸이 약했던 아내 시빌라는 성경학교 교장 사택에서 지내는 동안 더 쇠약해졌고 마틴 목사는 한시도 그녀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교회에서 주일 저녁 예배 설교를 요청해 왔습니다. 마틴 목사는 아내의 병 때문에 거절하려고 하는데 어린 아들이 아빠 오늘 밤 해야 할 설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아빠가 계시지 않는 동안 하나님이 엄마를 돌보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 마틴 목사는 깊은 감동을 받고 저녁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이렇게 생각한 시빌라는 어떤 일이 닥쳐도 낙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지킬 것이다 라는 찬송과 가사를 4절까지 써내려갔습니다. 시빌라는 설교를 마치고 돌아온 마틴 목사에게 찬송과 가사지를 전했고 마틴 목사는 가사에 감동을 받아 오르간 앞에 앉아 곡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찬송가가 탄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은혜로운 찬송은 오늘도 우리 입에 오르내리면서 매일의 여정을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게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마라.

0: SBS
1: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2: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성돈 교수입니다. 살다 보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 이악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만 바보 같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겠죠. 요즘 사람들은 바보가 되지 않겠다라고 정말 열심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나치면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더 지나치면 내가 고립되고, 그보다 더 지나치면 나도 이악스러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가 바보가 되고 나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누군가 손해봐야 한다면 내가 좀 바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작전인 것 같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부이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작년 의성 산불 기억하세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었는데요. 그때 고운사라는 이름의 절도 대부분 불타버렸어요. 고운사 등은 주지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1: 이 안에 전체가 불바다가 되니까 이 안에 온도가 천에서 1500도예요. 소방관들도 이제 가족들하고 마지막 통화하고 죽는 줄 알고.
0: 그런데 며칠 뒤에 스님의 눈에

0: 밝은 초록색이 들어왔습니다.
1: 제가 불라고 한 3일, 4일 후에 산에 올라가니까는 온 산이 까만 재로만 덮여져 있는데 그 사이에 사기 불어 한 뼘이 올라왔다. 소나무들은 이제 불이 오면 다 죽는데 저 소나무 밑에 팔뚝 정도 되는 굵기에 화려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걔들은 다 타서 죽어버렸는데 뿌리는 살아있으니까 걔들이 올라와서 저만큼 커버렸어요.
0: 숲은 불탔지만 모든 것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고운산은 불탄 숲의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버리는 인공조림 대신 숲을 그냥 놔두는 자연 복원을 택했는데요. 소나무는 소나무로서의 삶은 마쳤지만 다른 많은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의성에 가시면 폐허에서 태어난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6월 2일 화요일 새 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주님은 온 세계의 주권자이시니 주의 정의와 사랑과 진리를 이 땅 위에 이루어 주소서. 내일은 지방선거의 날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나라 각 지방에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올바른 지도자를 분별하고 선출할 수 있는 지혜를 유권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거짓과 비방은 사라지게 하시고 불법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선거의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소서. 눈앞의 이익보다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지혜의 눈으로 참된 일꾼을 택하게 하소서. 역사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에게 주어진 주권을 따라 성실히 투표에 임하게 하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생명을 존중하고 청지기와 같은 정직함과 정결한 마음으로 정의롭고 공정하게 일할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소서. 이념과 불신, 오랜 갈등으로 상처 깊은 우리 사회를 사랑과 이해로 품고 서로 용납함으로써 치유하고 회복시킬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주소서. 이번 선거를 통하여 우리 사회가 다시금 희망을 품게 하소서. 평화를 추구하며 서로 화목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소망과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기도. 성동구 금호동 아름다운 충일교회 황인돈 목사였습니다. 6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CBS 새 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송가 407장 듣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조수진이 부릅니다.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황병덕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박종호가 부르는 만유의 주제 보내드립니다.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욥기 16장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욥기 16장 욥이 대답하였다. 그런 말은 전부터 많이 들었다.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너희는 하나같이 나를 괴롭힐 뿐이다. 너희는 이런 헛된 소리를 끝도 없이 계속할 테냐? 무엇에 홀려서 그렇게 말끝마다 나를 괴롭히느냐? 너희가 내 처지가 되면

0: 너희처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너희에게 마구 말을 퍼부으며 가엾다는 듯이 머리를 내저을 것이다. 내가 입을 열어 여러 가지 말로 너희를 격려하며 입에 팔린 말로 너희를 위로하였을 것이다.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 고통 줄어들지 않습니다. 입을 다물어 보아도 이 아픔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진맥진하게 하시고 내가 거느리고 있던 자식들을 죽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체포하시고 주님께서 내 적이 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라고는 피골이 상접한 앙상한 모습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치신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피골이 상접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지은 죄로 내가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분노하시고 나를 미워하시며 내게 이를 가시며 내 원수가 되셔서 살기찬 눈처리로 나를 노려보시니 사람들도 나를 경멸하는구나. 욕하며 뺨을 치는구나. 모두 한 패가 되어 내게 달려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범법자에게 넘겨버리시며 나를 악한 자의 손아귀에 내맡기셨다. 나는 평안히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으스러뜨리셨다. 내 목덜미를 잡고 내던져서 나를 부스러뜨리셨다. 그가 나를 세우고 관역을 삼으시니 그가 쏜 화살들이 사방에서 나에게 날아든다. 그가 사정없이 내 허리를 뚫으시고 내 내장을 땅에 쏟아내신다. 그가 나를 갈기갈기 찢고 또 찢으시려고 용사처럼 내게 달려드신다. 내가 맨살에 배옷을 걸치고 통곡한다. 내 위세를 먼지 속에 묻고 여기 이렇게 시궁창에 앉아있다. 하도 울어서 얼굴마저 핏빛이 되었고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있다. 그러나 나는 폭행을 저지른 일이 없으며 내 기도는 언제나 진실하였다. 땅아, 내게 닥쳐온 이 잘못된 일을 숨기지 말아라. 애타게 정의를 찾는 내 부르짖음이 허공에 흩어지게 하지 말아라. 하늘에 내 증인이 계시고 높은 곳에 내 변호인이 계신다. 내 중재자는 내 친구다. 나는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변호하듯이 그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다. 이제 몇 해만 더 살면 나는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갈 것이다.
1: 성경 낭독 욥기 16장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서울 모태트 합창단입니다. 찬송가 362장 주여 복을 주시기를. 대구 시립합창단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어서 히즈윌이 부릅니다. 내 구주 예수를.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남면교회 구재민 목사입니다.
1: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티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은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풍성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셨던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제가 그 속에 한 사람으로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고 물을 마시고 쓸 수 있도록 해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과 삶을 안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앞서 인도하셨고 뒤를 호위하셨으며 좌우에서 그들을 보살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그대로 보여주는

흔적이라고 압니다. 이렇게 부족함 없는 그들의 인생이 되도록 하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신약성경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정말 풍성하신 분이신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지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 현장에서 부족할지 모르니 조금씩 적당히 잘 나누라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이렇게 나눠주라 하셨다면 제자들의 머리가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먹고 싶은 사람 더 먹고 배불리 먹여주어라고 하셨습니다. 어디서 이런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맛볼까요? 주님이 아니면 발견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주님이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풍성함은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 말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따지거나 묻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또 시편 48편 1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알려주고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뒤에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이런 하나님의 넘치는 돌보심, 이런 하나님의 한결같은 역사를 어디에서 맛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까지 이어진 우리 삶에서도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통해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맛보았다고 감사 인사를 하는 내용에도 등장합니다. 복음 전도하는 바울의 처음 사역에 빌립보 교회가 그의 쓸 것을 채워주고 또 나누고 베푸는 일에 열심히 참여했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 힘있게 전할 수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구하는 것도 돈을 구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건 은사를 주시어 여기에 맞는 열매를 얻고자 하심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 등의 열매 말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이라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내가 오래 참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 겁니다. 오래 참기를 원하셔서 그런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데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의 대사처럼 하나님이 제게 사랑을 좀 주세요. 그러면 사랑의 약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 기회들을 통해 사랑의 습관들을 만들어 가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그런 성품과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 용기 좀 주세요. 그러면 용기를 덥석 주실 수 있겠지만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손양은 목사님은 그리고 또 다윗은 우리에게

0: 하나님을 보여준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용기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했지만 필요한 것이 늘 공급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아름답게 전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섬겨주고 힘과 용기가 위로가 되어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나눔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안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진짜 삶이 되고 바른 소망을 품게 되고 진리와 길과 생명을 얻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성령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함으로 그 풍성한 사랑을 고스란히 흘려주게 됩니다. 나누어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삶을 통해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도록 우리의 필요도 오늘 말씀처럼 채워주시겠답니다.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말씀인지요. 여러 어려운 시기들을 만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기업을 하거나 또 앞서 사업정을 꾸려가는 분들의 어려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공급해 주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쓸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았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풍부해야만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겨지는 세대 속에서 가난하고 비천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진짜 복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삶을 통해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는 아름다운 경험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되십시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양주시 남면교회 구재민 목사였습니다. 박동준과 예수원 가는 길이 부릅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트리니티 승어집니다.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이어서 변상미가 부르는 찬송가 317장 어서 돌아오오. 들으면서 6월 2일 화요일에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교계 뉴스입니다.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에게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에서 벗어나 그들이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연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30일 진행한 제16회 언더우드 국제심포지엄의 주 발제자로 참석한 영국 덜엄대학교 존 바클레이 교수는 받기만 하는 사람들은 무시와 굴욕,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언더우드 국제 심포지엄을 주관한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도 복음이 개인의 변화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동의 선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언더우드 국제 심포지엄은 언더우드 선교사의 선교 정신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문안교회와 뉴 브런스윅 신학교 등이 지난 2008년부터 개최해왔습니다. 최근 교황 레오 14세가 인공지능과 인간 존엄성에 관한 새 회칙 마그니피카 후마니타스를 발표한 가운데 세계교회협의회가 감사와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WCC 중앙위원회 의장 베드포드 슈트롬 주교는 기술 발전이 너무 빠르게 진행돼 이를 책임 있게 사용하도록 보장하는 규범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교황이 이번 회칙을 통해 이 논의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한 데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사실상 통제 불가능한 독점적 권력을 가진 데이터 기업들로부터 자유와 인간 존엄성을 보호한 효과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며 교회가 축적해온 풍부한 인간학적 성찰이 이 논의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CC 제리 필레이 총무는 이번 회칙의 신학적 접근은 교회가 왜 분별과 경고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며 더 나은 세상과 창조 세계를 위해 이 회칙을 신앙인뿐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함께 연구하고 성찰하며 실천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니칸 목사의 생명평화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제28회 늦봄 통일상 본상에 북향민 청소년 지원 사업을 해온 띠안머리가 선정됐습니다. 한국 순교복자 성직 수도회가 시작한 띠안머리는 북향민 청소년 청년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모임으로 2011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70여 명에게 풋살, 러닝, 테니스, 독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교계 뉴스 이승규였습니다.
0: CBS 당신 곁에 CBS 라디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0: 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예수뿐인 교회 조동천 목사입니다.
1: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 인정받는 방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제목을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 앞에서의 태도가 영성의 실상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라는 표현하고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사람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시인한다라는 용어로 되어 있잖아요. 시인한다라는 헬라어는 호몰로게오, 무슨 말이냐면 같은 말을 한다, 같은 입장을 취한다, 이게 호몰로게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같은 입장을 취하는 거,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예배당에서 쓰는 용어랑 직장의 그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각 직장에서 쓰는 용어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것도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일상의 영성, 일상 예배가 된다. 우리 교회 표어가 그래서 참 좋아요. 생각을 뭐요? 기도점. 그래서 나 혼자 있을 때도 그것이 하나님과 대화인 것, 생각은 나와 나의 대화인 것 같은데 그걸 하나님과의 대화로, 언행을 말씀처럼, 내 말과 행동이 성경과 조화되게 하는 거죠. 이웃을 주님처럼, 그렇죠? 생활을 예배처럼, 일어난 사건을 섭리처럼, 그러니까 일상이 영성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고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보장해주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 뭘까, 그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아주 깊은 비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끌어내서, 너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것은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보장해줄 만큼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라. 자, 8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인정하고 높이는 거, 그것이 예수님께서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거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만약에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척,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척 예수님을 부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앞에서 좀 모르는데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대변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높이실지는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전파하고 있는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이걸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미 너무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도와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하고 귀신 들렸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반응을 그렇게 하니까, 야, 나는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먹여주고 치유해줬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해야 된다, 이제 나는 너희를 이렇게 대접을 잘해주고 이렇게 복을 베풀었는데도 너희가 나를 귀신 들렸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너희들을 어떻게 변호해 줄 수 있겠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충분히 주님을 자랑할 만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기적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많죠. 저도 진짜 많아요.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많은 사고와 위험한 순간순간들에 어떻게 이렇게 보존하여 주셨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많이 있어도 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게 부족해요. 여러분도 아마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은 당연히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받아놓고도 입싹 닦고 사람들 앞에서 마치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아무 은혜도 못 받은 것처럼 예수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하면은 예수님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부인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일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높이는 그런 길이 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진짜 높이는 걸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가장 좋은 모델이 되는 사람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부름을 받고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죄짓고는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고 또 불러주시고 복을 주셨고 거부가 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아버지 집에서 빌부터 살았던 사람, 75세가 돼도 아이도 없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셔가지고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13장에서. 그리고 14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크게 체험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14장에서 고대 근동에 국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 나라든 지금같이 크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 국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 살고 있는 조카 롯과 가족이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됩니다. 그 승전한 나라의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소돔 사람들도 다 잡혀갔어요. 재물도 다 뺏겼어요.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온 사람들 318명을 데리고 밤새 추적해갖고 승리한 연합군을 이 개인 할아버지가 자기 집안 가설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연합군을 격 파하고 포로들을 다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물건들, 짐승들 다 돌아오게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두 종류의 존재를 만납니다. 하나는 멜기세덱이라는 신약에서도 신비로운 존재, 예수님의 모형, 상징적인 존재인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요. 또 한 사람은 세상의 왕, 그렇게 부유하고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 빼앗긴 별 볼 일 없는 왕, 소돔 왕을 만나요. 그 두 부류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보셨죠? 지금 소돔 왕이 자기 백성들 다 포로에서 자유케해주고 그 빼앗겼던 물건들 다 돌려주니까 소돔 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사람은 백성들은 돌려보내고 그러면 우리의 재산 이것은 다 당신 가지십시오. 우리를 구원한 값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소돔 왕을 만나기 전에 누구를 만났어요?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난 거예요. 멜기세덱이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일어난 사건을 다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서 너를 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가 318명 데리고 최소한 한 나라에 한 2,000명 군사가 왔다고 하더라도 정예 군사 8,000명과 너 개인 사병 데리고 싸워서 이기는 게 말이 되냐? 너 힘이 아니다. 하나님 널 구원해 주셨다, 보호해 주셨다, 내게 복을 주셔서 승리케 해주신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그리고는 내 힘이 아니죠. 그리고는 자기가 빼앗고 얻은 그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내 생명 구원해 주신 것,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11조를 드립니다. 올려드려요. 그랬더니 소돔 왕이 이제 곧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진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 재산은 다 당신 가지십시오.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엄청난 재물을 다 포기하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내가 쟁취한 승리로 네가 나에게 뭐를 주려고 하느냐? 그리고 내가 그것 받으면 너가 분명히 나중에 그럴 거 아니야. 내가 아브라함 부자 되게 만들었다고 말할 거 아니야.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내 생명을 주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승리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모든 걸 얻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너가 그 영광을 나한테 돌리려고 하느냐? 그리고 너가 나를 부욕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도 안 받는다. 너에게 있는 거는 실언하게 하나도 안 받는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다 마찬가지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요셉도 그러잖아요. 바로왕 앞에서도 그러잖아요.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양심 있는 사람이면 제대로 신앙인이라면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않아요. 사람이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거 거부해요. 그리고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는 거죠. 아니 그 많은 재물을 다 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거부하고 오히려 자기가 얻은 것 중에서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승리가 나의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이고 너희들이 나를 부요케 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요케 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일상 속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거 포기해요. 실오라기 하나도 안 받겠다. 아니 내가 고생해서 다 구해왔으면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대가를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네가 하는 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인간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안 돼. 오직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이루신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말을 듣고 하나님의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렇게 십일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치고 그렇게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돌아간 아브라함에게 14장 다음에 15장의 1절에 갑자기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리고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쟁취한 피 묻은 전리품이나 노량물이 우리의 상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니라. 네가 하나님을 높였지? 그래 맞아. 그러니까 내가 너 보호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의 상급은 그런 피 묻은 전리품 세상 사람들의 아비규환으로 서로 사기치고 빼앗고 그래서 얻은 그런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한 내가 너의 상급이다. 얼마든지 만들어줄게. 여러분 영적인 이 복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자랑하니까요 이제 그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머리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또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 같이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그거 썩어 없어질 것 소돔 왕이 생색내면서 주려고 하는 거 거부한 대신에 어때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죠. 지금 하늘에 뭐 별처럼 많은 자식들 뭐 바다 모래가에 많은 자식을 죽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러한 복을 받고 나서 2000년이 지났는데도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복을 또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뭔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게 뭔지의 모델을 아브라함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신앙의 모델로 세워놓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뭐가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어요? 의롭다고 칭해주셨어요? 그 뭐예요? 여호와를 믿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 칭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일을 행하고 나서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신약 성경의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 일을 행한 다음에 4000년이 지나는데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서도 필요한 땅을 하나님이 안겨주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어때요? 땅도 줄게.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그 그냥 소돔왕이 생색내면서 주는 그거에 그냥 받아갖고 좋아하고 하나님 이름 갖고 소돔왕 고맙습니다 막 이래버렸으면 또는 내가 이 일을 이루었으니까 당연히 받는 거 당연하죠 자기를 높였으면 비교할 수 없는 이 복을 어찌 누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포기할 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릴 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은 상상 초월입니다. 비교 불가입니다. 맞죠? 소돔 왕이 그 주는 거 그거 받는 게 나았겠어요?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실효라기 하나도 안 받겠다.

그리고 오히려 십일조를 드렸더니 자손이 별처럼 많아지게 했고 너의 믿음이 인류를 구원하는 모델이 되겠고 그리고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람들 앞에 시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치 앞을 못 보고 그냥 여기 계산하고 몇 개 얻는 거 요것만 생각하고 인간 갈등

것도 아니고 나를 부유케 하실 일은 하나님이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생활 속에서 신앙이라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손해본 거 있어요? 주님 이름 때문에 포기한 거 있어요? 당연히 누려야 될 거 주님의 영광에 의해서 내려놓은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은요 더 놀라운 복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주님과 이걸 갖다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 놀라운 비밀이 바로 두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삶이 연동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말하는 것, 그 색깔, 그 톤,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색깔과 톤이 됩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베푸실지를 결정하는 수준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좌향자하고 우향우할 때 예수님도 똑같이 좌향자 우향우한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반복 돼서 나오는데 12장 8절 9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어때요? 놀랍지 않아요? 지금 나의 행동과 말이 예수님의 행동과 말의 방향과 색깔을 다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람 앞에 시인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자 앞에 시인해요. 내가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 하나하나를 주시하고 있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규범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순간적인 이 삶의 모든 것들을 당신 자신의 것처럼 느끼고 계셔요. 그리고 그것을 영원한 나라까지 가기를 원하셔요. 상호 작용하는 관계, 주님과는 우리는 완전히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에 예수님은 공명하고 계세요. 같이 움직여요.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놀랍게도 우리들의 삶의 유형과 싱크론이 되니까 같이 움직인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극단까지 이끌어가요. 삶과 죽음도 같이 공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교향곡에서 모든 악기들이 거리감 있고 색깔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어때요? 한 지휘자에 의해서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1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면 이걸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어때요? 삶도 죽음도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공명하죠? 같이 움직여요. 이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데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욕먹는 데서 우리도 욕먹을 각오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도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곳에서 우리도 살아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곳에서 우리도 영광을 받고 예수님이 왕으로 사는 곳에서 우리도 왕적인 존재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굉장히 긴밀한 상호성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시인하면 주님이 시인하고 내가 부인하면 주님도 부인하고 이것은 완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서에도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게 상호 연합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아까 예수 안에서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자랑할 수 있게 하려면은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나를 책임져 주신다. 완전히 싱크로나이즈되어 있다. 그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쉐렌 키에르크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는 그런 말을 해요. 진리는 객관적 정보가 아니라 존재로 살아내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아는 게 아니라 교리를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요소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뭘 깨달았다 알았다 선이냐 악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시하라 그랬죠. 주님과 내가 싱크로나이즈 되어 있다, 공조하고 있다. 그것을 꼭 주시해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이렇게 하실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선택이 예수님을 드러내는가, 지금 내가 이걸 결정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공명하실까, 그걸 생각을 하라, 주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가정에서 또 교회 봉사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이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도 지금 같이 하고 계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높인 것처럼 우리를 높인다는 걸 늘 기억하세요. 주님과 나는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주시하라. 그게 예수님께 사랑받는 길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요, 순간을 지불하고 영혼을 소유하라. 자, 8절 말씀 보면은, 자, 사람 앞에서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이게 대조되죠.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을 투자해서 영혼을 소유하세요. 이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기회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이라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든 여러분은 이 순간을 영혼으로 바꿀 수 있는 연금술사보다 더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영원한 가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잊혀지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이라는 작은 타이밍에 영혼의 가치를 딱 새겨 넣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허무하다고 느끼잖아요, 여러분은. 그죠? 왜 그러냐면 아무도 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이 없으면 존재는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도 사라질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은 한번 딱 기억하시면 우리의 순간이 영혼으로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혼의 무게가 실리게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의미 있는 것이라면. 정말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중에 야고보서에도 믿음의 모델로 라합의 이야기가 나와요. 영혼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동동하는 라합은 믿음의 모델이 돼요. 과부 룻도 마찬가지죠. 남편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그냥 시어머니 홀로 남아있는데, 시어머니가 불쌍하니까, 모압 여자, 이방 여자예요, 너 동족에게 가서 너 행복하게 나, 넌 젊으니까 새 삶을 시작해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네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잖아요. 그렇게 딱 시인을 하니까 어떻게 되죠? 그렇게 소망이 없을 것 같았는데 세상의 미래를 딱 끊어버리고 불쌍한 그 의자리 없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동냥하면서 거지 생활에서 먹여 살려요. 그랬더니 보아스라는 가장 유력하고 멋진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후손 중에서 다윗왕 예수님 태어나게 하시죠. 그리고 룻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책 한 권이 쓰이게 되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하생이고 최고의 권력층에 속했던 유망한 사람이요, 그 쟁쟁한 사람이요,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 만나고요 다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만큼 위협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영원히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요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적인 인물이 돼요. 가장 위대한 사람이 돼요. 만약에 그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살고 뭐 높임을 받았다면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 이름 모를 거예요. 그죠?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위대한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창조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순간순간을 의미 있게 만들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의 순간순간들은 전부 다 영혼으로 바뀌게 돼요. 낭비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순간을 들여서 영혼을 사고 있잖아요. 사람 앞에서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좀 존귀해질까 생각해보면 저는 엄청 기대가 많이 돼요.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얼마나 복되게 하실까. 그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지금 재정적인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한 집사님 집이 다 날아갔어요. 어려운 형편에 처했어요. 근데요 저한테 전화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6기초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저 시골에서 어렵게 사는 가난한 목사의 아들이었는데 오늘 이렇게도 서울에 아파트도 있게 하시고 직장도 있게 하셨잖아요. 그럼 그거 거두고 가셨으면 그때보다 지금 훨씬 능력도 있어지고 형편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목사님이 걱정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목회만 열심히 하세요. 힘이 되어드리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며칠 있다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회개할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무슨 회개할 게 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요 한 시간 이상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왜? 자기 집 문제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더 어려운데 교회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먼저 부르짖지 않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다니지 않고 자기 집 문제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는 나쁜 사람이라고 교회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부터 챙기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살 집이 없어지는데 근데 그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전화를 받고 어떻게 했어요? 와 지금 교회가 복을 받고 있구나. 와
지금 교회가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용사들로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있구나.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쓰시려고. 사람 앞에서 주를 시인하는 게 뭐냐. 여러분 신앙 고백은 우리가 말로 떠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

을 높인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게 뭔가를 여러분 지금 순간 어차피 없어질 거, 어차피 썩어질 것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예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영원히 복주고 싶은 그런 기회를 여러분 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이처럼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감수해야 될 손해, 두려움, 그리고 안타까움 이걸 다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나온 모세 한 사람만 예를 들면 똑같아요. 그냥 구도가 다 똑같아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세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똑같잖아요. 그죠? 잠시고 이건 영원한 거예요. 그죠? 세상의 부귀영화, 공주의 아들 뭐 그것보다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 훨씬 더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순간과 영혼이 만나는 이 접점이 바로 지금 이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을 영혼으로 연결할 기회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늘 시간을 흘러가는 크로노스를 흘러가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결단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순간 그게 크로노스가 아니라 놀랍게도 카이로스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결정적인 타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순간순간 불완전합니다. 실수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수없이 잘못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면 우리가 이것 망각하고 주님과 이게 동조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나는 주님과 따로 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망가진 우리의 순간들을 영혼으로 다시 연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잖아요.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를 끝까지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훌륭하게 주님을 가장 어려운 순간에 인정한다면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엄청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이때예요. 바로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순간을 영혼으로 붙잡으라고 예수님 인정하고 싶은 사람이 되라고 그게 신앙의 본질이고 이건 엄청난 기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3: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2편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서울시 송파구에 자리한 강남중앙교회 장찬영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자, 같이 한번 설교 제목 시작.
3: 요새 그 아들의 죽음 덕분에.
2: 한 번만 더 시작.
3: 요새 그 아들의 죽음 덕분에.
2: 자, 이제 드디어 오늘 말씀이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말씀에. 우리가 84일 동안 창세기를 묵상했어요. 창세기 어제 말씀을 보면은요, 야곱이 언제 죽죠? 예, 어제 죽었어요. 야곱이 어제 죽었어요. 이걸 모르는 분이 많아요. 묵상 안 하면 몰라요. 그 요셉은 언제 죽죠? 오늘 죽어요. 이제 아직 말씀 안 했으니까 오늘 죽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읽어야지 죽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죽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창세기 이왕이면 요셉이 총리까지 됐으면 뭔가 멋있는 장면들, 이게 좀 있으면 좋은데, 아니 그냥 오늘 마지막에 애굽에서 관에 들어갔다, 입관하였다, 이걸로 좀 끝나요. 그리고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야곱도 물론 장례식이 너무 성대하게 아름답게 끝났지만 죽었다고 하니까 조금은 마음이 섭섭하고 죽으면 다 끝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은 요셉 그 아들의 죽음 덕분에 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묵상했던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대단원에 막을 내리는지를 볼게요. 창세기는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창세기의 마지막은 입관되었다, 그가 관에 놓여졌다, 죽었다로 끝납니다. 우리가 볼 땐 뭐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너무 놀라운 것을 압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는 66권의 압축이거든요. 창세기는 창세기에 독립된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말씀에 대한 예비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봐야지만이 성경이 보인다, 이게 창세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놀랍게도 어떤 구조가 있냐면, 간단한 세 구조라면 창조,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타락, 그러나 그 타락된 것을 쫓아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구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놀랍게 모든 나라든 인생이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노아를 만드시죠. 탄생하시죠. 창조지요. 그러나 그가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을 떠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그를 추적하시죠. 마침내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에 나오는 야곱은 사람의 그림자예요. 이 야곱의 변화는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어 성도가 되어가는지를 보여주죠. 자, 보세요. 탐욕 그 자체인 야곱. 그냥 생짜인 생사람인 거예요. 움켜쥐기에 바쁜 그 야곱이 어떻게 베델로 올라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게 돼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주님의 교회의 원형인 고센 땅에 옮겨져서 거기서 비로소 거룩과 경계와 구별을 배우는 거룩한 고집을 가진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돼요. 그래서 그는 마침내 자녀들에게 축복의 계보를 흘러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성도의 죽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야곱의 인생이었다면, 야곱에 이어지는 야곱은 요셉에 의해서 눈이 감겨진다고 했어요. 야곱이 요셉을 만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야곱에게 고센으로 오게 해서 요셉이 먼저 야곱을 만나는 거예요. 요셉이 그를 만나주고 그의 눈을 감겨줌으로 인해서 오늘 그 이후의 죽음, 즉 요셉 그 아들의 죽음 덕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바로 오늘 창세기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여러분 죽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 인간의 죽음이라는 느낌은 슬픔 혹은 허무 혹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느 날 장례식장에 가면 허무함이 느껴요. 저렇게 살려고 여기까지 왔나 이런 마음도 느끼고 괜히 뭔가 단절된 것 같고 더 이상 보지 못하는 2차원적으로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이상 보지 못한다 이관할 때 그래서 우리는 제일 슬퍼하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장례 지도자가 뭐라 그래요? 더 이상 못 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때 들어갔을 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얘기를 드려요. 제가 목사인데 입관할 때 꼭 들어와서 얘기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는 기쁨으로 여기서 축복하고 우리 입관 예배를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절됐던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헨리 나우에나 말처럼 죽음 그 가장 큰 선물 그리고 혹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은 바로 요셉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요셉 그 아들의 죽음 덕분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선물을 세 가지의 확증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오늘 복음에 대한 말씀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나 복음이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은 너무 잘 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을 잘 알고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복음이 뭔지 몰라요. 오늘 놀랍게도 요셉이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요셉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세 가지의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자, 그 말씀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눠볼게요. 첫 번째, 요셉 그 아들의 죽음 덕분에 우리가 받게 되는 선물은 뭐냐면 첫 번째는 용서의 확증 증이라고 해요. 자,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죠? 아버지가 죽으면 이제 요셉이 보복할 것 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지은 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러 있지만 늘 두려웠을 거예요. 요셉이 시무룩해 있거나 하면은 마음이 뜨끔했을 거예요. 요셉이 안 보이면은 왠지 불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15절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1: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0: 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들은 자신들의 악행으로 죄와 허물 이로 인하여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죄와 허물 악행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너무 두려워서요 아버지의 유언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얘기는 했을 거예요. 야곱도 알고 너희들 나 때문에라도 절대 요셉에게 형들을 용서해야 된다 이런 말을 아마 했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을 상기시키면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정가를 편지를 요셉에게 보내요. 자, 그런데 뭐 어떡합니까? 요셉의 반응 봐보세요. 10절도 후반절 뭐죠? 시작.
1: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0: 울었다.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그들은 이미 내가 용서했는데 이미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 절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어째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을 이미 용서 받았는데 그걸 모르고 두려움 속에 사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 아니겠어요? 이미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살고 그 불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이미 당신들은 용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센에 사는 게 뭐냐 하면 나는 누구냐?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자녀라는 것을 이 예배당, 이 교회에서 내가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에 확증이 없으면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 또 두려운 거예요. 나도 용서받았나? 또다시 옛날처럼 죄값 받나 봐. 인과응보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요셉 그 아들 덕분에 놀라운 용서가 확증되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를 진짜 다스리고 내가 그분이

0: 나의 주라는 것을 믿게 될 때 어떤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느냐.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 같이요 살리셨도다. 이 말씀은 선포인 거예요. 내가 용서 못한다고 용서가 안 되고 내가 용서받지 못한 것 같다고 해서 용서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허물과 죄로 용서하지도 못하고 용서받지도 못한 너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 2절 4장 5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 같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뭐예요? 그리스도만이 내가 용서받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절대 용서란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나는 그래도 용서 못해요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확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실 정도로 그렇게까지라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용서받은 자녀임을 의심하지 마세요. 마귀는 의심해. 네가 무슨 용서받았어? 너는 아니야. 너는 계속 그런 것에 인간응보의 삶을 살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분명히 용서 받은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셉 그 아들의 죽음 덕분에 우리가 받게 된 두 번째 확증이 있어요. 바로 사랑이라는 확증입니다.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요셉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그들은 이제 해코지를 당할까 봐. 그런데 20절 21절에 보니까 같이 천천히 시작.
1: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0: 바꾸셔서 선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말이 God is good.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God is good.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세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지금 너무 힘들어 그래도 God is good이에요. 너무 어려워도 God is good.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신 거예요.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모르죠? 형님들의 자식들, 이 원형은 후손들이에요. 후손들까지도 다 돌보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들을 사랑으로 확증해요. 요셉 그 아들의 죽음, 그 아들의 사랑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됐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이거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여러분이 모태신앙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안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여전히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린 이것도 몰라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나 괜찮아요. 뭐라고 선포하냐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라고요?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 사건은 내가 주님을 알든 모르든 그분이 이미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은 걸 여러분 보셨어요? 어머니가 생명을 걸고 낳은 거를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나는 봤네, 나는 봤어, 여러분 이래요? 여러분이 그 어린 시절에 그렇게 여러분 아팠을 때 목숨을 걸고 병원을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여러분을 돌보고 케어했던 걸 여러분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장성에서도 여러분이 다 딴짓할 때 어머니가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 아버지가 밤새도록 바깥에 나와 있는 걸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딴짓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여러분이 보든 못 보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사랑을 본다고 믿나요? 아니라는 거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놀랍게도 그분의 사랑 또한 의심하지 마세요. 마귀는 사랑을 의심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 이 사람에게 가면은 너를 사랑할 거다. 자녀를 사랑하면 그 자녀의 사랑이 너를 대신할 거다.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오니까 비로소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배우면은 인간

0: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그냥 빠져요.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빠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멈출 줄 아는 은혜가 와요. 이게 충만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여러분 원하지 않는 것을 손을 대고 중독되고 빠져나오지 못할까요? 그게 너무 재미있어요. 그게 나를 사랑할 것 같아요. 거기 빠지면 도파민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재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뭔가 붙잡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도전해요. 의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로마서 8장 35절 이후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너무 많은 거예요. 의심하게 되고 불안하니까 누가 끊으리요. 환란이요. 환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공고가 오면 또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 박해가 오면은 하나님 또 어디 계신가요, 굶주림이 오면, 물질이 떨어지며 오면은, 적신 몸에 병이 들면은 또 이런 일이 오는 거예요. 또 위협이 오거든 칼이랴. 그 마지막 구절 보니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다 같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셉 그 아들 죽음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아침 다시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요, 요셉 그 아들의 죽음 덕분에 받게 되는 선물은 바로 구원의 확증이라고 해요. 구원의 확증. 보십시오. 이제 요셉도 죽음을 앞두게 되었어요. 요셉이 언제 죽냐? 지금 죽는 거예요. 지금 임종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유언을 남겨요. 24절 보세요. 자, 한번 밑줄 그어볼게요. 동그라미 칠 때가 있어요. 시작.
1: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0: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그라미 반드시. 이 반드시란 단어가 자주 나와요.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죽어. 나는 죽어. 그런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는 맹세를 받게 해요. 후손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이걸 계속 유언으로 내려가게 해요. 25절 보세요.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러면서 때를 얘기해요. 그때에, 그날이 언제인지 내가 모르지만 그때가 오면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 이 애굽에서부터 옮겨서 그리로 가나안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말해요. 요셉은 이 땅에서 가장 화려한 인생을 살았어요. 어찌 보면 물론 그는 고난을 다 받고 그렇게 됐지만 최고의 총리가 돼서 애굽에서 살았고 누구보다도 가장 높은 곳에서 그런 삶을 살고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의 시선은 애굽이 아닌 약속의 땅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린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라고요. 그것이 아님을 요셉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간다. 반드시 그때가 되면 나의 뼈를 그곳으로 옮겨라. 우리 모두가 그곳으로 가게 됨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셉의 유골은요, 애굽 땅에 머무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아있는 구원의 보증수표가 돼요. 요셉의 무덤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여기서 머물지 않아. 우리는 갈 거야. 우린 약속의 땅을 해서 가는 거야. 거기서 우리는 출애굽하는 거야. 그들은 영적인 출애굽이든 실제적인 출애굽이든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요셉 그 아들의 죽음 덕분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새하늘에 대한 구원의 확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 말씀, 마지막 구절 26절이잖아요. 처음과 마지막이 항상 중요한데 26절에 요셉이 110살에 세상을 떠나 110세까지 산 거예요. 사람들은 그의 시신에 방부제양 재료를 넣는다. 이게 이집트의 어떤 풍습이었으니까, 그 사람은 이집트의 관리였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이집트에서 그를 이관하였다 라고 끝나요. 그가 죽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요셉 그 아들의 죽음, 그 아들의 관은 출애굽기 13장에서

0: 요셉과 똑같은 나이인 110살의 음역이 예수아라고 하는 요수아에 의해서 비로소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돼요. 이것도 성경이 주는 구원의 연결점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히브리어 성경의 마지막 구절, 이집트에서 그를 이관하였다에 우리는 한글은 이렇게 끝나지만 히브리 말의 어순은 어떻게 끝나냐면 시작하냐면 그가 놓였다 관 안에, 마지막 창세기의 단어가 이집트예요. 이집트에서 이게 마지막 단어예요. 이 말은 출애굽으로 연결되는 그림자임을 알게 돼요. 그는 출애굽해요. 이것이 구원의 역사를 창세기가 이집트로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1장에 그리고 이집트에 누가 살았다, 자녀들이 살았던 이름이 나오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출애굽의 역사로 이끌어 가요. 그렇습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여러 가지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혹 좀 에피소드로 익숙했던 여러분들에게는 혹 어려운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가장 감동은 모든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의 기쁨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야곱처럼 살 수가 없어요. 요셉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요셉 그 아들의 죽음 덕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를 마지막 애굽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하는 그 말씀으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성경의 여정이라면 우리는 이 땅이 결국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게이트임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살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확증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이 세 가지의 확증이 애굽을 살아가게 되고 애굽을 뛰어넘는 가나안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이 확증을 주셨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은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기적에 대한 메시지 첫날 뭐라 했죠? 나와 무릎을 꿇은 그 나병 환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고쳐주셨어요. 주님이 손을 대시고 이르시되 나병을 환자에게 너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그 구원의 은혜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통과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내가 갖고자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마귀는 얘기는 무슨 네가 용서받은 사람이야, 너는 인간보의 삶을 살 거야,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야, 무슨 네가 사랑받은 사람이야, 너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거기 붙잡고 있지. 아니야, 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웃기고 있네, 네 꼴을 봐라, 무슨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만 나는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오기 때문에, 구원의 확증된 삶이 내게로 오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내고 요셉 그 아들 덕분에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남은 인생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강남중앙교회 장찬영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422-4313번입니다.

CBS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절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좋은 하루입니다. 삼봉교회 이상감 목사입니다. 최근에 프라하에서 꼭 만나고 싶었던 인물인 얀 후스를 깊이 만나고 왔습니다. 얀 후스는 체코의 종교개혁자입니다. 루터보다 100년을 앞선 인물입니다. 그는 서민들에게 와닿는 체코어로 설교를 했고 또한 성경을 번역했죠. 그것이 종교재판으로 이어지고 그는 화형으로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얀 후스는 장작불 위에서 종교개혁 신념을 내려놓으면 살 수 있었지만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였습니다. 후스는 옷이 벗겨진 채 두꺼운 사슬과 목과 몸이 나무 기둥에 묶였습니다. 그의 발 밑과 몸 주변으로 마른 장작과 집이 가슴 높이까지 쌓였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얀 후스는 그 순간 시편 21편과 51편을 낭독했습니다. 형 집행의 시간이 다가오자 죄를 자백하라고 했지만 얀 후스는 거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오류를 취소하라고 하는가? 나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저술하고 전파한 것은 모든 사람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거한다. 나는 거짓 교리를 가르친 적이 없다. 내가 나의 입술로 전파한 것을 이제 나의 피로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다시 회유하며 이렇게 제안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면 목숨을 구할 수 있다. 얀 후스는 이 역시 거부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 되신다. 나에 대해 위증한 거짓 증인들이 말한 모든 죄목들을 나는 전파하지도 가르치지도 않았다. 나의 설교들, 저서들에 나타난 나의 원리는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복음에 대해 거룩한 박사들이 가르치고 해설한 그대로 나는 썼고 가르쳤으며 전파했다. 나는 오늘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후스의 최종 답변은 개신교 순교사의 남은 명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큰 것을 보면 작은 것을 내려놓습니다. 얀 후스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고 그는 장작더미 위에서 생명까지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면 나머지는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에 필요한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군포 우왕 안양을 품고 섬기는 축복의 통로 3번교회 이상감 목사입니다.

0: SBS
1: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3: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이었습니다.
4: FM 98.1MHz AM 837kHz

시인들은 흔히 말합니다. 시를 쓴 게 아니라 시가 내게로 찾아왔다고요. 창문으로 스며든 햇살처럼 먼저 다가와서 그냥 나의 어딘가에 슬쩍 걸터앉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시인들이 시를 쓰는 데에는 창작의 고통이 따르기도 하지만 찾아온 것을 알아보는 그 순간의 기쁨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시가 시인에게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저마다 무엇이 찾아오고 있을까요? 바빠서 혹은 지쳐서 미처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친 것들은 없는지 오늘은 다정하게 먼저 다가온 신호들이 눈에 들어오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Good Music Station. CBS FM.

가게 문 열고 들으니까 최고입니다. 목소리도 좋고 찬양도 너무너무 은혜입니다. 5020 뒷자리로 문자 주신 분은 어떤 가게 하는 분이실까요? 감사합니다. Come thou almighty king, 전능왕 오셔서 praise to the Lord, 다 찬양하여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입니다. 문자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청취는 가능하고요. 사연과 신청곡을 게시판에 쓰기 위해서는 무료 회원가입의 과정 거쳐야 합니다. 6678님은 항상 듣는 애청자입니다. 출근길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참여는 처음이네요. 이 곡 같이 들어요. Here Abides, 내가 매일 기쁘게.

Hear by it. 내가 매일 기쁘게. Showers of blessing. 빈들의 마른 불같이. 방금 흐른 Count your blessings.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 곡은 7292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정년 퇴임 후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당분간 쉬고 있는 요즘 삶을 되돌아보니 잘한 것보다 후회되는 일들이 떠올라서 마음이 어지럽고 무겁습니다. 지금 후회해봤자 어찌할 수 없는 과거에 연연해하는 건 미련한 것임을 잘 알면서도 마음 추스르기가 쉽지 않네요. 생일날 아침 어머니께서 생일 축하금 봉투에 써주신 축복이 다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어머님께서 이렇게 써주셨대요. 생일 축하한다, 사랑한다,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쁘고 즐거운 여생이 되어라. 네, 생신 축하드리고요. 한 직장에 다니시다가 퇴직하신 것도 대단하신 거고요. 정년 퇴직 이후에도 이렇게 어머님께 축복의 메시지가 적힌 생일 축하금을 받았다는 사연 들으면서 지금 우리 청취자분을 부러워하는 다른 청취자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어지러운 마음이 좀 가라앉길 바랍니다. It is well. 내 평생에 가는 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암기법으로 작대기, 네모, 동그라미를 생각하면 됩니다. 작대기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네모는 십계명 돌판, 동그라미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입니다. 이것들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을, 십계명은 우상 숭배,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고발합니다. 모두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건너라 하셨죠. 놀랍게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을 때 요단에 물이 마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물이 가장 범람할 때 생긴 기적입니다. 인간의 무능함에도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신다는 메시지. 그러므로 너무 완벽함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완벽해야 성취하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니까요. 흠이 있고 금이 가고 준비가 덜 되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찾고 엎드리고 의지하는 것. 그럴 때 그 약점들이 도리어 엄청난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야말로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좋은 나무 교회 문영 목사님의 작대기 네모 동그라미.

어디서 많이 듣던 차분한 목소리가 버스 안에서 들려와 제 이어폰을 잠시 끄고 조용히 들었습니다. 미나님 목소리더라고요. 도봉 05번 버스 기사님도 미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사님께서 틀어주신 CBS 방송 같이 듣고 갑니다. 기사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기사님도 고생 많으시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 도봉 05번 버스에 몸을 싣고 계신 7103 뒷자리 쓰시는 승객분이 참여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도봉 05번 버스 기사님. 승객분들도 덕분에 이 곡들 함께 들을 수 있었겠어요. To be pleasing you,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Just let me say,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어제는 두릅 장아찌 담그고 저녁에는 두릅 전을 오랜만에 해먹었는데 꿀맛입니다. 대술 비곤니님. 와, 두릅 많으셨나 봐요. 장아찌도 담그고 전도 부치고 생각만 해도 맛있겠어요. 들풀님은 레인보우는 작년 12월 새벽부터 본격적으로 듣기 시작했는데요. 매일 저의 말씀 묵상 시간과 겹쳐서 자주 듣고 싶어도 내려놓은 날이 많았는데 이제 여유 있게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멀리서 듣지만 항상 은혜 전해주시는 방송 감사합니다. 예, 우리 들풀님은 어디 멀리서 듣고 계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Blessed Quietness,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Heavenly Sunlight,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이 곡이 우리 프로그램에서 흐를 때는 팝송 프로에서 흐를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겠죠. 비틀즈의 Let It Be 일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순리에 맡기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네요. 전 2부 준비합니다. CBS 레인보우 앱에 탑재된 Joy for You 채널에서 7시부터 이어가죠.

0: 샤브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5: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6: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8: 갯벌의 신사 검은머리 물대새의 소리입니다. 검은머리 물대새는 일부일처제이고 어떤 부분은 20년 넘게 같이 번식합니다. 오래 함께한 짝일수록 호흡이 맞아 새끼를 더 잘 키웁니다. 그렇지만 매년 약 8%의 부분은 이혼을 선택하는데요. 더 좋은 먹이터와 안전한 번식지를 가진 수컷이 나타나면 암컷은 기존의 짝을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암컷은 배우자가 있는 암컷을 쫓아내고 그 배우자와 결혼하기도 합니다. 검은머리 물대새의 이혼은 더 좋은 영역, 더 높은 번식 성공 가능성을 계산한 결과인 것이죠. 자연의 짝짓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강원과 수도권, 호남 격전지를 돌며 막판 표심잡기에 나섭니다. 정청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강원 정선과 영월, 경기 용인, 서울 청계광장을 방문하며 지원 유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한병도 공동 상임선대위원장도 전북 익산과 전주를 찾아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와 함께 막판 총력전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정권 견제와 지방 권력 균형을 강조하며 투표 참여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충남 청양과 공주, 당진, 경기 화성을 차례로 방문한 뒤 천안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칩니다. 송원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대구와 부산, 경남을 돌며 단체장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규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등 2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포함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장관은 유가족과 부상자 지원 체계의 구축은 물론 사고 목격자와 동료 노동자들의 대한 트라우마 심리 상담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안보협의체 발족 회의를 오늘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한미 양측은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조선업 협력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회의가 단순한 상견례가 아니라 곧바로 실무 협의에 착수하는 자리라며 본격적인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 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아프리카 각국 장관급 인사들과 국제기구 관계자들을 청와대에서 접견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아프리카 국가 및 국제기구 인사 20여 명과 만나 한국과 아프리카 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열린 한 아프리카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와 공급망 위기 대응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배우 김수현 씨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씨의 구속 적부심 심문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법원은 김 씨의 구속 수사가 적법한지와 계속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심리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김수현 씨와 고 김세론 씨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AI로 음성을 조작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광주시에서 일면식도 없는 괴한의 흉기에 숨진 17살 이채원 양의 유가족이 딸의 이름과 초상화를 공개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이채원 양의 유가족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추호의 동정도 받을 자격이 없는 범죄자라며 부당한 가명 없이 정의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CCTV와 비상벨 설치 확대, 하교 시간대 순찰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요청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과의 종전협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협상 중단설을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헤즈볼라 측을 상대로 교전 중단을 중재했으며 양측이 공격을 멈추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미국의 요청으로 레바논 베이루트 공습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동 휴전 국면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미국의 대쿠바 봉쇄 조치 강화로 관광 산업이 위기에 빠진 가운데 캐나다 호텔 그룹 블루 다이아몬드 리조트가 쿠바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날씨를 김수진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1: 네, 제6호 태풍 장미가 일본 쪽으로 북상하면서 오늘 제주와 남해안

앞으로는 강하면서도 많은 비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제주와 전남 해안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제주와 남해안으로는 시간당 2, 30mm 안팎의 폭우를 동반한 최대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이어지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5에서 10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현재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에 태풍경보가, 그 밖에 남쪽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고 있어서 해상과 해안가 안전사 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반면에 오늘 비 소식이 없는 중부와 전북 지역으로는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치솟으면서 올 들어 가장 덥겠고요. 그 밖에 춘천과 청주 32도, 전주 30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 CBS
5: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이순환 우수제품.
7: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무상 방문 수거.
7: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5: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7: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8: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9: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8: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0: 엄마 회사 같이 갈래?
11: 엄마.
12: 민준아. 유정아.
13: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4: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1: 아빠. 늦게 와도 돼.
13: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5: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11: 나도 바쁘니까 끊어.
13: 주말에도 긴급 돌봄.
11: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3: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6: 무언가에 숙달된다는 건 좋은 게 아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고민하지 않아도 척척 할 수 있는 일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건 당신의 삶이 기능적이라는 증거다. 당신의 삶에 감동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0: 7시 10분입니다. 이어서 박성태의 뉴스쇼가 방송됩니다.
1: 박성태의 뉴스쇼.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0: 박성태의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오늘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 23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3도의 분포입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의 폭발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왜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지 오늘 2부에서 전문가 인터뷰로 짚어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가 하루 앞입니다. 1부에 여야 지도부를 연결해 각 당의 마지막 선거 전략 또 판세 분석 들어보고요. 2부 한칼 토론에서는 김경률, 김준일 또 서용주 평론가와 함께 주요 격전지 판세와 쟁점을 한칼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6월 2일 화요일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2: 예, 오늘 아침 뉴스에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조태임 CBS 기자 그리고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예,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4: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2: 예, 어제 폭발 사고가 있었고 네. 인명 피해가 컸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사고 원인은 좀 무엇입니까?
4: 네, 일단 사고 상황부터 전해드리면은 예. 사고는 어제 오전 11시쯤에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세척실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당시 작업자들이 그 로켓 추진체를 제작하면서 사용한 공구를 세척하고 있었는데 그 공구에 남아 있는 추진체, 그러니까 화약 성분을 물과 세제로 씻어내는 과정에서 이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현장에는 7명이 있었는데 5명이 숨지고 이제 2명이 다쳤는데 그중 한 명은 지금 전신 화상으로 중태에 빠진 상태입니다.
2: 예.
4: 이번 사고 원인 두고 이제 여러 추측 나오는데 좀 의아한 부분은 이제 세척 공정 자체는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작업으로 분류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체 추진제는 물에 닿으면은 화약 성능을 잃기 때문에 이제 회사 측에서도 이 작업에 대해서 위험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 왔었던 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이 물에 닿기 전 단계에서 전전기나 마찰열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어요.
2: 그러니까 세척을 하기 직전에 네, 준비하는 맞습니다. 과정에서 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4: 네, 그 과정에서 정전기나 마찰열이 발생해서 이렇게 폭발이 일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2: 예.
4: 그 군용 추진대에 들어가는 그 알루미늄 분말은 매우 민감하다고 해서 그 작은 정전기에도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 현장 당시에는 이제 폭발음이 연속으로 들렸다 이런 이제 증언도 나오면서 연쇄 폭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뭐 이제 추정 단계인데 이제 오늘 합동 감식을 통해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게 됩니다.
2: 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여기가 이제 한화가 사실 예전 한국화약 아닙니까? 네. 로켓 추진체가 이제 화약이 들어가는 건데 예전에도 폭발 사고가 있었잖아요.
4: 네, 맞습니다.
2: 이번에도 같은 문제로 봐야 되는지.
4: 네, 그러니까 지금 이에 앞서 두 차례 대형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이제 그 공정대로 조금씩 달라요. 2018년에는 이제 추진체 연료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폭발을 해서 5명이 숨졌고 그 다음에인 2019년에는 그 추진체에서 연료를 제거하는 작업 중에 이제 폭발을 해서 3명이 숨졌고
2: 예.
4: 이번에 이제 세척 과정에서 이제 사망자가 나타난 거게 된 건데요. 모두 이제 추진체를 제조하거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은 있기 때문에 당시 이제 앞서 사고들에서 법원도 이제 안전관리 소홀이나 감독 부실을 좀 인정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하나는 이제 자동화나 원격화 이런 것들을 추진했는데 이번에 그 세척 공정은 자동화 공정 대상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2: 예.
4: 노조에서는 이게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가 덜 위험한 거 없다. 다 이제 완벽하게 좀 준비를 했어야 됐다 이런 비판하고 있습니다.
2: 앞서 이제 세척 공정은 물을 사용하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는
4: 맞습니다.
2: 거지 안 위험한 건 아니잖아요.
4: 어차피
2: 기본적으로.
4: 화약 물질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2: 예.
4: 언제나 위험하다 이런 가능성을 상정했어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2: 예, 정부의 조사는

0: 어디에 집중합니까?
1: 고용노동부는 이제 근로감독관 20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 꾸렸고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이제 조사하게 되고요. 앞서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이 위험물질 취급 과정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어졌는지, 아니면 경영진이 이 안전보건

0: 수도권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선거운동, 뭐 유세에서 율동, 노래 이것들을 좀 자제하자 이런 분위기라고 해요.
1: 네. 이게 사실은 뭐 상식적인 수준인 것 같아요.
0: 예.
1: 지금 원래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그 노래하고 율동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게 마련인데 워낙 참사가 벌어지다 보니까 즉각 중단을 시켰고요. 그래서 예. 어제 여야 지도부 다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소문 사고도 있었고 또 연이어 이런 사고가 선거 기간 중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선거운동이 좀 많이 위축되는 상황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이잖아요.
0: 예.
1: 내일이 선거 본투표 날이고요. 그래서 무작정 다 끝까지 중단하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율동하고 노래는 좀 안 하더라도 유세는 그러니까 뭐 마이크를 두고 얘기를 한다라거나 이런 유세는 다시 재개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측이 되고요.
0: 예.
1: 그 어제 사고에 대해서 좀 하나 에어로 쪽에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게 그 화약도 들어가고 특히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가 중요시설 가급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0: 중요시설 가급. 예.
1: 가급이라는 게 이제 가장 높은 등급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정을 할 때도 국방부 장관이랑 국정원장이 협의해서 결정을 한다 그래요.
0: 예.
1: 그러니까 이제 내용 자체를 쉽게 외부로 공개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하게는 될 텐데 그리고 이제 검찰도 투입이 됐죠. 이제 수사를 하게는 될 텐데 이후 내용들이 좀 많이 공개가 안 될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주목되는 지점이고요.
0: 예. 예를 들어 예전 화재나 대형 사고가 났을 때 건물의 조감도랄지 구조 이런 게 다 나오곤 했는데 어디에 무엇이 적재돼 있었다. 이번에는 보안시설이라서 그런 것 같진 않다는 말씀이군요.
1: 네. 그러니까 예. 에어로 쪽에서 설명하는 거는 최대한 협조를 할 거기 때문에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사기관이나 노동부에서 이렇게 조사하고 수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테지만 이 내용들이 브리핑되는 과정에서는 좀 아마 그 제약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0: 예.
1: 그리고 지금 이제 세 번의 사고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두 번의 사고가 있었는데 왜 또 사고가 벌어졌느냐 이제 이런 질책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쭉 얘기를 좀 해주셨지만 그 추진제를 넣는 충전 과정에서 사고가 한번 있었던 거고
0: 예.
1: 넣었다가 가운데 이제 그 폭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빼는 과정이 이형 과정인데 이때 또 한번 사고가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 두 번의 사고가 연이어 있다 보니까 에어로 쪽에서 설명은 여기는 거의 다 자동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에 사고가 난 거는 세척 단계거든요. 근데 이 세척 단계는 자동화가 좀 어렵다라고 그래요. 왜냐면 이제 세척하는 과정에서 이 연료가 좀 딱딱하게 굳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공구들 가지고 이제 세척을 하겠는데 이 공구들을 다시 세척하는 과정이거든요.
0: 예.
1: 이 공구들은 일률화돼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공구들이 다양한 형태일
0: 다양한
1: 수 있다라는
0: 있다.
1: 거죠. 그래서
0: 예.
1: 이제 그 자동화가 안 돼 있었고 다만 이제 어제 브리핑 때 좀 덜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이건 물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편은 맞지만 어제 다시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안 위험하다라고 보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다시 정정을 좀 하더라고요.
0: 예.
1: 좀 주목되는 건 결국에는 앞에 두 건의 그 사고에서는 다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있기 이전이었거든요.
0: 예.
1: 근데 이번에 업무상 과실치사로 다 적용이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0: 예.
1: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것도 좀 중요하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0: 예, 이게 정확한 사고 원인 또 어떤 것들을 부주의했는지가 나오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또 2부에서 전문가를 연결해서 물론 추정 단계이긴 하긴 하지만 어떤 것이 문제였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볼까요?
2: 네, 김민석 총리 오늘 국무위원 만찬.
0: 아, 오늘 전체 국무위원과 만찬이 있네.
2: 네, 맞습니다.
0: 어.
2: 이걸 두고 이제 정치권에서 고별 만찬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0: 고별 만찬이면 이제 총리 그만두고
2: 네.
0: 전당대회 나간다 이런 거죠?
2: 네, 그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근데 일단 총리실에서는 확대 해석을 좀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이재명 대통령 출범 1주년 앞두고 국무위원들
0: 예.
2: 격려하고 또 내일 지방선거 이제 본투표 앞두고 이제 국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당부하는 자리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총리실 관계자 통화를 해봤는데 지금은 이제 총리가 사퇴를 논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방선거도 끝나지 않았고 선거 이후 국정관리도 중요한 시점이고 또 6월에 좀 대통령과 관련해서 중요한 일정들이 있다고 해요.
0: 예.
2: 그렇기 때문에 국정 2인자인 총리가 뭐 곧바로 사의 표명하거나 자리 비우는 건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총리실 입장만 보면은 오늘 만찬 곧바로 고별 만찬으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이제 정치권에서 보는 시각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김 총리가 지방선거 이후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이제 8월 전당대회 당대표 이제 후보로 출마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만찬도 공식적으로는 격려와 소통의 자리지만 이제 자리 정치적으로 이제 내각과 마지막 정리하는 수순 수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시간표상으로 6월 중순에는 거취를 정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총리가 물러난다고 해도 바로 끝나는

0: 게 아니라 총리 후보자 지명해야 되고 국회 인사청문회 임명동의 절차 거쳐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총리가 자리를 비울 건지 안 계속 지킬 건지 이런 것도 좀 중요하거든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한 달 안팎의 시간이 필요하다.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도 지명부터 이제 그 임명되기까지 한 달이 딱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늦어도 6월 중순에는 이제 거취를 표명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1: 사실 뭐 총리실에서 고별만찬 아니에요 물어봤을 때 맞아요 고별만찬. 이럴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는 총리가 그만두고 이제 전당대회 나오는 거는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후임 총리 후보군도 얘기가 되고 있다고요?
0: 네, 뭐 여러 이름 나오는데 일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법 정책실장 이런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 거론되는데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대통령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인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고요. 근데 두 사람 모두 대통령실 핵심 보직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총리로 이동하게 되면 대통령실 개편까지 맞물려야 되는 이제 부담이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또 나오는 얘기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윤호중 행안부 장관처럼 좀 일기 내각에서 무게감 있는 역할을 해왔던 이제 장관들 이제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요.
1: 예.
0: 그 당 쪽에서는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1: 아, 한정혜 정책위의장이요?
0: 네, 한정혜 정책위의장 이제 정책위의장으로서도 역할을 잘했다는 점이 있고 또 중진이고 또 여성 총리라는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1: 예, 박수문 기자랑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당대표 나오는 건 확실해 보이죠.
2: 네.
1: 사실은 지방선거 전에 그만두고 선거 유세를 같이 돕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선거 뒤에 나오는 걸로 이제 뭐 하루 전이니까요.
2: 왜냐하면은 선거 전에 나와야지 좀 존재감을 보여주고
1: 예.
2: 지선에도 공을 세우고 그래야지 이때 나중에 정청래 대표랑 경쟁을 할 때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선거 전에 안 나왔기 때문에 혹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거든요.
1: 예.
2: 결과적으로는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친명계 인사한테 딱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원래 나오는 건 예정된 수순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친명계 쪽에서는 무조건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었거든요.
1: 예.
2: 그럼 이제 왜 이런 일정이 됐느냐 그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뭐냐면은 크게 두 가지 일정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대통령 입장에서 만약에 지방선거를 대승을 거두게 되면은 이제 원동력이 생기게 되잖아요.
1: 예.
2: 뭐 지금도 이제 임기 초니까 추진력이 있지만 또 대승을 거두게 되면 다시 한번 원동력이 생기게 되니까 이 개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기를 한번 쭉 운영해 봤을 때 뭐 마음에 드는 장관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장관도 있고 뭐
1: 예.
2: 이런 부분은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계산들이 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지선을 승리한 다음에 개각을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흐름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개각을 하려면은 장관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장관 임명은 그 총리가 재청 추천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예.
2: 이 지선 전에 빼기가 좀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일정을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대통령 뭐 일정이야 이제 사전에 공개가 안 되지만 아마 지금 지선 때문에 밀어놨던 대통령 순방 일정이 거의 곧바로 있을 걸로 추정들을 하고 있어요.
1: 예. 그러니까
2: 지선이 끝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순방을 가기 전에 김민석 총리가 재청을 하고 이건 그냥 일종의 시나리오입니다.
1: 예.
2: 재청을 하고 바로 그만두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순방 갔다 와서 뭐 청문회라든가 거친 다음에 임명을 하고 이런 과정을 해야지 속도가 좀 날 수가 있다라는
1: 예.
2: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김민석 총리가 재청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1: 재청은 해야 되고.
2: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김민석 총리 입장에선 이런 과정을 거치되 최대한 빨리 나와야 돼요.
1: 후임 총리가 국회 인준을 받을 때까지 기다린다면 전당대회 기간에 다 준비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2: 맞습니다. 그래서 재청을 하고 그만두는 게 좀 시나리오로 많이 얘기가 나오고
1: 예.
2: 있어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선거 전에 나와야 된다라고 했던 얘기는 선거운동 전당대회 선거운동 기간이 부족하다라는 거잖아요.
1: 예.
2: 8월이나 뭐 9월 초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그 시기라고 하면 이미 지선 끝나고 나면 한 두 달밖에는 시간이 별로 안 남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좀 갈 것 같다 이렇게 좀 예측들이 되고 있고요.
1: 예.
2: 그러면 이제 이길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당초에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던 건 만약에 총리가 나오게 되면 이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겠지만 대통령이 보낸 사람으로 무조건 인식될 가능성이 높고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보냈는데 졌다라고 하면 이건 지선을 이기고 나서도 오히려 대통령이 레임덕을 겪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올 수가 있으니까
1: 예.
2: 혹시 못 이길 것 같으면 그냥 애매하면 안 나가는 게 낫지 않아 이런 소수 의견들이 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다시 분위기들을 좀 물어보니까 이길 것 같다라고 얘기들을 지금 친명계 쪽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흐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흐름은
1: 예.
2: 이게 어쨌든 노선투쟁 싸움이기 때문에

0: 결국에는 구주류하고 신주류 교체하는 흐름이고 대통령이 지선에서 이겼다라는 건 결국에는 이 흐름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느냐. 요거 한 가지를 두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전북 공천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예. 모 관계자 표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선 좀 억울할 것도 같은데 딱 하나를 챙겼는데 그게 잘 안 됐지 않느냐. 거기서 실수가 나왔지 않느냐.
1: 예.
0: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뭐 얘기는 이렇게 해요. 당원권 정지 정도로 하고 뭐 안호영 의원 찾아가서 사죄하고 뭐 이랬으면 좀 분위기가 괜찮았을 텐데 여기서 결국 실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번 선거 자체가 결국 대통령의 공, 정청래 대표의 과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예요.
1: 예.
0: 그리고 서울 부산시장 선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정청래 대표가 크게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친명계 쪽에서는. 그러면 결국 대통령의 공으로 선거를 승리했으니까 이 흐름을 타서 김민석 총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물론 반대로 친청계 쪽에서는 그 당원들의 표심이 이미 압도적이라고 보고 있고 개인 예. 경쟁력이 훨씬 뛰어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김민석 총리하고는 1대1로 붙으면 이길 거다. 뭐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1: 사실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뭐 검찰개혁이랄지 이런 데서 강경한 입장을 지지하는데 정청래 대표가 그쪽이랑 좀 더 맞다는 평가들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제 볼까요?
2: 네, 평택을 단일화는 없다.
1: 예, 재보궐선거 중에 여기 진짜 모르겠다가 평택을인데 일단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민주당과의 사실상 단일화는 종료된 상태다. 이건 뭐 사실 거의 기정사실화 됐던 거 아닌가요?
2: 네, 맞습니다. 근데 예. 어제 이제 그 집중 유세 마치고 기자들 질문에 이렇게 이제 사실상 종료됐다. 자력으로 1등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1: 예.
2: 조국혁신당 쪽 의원들 통화를 해보니까 단일화 얘기 들어간 건 좀 한참 됐다. 이게 예. 지금 분위기가 뭐 유이동 후보가 1등으로 치고 올라오거나 저쪽에서 단일화를 하면은 여기서도 단일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또 사실 지금 분위기 보면 양쪽의 감정의 골이 많이 깊어진 상황이잖아요.
1: 그쪽에 감정의 고를 생각하면 단일화는 상상도 못할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의 감정의 고를 생각하면 네. 그런 것 같고요. 관심은 이제 보수 진영 쪽 단일화였습니다. 유동 후보와 황교안 후보. 그런데 여기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불가능해 보입니다.
2: 지금 이제 시간표상으로 너무 그렇죠. 얼마 안 남은 상황이고요. 네. 어제 유희동 후보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단일화 위해 노력하겠다 했는데 황교안 후보 쪽에 이제 하나의 상징적인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1: 예.
2: 현수막 사진인데 박근혜 대통령 총리 황교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유희동 이 현수막이 이제 평택을에 걸려 있었거든요. 요것만 봤을 때는 지금 사실 마지막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단일화는 어렵지 않을까 이게 중론입니다.
1: 예, 평택을 단일화가 나름 진보 쪽이든 범진보든 보수든 이슈였는데 무산됐습니다. 어떤 점에 주목하시나요?
0: 일단 보수 야권 쪽이 안 되는 게 거의 확실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때도 사실은 이제 두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좀 가능성 높은 게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안 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렸었거든요.
1: 맞아요. 내부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예, 박수문 기자가 얘기했습니다.
0: 그때 이제 출처를 얘기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만났을 때 얘기가 되게 부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황교안 후보가 유희동 후보한테 사퇴하라고 막 그랬잖아요. 공식적으로.
1: 예.
0: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얘기가 오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도 나로 단일화를 해라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오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별다른 접촉이나 연락이 양쪽 다 없었답니다. 일단 어제까지의 기준으로 보면은 좀 어려운 상황인 게 맞고 사실은 이제는 그냥 표로 단일화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들이 좀 유희동 후보 쪽에 있는 상황이에요.
1: 예.
0: 근데 이제 다만 아주 약간의 기대를 걸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좀 아이러니한 측면인데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 관계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들의 표는 아직 살아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 어차피 예.
0: 부정선거론을 믿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부정선거론자들은 사전투표를 불신하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사전투표장에는 안 나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 황교안
0: 표가,
1: 지지표는.
0: 네, 그럼 이 표가 아직은 그대로 이렇게 유동적으로 남아있는 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막판 단일화 되면은 살려올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는 기대를 걸고 있는 거고.
1: 예.
0: 그리고 이제 일말의 기대는 그래서 이제 꼭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마지막에 뭐 지지자들이 그래도 혹시 보수 쪽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유희동 후보한테 좀 몰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기대고 그리고 혹시 지금 분위기는 전혀 아니긴 한데
1: 예.
0: 황교안 후보가 유희동 후보 지지 선언을 해주기라도 하면은 이 표들은 아직은 이미 투표를 해버린 표는 아니니까 뭐 기대를 좀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1: 아마 이제 조팀 기자가 얘기했듯 어제 현수막을 보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더 무게가 있습니다. 예.
0: 그리고 이게 유희동 후보 입장에서는 너무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부정선거론 딜레마거든요.
1: 그러니까 예.
0: 그 표가 아쉬운 건 사실이지만 그 표를 쫓아갔다간 또 중도층에서 이탈하고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0: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1: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태임 기자, 박순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1: 예, 지방선거가 이제 딱 하루 앞입니다. 원래는 여당의 압승이 예상됐다가 지금은 일부 지역에서는 접전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여야의 각 선대위의 지도부 인사를 연결해서 선거 전망 들어봅니다. 먼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 연결해서 듣고 그 뒤에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을 연결할 계획입니다. 조승래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3: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 조승래입니다. 반갑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선대위원장으로 현재 민주당의 판세 분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 예, 뭐 제가 최근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한 6곳 정도가 초접전 상태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1: 예.
3: 특별히 이제 서울, 부산, 대구, 경남, 울산, 전북 이렇게 6곳이 저희들은 좀 접전 상태라고 보고 있어서
1: 예.
3: 이곳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습니다.
1: 예, 성적표는 그러면 접전지는 6곳인데 대략 어느 정도로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보고 계십니까?
3: 현재 그걸 뭐 예측하는 것은 뭐 예측이 중요한 게 아니고
1: 예.
3: 그곳에서 한 곳이라도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측보다는 예측할 시간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3: 예.
1: 예, 사전투표율이 23.51%로 역대 지방선거 사전투표율로서는 가장 높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이 높은 사전투표를 해석하고 계신지요?
3: 예,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선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이제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1: 예.
3: 이게 본 투표에서도 높은 투표율이 좀 기록이 돼서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을 좀 튼튼하게 투표로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투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지역별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선거 초반에는 대구를 정말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이 가져오는 건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입니다. 마지막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대구에 두 번이나 방문을 했어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3: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10년 전에 그 국정농단, 그 헌정유린으로 이제 대통령에서 파면되고 또 그로 인해서 그 구속까지 됐던 분 아닙니까?
1: 예.
3: 이런 분이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지하러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10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의했던 그 상식적 국민들이
1: 예.
3: 그 행보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비단 뭐 대구 시민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대구는 여전히 초접전 상태에 들어가 있어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께서 한 번도 빠짐없이 투표하면 저희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대구 민심을 저도 이렇게 쭉 물어보면 정말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일부에서는 지금까지 잘 드러나지 않았던 샤이 민주당 지지세. 어떻게 보면 어차피 뻔히 대구는 국민의힘이 될 텐데 해서 포기했던 분들이 선거에 나오면서 김부겸 후보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보수가 결집하면서 결국은 정부 여당 견제 차원에서 추경호 후보가 될 거라는 것도 있고 혹시 민주당이 유리하게 본다고 하신다면 그런 정황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3: 실제로 대구 시민들을 저희들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1: 예, 예.
3: 당연히 국민의힘의 강세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무너지면 국민의힘이 좀 위태로워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1: 예.
3: 지금 대다수의 대구 시민들은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를 떠나서
1: 예.
3: 대구의 절박한 경제 상황이나 어려운 여건들을 누가 타개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1: 예.
3: 그런 점에서 보면 대구시장이 대통령을 견제하고 정권을 견제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대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가일까? 누가 될까?
1: 예.
3: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어서 대통령과 함께 앞으로 4년을 일할 김부겸 후보가 이 대구의 이 현재 상황에서는 더 적절한 후보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대구 시민들께서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1: 예.
3: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대구를 아주 초접전 상태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 움직임이 김부겸 후보의 승리로 기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 예. 부산 북갑의 보궐선거 얘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0: 원래는 하정 후보가 여기도 오차범위 바깥으로 이기는 여론조사가 많았는데 지금은 오차범위 내 접전이고요. 숫자상으로는 뒤지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후보에게요. 여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여기는 이제 3파전이 진행이 되고
0: 예.
1: 그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그 사실 총합은 응답을 유보했거나 지지를 유보했던 분들까지 포함해서
0: 예.
1: 초기부터 총합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박민식 후보가 좀 떨어지고 이 표를 한동훈 후보 쪽으로 이전되면서 이런 접전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0: 예.
1: 다만 저희들은 이제 그 북구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 한동훈 후보에 대한 거품이 상당히 끼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0: 예.
1: 바닥에서는 그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함께 북구의 미래를 누가 끌고 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그 우리 하정우 후보에게서 관심이 모아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0: 앞서 이제 부산 북갑의 여론조사에 거품이 끼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추정하는 거죠? 혹시 그런 추정의 정황이 있습니까?
1: 실제로 우리가 여론조사를 할 때 보면
0: 예.
1: 그 뭐 본인은 저 이념 지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수냐 중도냐 진보냐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0: 예.
1: 최근 나오는 여론조사는 보수가 너무 많이 과표집돼 있는 조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표집된 조사에서 한동훈 후보의 그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0: 예.
1: 거품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그런 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다들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0: 예. 그러면은 이제 한동훈 후보 지지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1: 예. 그런데다가 지금 한동훈 후보의 지지자들이 뭐 자원봉사를 가장해서
0: 예.
1: 불법 유사사무소를 설치했다가 선관위에 적발돼서 고발까지 당하고 또 뭐 위장전입 시비까지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북구는 너무 소란하다.
0: 예.
1: 이런 느낌들을 시민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한동훈 후보의 지지자들은 자원봉사의 입장에서 순수한 지지의 마음에서 가서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소통했다. 이거는 법상으로 문제될 게 없다라고들 얘기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지요?
1: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는 거야 문제될 게 없습니다만
0: 예.
1: 조직적으로 동원하거나 집단적으로 움직이고 또 사무실을 설치해서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에 해당합니다.
0: 예.
1: 더군다나 이 투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 위장 전입을 했다 그러면 이건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북구 주민들은 너무 한동훈 후보의 지지자들이 조용히 자원봉사하는 것까지도 뭐라 하겠습니까?
0: 예.
1: 골목골목 너무 소란스럽다. 불편하다.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0: 네. 평택 을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후보 측에서는 김영남 후보를 지원 사격한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대의를 버리고 자기 정체만 골몰한 소리의 정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지도부에 계시니까 답하신다면요.
1: 예, 처음에 조국 후보가 평택을 선택했을 때
0: 예.
1: 진보당 김재현 대표가 지금 평택을 출마했지 않았습니까?
0: 예.
1: 그때 진보당의 김재현 대표가 했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0: 그
1: 연합정치에 대의를 버리고
0: 예.
1: 평택을 선택한 그 조국 대표에 대해서 김재현 후보가 매우 실망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0: 예.
1: 오히려 대의를 버리고 자기 정치를 골몰하는 소리의 정치를 하고 계신 분은 조국 대표 아니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대의를 버렸는데 선거 뒤에 그러면 민주당과 합당할 수 있습니까?
1: 그건 다른 주제입니다.
0: 다른 주제고요.
1: 예, 그렇습니다.
0: 예, 요 얘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지사 선거, 전북이 지방선거 처음으로 접전 지역으로 나왔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김관영 후보는 만약 본인이 당선된다면 정청래 대표는 물러나야 된다. 또 그걸 요구할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1: 김관영 후보가 현금을 살포한 문제로
0: 예.
1: 저희 당에서 징계돼서 제명된 사람입니다. 당원도 아닌 사람이 당대표를 물러나라 말을 할 그런 주장을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0: 예.
1: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김관영 후보는 우리 당이 현금 살포라는 명백한 영상 확인 이런 조치
0: 예.
1: 윤리감찰이라는 조치들을 통해서 최고의 논의를 거쳐서 징계 제명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가 안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럴 리도 없겠습니다만 당선돼도 재선거 해야 될 것입니다.
0: 아, 은 유죄 판결을 공직선거법상 받을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1: 당연합니다. 그거는 돈을 살포했다가 뭐 본인은 회수했다고 주장합니다만 회수가 안 됐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그리고 명백하게 현금을 살포한 것이 있고 그 액수도 적지 않습니다. 과거에 조기 직구의 그 고사상에 머리에 5만 원을 이제 꽂았다가
0: 기부의 금지에
1: 해당해서 기소돼서 재판받은 사례도 있고요. 그거는 1회 한해서 한 번 액수가 적기 때문에 당선 무효를 받지 않았습니다만 그거는 다수에게 그리고 선거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큰 액수를 현금 살포했기 때문에 명백한 당선 무효에 해당할 것입니다.
0: 민주당의 중진이죠. 송영길 전 대표는 김관영 후보를 향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이다.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관영 후보를 찍어도 별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해석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1: 그건 송영길 전 대표가 당을 오래 떠나 있으면서 당의 사정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0: 예.
1: 지금 김관영 후보는 우리 당에 있다가 2016년인가요? 16년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서 국민의힘을 갔고 20년에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21년도에 당시 이재명 대선주자가 대사면 조치로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대사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복당 조치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영입한 거라기보다는 사면해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건 약간 그 착각이 사실에 대한 착각이 있으신 것 같고요. 아니 설사 대통령이 인정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아 잘못 있으면은 징계되고 제명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알겠습니다. 이런 발언을 한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나 그런 건 없습니까?
1: 그 부분은 저 명백한 잘못된 발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무총장 겸 총괄선대본부장 조승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예, 이어서 바로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이죠. 김재원 최고위원을 연결해서 이번 선거 판세와 또 몇몇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나와 계시죠?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내일이 이제 6.3 지방선거입니다. 먼저 최고위원님은 이번 선거 판세 국민의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2: 선거 초기에는 저희들이 엄청 불리하고 또 언론기관에서 발표되는 여론조사 자체를 받아라도 굉장히 대멸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런 예상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당에서는 오만하게도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장은 소위 싹쓸이 해간다. 한석도 그 우리 당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오만한 그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선거 국면이 시작되면서 복원력이 발휘되기도 하고 또 보수 진영의 국민적인 각성도 이어지고 해서 지금은 팽팽한 긴장 상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전국적으로 15개 광역단체장 중에서 11곳의 광역단체장을 우리 당 소속의 광역단체장이 지금 재임하고 있는데요. 이 대부분을 다시 되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16개 중 11개를 되찾아올 수 있다. 조금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2: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16개 광역단체장 중에서 11곳을 저희 당 소속의 광역단체장이 그 재임하고 있는데 그분들 대부분이 경합을 벌이고 있어서 대부분이 승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보시는군요. 전국의 사전투표율이 23.5%입니다. 역대 지방선거로서는 최고치인데 투표율이 높다. 이거 여야가 좀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보고 있더라고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동안에 사전투표에 대한 논란이 많았었고 관리 부실이라든가 또 굉장히 의구심이 많은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차 그런 사전투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조금 달라지고 있어서 국민들 전체적으로 사전투표 참가 자체가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본투표율은 조금 낮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어느 진영에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것을 따질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투표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뭐 사전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다 해서 환호할 일도 아니지만

0: 그렇다고 이것이 어떤 특혜 성향을 가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수 진영에서 사전 투표에도 많이 참여를 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투표 국면이 유리해지고 있다라고 내심 짐작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보수의 일부 지지층은 사전 투표를 잘 믿지 못하겠다라고 꺼려했는데 그런 부분이 일부 불식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0: 이제 투표일자가 사전 투표 이틀, 본투표 하루 이렇게 3일이나 되는데
1: 예.
0: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으로 본투표에 투표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다가
1: 예.
0: 투표 기회를 놓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전 투표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1: 예.
0: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의 그 투표 동료가 뭐 켜들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예. 지역별로 좀 본다면 예를 들어서 부울경, 대구 경북과 보면 경북은 이제 여야가 다 국민의힘이 우수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구와 부산, 경남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대구 광역시장은 이미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1: 예.
0: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아, 경합도 아니고 우위라고 보시는군요?
0: 예, 그렇습니다.
1: 예.
0: 그렇으면 현장 분위기라든가 또는 모든 판단이 그런 저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부산은 좀 경합 중인 것으로 보이고 경남도 우세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울산의 경우에도 막판에 민주당 후보로의 단일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계속 우세한 입장에서 선거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경남 같은 경우는 김경수 후보가 박완수 후보 비해서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거나 또는 일부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로 나왔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우리가 우세하다고 보고 계신 건가요?
0: 그것이 이제 여론조사의 추세가
1: 예.
0: 박완수 후보가 점차 그
1: 예.
0: 우세해지고 있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이 지금 여론조사가 이제 발표되지 않는 막판 블랙아웃 기간 중에 추월을
1: 예.
0: 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지층의 결집과 그리고 보건력이 그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특수 사례 등을 종합하면 저희들이 이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1: 예, 그렇군요. 이른바 샤이 보수들의 결집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0: 이번 투표 상황은 사실 샤이 보수의 문제라기보다는
1: 예.
0: 보수 진영 전체의 분열과 분란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봅니다. 이것은 샤이 보수의 문제라기보다는 보수층 전체가 보수 진영에 대한 그 신뢰 추락의 그런 저 입장이 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 해소되면서 투표장에 보수 진영의 그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는 계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이것이 일선에서 그 느껴지는 바로는 현재까지 보도되고 있는 여론조사의 결과와는 조금 더 다른
1: 예.
0: 보수 결집의 가능성을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1: 예. 그러면 관련돼서 국민의힘의 두 전직 대통령이죠.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유세가 최근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에는 일단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0: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선거 국면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보수 진영 자체의 그 분열과 또 내부 분란이 문제였거든요. 이것을 해소해주고 보수의 복원력을 회복해주는 계기를 만들어주신 것이 특히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1: 예.
0: 선거 유세 참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선거 국면에서 지지층의 결집이 기본이 되어야 선거에 임할 수 있는데 선거 초기에는 그런 지지층조차 결집되지 못한 상황에서 선거에 임하느라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고
1: 예.
0: 그것이 이제 후반으로 오면서 좀 극복되는 과정 또 복원력이 회복되는 과정에 전직 대통령의 역할이 좀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그러면 이른바 분열된 보수의 결집에 두 전직 대통령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0: 그렇습니다.
1: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유영하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쓴 글이 있습니다. 노산군의

0: 그래서 복이 된 단종처럼 거짓과 모함으로 덧씌워진 멍에는 반드시 벗겨지고 제자리로 복이 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1: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명예 회복이라는 것은
0: 예.
1: 사실상 그 보수 진영 많은 사람들의 요구 사항이기도 하고
0: 예.
1: 또 뭐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해 주자는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0: 예.
1: 이제 유영아 의원께서도 노상군의 복이라고 말했지만 단종이 복이 임금 자리에 복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예. 노상군이 이제 단종으로 명예를 그 지위를 회복하고 명예를 회복했다 그런 의미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0: 예.
1: 그런 의미라면 보수 진영에서 말씀하시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 회복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 아닌가 생각합니다.
0: 구체적으로는 뭐 탄핵을 부정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탄핵이 잘못됐다고 보시는 건지요?
1: 탄핵은 이미 역사적 사실이고 그것을 예. 부정하고 부정하지 않고는 정치적인 판단과 역사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0: 예.
1: 그런 모든 것이 결국은 그 명예 회복의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지금 선거 국면에서
0: 예.
1: 거론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환호하고 반겨주고
0: 예.
1: 또 희망을 갖게 되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명예회복의 바탕은 마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0: 앞서 이제 보수 분열을 얘기하셨는데 부산 북갑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하고 무소속으로 나오는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보다는 여론조사에서는 꽤 큰 격차로 이기고 있습니다. 북갑에 그렇다면은 보수 지지 유권자들의 생각은 지금 위원님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1: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 자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말고 할 것은 아니고
0: 예.
1: 어쨌든 보수 진영의 많은 분들이 보수 분열의 이 현상을 가장 걱정하고 있었고
0: 예.
1: 그 점을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극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한 상황입니다. 그것은 뭐 제가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었고
0: 예.
1: 또 그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그럴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0: 예.
1: 부산 북갑 선거는 그 상황이 아직 뭐 결정된 것도 아니고 또 조사 결과가 지금 현재의 표심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무조건 믿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0: 예.
1: 그 점 가지고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0: 지방선거가 이제 내일 실시되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장동혁 지도부는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지도부에 계신 최고위원이어서 제가 여쭙고 있습니다.
1: 그 부분은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0: 예.
1: 또 뭐 그 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또 거론하는 분들도 없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서
0: 예.
1: 국민적인 평가나 또 당원들 또 현역 국회의원들의 평가와 앞으로 보수 진영 전체의 방향을 논하면서
0: 예.
1: 함께 거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 예측하거나 또 방향을 정하기는 지금은 그런 것을 논할 때가 아니고 내일까지 있을 지방선거에 충실하게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0: 알겠습니다. 선거 결과를 보고 논할 일이라도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인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전화.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건,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앞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의 인터뷰는 김재원 최고위원 일정상 오늘 아침 일찍 사전 녹화로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1: CBS
2: It's so important to make someone happy. Make just one someone happy.
1: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2: You sing to one.
3: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예,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박성태의 오늘 한 컷 준비하고 있고요. 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났습니다.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인명피해로 이어졌는데요. 잠시 뒤에는 이번 폭발 사고가 왜 일어난 것인지 장영근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미사일 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화요일의 인기 코너죠. 오늘 한칼 토론 있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서영주 맥연구소장, 그리고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 하루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한 칼에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 112 또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컴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박성태의 시선 오늘 한 컷.
2: 여기는 지금 뭐 기사를 좀 나쁘게 쓰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좋게 써주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나는 순수한 사람이에요.
3: 예,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이죠. 순수하다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 1. 전혀 다른 섞임이 없다. 2. 사사로운 욕심이나 못된 생각이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섞임이 없다는 의미에서는 동물적 순수함이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럴 수 있지만 사사로운 욕심이나 못된 생각이란 측면으로 가면 조금 다릅니다. 대법원은 250억 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그리고 삼성으로부터의 500만 달러의 뇌물수수 등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사로운 욕심이나 못된 생각이 많다고 할 수밖에 없죠. 전직 대통령의 선거 유세가 적절하냐 아니냐를 떠나 일단 그가 순수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유명했던 당시 대선 후보의 말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2: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3: 예, 오늘 한 끝입니다.

0: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 쇼.
1: 예. 어제 발생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안타까운 인명피해로 이어진 이번 사고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장영근 한국국가전력연구원 미사일센터장을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2: 네네 안녕하세요.
1: 예, 일단 어제 폭발 사고가 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대전공장 일단 화약과 폭약 이런 걸 다루는 곳으로 되어 있는데요. 방산사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이 진행되는 곳이라고 봐야 될까요?
2: 네, 원래 그 예전에 있는 주식회사 한화에서
1: 예.
2: 저 운영했던 곳인데요.
1: 예.
2: 지금은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이전을 해서
1: 예.
2: 그래서 주로 대전 사업장은 우리 보통 이제 미사일을 만들 때 보면 이제 로켓이 필요한 거고요. 그 로켓 추진제를 이제 개발, 연구 개발하고 시험하고 공정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쉽게 보면은 어떤 생산, 양산을 하는 곳이 아니고
1: 예.
2: 주로 이제 로켓 추진제나 로켓 체계에 대해서 이제 연구 개발하는 사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 아, 연구 개발하는 곳이군요.
2: 네네네.
1: 예. 이 중에서도 어제 폭발 사고가 난 부분. 한화에서는 이걸 공실이라고 부르던데요.

0: 각 연구동들을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공구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공구를 세척하는 게 어떤 작업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1: 예를 들면 이제 고체 추진제를 보통 이제 미사일에 쓰는데요.
0: 예.
1: 이 고체 추진제라는 것이 대부분 다 이제 액체 상태의 그 연료, 그 다음에 이제 산화제, 그리고 각종 거기에 필요한 바인더, 결합제라고 그러는데요. 뭐 연료하고 산화제를 잘 융합시켜 주는 것이죠.
0: 예.
1: 그리고 이제 뭐 촉매라든가 많은 첨가물들을 넣습니다. 근데 이런 물질들을 주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거를 저 추진제로 혼합을 하기 위해서 이제 혼합기 같은 걸 쓰고 거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설비나 공구를 쓰는데요. 이런 거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거기에 추진제가 이제 붙어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고체 추진제가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세척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계속 쓰니까요. 그래서 이런 아마 이런 세척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아마 세척 공실이니까 아마도 세척 과정에서 뭔가 폭발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는요.
0: 예. 이게 이제 추진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크게 보면 화약인 거죠. 폭발물인 거죠. 폭발을 통해서 연료를
1: 그렇죠.
0: 폭발시켜서 나가니까요.
1: 엄청난 뭐 TNT처럼 뭐 폭발물입니다.
0: 예.
1: 폭발력이 상당하고요. 네네네.
0: 지금 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으로 어제 폭발 사고 현장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진이 난 줄 알았다. 거대한 폭발이 여러 차례 느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강한 폭발이라면 이게 그냥 분란 정도가 아니고 뭔가 응집됐다 터졌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앞서 말한 공구들에 묻어있는 추진체들의 폭발력이 원래 이만큼 크다고 봐야 되는지 어떻습니까?
1: 사실은 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사상자가 7분 정도 그리고 이제 아마 사진과 영상을 보면 이제 건물 외벽과 이제 주변 시설이 이제 이렇게 상당히 많이 파괴된 피해 영상들이 올라와 있고요.
0: 예.
1: 그리고 이제 목격자들 인터뷰 진술이 있지 않았습니까?
0: 예.
1: 한 두 번 정도의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다. 그리고 이제 사진에 보면은 뭐 상당한 연기가 피어오르고요. 뭐 이 정도 그 어제 피해 영상을 단순히만 보면은 이렇게 단순히 공구 표면에 어떤 뭐 소량의 그 추진제가 폭발했다. 뭐 이렇게 보기에는 이제 폭발 규모가 상당히 큰 것 같고요.
0: 예.
1: 아마도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단순하게 그냥 극소량의 추진제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뭔가 이제 분명히 거기에는 뭐 어제는 뭐 물로 세척 과정 중에 뭐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0: 예.
1: 실제로 뭐 추진제는 물에 희석되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추진제가 물에 닿게 되면 이제 위험성이 엄청 줄어들게 되는 거죠. 사실은요.
0: 예.
1: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간에 물에 의해서 희한 건 아니고 물이 닿지 않는 부분에 뭐 어딘지 모르지만 남아있던 추진제가 어떤 마찰 열이 마찰이 생겨서 열이 발생하면 이제 불꽃이 생기게 되니까요.
0: 예.
1: 또는 뭐 정전기에 의해서 이제 폭발했을 가능성을 뭐 상당히 염두에 둘 수 있어야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물론 정확한 원인은 이제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데요.
0: 예, 물론 추정이죠, 현재는.
1: 네네네네.
0: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회사 측에서는 세척 공실이다. 그러니까 세척이라고 하니까 물로 화약을 씻는데 왜 폭발이 일어나지 의문점이 드는데 물로 씻는 과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 준비
1: 그렇죠.
0: 단계나 또는 세척 후에 남은 이 뭐랄까요 추진제 그러니까 화약들이 어디 모여서 뭐 이런 과정에서 폭발이 났다고 봐야 되겠군요.
1: 그러니까 뭐 보면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도구나 어떤 공구 같은데 묻어있는 추진제를 물이나 용제로 땄다가 뭔가 폭발했다.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보면 이제 이제 세척 공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아마 이제 추진제들이 닦아냈으면 이제 뭐 계속해서 닦아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추진제 잔류물들이 거기에 이제 모여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안에는 얘가 이제 이렇게 말라서 드라이 돼가지고 이제 보면 추진제 분진도 아마 공중에 떠 있을 거고요. 또 이제 뭐 이 물이 아닌 일반적인 세척을 할 때 용제들도 쓰는데 이 용제가 이제 증기 같은 형태로 그 공실 내에 남아 있으면 이게 또 다른 가연성 물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러한 가연성 물질이 이제

0: 그 충분히 작용했을 거다.
1: 예.
0: 결국은 이제 이 물질들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축적돼 있다. 그냥 공구에 미소량이 묻혀 있는 게 아니고
1: 예.
0: 이러한 물질들이 어쨌든 찌꺼기들이 일정 수준 이상 축적돼서 어떤
1: 예.
0: 단일 점화원이 뭐 예를 들면 어떤 충격이든 정전기든 이러한 원인들이 이제 점화를 시킬 수 있는
1: 예.
0: 점화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상보다는 상당히 큰 폭발로 이어지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죠.
1: 이제 물로 씻는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이게 원래 덜 위험한 곳이야라는 이미지를 저희가 갖기 쉬운데 지금
0: 네네.
1: 센터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건 딱 물로 씻을 때뿐이고 여러 화약
0: 그렇죠.
1: 찌꺼기랄지 또는 공기 중에 떠있는 분진 기본적으로 위험한 시설이라는 얘기군요.
0: 그렇죠.
1: 예.
0: 아마 이제 오랫동안 이런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1: 네.
0: 굉장히 루틴하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안전에 대해서 크게 생각은 안 하고 그냥
1: 네.
0: 단순히 세척 가니까 전혀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1: 예.
0: 어쨌든 간에 이게 로켓 추진제를 다루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쨌든 간에.
1: 예.
0: 가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상당히 조심을 했어야 되는 면도 있죠.
1: 네. 예. 기본적으로 로켓을 발사시키는 그 추진체, 화약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0: 네네네.
1: 사실 방연복도 지급된다고 하는 걸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화재와 폭발의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0: 그렇죠.
1: 예.
0: 보통은 이제 그 대전공장에 가보면은 거기가 굉장히 땅이 넓어요.
1: 예.
0: 예전에 이제 80년대에는 거기가 국방과학연구소 하나 있었습니다.
1: 예.
0: 우리나라가 이제 70년대 초반부터 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이제 그 민간이 그 실제로 이제 생산을 하고 연구 개발을 하면서 그 하나에다가 이전을 해준 거거든요.
1: 예.
0: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뭐 그 이제 그 폭발 그 주로 추진제를 다루다 보니까 폭발물을 다루는 곳이다 보니까 건물도 이렇게 보면 뜨문뜨문 있어요.
1: 예.
0: 이렇게 붙어 있질 않죠.
1: 예.
0: 왜냐하면 폭발해서 큰일 나니까 한번 폭발할 때 그러니까 이제 따로따로 여러 가지 수십 개의 공실이 따로따로 있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이게 큰 곳에서 펄이 나더라도 거기서 그냥 아이솔레이션 돼서 보기만 피해를 입을게 되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네.
1: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대전공장 이번에 사고가 난 곳은 2018년에도 폭발로 5명이 사망했고요. 그 이듬해인 2019년에도 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에 또 큰 인명피해가 있었고요. 보통 이렇게 위험물질을 다루는 곳은 안전을 더 꼼꼼하게 덜어서 오히려 사고가 덜 나기 십상인데 이곳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0: 이게 동일 사업장에서 유사 사고가 이제 반복적으로 뭐 지난 7, 8년 동안
1: 예.
0: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났다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안전관리 체계가 조금 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마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1: 예.
0: 특히 이제 이렇게 방산 분야, 특히 방산 분야에 대부분 다 이제 그 총포류, 뭐 화약 이런 걸 다루기 때문에
1: 예.
0: 특히 이제 로켓,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추진제가 엄청나죠. 그 폭발력이.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반적인 제조보다는 훨씬 더 엄격한 안전관리와 그 위험평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지요.
1: 예. 네. 사실은 여기가 국가 중요 시설 각급으로 그러니까 보안 시설로 돼 있어서 소방 점검도 좀 제대로 안 된 것 아니냐, 다른 외부 기관의 점검이 안 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 뭐 사실은 이제 아마 그래도 이제 보안 시설이다 보니까
1: 예.
0: 일정 부분 민간인들이 접근하기는 어려웠을 거고요.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이 지금 공실은 되게 그 이제 작은 조그만 건물이었기 때문에
1: 예.
0: 사실은 이제 외부에서 아마 이제 그런 그 이제 이런 시설, 소방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점검 요구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1: 예.
0: 회사 자체적으로 아마 뭐 주기적으로 점검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20대 계약직도 두 명이 있어서 더 안타까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현재는 물론 다 추정이지만 어떤 사고였는지 어떤 위험이 있었는지 오늘 장영근 미사일 전략센터 연구장 원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0: 예, 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 칼에 정리하는 한칼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준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서용주 맥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세 분은 사전 투표하셨습니까?
3: 예.
1: 네.
0: 아, 그렇습니다.
1: 네.
0: 저는 아직 안 했습니다.
1: 왜? 아, 바쁘셔서.
0: 본투표 때 하려고요.
1: 역시 부정선거
2: 음모론자니까.
0: 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는 부정선거 전혀. 근데 이게, 저는 음모론을 정말 경계합니다.
1: 아니, 근데 이게 함수가 재밌는 게 네. 사전투표를 안 했다고 부정선거론자는 아니에요. 부정선거론자들은 사전투표를 하지 않지.
0: 아, 그렇죠.
1: 그렇죠. 네.
0: 그 역은 성립되지만.
1: 그렇죠.
0: 네. 사전투표율이 23.51%. 4년 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약 2.9%가 높습니다. 이 의미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먼저 김준일 평론가님, 오늘 뭐 옷은 거의 12시 뉴스쇼 복장 옷인데 예. 가정의 뉴스쇼 복장 옷인데
2: 아니 뭐 축제잖아요 선거는
0: 선거가요.
2: 예. 예. 투표하는 행위 자체도 우리가 민주주의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거니까 예. 한번 하얗게 한번 예. 이쁘게 알겠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그 저는 지금 이 사전투표율에 너무 많은 의미 부여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사전투표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0: 하나의 문화다.
2: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18년에 최종 그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이 60.2%였어요.
0: 예.
2: 그리고 2022년에는 50.9%였어요. 그러면은 거의 10%포인트 차이 나잖아요.
0: 떨어진 거죠.
2: 예, 근데 그때 사전투표율은 2018년 20.14, 2022년 20.62.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투표율이 만약에 2022년에 확 올라갔으면 이때도 그래서 비슷하게 나오니까 당시에는 투표율이 그럼 60% 나오나 그랬는데 거의 10%포인트 빠졌잖아요.
0: 예.
2: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과하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보면은 저는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이 오르는 건 당연한 거고 지금 사람들이 점점점 이게 편리함을 느끼니까 그래서 예. 최종적으로 보면은 저는 60을 못 넘을 것 같다.
0: 60을 못
2: 사전투표율 아니가 저 총투표율이 저는 한 58% 정도 생각을 했는데
0: 58%요?
2: 나름의 과학적 계산이었어요. 23.51 곱하기 2.5 하니까 한 58.7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58% 정도.
0: 2.5는 왜 곱하신 거예요?
2: 그 전 지방선거에 2.5배였어요.
0: 아,
2: 예.
0: 2.5배.
2: 예. 사전투표율과
0: 20에서 예. 50.9였으니까 예. 2.5배였다는 거군요.
2: 2.5배 정도 나와서 예. 대략적으로 그냥 예. 제 마음대로 계산해봤어요. 예. 58% 최종투표율.
0: K값 2.5다.
4: 예. 곱셈이 들어가니까 설득력이 확 올라가네.
1: 있어 보이잖아. 이제
0: 상수가 나와버리니까 예. 저희가 좀 이분 고수네 라는 느낌이 들지만 K값이 꼭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4: 예. 아, 예. 저도 뭐 김준일 평론가 의견과 거의 동감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그런 예. 과정에서 매년 매번 선거 때마다 올라가고 있는 그런 지표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는 사전 투표라기보다는 본 투표 첫째일, 본 투표 둘째일 뭐 그 정도 의미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간의 여러 가지 뭐 오해들 모두의 이제 농담으로 하셨을 테지만 이제 부정선거론자들이 꼭 이제 사전투표와 관련하여서 예.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요 악성 루머들을 퍼뜨리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불식시키면서 잘 안착하고 있는 그런 과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예. 투표율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뭐 하나도 근거 없지만 예. 재미로.
4: 저도 역시 조금 역대 지방선거율이 더 빠졌었으니까 예. 직전 뭐 이렇게 대선과 비교하면 좀 더 빠지지 않을까 싶네요. 제 생각에도.
0: 저는 대선에 비해서는 네,
1: 대선하고
0: 빠지겠죠.
1: 대선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것 같고.
4: 어떻게 보면 제 말씀 그럼 무조건 100% 다 무조건 맞는 말이네요.
0: 아,
4: 네. 의미는 없지만.
0: 오늘 예. 역대 지선과 대선에서 모두 맞았던 네. 말인 것 같아요.
1: 근데 이제 뭐 이게 지방선거의 투표와 이제 대선 얘기를 하셔서 이게 표가 이게 칸막이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있어요. 대선은 어느 지역에서 찍더라도 자기의 표가 한 사람한테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권역이라는 것은 사실 뭐 한 지역이 높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진 않잖아요.
0: 예.
1: 그 지역에서의 어떤 표의 어떤 행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앞서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하나 일정 부분은 또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게 편리성 때문에 높아지는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은 해요. 한 예. 0.5-1% 정도는 높아질 수 있는데 지역별로 사전투표가 높아졌다는 것은 분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전투표의 투표 성향은 첫 번째는 묻지마 투표가 있어요.
0: 예.
1: 뭐

0: 투표가 있을 것이고 나는 무조건 정해놨어. 뭐 토론회 안 봐도 돼. 내 마음속에는 확정적으로 누구를 찍을 거야. 그러니까 일찍 찍고 나는 떠나서 쉴 거야. 이런 무집합 투표 성향이 있고 하나는 분노 투표 성향이 있어요.
1: 예. 일찍 가서 찍어야 되겠다.
0: 내가 3일 동안 소갈이 할 수 없어. 내가 일찍 나와서 저 상대를 내가 투표로서 응징하고 싶은데 내가 빨리 가서 찍고 오겠어요. 저는 심판 투표 성향도 반영이 돼요. 그래 봤을 때는 대구가 역대 높아본 적이 없거든 사전 투표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지난 지선에 비해서 한 3.8%가 높아요.
1: 예.
0: 이게 편리성 플러스 나머지 심판적인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구가 지금 보면은 역대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렇게 붙은 적이 없거든요.
1: 예.
0: 그랬을 때는 사실 제가 해석하기에는 조금 민주당 쪽이겠지만 대구 민심 중에 일부분은 국민의힘의 이와 같은 어리석은 행태에 대해서 내가 심판해야겠다. 아끼니까 회초리 때려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1: 예.
0: 또 돌이켜서 전북 역대 최대의 투표 상승률을 보입니다. 10% 이상이 올라갔잖아요. 지난 지선에 비해서. 그러면 여기는 뭔가 심판 대상이 명확한 거예요. 내가 가서 누군가를 심판해야겠다. 그런데
1: 예.
0: 여기는 이상하게 우리 진보 진영 내에서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심판 대상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2: 아니 다 알아요.
0: 알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2: 소형주상이 안 알려준다고 해서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0: 반청 정서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심판서 기억들이 뚜렷하게 그 안에서 이제 팽배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그런 식으로 따졌을 때는 몇 군데 포인트에서는 좀 나름대로 심판 선거가 이루어진 덕에 올라갔다.
1: 알겠습니다.
2: 그러니까 한 말씀만 작게 더 얹자면 그러니까 이제 전북에서의 사전 투표율이 이례적으로 높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평이 있고 그에 대한 반론이야. 전남 봐라. 전남이 높은 건 그럼 어떻게 설명할래 하는데 아,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전남을 상세히 보진 않았지만 상당히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무소속이 약진할 수 있는 약진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0: 설명해
2: 들더라고요.
0: 드려요? 그러니까 전남 똑같은 양상이에요. 네,
2: 그러니까.
0: 그런데 이제 전남은 네. 전남광주 통합이 하나 있고 유행이. 네. 두 번째는 각 전남의 지자체의 무소속이 약진한 현상들이에요.
2: 네.
0: 지난 공천 과정에서 좀 공정성에 대해서 이 문제 제기했던 분이 무소속으로 대거 출마를 했는데
1: 예.
0: 무소속 후보들이 지금 약진하고 있어요. 그런 영향들이 또 전남에서 네.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전북 전남이 공이 비슷한 현상에서의 사전투표 상승이다.
3: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전국 평균적으로 보면은 지난 4년 전에는 사전투표율이 20.62 그리고 이번에는 23.51이니까 2.89%포인트 전국 평균적으로 더 올랐어요.
1: 예.
3: 그러면은 그냥 이거를 가상에선 2.89를 놓고 그거보다
1: 2.89가 평균치다.
3: 예, 그거보다 더 올랐으면은 이 지역에는 투표 여기가 있는 거다.
1: 예.
3: 그리고 덜 올랐으면 투표 여기가 상대적으로 낮은 거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잖아요. 대구는 14.8에서 18.65가 돼가지고 3.85%가 5%포인트가 올랐어요.
1: 예.
3: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 더 올랐잖아요. 원래 대구는 항상 이 투표율은 꼴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낮냐라고 보는 게 아니라 더 투표를 하러 많이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고
1: 예.
3: 예를 들면 전북 같은 경우에도 4년 전에는 24.4에서 35%가 됐거든요. 무려 11%포인트가 올랐어요.
2: 전북이 진짜 확 올랐어요.
3: 확 올랐어요. 이거는 지금 이 김관영, 이원택 이 선거에 대해서 전북 사람들이 매우 흥미가 있어서 투표하러 다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 예. 네. 지금 뭐 전북이 특히 이전에 비해서 1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이런 투표 열기가 반영이 된 거다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사전 투표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표소에서 나와서 이거 뭐 무효표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했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강하게 반발했는데 지금 저 장면입니다. 삼청동 투표소에서 사전 투표를 했는데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를 하다가 나와서 이게 기표 도구가 반밖에 안 찍히는데 이거 괜찮냐? 이거 이렇게 하는 거 관리인에게 물어보는 과정이에요. 저렇게 투표지를 가지고 나와 보다 보니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저희가 뉴스연구소 때 입장을 좀 들었고요. 먼저 김경률 비대위원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2: 그러니까 저는 뭐랄까요? 있을 수 있는 최악의 모습이 나타났다. 뭐 그것이 해프닝일 지언정.
1: 예.
2: 저는 어떤 모습이 연상됐냐면 이명박 대통령의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1년에 네. 국무회의에서의 모습.
1: 두자가 생각해보니까 같긴 하네요. 예.
2: 그 뭐냐면 잘못된 정보에 입각해서 관료들을 하대하는 모습.

0: 이리 와봐. 이렇게 아래로 까딱까딱하는 것과 네. 나는 괜찮아. 이런 모습이
1: 상관없어라는 네. 편이 있죠. 네. 네.
0: 나는 상관없어. 네. 이런 모습이 상당히 최악이었었고 저는 그러면 하나 좀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 장동혁 대표의 아쉬운 대응. 저는 이게 뭐 어떤 모습하고 연관이 됐었냐면 과거에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김문순대 예. 이런 식으로 이 사안은 조금 희화화하고 이렇게 널리 밈으로 퍼뜨려야 될 사항이거든요. 저는 이게 상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거로 선거에 입각해서는 호재일 수 있다.
1: 선거 전략적으로
0: 선거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많이 퍼뜨리고 희화화해야 되는데 이걸 법적 대응하겠다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법적 대응을 함으로써 이 파급력을 스스로 차단해 버렸다. 그런 모습에서 참 장동혁 대표는 여러 가지로 항상 아쉽다.
1: 아쉽다. 네. 예, 최영수 소장님.
2: 그냥 해프닝이죠. 사실상 이제 관리인, 선거 관리인, 투표장에는 이 관리인을 두는 이유는 저런 그 상황에 대해서 질답이 가능한 거예요.
1: 예.
2: 물론 이제 투표용지를 갖고 나온 부분들에 있어서의 논박이 있을 수 있으나 저런 부분들이 의도적이었다거나 뭐 이게 어떤 심각한 법을 위반했다고 성관위조차도 보지 않잖아요.
1: 예.
2: 그러면은 한 표가 내가 물어보지도 못하고 관리는 뭐 하려 했습니까? 투표 용지 찍었는데 반밖에 안 찍혔어. 아 이거 될려나? 에이 모르겠다. 그러게 하는 게 낫겠어요. 나와갖고 이거 하면서 반밖에 안 찍혔는데 이거 유효가 될까요? 무효가 될까요? 하는 게 낫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조금 생각하는 게 맞지. 이게 어떤 뭐 정치적인 파장이나 꼬투리를 잡힐 일인가. 저는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1: 김경렬 비대위원이 지적한 이 부분 뭐 손가락 손모양 이렇게 이쪽으로 오시라고 와보시라고 처음엔 관리인에게 계속 다 존댓말을 썼어요. 네네. 근데 나중에 와보시라고 그러고 상관없어라고 한 얘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2: 일단 뭐 그런 제스처를 뭐 판단했을 때는 조금 뭐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일단 뭐 그게 막 하대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예전에 윤석열처럼 뭐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나가면은 뭐 검은 장갑 끼고 뭐 이러와 뭐 저리 가 뭐 이렇게 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저는 그 일정 부분만 보면은 그렇게 비판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 하대를 했거나 그런다 해서 권위를 내세우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뭐 1년 지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 권위적인 부분을 내세운 건 없잖아요.
1: 예, 김준일 평론가님.
3: 네, 대통령이 잘못했어요. 네, 이제 뭐. 넘어가죠. 잘못했으니까 넘어가죠.
0: 뉘제명입니까?
3: 아니,
0: 넘어가는 거예요?
3: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네. 어제 오늘 뭐 그제 계속 얘기했잖아요. 사실 네. 이제 선거에는 어느 정도 다들 판단했을 거라고 보고 이게 뭐 더 엄청나게 뭐 반 이재명을 결집 더하거나 뭐 더 이재명 지지자들이 더 몰려 나오거나 그럴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런데 네.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봐요. 저는.
1: 네. 이게 법적으로 투표용지를 보여주면 기표한 내용을 보여주면 이건 무효표가 된다는 주장이 있고 네. 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있고 근데 선관위 입장에서는 만약에 실수로 기표한 용지가 흘려져서 누군가 볼 수 있게 됐다. 이거는 아니다. 법 위반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법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어쨌든 보수 쪽이니까 김경률 비대위원님 네.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0: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야 이거 이렇게 대화 과정에 선관위 의원과 대화 과정에서 그럼 이거 무효표로 하자 이런 말을 했으면 엄청나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민주당에게 유리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예.
0: 그러니까 조금은 보다 본인에게 엄격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저를 이제 보수라고 칭해줘서 되게 고마운데. 그 좀 저희로선 고맙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 스스로 끝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해프닝이었고 대단히 작은 일일 수 있었는데 이걸 키운 건 이재명 대통령과 이후의 민주당의 모습 아닌가. 예. 저는 조금 예, 저도 역시 시작은 해프닝이었다라고 봅니다.
1: 시작은 해프닝이었다.
2: 예. 아니 제가 이제 그 국회에서 선관위 업무를 한 8년 했어요. 네. 선관위만 중앙선관위에 참 문제점들은 많긴 하지만 저런 행위들이 이재명 대통령만 있느냐?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들 오면요 별일들이 다 있습니다. 투표지 들고 와서 돌아다니고 물어보고 이거 맞냐 틀리냐 이거 금발 받는데 이거 괜찮냐
1: 예.
2: 그래서 선거 관련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대통령이 저런 행위에 대해서 뭐 이제 뭐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수 있으나 투표를 하는 행위 중에 이게 무효표냐 유효표냐 물어보는 것들을 왜 저는 이걸 선거법 위반으로 거는지 이해가 안 돼요.
1: 예.
2: 그리고 대통령이 1번 찍지 2번 찍겠어요? 그냥 1번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1: 1번을 기대했던 거 아닐까요?
2: 아, 그러니까 1번 당연히 찍을 건데 이게 혹시는

0: 무효표 유표가 되느냐에 대해서 본연의 어떤 투표권을 행사하는 적극적인 행위였다라는 측면으로 그냥 하지. 이게 아이고 이걸 가지고 뭐 꼬투리를 잡고 하는 것들이 전 좀 시간 낭비 같다.
1: 알겠습니다. 시간 낭비라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아무리 시간이 부족해도 광고는 들어야 되니까 네. 광고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중간 광고 이번에 아니라네요. 죄송합니다.
0: 없어.
1: 시간이 급하니까.
0: 내 들었던 거 아니에요? 네,
1: 죄송합니다. 시간이 급하니까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직 대통령들의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방식 쭉 있는데요. 일단 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를 잠깐 해보면 평택을 조국 후보의 인스타그램에 게시글에 좋아요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계속 꾸준히 좀 누르는 편입니다. 워낙 두 분 사이가 각별하기도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근데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김준일 평론가님.
2: 뭐 2024년 총선에서는 지역에서 유세도 사실상 하셨잖아요.
1: 예.
2: 근데 이제 그때 조금 비판적인 얘기도 나오고 뭐 전직 대통령이 왜 저러냐라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본인이 가장 이제 마음에 빚이 있다라는 조국 후보한테
1: 예.
2: 손가락으로 한 30번 정도 응원을 하는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욕먹을 일인가 전 그 생각이 들어요. 뭐 전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전직 대통령들이 다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예. 예, 감옥에 계신 분 한 분 빼놓고는 거의 다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1: 그분은 못 돌아다니시죠.
2: 그분은 네. 저는 윤어게인 그 지지자 결집 호소라도 하실 줄 알았는데 다 돌아다니는 거 보고 안 하시네요. 뭐 어쨌든 그게 과히 보기 좋지 않은데 그 와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나마 양반이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 생각이 들어요.
1: 네. 네. 김경률 비대위원님.
3: 그러니까 저는 전직 대통령분들이 활발하게 본인의 의사 표시하고 더군다나 이제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서 활발하게 뭐
1: 의사 표시하는
3: 의사 표시하는 건 좋은데 적절한 방식 그리고 본인의 처지에 걸맞는 그런 형태였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먼저 아쉬운 건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통령 아 죄송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1: 괜찮아요. 정청래 대표도 헷갈렸어요.
3: 두 분이 더 아쉽죠. 분명히 한 분은 탄핵되셨고 그 또 한 분은 이제 물론 임기 이후지만 불미스러운 일로 구속까지 되셨던 분들이니까 예. 지금 이와 같은 선거 국면에서 그처럼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스러워 보이진 않고 또 한편으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 기억을 다시 되살려보면 그때 이제 소위 참여연대 내부에서도 어떤 이야기들이 돌았었냐면
1: 예.
3: 야 이번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을 한다더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에 대해서 조금은 좀 사과 관련 이야기도 네. 나올 수 있다더라 그런 소문이 돌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신년 기자회견에서 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1: 마음의 빛.
3: 이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는 이 활동 자체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조금은 좀 여러 가지로 좋아 보이진 않는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면 이제 뭐 소영주 소장이 얘기할 건 뻔히 아는 것 같아서 넘어가고 다음 얘기로 다음 얘기 이제 이 대통령입니다. 네. 이 전직 대통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 지방선거 유세를 해요. 부산 해운대 갔다가 어제는 서울 성동구 서울에서 불갔습니다. 그 영상을 저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4: 정치적으로 이게 너무 반대가 많았지만은 결국 해놓고 나니까 지금 모든 서울 시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너무 좋은 공을 만들었죠. 이번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 후보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좀 힘을 실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일도 못하고 뭐 그냥 입만 가지고 하는 사람 내가 지지할 수가 없어요.
1: 네, 이번 지지한다고 하시고요. 이 부분 짧게 평가를 해준다면
0: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인연이 있어서 박형준, 오세훈 이 두 사람은 이제 MB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1: 예.
0: 뭐 지지할 수는 있어요. 찾아가서. 그래도 인간적인 인연이. 근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다 이 정치 활동을 저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한 대통령이에요. 어디에서 그 저는 이렇게 전국을 돌면서 본인의 어떤 그 탄핵의 어떤 재평가? 이런 거를 주장이 한 정책인지 모르지만 그와 같은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표를 달라는 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 예.
0: 사실상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거 유명하잖아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면서
1: 아까 썼어요. 예.
0: 버텼죠.
1: 예.
0: 근데 그 새빨간 거짓말이 밝혀져 가지고 17년 선고당하고 수백억의 횡령에다가

0: 뇌물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면당하고 왔는데 그건 없나요? 예. 그러니까 너무 뻔뻔하게 이런 정치 행위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관대한 것 같다.
1: 관대하다.
0: 그래서 저는 예. 이 부분은 저는 솔직히 굉장히 불편한 장면들이라고 봅니다.
1: 김주일 평론가,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히 더 적극적으로 부산, 대구, 또 대구에서 다시 또 유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제가 사진으로 좀 봤어요. 예.
2: 이명박근혜라고 보통 예전에 불렀죠. 예. 이명박근혜의 정치적 퇴장의 무대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예.
1: 아, 다시 등장하는 게 아니고요.
2: 그러니까 이번에 등장을 했고 예. 이번에 선거 결과가 딱히 좋지 않거나 국민의힘에 영향력이 별로 없었다라는 게 입증이 되고 더 이상 그분들을 정치 현장으로 끌어들이지 않게 되겠다. 앞으로 예. 정치적으로 퇴장의 장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은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저렇게. 그러니까 뭐 한마디 하는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막 유세 다니고 이거는 지금 현재 있는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인들한테 맡기는 게 맞죠. 예. 과거로 회귀하자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모장무사 이 기조 때문에 모두가 장동혁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나온 거거든요.
1: 요즘 모장무사 키우고 계세요.
2: 아, 제가 키운 게 아니라 이미 아, 그래. 진짜 도는 아, 그래. 단어예요. 모장무사.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커버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부분적으로라도 이제 이명박근혜의 힘을 빌린 건데 이제 보수도 이제 새로운 사람, 새로운 미래를 이제 고민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보수의 미래가 어둡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분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언제까지 울고 먹을 거냐.
1: 너무 퇴행적이다.
2: 퇴행적이라고 봐요, 저는.
1: 그러니까 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을 잠깐 다시 한번 보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저 자꾸 궁금한 포즈가 있었는데 눈을 동그랗게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지금 저 사진이에요. 오. 요게 이제 옆에 유영하 의원 보이고.
2: 저 배트맨 보통.
1: 보통 배트맨인데 저 왜 뭐 손모양이 저렇게.
0: 저거는 굉장히 연식이 오래된 그 배트맨.
1: 두 개니까 2번을 찍으라는 거지 후보들을 면밀히 보라는 얘기인지 제가 보다가 좀 궁금해서.
0: 그러네요.
3: 혹시 이게 또 맥락이 지금 알려지진 않았습니까? 저 맥락이. 저는 처음 보는.
1: 저 물어보진 않았어요. 아, 멀어서. 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혹시 아시나 해서.
0: 저도 갑자기 좀 궁금해지는데 한번 예.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저는 이게 박근혜, 이명박 두 분을 보면서 아까 이제 뭐 모장무사 얘기했잖아요. 이 두 사람의 출연 자체가 한국 정치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 두 사람이 나오면은 정말 이 그 전체 유권자 중에서 보수층 특히 윤호개인을 악망하는 참 기괴하게 저는 설득이 안 되는 그런 지지층이 더 짠물짠물 될 가능성이 커요. 예. 왜냐하면 부끄러움을 모르게 되면 저는 보수 지지층들도요 아무 말이나 막 합니다. 무가치한 말들을 배설하고 그냥 막 이제는 이게 정상적인 그 상식에 기반된 저는 판단들이 멀리 간다고 봐요. 예. 우리가 지금 이 두 사람을 비판하는 이유는 상식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우리는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라는 이유 때문에. 근데 저는 퇴장을 한다. 저는 퇴장 안 할 것 같아요. 이명박 박근혜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1: 예.
0: 그래서 저는
1: 다시 등장할 거다.
0: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 이번에 하고 나서 장동윤이 살아나면 탄핵 재평가 계속해서 욕할 거예요.
1: 예. 유영아 의원이 비슷한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따가 유튜브 댓글쇼에서 좀 더 깊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 지방선거 토론회 관련돼서 여러 곳에서 뭐 아주 큰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시장 토론회 세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예.
2: 재미없게 봤어요.
1: 아, 재미없었어요?
2: 예, 솔직히 재미없었고요. 예, 예. 너무 늦은 시간에 그건 뭐 방송사에서 그 시간대와 뭐 그거를 결정한 거라고 하니까 제가 이의제기를 할 수는 없는데
1: 예.
2: 그게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그 밤에 한 것도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라임타임 때 안 잡은 거잖아요 그거를.
1: 예.
2: 그래서 뭐 국민의힘에서 법안도 발의했다라는데 광역단체장 정도면은 한 3주 전부터 해가지고 한 3번 정도 하게 법을 좀 바꾸면 좋겠다. 있는 법에서는 한 번만 하게 돼 있는 거고
1: 예.
2: 그렇게 선거 막판에도 이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미리미리 정보를 줘야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저는 그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건설적으로
1: 토론회는 늘려야 된다.
2: 토론회 늘리고 미리미리 해야 된다. 예, 사전투표 하루 전날에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별로 뭐 중요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토론회가 예전보다 영향을 덜 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자기 지지층들이 자기 확신 강화 용도로 우리 후보가 제일 잘했다라는 응답이 압도적이거든요. 항상 예. 보면은 그래서 그거는 큰 변수는 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봅니다.
1: 토론의 3회 의무조항. 네. 서영주 소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0: 토론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토론회를 대선급의 어떤 준하는 토론회 방식으로 해서 저는 유권자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방법들이 요즘에 모바일로 많이 정보를 취득하기 때문에 토론을 통해서 유권자들이 그 정보를 취득하고 평가하고 선택하고 이런 과정들이 훨씬 더 좋지. 사실 토론회 없이 말씀한 대로 지지층 찾아다니면서 밥 사고 술 사고 그다음에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조직 돌리고 하는 것들이 과연 얼만큼 그 표가 조금 더 건전하게 선택이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토론회 강화에 대해서는 인정. 근데 국민의힘이 이 토론회를 많이 하자는 법을 내는 것은 뒷북이라고 생각해요. 진즉하지. 왜 이제 와서 하느냐. 사실 오세훈 후보만 따지고 보면 지난번에 지방선거에서 송영길 당시 서울시장 후보가 나왔을 때 토론회장 그렇게 졸랐거든요. 본인이 앞서니까 안 했어요. 본인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등 후보들의 전략적인 측면으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저는 이게 이제 마지막에 본인들이 더 이상 선거 캠페인 할 게 없으니까 토론회 안 하니까 당신 준비 안 된 거 아니냐 이 프레임으로 가려는 건데.
1: 하지만 이제 룰을 만드는 건 좋다.
0: 룰은 좋죠. 그런데 다만 이거 저 오세훈 후보 토론회 한 줄 제가 평을 하면 이거 치명적이었어요. 왜 GTX에 삼성전자 안 갔습니까? 했더니 제가 가봤자 도움이 됩니까? 뭐 도움이 안 되는데 뭐하러 출마했어요. 예. 그거는 저는 굉장히 치명적이었다. 예.
1: 김기현 비대위원님.
3: 저는 이건 마저 법제화해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당연히 토론회는 더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자리가 또 CBS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CBS에서 주최해서 평택 후보들
1: 평택을 다섯 후보 그러니까 한판 승부에서 했죠.
3: 네, 선관위 어떻게 보면 이 짜여진 틀보다는 조금 방송사마다마다 자유롭게 하는 그런 토론이 더 훨씬 좋았었고요. 또 하나 덧붙이자면 저도 약간은 뭐 비슷한 비관론인데 보면은 토론 끝나면 다 알아서들 해석하시더라고요. 우리 후보가 제일 잘했다. 우리 후보가 제일 잘했다. 우리 후보가 제일 잘했다.
1: 예.
3: 미치는 영향도 어떻게 보면 토론에서 누가 더 잘했냐와는 상관이 없었던 것 같고 과거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토론 결과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요. 그리고 한 말씀만 더 얹자면 기왕에 나온 김에 그러니까 저는 이 언설에서도 정원호 후보가 삼성역에 가봤냐 한편으로는 오세훈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거기를 제가 가는 게 무슨 도움이 되냐 이 말씀도 또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 성공적으로 뭐랄까요 뭐 제 눈의 안경처럼 딱딱딱딱 그런 게 있다.
1: 예.
0: 근데 시장이면 갔겠죠. 후보니까 안 갔겠죠. 불리한 이슈니까. 저는 그렇게 평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도움이라는 것은 거기 가서 철금 심으라고 가라는 게 아니라 현장을 보고 거기서 대책을 마련하고 그 사실상 그 현장에 그 투입된 인원들이 좀 어떤 텐션을 가지고 임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거기 갈 도움이 되냐 하면은 이분은 왜 시장을 하려고 그러지? 라는 생각이 이제 들 수 있는 단어였다 그 얘기죠.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짧게 누가 될 것 같아요? 서울.
2: 서울이요? 네. 모르죠.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세대별 이제 그 투표율과 지지 성향.
1: 예.
2: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한번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예전에 대선 치르면은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투표 성향이 극명하게 갈렸거든요.
1: 예.
2: 그래서 뭐 2022년 대선에는 65대 35로 20대 남성은 그 윤석열을 그리고 반대로 20대 여성은 이재명을 이 정도로 찍었어요.
1: 예.
2: 근데 지금 눈에 하나 띄는 게 뭐냐면은 20대 여성의 민주당 지지율이 눈에 띄게 하락했어요. 완전히 이게 20 여성과 30 여성이 완전 갈렸어요.
1: 예.
2: 그래서 이제 이게 젠더 갈등보다는 세대 갈등이 좀 더 강하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20대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후보가 만약에 20대에서 전체적으로 7대 3 정도 만약에 가져간다 그러면은 이거 모른다. 최근에 그래서 왜 대학가를 다녔는지를 그거를 보시면 돼요.
1: 그러니까 많이 변했어요. 사실 예전에 20, 30대는 이제 민주당 그러니까 진보 진영 지지층이 많다고 하는데 요즘은 반대죠.
2: 그리고 약간 논란도 있었는데 그 20대들이 사진 찍으러 오면서 약간 뭐 일베 모양 같은 손 모양도 하고 오세훈 후보가 뭐 찍은 거 일베 한 거 아니냐 막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일종의 지금 그 20대들은 지금 민주당이나 이 40, 50, 50, 60 이 세대를 예. 완전 기득권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그 20대가 어떤

0: 선택하는 데가 되게 중요해졌다.
1: 김경엽 비대위.
2: 저는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라면 애초에 시작했던 선거 초반에 나타났었던 장동혁, 이정현 이 두 예. 명의 철근. 이 철근의 무게를 조금 견뎌내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제 생각은 오세훈 후보가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특히나 이제 장동혁과 선을 긋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는 오세훈 후보는 장동혁과의 싸움이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예. 본다라면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다.
1: 예. 지금 국민의힘이 조금 불리해 보인다.
2: 저는 그래 보입니다.
1: 예. 예. 지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께서 우리가 좀 불리해 보인다라고 예. 하셨어요.
3: 저는 그냥 안전하지 않은 후보는 뽑지 않을 것 같아요. 안전한 후보가 뽑힐 것 같아요.
1: 아, 안전한 후보가 뽑힐 것 같다.
3: 예. 그래서 그 오세훈
1: 얘기하시는 거죠?
3: 오세훈 후보가 그 미리 예측을 했어요. 정원호 후보는 안전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1: 예.
3: 그래서 안전밖에 모르는 이 정원호 후보가 서울시장에 뽑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1: 높지 않을까?
3: 아니 그건 오세훈 상대 후보도 얘기를 해주니까.
1: 일단 뭐 대한민국에서 아주 잘 나가시는 세 명의 정치평론 물론 정파적인 입장에 소영주 소장님 같은 건 사실 당에 소속돼 있으니까 정파적인 입장도 있고 그런데 2대 0이 됐네요 현재로선.
3: 2대 0.
0: 예? 예.
3: 모름.
0: 아니면 모름. 잘 몰라요. 예.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네.
2: 들어오기 전 절대... 말씀하고 다른데. 네.
1: 절대 여기가 이제 대표 평론이지만 정파적 입장도 있기 때문에 모두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북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북갑 토론회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정우 후보, 박민식 후보, 그 다음에 무소속 한동훈 후보 간에 여기도 정말 치열한 토론이었어요. 예.
0: 오늘 잠깐만 대꾸쇼가 있나요? 이게 부산
1: 한칼 토론 있죠.
0: 있어요? 예. 아 그래요? 그 제가 짧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부산에 아까 조승래 사무총장도 얘기했는데 예. 부산 북갑의 보수 혹은 한동훈 지지자의 과표집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있다.
1: 있다.
0: 예, 제가 데이터들을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다 진짜요? 분석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중앙선거론자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거를.
1: 오.
0: 그래서 그거를 다 분석을 해보니까 부산 전체 평균하고 부산 북갑의 이념 이념 지형이 확연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눈에 띄게 달라요.
1: 예. 여론조사할 때 나는 진보다 보수다 중도다 이 지형이. 전체 부산과 부산 북갑이 지형이 다르다는 거죠. 네.
0: 시간이 없어서 제가 뭐 데이터까지 다 말씀드리지 않는데
1: 그거는 대구쇼에서
0: 예.
1: 예.
3: 대구쇼 있었군요.
0: 대구쇼 있군요.
1: 있죠. 당연히 있죠.
3: 아, 없는 줄 알았어요. 그 북갑은 전 사실 토론회만 평가하자면 굉장히 아쉬움이 컸다. 누구한테 아쉬움이 컸냐면 하정 후보한테요. 진즉 좀 하지. 이렇게 잘할 거면서.
1: 예.
3: 그래서 사실 하정우 후보가 저는 아 맹숭맹숭 순둥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공격적이고 준비도 많이 했고 심지어 상대 후보가 상대 후보인 한동훈 후보가 준비 많이 하셨네라고 할 만큼 저는 하정우 후보가 토론을 잘했다.
1: 잘했다.
3: 그래서 그 토론의 영향력이 북한 마지막 선거 판세를 좀 견인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 그냥 맹숭맹숭 하지는 않구나. 그래서 저는. 하정우 후보 승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 예, 이렇다니까요. 네. 이렇게 다 보면은 토론을 다 자기가 이겼다고 봐.
3: 저도 이겼다는 게 아니라 잘했다고 평가한다는 거죠. 예. 잘했다.
2: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드는 느낌이 딱 그거더라고요. 아, 또 민주당에서 보시면은 이건 하정우 후보가 잘했다고 평가하겠다 그렇게 생각했고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꽂혀 있는 게 지금 뭐냐면. 이 자리에서 한 달 전쯤에도 얘기했었는데 우리나라 AI의 현주소는 하정우를 보면 된다 이 발언을 계속했는데 중요한 발언을 했어요.
1: 예.
2: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뭘 물어봤냐면
1: 예. 예. 정리.
2: 아, 네네 빨리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네이버의 허락을 받고 업스테이지 주식을 받았냐? 아니 받았다.
1: 예.
2: 이름으로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적어도 선거는 끝났다.
1: 끝났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짧게 댓글쇼로. 앞서 하셨던 말들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방은 여기까지입니다.
4: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5: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4: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5: 우리 집은 슈가버블
6: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배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전?
10: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0: 닥터 캡슐.
9: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관절 연구.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2: CBS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지혜입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듯하지만 점검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4월 20일부터 두 달간 정부는 전문가와 함께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사고 우려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주민 여러분도 위험 요인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점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된 시설은 점검 결과를 안내하고 조치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예보. 2026년 집중안전점검. 국민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
3: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4: 안녕하십니까. 변상욱 기자입니다. 7월 22일 상하이 우전 항저우로 역사와 예술을 만나는 인문학 여행,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5: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겸 사진작가 오재철입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인생샷 찍는 법을 1대1로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4: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우리의 이야기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꾸죠.
5: 선착순 딱 40분만 모십니다. 4박 5일 정말 특별한 추억, CBS 시투어에서 함께 만들어요.
4: 여행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5: 문의전화 서울 771-1932.
6: 적당히 채워라. 어떤 그릇에 물을 채우려 할 때 지나치게 채우고자 하면 곧 넘치고 말 것이다. 모든 불행은 스스로 만족함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 최인호의 상도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7: 날씨와 생활입니다. 제6호 태풍 잔미는 일본 쪽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만 이 태...

0: 통해서 유입된 많은 수증기의 영향으로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하면서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와 전남해안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제주와 남해안으로는 시간당 20-30mm 안팎의 폭우를 동반한 최대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5에서 10mm 안팎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현재 남해동부 바깥 먼바다에 태풍경보가, 주변 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여서 해상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변변의 비 소식이 없는 중부와 전북 지역으로는 30도를 웃도는 불볕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33도로 올 들어 가장 덥겠고요. 그 밖에 춘천과 청주 32, 전주 30도, 대구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더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1: 휴식 같은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엄마 회사 같이 갈래?
2: 엄마
3: 민준아
2: 유정아
4: 필요할 때 확장 돌봄.
5: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3: 아빠 늦게 와도 돼.
4: 밤늦게까지 야간 돌봄.
6: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3: 나도 바쁘니까 끊어.
4: 주말에도 긴급 돌봄.
3: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4: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7: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8: 이순환 우수 제품.
9: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8: 무상 방문 수거.
9: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7: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9: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1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12: 레인보우.
1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메리카노 대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할 때, 아파트 입구에 난방 공급 중단 안내문이 붙을 때, 식당 메뉴판에 콩국수가 추가될 때, 비로소 여름이 시작되는구나 실감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언제 어떤 순간에 여름을 느끼시나요?

수확한 부추로 겉절이 담길 때, 텃밭 주변에서 뻐꾸기 울음소리가 들릴 때, 국물라면보다 비빔라면에 손이 갈 때, 집에서 가까운 냉면집을 검색할 때, 바야흐로 계절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고 있다는 게 피부에 와닿는데요. 달력으로도 날씨로도 풍경으로도 완연한 여름의 문턱에 접어든 6월입니다.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6월 2일 화요일 입주 1332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짹짹!